누구 거냐면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꾸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좋았어. 고마워.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사, 아사, 이!

어, 이러. 얘도 잠들어버렸네. 거봐, 그럼 못 써. 너네 잠이 안 드는데.

아,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0: 마음이 곰이라니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종.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종.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2: 네.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엽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끼끼끼.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후후.
1: 진짜 침팬지 같아, 김이.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1: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보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동물놀이 졸지. 어떨게? 진짜 펭귄 같지?
3: 그럼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2: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먹이 긴.
3: 야구비 튀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2: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0: 포미, 열이 많이 나.
3: 감기에 걸렸나 봐.
2: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0: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2: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0: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폰이.
1: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지.
2: 약은 맛없단 말이야.
0: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2: 쉬라고? 당신은?
1: 잠깐 기다려봐, 포미.
2: 쉬어. 동물 요리하고 놀 거야.
3: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1: 쉬어.
3: 소용없구나.
4: 얘들아, 괜찮아?
1: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0: 근동물 하면 개구리지. 개굴, 개굴, 쪽.
1: 나는 뭉치. 아.
2: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쾅 사자다.
0: 지금이야?
1: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0: 다행이다, 봄이.
2: 너희들 덕분이야.
1: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반팀이야.
0: 와, 파란색이다.
2: 나죠? 왜? 동승이랑 팀이다.
3: 난 핑크색.
0: 좋아,
4: 우승은 우리 거야.
1: 콩콩이랑 팀이네.
0: 팀이 괜찮겠어?
1: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4: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1: 준비됐지? 그럼, 출발!
4: 야!
1: 좋아, 조금만 더. 좋았어. 더 빨리 가면 깰 텐데.
2: 우리 먼저 갈까?
5: 어?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0: 우리가 1등!
4: 1등 할 수 있었는데.
1: 꼴찌네.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6: 우와, 팀이 힘 정말 세다.
4: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 큐리.
2: 더 세게 던져.
6: 좋아, 거의 다 됐어.
0: 콩콩이도
6: 콩콩이도 하고 싶다고?
1: 좋아, 자, 던져봐. 콩콩아, 이제 내가.

0: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1: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2: 내가 먼저. 가리마리보.
3: 큐리, 빨리 가자. 어서.
1: 우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3: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4: 콩콩아! 이런...
5: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1: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콤비야!
0: 정말 달다.
5: 몇 개 안 남았네.
6: 색깔이가 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1: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남은 산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7: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0: 어떻게 쓰는 건데?
7: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1: 역신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7: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6: 응? 왜 안 커져?
7: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4: 이게 어떻게 돼?
0: 다들 피해!
4: 위험해!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1: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4: 뭐?
6: 얘들아, 피해!
0: 어떡하지?
4: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6: 끈적끈적해.
1: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7: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0: 여기로 가면 안 돼!
1: 쿵쿵아, 안 돼!
2: 왜? 왜?
1: 아, 쿵쿵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0: 그럼 쿵쿵이를 재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3: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1: 맞아, 아까 쿵쿵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3: 저희가 가져올게요.
1: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0: 네?
3: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4: 어디?
3: 아, 깜짝이야! 와! 네! 어? 다들 어디 갔지? 아,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5: 잘 자라 우리 쿵쿵이 앞뒤과 뒷동산에.
0: 이거 빨리 와야 할 텐데.
3: 이제 우리한테 맡겨.
6: 준비됐어.
7: 좋았어. 됐어.
3: 코디, 지금이야.
6: 응?
3: 작아져라. 파워 오!
1: 우리 쿵쿵이 돌아왔구나.
0: 아직은 언니보다 큰

0: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황금 도토리 진짜 멋지다.
2: 민지야!
3: 뭐해?
2: 어? 그게 뭐야?
1: 이건 황금 도토리야.
2: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1: 대신 조심해야 해.
4: 근데 어디서 난 거야?
1: 어? 그게 그냥 생겼어.
2: 어?
1: 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4: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주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1: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2: 어? 뭉치다. 뭉치야.
1: 와,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0: 어떡하지? 고대!
1: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빨리! 고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안 돼!
1: 아래로 하가! 탈출 모드 가동!
0: 잡아야 해.
2: 땡! 또 너냐? 조심하라고 했지.
0: 죄송해요. 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2: 뭐?
0: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2: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0: 네.
2: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3: 뭉치야, 황금 도토리 찾았어?
0: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3: 그럼 네 거지.
0: 그게 원래는 아니야.
1: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0: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똑똑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7: 옥스포드 탕.
8: 아, 해보고
7: 주유소 4억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프리여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단위로 세워봐.
2: 10하나 10둘 20.
1: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3: 1 2
4: 1 2 3
5: 1 2 3 4
1: 10의자리와 1의자리를 같이 세워봐.
2: 10 20
6: 21
7: 22
8: 23
9: 24
10: 우후!
11: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1: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2: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3: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3: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2: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3: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2: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3: 매트!
12: 그리고 두 장의
3: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2: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4: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 걸?
12: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4: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2: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에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4: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15: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2: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4: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3: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15: 실망할 거 없어, 24.
1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3: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15: 안 되네.
14: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3: 이제 7줄 너비, 8줄.
15: 안 돼!
14: 안 돼!
15: 안 돼!
14: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3: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4: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3: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2: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4: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16: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두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12: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1: 23, 너는 어떻게 됐어?
15: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3: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

버스. 버스.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어?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우후.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0: 우후.
1: 아,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2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0: 이제 뭐하지?
5: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0: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를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Oh, imagine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olorful place when you use your imagination!
1: Tee-tiddly-tum, tum-tum-tum-tum.
2: Why are you singing?
1: Don't you know? Today is a special day.
2: Why?
1: Today is my...
2: Pineapple! Look what we made for tea's...
1: What? What?
3: Ahoy there, shipmates! Are you ready for the...
1: What? What?
4: Am I on time for the surprise?
1: Surprise? I've had three already.
2: Trap!
4: What's a trap?
2: Yes! You found a trap!
5: Surprise!
1: Total tomfoolery! Do you even know what today is?
5: Fall in a whole day?
2: How about get out of a whole day? Come on!
1: Rat! Terrific! Come on, little rat. Dig us out of here. Dig, Ratty, dig!
4: That's a very, very small hole.
1: Try again.
2: Tap!
1: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2: Art.
1: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2: Party! Surprise!
1: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6: It's a tea party!
7: Happy birthday, tea!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썰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독특한 맛.

0: 단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특급 구조대 쓰레기 괴물을 막아라.
5: 내가 휠캡을 여기 어디쯤에 둔 것 같은데.
6: 괜찮아요 여보?
5: 난 괜찮아요. 쌓아놓은 게 문제지. 아무래도 여기 어지른 걸 싹 치워야겠어요.
6: 웬일이에요? 아니 정말 잘 생각했다고요.
5: 이 고물 차트 아주 딱이겠는데. 일단 여기에 다 실어놓고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불량식품? 몸에 나쁘니까 버리자.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힘드네. 잠깐 쉬었다가 할까? 어디 가면 안 돼?
7: 난 누굴까 게임할 친구. 좋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한 친구가 트렁크에 있는 걸로 분장을 해. 그럼 다른 애들은 그게 누굴 표현한 건지 맞히는 거야. 자, 누가 먼저 해볼래?
8: 나 먼저.
7: 알았어, 러블. 먼저 해.
8: 러블 더블 스피드로 분장. 눈치 있는 애는 바로 알걸. 내가 누굴 흉내내는 건지 말이야.
9: 서버 선장님.
8: 좀 쉽긴 했지? 그럼 다음 차례는 스카이.
10: 아, 구대 시장님.
11: 오, 챙겨야 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12: 그 많던 쓰레기를 벌써 치웠어요? 역시 참 빨라요.
5: 이제 시작인데요 뭘. 내가 오늘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우와. 배고프구나. 밥 달라네요. 일단 말려물부터 주고 다른 애들도 챙겨요.
13: 다들 배고프지? 맘마 먹자. 자, 여기 편하게 먹어. 아니야, 괜찮아. 여기라면 안전해. 아마 곤충에

0: 날 뻔했네. 도대체 뭐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긴 해. 저렇게 막 달리는 걸 그냥 놔뒀다간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어. 허피 구조대한테 말하자.
1: 안녕하세요. 무지 기쁜 택배가 왔어요.
2: 우체부 아저씨.
3: 네, 유미 아주머니, 농장엔 별일 없으시죠?
0: 라이더, 괜찮긴 해. 그런데 방금 우리 마당에 웬 쓰레기를 잔뜩 실은 게 굴러갔어.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건초 더미를 친 다음에 쌩하고 지나간 거 있지?
3: 희한하네요.
0: 혹시 그 쓰레기 괴물이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 돼서.
3: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쓰레기 괴물은, 잠깐만요, 아주머니, 전화가 와서요. 네,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4: 나 좀 도와줄래, 라이더? 잠시 가축들 먹이를 주러 갔는데 오스카가 사라졌지 뭐야. 갈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3: 네, 알았어요.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오스카는 걱정 마세요. 허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5: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1: 마셜, 조심해!
6: 우와!
7: 이제부터 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로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두 개나 있거든. 하나는 윙넛 아저씨 목장에서 오스카가 사라진 거야.
2: 뭐 진짜? 어디 간 거지?
1: 두 번째 사건

0: 는 유미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싣고 달리는 이상한 차를 발견하셨던 거야. 그래서 우린 오늘 특급 수사 작전을 펼쳐야 돼. 제스, 대원들과 함께 저 쓰레기 차를 막고 사라진 오스카를 찾아줘.
1: 특급 구조대 수사팀장 제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다 흩어져서 단서를 찾자. 로키, 넌 주변을 스캔해서 오스카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줘.
1: 레이더 스캐너! 흠, 이거 오스카 깃털 같은데? 여기 썼던 건 확실해. 흔적을 찾았어!
2: 오스카 흔적이야?
1: 아니, 이건 타이어 자국인데.
0: 타이어 자국이랑 오스카 깃털이라 재밌는 단서긴 한데 의미는 잘 모르겠어.
2: 윙넛 아저씨한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 어떨까?
0: 목격자 조사를 하자는 거지? 물어보자. 아저씨, 오스카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였죠?
3: 아, 그게 잠시만. 걜 마지막으로 봤던 건 내가 쓰레기를 싹 치울 때였지 아마?
0: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생겼죠?
3: 생긴 건 그냥 쓰레기였지. 하도 많으니까 말하기가. 그래, 저렇게 생겼어.
4: 저거 내 쓰레기인데.
2: 쓰레기가 왜 돌아다니죠?
3: 아, 내가 옮기기 쉽게 뼈대 만나면 잘 실었거든. 우째.
0: 유미 아주머니가 보신 그 이상한 차가 저건가 봐.
2: 맞아, 저 차를 멈춰야 돼.
0: 그래, 로키, 남아서 오스카를 계속 찾아줘. 얘들아, 출동하자. 스카이, 하늘에서 그 쓰레기 차를 찾아봐줘.
5: 알았어.
2: 걱정 마세요. 오스카이 꼭 찾아서 데려올게요.
6: 체이스, 저거 그 쓰레기 차 아니야?
0: 여기에선 아직 잘 안 보이네. 운전석 위로. 그 차 맞아. 확성기. 앞에 차 모시는 분, 차를 잠깐 세워주실래요? 과속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운전자가 누군지 반응이 없네. 혹시 운전자가 없는 건가? 스카이, 누가 차를 모는지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봐줄래?
5: 알았어, 가까이 갈게. 고대! 누가 움직여! 끔찍한 눈에 불이 빠져 있어. 저 쓰레기더미 차를 모는 건 타조 같은데? 오스카 맞아!
0: 그래서 계속 달렸구나.
1: 오스카를 찾은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2: 그러게 말이야. 근데 차부터 세워야 돼. 얼른 오스카를 구하지 않으면 다칠지도 몰라.
0: 맞아, 라이더. 스카이, 가는 방향이 어디야?
5: 시내로 가고 있어.
0: 그럼 난 먼저 길을 막고 다른 차들이 못 다니게 할게.

0: 이제 이 길론 더 안 오겠지?
1: 아, 저 차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2: 어떡해, 우리 가족이잖아. 체이스, 지금 차 앞쪽에 엄마 오리랑 새끼들이 건너고 있어.
1: 알려줘서 고마워, 스카이. 지원금 보낼게. 마셜, 러블, 앞질러 가서 오리를 대피시켜줘.

0: 채로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주마, 네 로드서퍼로 오스카를 구해줘.
1: 그래, 아! 로드서퍼! 구해줄게, 친구!

0: 잘했어, 주마. 괜찮니, 오스카? 괜찮나 보네.
1: 안 다쳤어?
2: 우리 소중한 가족 구해줘서 고맙다.
3: 별 말씀을요. 혹시 오스카가 또 차를 몰고 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퍼피 구조대 고래들을 구해라.
5: 여기 이 희귀종 보여? 무려 학명이 퍼피 피시우스 어드벤처러스 베이스야.
6: 내가 볼 땐 그냥 물고기 같은데?
5: 수줍음 많은 진짜 희귀종이거든. 그래서 물속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까이에서 찍으려고.
6: 사진이라면 내가 훨씬 더 잘 찍으니까 오늘도 내가 찍지 뭐.
5: 전 그럼 네 카메라 갖고 와서 찍든가.
6: 그럼 되네. 나도 카메라 있는데.
5: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수영 더 잘하니까.
6: 웃기고 있네. 난 수영해도 지니어스.
3: 고래 보는 거 진짜 좋다.
4: 같이 춤추는 거 같지?
7: 체이스, 쟤들 음악 좀 틀어줄래? 춤출 때 단골로 트는 거.
4: 아, 그래. 확성기 업그레이드해서 음악 스트리밍도 되잖아.
0: 그래, 좋아. 랩! 확성기!
7: 물을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러면 나아질 거야. 심호흡하고 네까지 세어봐.
4: 하나, 둘, 셋, 넷! 진짜 어이가 없네.
8: 어이없는 게 또 있는데 저기 봐. 저 해변 우리가 방금 치우지 않았어?
3: 그럼 다시 가보자. 쓰레기가 푸른 바다로 흘러가면 안 되지.
4: 사람들이 일회용 용기만 안 써도 우리 해변이 훨씬 깨끗해질 텐데.
0: 쓰레기도 잘 버리고.
7: 맞아. 이게 대체 뭐가 어렵대. 갑니다. 명품 슛. 우와.
5: 어서 와, 물고기야.
9: 마위 카라보일라 숨었니? 강아지 물고기 좋아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해파리 너 때문에 사진 망쳤잖아. 아까 그 물고기다. 치즈.
10: 첫 사진인데 내가 찍어야지. 물고기야, 여기야, 여기.
9: 아니야, 여기야, 여기.
5: 눈 부시잖아.
9: 눈은 내가 더 부시거든. 뭐야, 나 하나도 안 보여.
5: 이런, 좀만 더 붙었어도 저 다이빙팬을 부술 뻔했네.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4: 이제 끝. 전부 다 치웠어.
11: 응, 이제 고래가 쓰레기를 먹고 배탈이 나진 않겠지.
3: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12: 어떡하지, 라이더? 프랑수아하고 같이 바다에 나왔는데 어떤 배가 다이빙벨을 쳐서 프랑수아가 뛰어버렸어.
3: 오, 이론! 바로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려.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3: 라이더가 부른다!
4: 우와! 마션, 조심해!
13: 우와!
4: 이거 어때? 네 옆머리거든.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프랑스 아저씨가 탄 다이빙벨이 배에 부딪혀서 바위에 끼었대. 저렇게 큰 배는 후진으로 빼기도 힘들 거야.
2: 깜짝 놀라셨겠다.
1: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의 후크로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다이빙벨을 끌어내줘.

0: 나 완전히 갇혔어. 나 좀 구해줘.
1: 괜찮아, 걱정 마. 지금 퍼피 구조대가 왔어.
2: 안녕하세요, 프랑스 아저씨요.
0: 괜찮아, 난 겁안나.
2: 네, 주마 잠수함 모드로.
3: 얼라이다. 아, 잠수함. 걱정 마세요, 아저씨. 금방 구할게요.
2: 스카이, 후크를 쓰자.
3: 아이, 후크! 여기서 낚시하는 것도 재밌지. 아, 쉽게! 걸었어!
2: 좋아, 셋을 세면 주만 밀고.
4: 스카이, 넌 위로 당겨줘.
2: 하나, 둘, 셋! 잘했어. 이젠 후클 빼도 돼.
3: 라이더, 다이빙벨에 부딪히면서 구멍이 났나 봐. 쓰레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5: 재활용 공장에 갖다 주기로 한 건데 이 많은 걸 언제 담지?
2: 안 돼. 고래들이 먹기 전에 이 쓰레기들을 여기서 치워야 하는데. 체이스, 지금 와줄래?
6: 그래, 바로 갈게.
2: 로키, 네 트럭도 가져와줘.
7: 그래,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내 트럭은 물에 못 들어가잖아.
2: 아, 대신 방법이 있어. 해변에서 만나. 우리도 가자, 주마. 주마, 우리가 올 때까지 고래랑 쓰레기를 계속 떼어놔줘.
3: 물론이지, 대장.
6: 그래서 우린 뭘 하면 돼?
2: 일단 쓰레기를 로키 재활용 트럭에 같이 담자. 그럼 로키,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물에 뜨는 다리 두 개랑 특대형 진공호스를 하나 만들어줄래?
6: 멋지다! 트럭이 거대한 보트가 됐어!
7: 이제 쓰레기를 치우러 가자!
2: 쓰레기를 싹쓸이 해야지!
3: 잠깐! 그건 뭐 먹는 거야, 고래야! 하마터면 확 삼킬 뻔했네. 어우, 뺏기에는 좀 늦었는데?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저씨.
0: 고맙긴 뭘.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해야지.
5: 나는 놀라서 아직도 속이 메스꺼워.
0: 웃기네. 놀라긴 내가 더 놀랐거든.
2: 좋아, 체이스. 배에 생긴 구멍에다 실리콘 곰을 쏴줘.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쓰레기가 새는 데는 아마도 저기?
6: 찾았어, 라이더. 발사!
2: 잘 맞췄어. 실리콘이 점점 부풀면서 저 구멍을 막을 거야. 이제 로키, 청소기를 틀어줄래? 쓰레기를 치워보자.
7: 좋아, 싹 쓸어 담을게.
3: 오지 좀 마. 플라스틱은 먹는 거 아니라고. 라이더, 고래들이 간식인 줄 아나 봐.
2: 간식이라고? 아, 맞다. 터보 선장님, 말린 오징어 포 있으세요?
5: 집 나올 때 꼭 들고 오지.
2: 고맙습니다. 체이스, 고래들을 멀리 보내게 이것 좀 아주 먼 곳으로 쏴줘.

0: 볼래?
1: 좋아. 자, 오징어 포 누가 먼저 잡나?
0: 이제 고랜 다 갔어.
2: 그럼 가닥을 치워볼까?
3: 아니, 또 왔잖아. 강아지 물고기. 아, 좋아. 여기 물병.
4: 안에 갇혀있는데 어떡하지?
1: 병을 깨면 안 돼?
0: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어. 잠깐, 유리를 잘라볼까?
4: 어떻게 자르게?
0: 다이아몬드로?
2: 오일을 압축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긴 할 거야.
5: 그리스 좀 줄까? 배의 기어가 안 갈리도록 쓰고 있거든.
2: 좋죠!
0: 주마, 로키가 자를 수 있도록 좀 들어줘.
2: 와, 이 다리 생각보다 꽤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나 물에 빠지면 어쩌지?
0: 러블이 했던 말 잊었어? 심호흡하고 넷까지 세봐.
2: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오! 훨씬 낫다. 이제 그 병에서 얼른 구해줄게.
6: 자, 치즈!
3: 오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5: 너희 구조대 덕분에 멋진 강아지 물고기 사진까지 건졌어.
0: 와, 멋져요. 혹시 또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네. 근데 우리가 준 쓰레기는 어떡하지?
2: 그건 내 트럭으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만들 거야.
5: 와, 고마워.
2: 선물이요.
3: 그 물고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8: 얼굴엔
10: 순한 킬킬.
8: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쟁여놓으세요.
1: 공룡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라.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2: 나도 그래.
1: 안녕. 넌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 인스구나.
2: 맞아. 내 이름은 트레버야. 시간여행 비행기지.
1: 멋지다. 그럼 임무를 알아보러 갈까?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고성이야. 한국에 있는 곳이지. 고성은 공룡화석으로 유명해.
1: 이곳엔 지오란 친구가 사는데 아빠랑 해변에서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싶어해.
2: 오, 꼭 알아내면 좋겠다.
1: 그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거든.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0: 이렇게 큰 공룡 발자국은 처음 봐요, 아빠.
1: 아빠도 그래.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랐구나.
0: 어떤 공룡의 발자국인지 궁금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속으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안녕 슈퍼빙스, 난 지호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안녕.
3: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발자국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니?
0: 확인해 보세요.
2: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3: 아, 알겠다. 이걸 발자국에 대고 눌러서 발자국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모형을 진짜 공룡의 발과 비교해보는 거지.
2: 그치만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걸요.
0: 하지만 존재한 적이 있지. 먼 과거에 말이야.
2: 과거로 갈 수가 있어?
1: 내가 있으니까. 말했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대로 모두를 데려갈 수 있어.
4: 말도 안 돼.
2: 그럼 먼저 모형을 만들고 다 같이 시간여행을 떠나자.
0: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은 밟고 밟고 밟고 밟아서 평평하게 잘 펴주고 난 후 손잡이를 달아주면 완성!
2: 그럼 이제 공룡 시대로 가는 거야?
0: 물론이지. 트레버, 여행을 시작하자.
1: 좋아, 나만 믿어. 트레버 시계, 과거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내가 생각해도 좀 놀랍긴 해.
2: 내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게 될 줄이야.
0: 그 발자국을 남긴 공룡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2: 어? 바로 근처에 있나 봐요. 가서 확인해봐요. 진짜 공룡을 보게 되다니 너무 기대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기다! 찾은 것 같은데? 우와, 안킬로사우루스잖아? 근데 발을 어떻게 확인하지?
1: 나한테 맡겨. 이쪽이야, 공룡 친구. 이리 와서 맛있는 풀 먹어봐. 네 맘에 쏙 들걸. 어서.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잖아. 아니지. 이쪽이야, 공룡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해.
3: 다시 한번 해보자.
2: 심.
3: 모양이 같니?
2: 아니요, 안킬로사우루스 건 아니었네요.
1: 과일을 먹고 싶다면 좀 더 위로 올라와야지. 힘내, 할 수 있다고.
0: 됐다! 잠깐 그대로 있어! 어때?

0: 우와! 우와!
1: 조심조심 천천히 계속 자렴 시조세야.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 그러게, 잘 안 되네. 뭐야? 왜 땅이 꿈틀거리는 거지? 어? 어?

0: 저런 아기 공룡들이 겁을 먹었잖아. 아기 공룡들한테 겁을 주고 있어. 어서 멈춰야 해.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시간을 멈출게. 보기, 넌 아기 공룡들을 구해줘. 자나 멈춰라.
0: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
1: 꽤 멋지긴 한데 서둘러야 해. 오래가진 않거든.
0: 나만 믿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어서 피하죠.
0: 타세요. 일렉트릭 스피드.

0: 엄마였잖아. 잘가 아기 공룡들아. 저기 봐, 엄마 공룡이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 가보자. 이번엔 맞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일치해. 야호! 발자국을 만든 공룡이 누군지 찾았어.
1: 시간 여행 완료.
0: 시간 여행을 해서 이 발자국을 타르보사우루스가 만들었단 걸 알게 되다니 정말 기뻐. 도와줘서 고마워.
2: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모험이었어.
1: 시간 여행은 언제 해도 새롭죠.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안녕.
2: 고맙다.
3: 오늘은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걸.
0: 그러게, 어서 가보자.

0: 바로 라오스의 방비앵이야.
1: 방비앵은 가파르고 독특한 산이 많은 걸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
2: 폭발하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는 미리 실어뒀으니까 출발하면 돼.
0: 슈퍼인스 출동 준비!

0: 진흙 때문에 꼼짝도 못하겠어. 미안해.
1: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봉.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따라왔지.

0: 난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알이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2: 안녕 슈퍼윙스. 여긴 우리 스쿨버스 봉이야. 오늘은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0: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몬스터 트럭 타이어잖아. 완전 멋있는데?
0: 널 몬스터 트럭으로 만들어줄게, 봉. 우선 원래 바퀴를 떼어내야겠지.

0: 그런 다음 새 바퀴를 달아주면 어때? 마음에 들어?
1: 고마워 슈퍼에이스. 그치만 몬스터 트럭이 됐다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0: 그건 시도해보기 전엔 모르지.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해볼게.
0: 됐다! 잘했어 봄, 해낼 줄 알았어.
1: 우와, 내가 진흙 웅덩이를 빠져나올 줄이야.

0: 서둘러야 해. 운동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출발해야 할 거야.
1: 호기 말이 맞아. 출발하자 얘들아.
0: 내가 올려줄게. 출발 준비 완료.
1: 운동의 장소로 다같이 출발.
2: 붕, 자신감 넘치는 몬스터 트럭이 됐네.
0: 맞아.
2: 나무가 잔뜩 쓰러져 있잖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아, 당연히 있지. 나무 더미 위로 넘어가면 되잖아.
1: 그치만 내가 넘어가기엔 너무 높아 보이는걸.
0: 넌 이제 몬스터 트럭이야. 잊었어?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는 해볼게. 그럼 간다.
0: 힘내, 봉! 할 수 있어!
2: 일렉트릭 로프 발사! 이제 괜찮아, 봉!
1: 고마워, 아리!
0: 유후! 잘 될 줄 알았어!
1: 좋았어!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차례야! 내가 이걸 해낼 줄은 몰랐어!
0: 난 알고 있었어!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1: 운동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
0: 좋았어! 출발하자! 우후! 이제 운동회를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오, 저기 봐! 강 반대편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
1: 지금 나보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0: 여기를 돌아가면 학교 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야.
1: 그치만 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2: 괜찮을 거야, 붕.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는 물에 뜨거든.
1: 좋아. 너희가 도와준다면 겁먹지 않고 해볼게. 그럼 간다. 아니, 네 말이 맞았어. 물 위에 떴어.
0: 내가 건너는 걸 도와줄게.
1: 야호! 재밌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정말 잘했어.
0: 이제 저 산만 넘으면 우리 학교야.
1: 나만 믿어. 내가 산을 잘 넘어가 볼 테니까. 그럼 출발!
3: 목에 바퀴가

0: 너무 가팔라서 안 올라가. 아니 괜찮아 슈퍼익스,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몬스터 타이어 맥스멈 파워. 봉은 할 수 있다.
1: 힘내 봉, 계속 앞으로.
0: 가자.
1: 잘했어 봉.
0: 절벽이잖아. 조심해 얘들아. 잘해서 일어나면 안 돼.
1: 학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봉, 저기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보여.
0: 그치만 제 시간에 못 갈 거야. 절벽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려가.

0: 말이 맞아, 봉. 하지만 날아서 내려갈 순 있지.
1: 날아서?
0: 그래,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 보여줄까?
1: 하늘을 날아본 건 처음이야. 멋지다. 그러고 보니 처음이라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몰라.
0: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딜리트리 그루프 발사!
1: 로프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혔네. 출발해도 되겠어.
0: 이제 속도를 올려볼까? 학교로 출발! 잘하고 있어, 봉! 최고로 멋진 기회야!
1: 내 스쿨버스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이야!
2: 하늘을 나는 스쿨버스? 말도 안 돼!
3: 다음엔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1: 그야 당연하지!
0: 네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봉.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스쿨버스야.
1: 아니야, 나보단 몬스터 트럭 타이어를 달아준 슈퍼에이스 덕분이지.
0: 아니, 그렇지 않아. 겁먹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건 너잖아.
3: 그러니까 넌 누구보다 용감한 스쿨버스야, 봉.
0: 맞아, 오늘 우리를 도와준 영웅은 바로 너야.
1: 고마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1: 고마워!
0: 조심히 가! 3, 2, 1, 됐다! 슈퍼윙!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1: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옥스퍼드 상.
5: 해보고.
4: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12: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0: 잃크는 졸립대.
1: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0: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1: 엄마, 오늘 써니가요.
0: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1: 안녕히 주무세요.
0: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0: 어?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어?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0: 빠빠.
3: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마는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4: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5: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0: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하늘 떠나!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5: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어? 얘들아, 잠깐.
0: 왜? 마음이 바뀌었어?
5: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뭐?
5: 뭐?
0: 어? 어? 이 소리는 혹시
6: 새로운 친구?
0: 어, 달림아, 새로운 어디가?
6: 친구.
0: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어? 어때 어때? 뭐지 뭐지?
5: 어?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으야옹이 으야옹이

0: 가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 봐. 어?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1: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1: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2: 아,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3: 자.
1: 와, 이제 다 나았나 봐.
2: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 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3: 아, 그런가 봐.
1: 맞아요.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4: 초코?
1: 아, 귀가 초콜릿색이라서?
4: 응.
1: 그럼 밀크랑 초코네? 밀크 초코.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2: 초코? 아, 좋은데.
1: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글쎄.
1: 네? 왜요?
0: 초코도 아직 아긴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1: 그건 그렇지만...

0: 미안해, 초코야.
1: 어?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짜!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4: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맞나?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예! 달림아! 우리 왔어!
3: 어서 와, 얘들아!
4: 써니야,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3: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할 때도 맨날 일하거든.
4: 난 캠핑은 처음인데.
1: 아,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5: 그럼 아주 신나고 재밌지. 자,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해볼까?
1: 네!
4: 얘들아, 같이 가.
5: 우선 텐트부터 치자. 가만히 있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4: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5: 그래? 어디? 옳지!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1: 어서와! 오늘 밤 우리네 집이야!
5: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1: 와, 물총이다.
5: 창고에 있더구나.
1: 뿅뿅.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4: 물에 젖는 건 싫은데.
1: 그래도 재밌잖아. 아, 공격이다.
4: 자고. 못하면.
1: 받아라!
5: 에? 아이고!
1: 죄송해요!
5: 이 녀석들!

0: 못하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1: 최고예요!
2: 미크야, 맛있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왜 그래?
3: 봤어? 방금 지나간 어? 검은 그림자!
4: 에이, 뭐가 있다 그래?
2: 뭐지? 무서워. 역시 뭔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3: 어? 이제 괜찮은데?
2: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3: 어떡해! 언제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야!
2: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3: 뭐?
0: 얘들아, 무슨 일이야?
4: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2: 여기서 본 별들이 다 있어요! 우와, 별똥별이다!
3: 너무 예쁘다! 어?
5: 얘들아, 늦어서 미안.
3: 아빠! 엄마!
6: 마당 캠핑 재밌었니?
3: 네! 엄청!
5: 그래?
3: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6: 어? 괴물이라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4: 호비는 아프대요.
1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5: 시원해.
16: 언제나 신나는
13: 뽀로로 유치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1: 얼굴엔
14: 순한 킬킬.
11: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유치원이 끝나고 보니와 친구들이 버스를 타러 나왔어요.
1: 왜 버스가 없지?
2: 아, 얘들아, 어쩌지? 유치원 버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네.
3: 정말이요?
2: 다들 집에 연락해놨으니까 금방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3: 네.
4: 에휴, 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5: 보니야!
1: 아빠! 골드도 왔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5: 선생님 연락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1: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
5: 그렇게 좋아?
1: 네! 아빠가 1등으로 오셨잖아요!
2: 어?
1: 어디 아프신가 봐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5: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2: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1: 네? 어떡해요, 아빠?
5: 어쩌지? 구급차를 불러도 시간이 걸릴 텐데.
6: 그래, 부부맨으로 변신해야겠어. 보니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금방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게.
1: 아빠!
6: 부부맨!

0: 모범행? 어떻게 알고 왔어요?
1: 하늘을 날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이길래.
0: 맞아요. 모범행이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1: 꿈카레 타고 어서 병원으로 가자. 자, 출발합니다.
2: 보브맨과 보니는 무사히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0: 정말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보브맨.
1: 뭘? 먼저 도우려고 나섰던 보니가 더 대단하지.
0: 근데 뭔가 허전한데? 맞다! 아빠!
1: 그럼 빨리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갈까?
0: 네! 아빠는 어디 계시지?
1: 보니야!
0: 아빠! 어디 가셨어요?
1: 도와줄 사람을 찾느라.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
0: 부부맨이 멋지게 나타나서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줬어요.
1: 그랬구나. 잘 됐네.
0: 네, 부부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역시 부부맨이 최고예요.
1: 그래, 아까는 아빠가 최고라더니.
2: 다음 날 보니와 골디가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네요.
0: 골디, 보자.
1: 보니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0: 아빠, 원반이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1: 그래? 걱정 마, 아빠가 꺼내줄 테니까.
0: 네!
1: 거의 다 됐어. 이 아빠만 믿어.
0: 네.
1: 그게 있었지? 보니야, 잠깐만 기다려.
0: 아빠, 또 어디 가요?
1: 사다리를 어디다 뒀더라? 왜 안 보이지?
0: 골디, 아무래도 아빠는 좀 힘드시겠지? 좀 더 높이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부부맨을 불러야겠다.
1: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3: 맞아요, 부부맨.
1: 어쩔 수 없지.
0: 네. 보보맨!
1: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0: 저기, 나무에 원반이 걸려서요.
1: 근데 저 정도는 너희 아빠가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0: 아이, 아빠는 못해요. 높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보보맨이 콩콩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꺼낼게요.
1: 그래, 알겠어. 이것 좀 눌러줄래?
0: 네!

0: 방귀 그릇 콩콩이.
1: 역시 부부맨밖에 없어요.
0: 이 정도야 뭐.
2: 요새 자꾸 아빠로서 체면을 구기는 것 같네. 본인은 부부맨만 좋아하고.
0: 하긴 부부맨도 나니까 상관없으려나.
3: 아니야, 아빠일 때도 포기할 순 없지. 오늘은 아빠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4: 이게 다 뭐예요?
0: 아, 보니한테 읽어줄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 인형이에요.
4: 네?
0: 오늘은 특별히 인형극을 하면서 더 재미있게 읽어주려고요. 보니가 좋아하겠죠?
4: 그렇긴 한데 곧 보니 잘 시간이잖아요.
3: 어? 벌써? 아, 다 했어요. 금방 마무리할게요.
1: 오늘은 왜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러 안 오시지?
0: 이번에야말로 점수 딸 기회야.
5: 도와줘요, 부부맨!
3: 안 돼.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3: 어? 그건 아빠가...
1: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오셨어요. 아마 먼저 잠드셨나 봐요.
0: 그래. 내가 재미있게 읽어줄게.
6: 늑대가 나타났다! 자.
1: 인형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어요!
3: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
7: 부부맨은 보니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1: 역시 부부맨이 최고예요.
3: 오늘은 꼭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보니가 요즘 아빠 말고 부부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빠일 때도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보니한테 멋지게 보일 방법이 있다고? 강가로 산책을 가서 네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내가 멋지게 구하라고?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역시 골디야.
7: 오후에 아빠와 골디는 보니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3: 아이코! 목줄을 놓쳤네.
1: 골디!
3: 아니, 골디가 위험해. 아빠가 구해올게.
1: 왜요? 골디는 수영 잘하는데. 골디가 많이 더웠나 봐요. 골디, 적당히 놀고 와. 가요, 아빠.
3: 그래.
4: 여보, 무슨 일 있어요?
3: 그게요. 오니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4: 네? 갑자기 왜요?
3: 오니가 아빠보다 부부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4: 내가 보기엔 본인은 이미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걸요.
3: 정말요?
4: 그럼요. 지금처럼 본이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본이한텐 최고의 아빠죠.
3: 그런가.
7: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갔다 올게요.
0: 요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고.
1: 바이바이.
4: 그나저나 본이가 웬일로 늦잠을 자죠?
3: 그러게요.
0: 내가 깨워서 유치원 보낼 테니까 걱정 마요. 보니야, 이제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아빠.
3: 보니야, 왜 그래? 열이 심하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부부맨의 뿜카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야. 보니야, 잠깐만 있어봐.
1: 가지 마요, 아빠.
3: 보니야.
4: 지금처럼 보니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보니한텐 최고의 아빠죠.

0: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보니야, 조금만 참아.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1: 아빠, 옆에 계속 있을 거죠?
0: 그럼,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1: 좋아요.
2: 아, 보니야.
1: 응? 엄마!
2: 아픈 건 이제 괜찮아?
1: 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2: 열은 다 내렸네. 다행이다.
1: 아빠가 병원도 데려다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셨거든요.
2: 그랬구나. 역시 아빠가 최고지?
1: 그럼요.
3: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보니의 마음 이제 아빠한테도 전해졌겠죠? 보니와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 왔어요.
1: 와, 귀엽다. 엄마, 저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인형 진짜 귀엽죠?
2: 인형? 그건 인형이 아니라 저금통이야.
1: 저금통?
2: 그래, 여기에 동전을 넣어서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1: 아, 저 그럼 여기다 동전 모을래요.
2: 그럼 이거 살까?
1: 네.
2: 어? 응? 이건...
1: 왜 그래요, 엄마?
4: 아시죠? 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인형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요즘 아주 인기라니까요.
2: 아, 그래요?
1: 어?
2: 이 저금통만 계산해주세요.
4: 네.
1: 고맙습니다, 엄마.
2: 그래. 자, 이걸로 한번 저금해볼래?
1: 네. 뭐예요?
2: 아, 엄마가 보니 만날 때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야.
1: 우와, 엄마도 인형 좋아했어요?
2: 당연하지. 저 인형 사달라고 외할아버지께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1: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2: 아니, 생일에 사주기로 하셨는데 인형이 어찌나 인기가 많던지 다 팔려서 결국 못 샀어. 그래서 엄마한텐 아직도 꿈 같은 인형이야.
1: 그랬구나. 그렇게 갖고 싶던 인형인데 왜 안 샀어요?
2: 엄만 괜찮아. 이렇게 보니가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은걸.
1: 엄마도 좋아하는 인형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엄마는 늘 내가 좋아하는 걸 사주시는데 나도 엄마한테 선물할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나도 이제 돈이 있지. 계산해주세요.
4: 근데 돈이 많이 모자란데?
1: 네? 얼마나요?
4: 아마 동전이 저금통을 가득 채워야 살 수 있을걸?
1: 정말이요?
2: 아까 그 인형을 봤는데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라 그런가? 어찌나 반갑던지.
0: 그럼 하나 사지 그랬어요?
2: 그럴 뻔했는데 그냥 보니 것만 샀어요.
1: 역시 엄마는 그 인형이 엄청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내 것만 사주시고.
0: 어떤 인형인지 궁금한데요?
1: 엄마, 아빠!
0: 어? 왜 그래, 보니야?
1: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2: 돈?
0: 그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지.
1: 그럼 저도 돈 벌 수 있어요?
0: 근데 갑자기 돈은 왜?
2: 보니 너 저금통에 저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1: 네!
0: 그럼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받게 하면 어때요? 스스로 노력해서 용돈을 벌어보면 보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 그럴까요? 보니야, 할 수 있겠어?
1: 그럼요! 시켜만 주세요!
3: 그 후 보니는 집안일을 돕고 심부름도 열심히 했어요.
2: 와, 깨끗하게 잘 닦았네. 자, 여기 용돈.
1: 고맙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
2: 자, 수고했어.
1: 야호! 이렇게.

0: 열심히 한 덕분에 저금통은 점점 무거워졌죠.
1: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2: 보니야, 그만 가야지.
1: 네! 엄마, 주스 드세요.
2: 어머, 고마워.
1: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2: 어디?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3: 정말요? 그렇게 맛있어요?
2: 네.
3: 우와, 진짜 맛있네요. 보니 대단한데?
2: 주스 잘 마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근데 보니야, 왜 그렇게 열심히 용돈을 모으는 거야?
1: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2: 그래? 그게 뭔데?
1: 비밀이에요.
2: 어?
1: 잠깐만요. 인형아, 잘 있지?
4: 또 인형 보러 왔구나.
1: 네.
4: 그게 하나 남은 마지막 인형이란다.
1: 네. 어떡해.
0: 본인은 인형을 못 사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1: 저금통을 다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쩌지?
3: 내일 이 공원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데?
1: 벼룩시장? 그게 뭔데요?
3: 안 쓰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걸 파는 곳이야.
1: 그럼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2: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1: 이거야.
0: 다음 날 보니는 주스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잔뜩 챙겼어요.
1: 됐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가지? 보보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도와줘요, 보보맨. 도와줘요, 보보맨.
3: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오늘 벼룩시장에서 제가 만든 주스를 팔 건데요. 좀 도와주세요.
0: 아, 그 주스? 정말 맛있었는데.
1: 응? 보보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그냥 보니가 만든 거면 당연히 맛있겠지. 근데 주스는 왜 팔려고 하는 거야?
1: 주스를 팔아서 이 저금통을 꽉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엄마 선물을 살 수 있어요.
0: 선물?
1: 네! 엄마가 어릴 때 갖고 싶어하던 인형인데 이제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야 해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선물을 살 수 있게 이 보보맨이 도와줄게.
1: 네!
2: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죠.
3: 이런 건 어떠세요?
0: 우리도 시작해볼까?

0: 장기구름 푸드트럭!
1: 주스 사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예요! 주스 사세요! 어? 왜 아무도 안 사가지?
0: 너무 초조해하지 마. 좀 더 기다려보자.
1: 왜 한 잔도 안 팔릴까요? 다른 데는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엄마, 목말라요.
2: 그러게, 날씨가 너무 덥다.
1: 어? 여기에요, 여기! 시원한 주스 있어요! 어? 엄마, 주스 사주세요.
2: 그럴까? 두 잔만 주세요.
1: 네!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1: 야호! 드디어 팔았다! 와, 진짜 맛있어요.
2: 시원해.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딱이지?
1: 부부님, 앞에 선풍기를 두면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러 오지 않을까요?
0: 오, 좋은 생각인데? 어? 이 시원한 바람은 뭐지?
2: 저것 봐, 부부맨 선풍기야. 와, 여기 주스도 파나 봐. 주스 진짜 드세요.
3: 저희도요.
4: 보니의 과일 주스는 날개도 친 듯 팔렸어요.
0: 팔았다! 야호!
1: 조금 동동 가득 찼어요.
0: 그럼 빨리 엄마 선물을 사러 갈까?
5: 그래, 이제 더 구할 수도 없는데 어쩌지?
1: 안 돼!
4: 결국 본인은 인형 대신 꽃다발을 샀죠.
0: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인형이 아니어도 엄마는 본인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1: 네. 잘까요, 부부맨? 엄마, 어? 누릴 게 있어요.
6: 어? 예. 우와, 웬 꽃다발? 어디서 난 거야?
1: 용돈 모은 걸로 샀어요.
6: 이거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한 거였어?
1: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팔려버려서 못 샀어요.
6: 그랬구나. 괜찮아, 엄마는 이 꽃다발도 정말 좋아. 우리 보니가 열심히 모아서 선물한 거잖아.
1: 정말?
6: 그럼, 그래서 엄마도 선물을 준비했지?
1: 응? 응?
6: 짜잔! 열어봐.
1: 우와, 이게 뭐예요?
6: 그동안 심부름 열심히 해서 상으로 주는 거야.
1: 응? 우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6: 정말? 엄만 네가 갖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이 인형을 봤었잖아.
1: 그건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인형이잖아요.
6: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보니야.
1: 저도요.
0: 감동적이야.
6: 다음에 또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땐 보니가 갖고 싶은 걸 사자.
1: 좋아요. 그럼 또 열심히 심부름 해야겠어요. 아빠,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4: 보니의 저금통엔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갔답니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향.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5: 아침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도톰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덮어놓은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로미? 로미?
1: 물건은 준비됐어?
2: 물론이지.
1: 좋아. 그럼 작전을 시작해볼까?
3: 무슨 작전인데, 쭈?
2: 오늘이 메리루 생일이거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3: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진 않아.
4: 마야! 로미!
3: 빨리 숨어!

0: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 이상하다.
1: 이 동네엔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엄청 지루하네, 파티. 어디 재밌는 파티 없나, 파티?
2: 지금 무엇들 하는 거죠? 신성은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다니 교칙 제12조 5항 위반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1: 자, 화내지 말고 화려하게 파티!
2: 이건 댄스 파티?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공개할 때군요.
3: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2: 이 순간 춤추지 않는다면 벌점입니다.
4: 파티핀? 로미에게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었죠.
1: 더 화려하고 신나는 파티를 하러 가야겠어, 파티! 여기서 왠지 파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파티!
5: 잘 좀 달아봐, 나나피!
1: 쟤들은? 예쁘게 꾸며놨네, 파티! 케이크도 있어! 그렇다면 빨리 파티를 시작하자! 화려하게, 파티!
6: 얘들아, 이것 좀... 뭐야, 너희 나만 빼놓고.
7: 무슨 일이야?
6: 되게 싸움.

0: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내가 왜 그랬지?
1: 이건 혹시

0: 마케팅이야 꼬래.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내 파티를 하고 싶어 했꼬래.
1: 파티핑, 네가 한 짓이야 꼬라 쭉. 이 난장판을 다 어쩔 거야. 파티핑, 너 언제 나타난 거야? 솔직함에 무경계. 파티핑 너 가만 안 둬.
0: 파티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2: 아닙니다. 난 내가 가서 파티할 거야. 파티.
0: 파티핑 거기서.
1: 루미 얼른 쫓아가자. 나야.
3: 그치만 메리루의 생일 파티는 어쩌지?
4: 우리한테 맡겨 루미.
1: 로미의 소중한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뜨거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빨리 다녀와 빨리.
5: 어떻게든 다시 준비해볼게. 어서 파티핑을 쫓아가.
3: 얘들아,

0: 풍선이요, 풍선, 풍선 사세요.
1: 힘이 쭉 빠져.

0: 지금부터 최고로 신나는 풍선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여긴 어디야, 나나? 재밌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아서 그렇지. 여기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었죠. 어? 근데 왜 어른들밖에 안 보이지, 쥬?
0: 좋아, 다 같이 점점점점점. 자, 다 같이 박수 점점. 신나게 해. 그래, 점점 보자. 그래, 저.
2: 뭔가 냄새가 나는데.
3: 모양은
1: 파티피. 이리 와, 나나. 또 너희야 파티. 제발 파티 좀 즐기자, 파티.
4: 솔직하네, 뭉게뭉게.
1: 파티피, 순순히 따라오시지. 싫어 싫어. 난 파티를 할 거라고, 파티. 이건 야호!

0: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코끼리, 건배하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1: 전국 파티 장식을 하고 있어서 파티핑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 나나. 어? 저 코끼리 조각상. 상자가 여러 개라 숨을 곳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꼬래?
2: 아! 저기 저 안경! 파티핑이 안경처럼 생겼어, 솔지!
0: 이번엔 너무 쉬운데? 좋았어! 리킷 핫윙 홈!
1: 이번엔
0: 제발.

0: 자, 이제 파티를 멈출 시간이야. 트리피리 캡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키 파티 핑 캐치.
1: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고. 완벽해 파티.
0: 맞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파티핑.
1: 응? 내 도움? 늦지 않게 가야 하는데. 어떡해. 어쩌지? 메리로가 실망했나 본쥬. 생일 축하해, 메리루. 파티핑, 네 도움이 필요해. 메리루에게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
2: 응응, 화려한 파티는 나한테 맡겨, 파티.
3: 얘들아, 정말 최고로 멋진 생일 파티야.
1: 최고로 멋진 파티라고, 파티? 너 다른 파티 안 꾸며.

0: 그래 그래.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그래.
1: 이쪽도 아니었어. 이제 네 군데 남았군.
0: 멋진 머리를 꾸며봐, 꾸며핑.
2: 아, 이게 무슨 헤이즈 머리야? 어, 완전 망쳤어! 어,
3: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2: 아, 됐어요! 역시 손님 없는데 오는 게 아니었어.
4: 벌써 몇 번째야? 미용실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왜 머리가 생각처럼 안 될까?
5: 솜씨가 사투니까 그렇지. 자,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봤군요. 이렇게 해야지, 꾸며.
3: 뭐?
6: 준비는 다 돼? 어머? 애들이 장난쳤구나. 너도 이따 비비 미용실에 들렀다 와. 거기 이상한 머리 원래대로 잘 돌려놓는데.
7: 비비 미용실이요?
6: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데 실력이 좋은지 요즘은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야. 멋진 선생님한테 배웠다나. 그럼 먼저 간다, 로미.
7: 이상하네. 저번 주에 레나가 머리 망쳤다고 화냈던 덴데.
8: 어?
0: 빨리 교실로 가야지. 아야야. 선생님.
9: 로미 학생, 앞을 보고 걸어야죠. 딱만 보고 걷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요. 나보고 문어라고 한 건가요?
0: 아니에요. 그 머리 정말 잘 어울리는.

0: 로미 학생이 제법 보는 눈이 있군요.
1: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로미 머리 좀 봐, 레나. 진짜 웃기다, 그치? 어? 하나도 안 웃기거든.
2: 어, 레나 왜 그래?
1: 신경 쓰지 마, 로미. 사실 나도.
3: 야! 마야, 어떻게 된 거야?
1: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4: 난 봤어. 어젯밤에 괴물을 게임을 하다 깜빡 졸았을 때였지.
1: 새로운 머리 해볼래? 그러면
4: 화려한 머리의 괴물이 이만큼 큰 가위로 싹둑 싹둑.
1: 참나, 무슨 괴물이야? 어디 봐봐.
4: 야, 너도지?
1: 어머, 뭐하는 거야? 머리도 웃기게 생겼지?
4: 네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5: 그렇지. 어?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4: 야, 이거 좋아. 이거 뭐라고? 너.
5: 다들 자리에 앉고 너희는 반성문 써. 자, 그럼 수업 시작하자. 오늘은 위험한
3: 로미, 나일이 말한 괴물 꾸며핑인 것 같아. 나나,
1: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링은 꾸며핑 솜씨가 확실해. 솔직.
3: 그렇다면 망친 머리를 바꿔준다는 비비 미용실이 수상한 대충.
6: 하지만 꾸며핑은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야.

0: 정말이래? 제이야, 제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는 꾸며핑이야, 나야.
1: 꾸며핑이 대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이 나가면 가보자.
2: 머리가 아주 잘 됐구먼. 고마워요.
3: 다음에 또 오세요.
0: 꾸며핑, 꿈틀마.
3: 무슨 일이세요?
0: 꾸며핑 좀 데려갈게요.
3: 네? 대체 누구시길래 내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0: 친구라고요?
4: 꾸며핑, 네가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5: 너희는... 아니, 난...
3: 당신들 대체 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1: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5: 프린세스! 어서 캐치해야죠! 캐치! 싫어! 안 돼, 꾸며!
0: 이 녀석, 얼른 나와! 엄청 과감한 헤어스타일. 꾸며핑의 솜씨가 틀림없어. 솔직 거기 숨었구나.

0: 머리로 장난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스케치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핑핑 꾸며 핑캣.
1: 아, 안 돼. 난 아직 비비를 도와줘야 해, 꾸며.
0: 어? 도와줘?
1: 밤마다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맞아, 꾸며. 그러면 다음날 머리가 이상해진 손님들이 미용실로 왔거든. 난 비비에게 머리 손질하는 법을 알려줬고, 꾸며. 난 단지 비비가 잘 되길 바랐어, 꾸며. 그치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정말 미안해, 꾸며.
2: 꾸며 핑, 너 그동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난 괜찮아. 너한테 배운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돼. 알겠지?
1: 비비!
3: 남은 열쇠 티니핑 셋은 언제 찾을 거야? 빨리 더 찾아봐.
1: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 솔직히. 꾸며핑! 이거 봐봐. 비비 사장님이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됐어, 꾸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길길.
4: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디에롬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빅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보, 누워서 텔레비전은 그만 보고 운동을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볼록하다고요.
1: 여보, 나예요. 히어로 캡틴 톰.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2: 아빠, 괜찮으세요?
1: 그럼 괜찮고 말고.

0: 야, 뭐 하는 거야?
1: 죄송합니다, 레오 박사님. 모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0: 야, 뚱뚱 치킨,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모기로 마을 녀석들이 괴롭히면 되겠군. 역시 난 천재야. 오래 오래요.
2: 열심히 단련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젊었을 때처럼. 좋았어. 여봉,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0: 더 빨리. 그래, 좋아, 좋아.
2: 레오 박사?
0: 자, 나의 귀여운 모기들아, 왼쪽 화살표를 만들어. 좋아, 그럼 이번엔 오른쪽으로 바꿔.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군.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볼까? 오래요, 오래요.
2: 이거 큰일이군. 어서 상황을 알려야 해. 잠깐만, 혼자 레오 박사를 혼내준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지? 날 멋지다고들 할 거야. 좋아, 그렇다면 캡틴 톰 변신! 더 이상은 못 간다.
0: 뭐야, 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야?
2: 레오 박사, 나 캡틴 톰이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0: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상대해 주지. 자, 간다.
2: 어림없어. 이런, 혼자서는 안 되겠어.

0: 아빠가 레오 박사한테 당하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구나. 서두르자. 슈퍼제트 출동이라.

0: 얘들아, 모기 때부터 먼저 처리하자.
1: 알겠어.
0: 슈퍼카 모기체. 모기약 발사.

0: 슈퍼제트!
1: 요 얄미운 녀석들! 하지만 고대의 설계도로 업그레이드된 이 특수전파는 막을 수 없을 거야! 가더라! 특수전파 공격! 아!
2: 뭐야? 핫다가 너무 가벼워!
1: 어떠냐? 특수전파로 모은 초소형 모기 때 공격이! 모기들이 너무 작고 빨라서 절대 볼 수 없을걸?
2: 모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시력을 강화시켜 모기를 물리치자.
3: 시력을 강화시키려면 고등어가 필요하지. 고등어에 비타민 A, 마늘에 알리신,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등어 한 마리, 마늘 한 숟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치즈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고등어 스테이크.

0: 야, 어, 좋아, 이제 잘 보인다. 얍, 얍, 얍, 얍, 얍. 플래시룸, 모기떼가 저 나무 밑에 모여 있어.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네 머리 위로 모기떼가 접근 중이야.
1: 원더 파워.
0: 다 잡았다. 네오박사, 이제 네 차례야.
2: 흥, 어림없는 소리. 훨씬 더 강력한 전파로 모기를 다 불러주지.
3: 저 안테나가 조종기인 것 같은데. 그래, 방법이 있어. 모기가 좋아하는 땀 냄새다. 받아라. 슈퍼잭, 내가 모기를 유인할 동안 넌 레오봇의 안테나를 없애.
0: 안테나요? 아, 저거구나. 치앗, 슈퍼 냠냠 파!
4: 이런, 고장났잖아. 뭐야,
2: 내가 아니라 슈퍼잭을 공격해야지.
4: 가려와. 이 자리가, 이 자리 가라고. 이거 뭐지?
0: 캡틴톰! 캡틴톰,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5: 어머나, 얼굴 좀 봐. 괜찮아요?
3: 괜찮아요, 여봉. 그냥 목이 좀 물린 건데요, 뭐.
0: 우리가 이겼어요. 캡틴톰 덕분이에요.
1: 맞아요. 캡틴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6: 잘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약 발라줄게요.
3: 여봉의 사랑으로 치료해줘요.
1: 아, 정말 못 말이셔.
0: 아빠.

0: 곳을 막아라.
1: 드디어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레오봇 날개. 저 날개를 레오봇 세팅에 붙이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 또 공중에서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날개를 붙여볼까나. 여기 있던 레오봇이 어디 갔지? 야, 뚱뚱 치킨, 레오봇은 어디 있어?
2: 그게 어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1: 뭐? 설마 레오봇이 없어졌다는 거야?
2: 네.
1: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스스로 나갔을 리는 없고. 누가 훔쳐간 건가? 뚱뚱 치킨, 당장 가서 레오봇을 찾아와.
3: 네, 레오 박사님.

0: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1: 얘들아, 이것 봐. 곤충 채집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지.
2: 우와, 진짜 많다. 그거 다 어디서 잡은 거야?
1: 저쪽에 많이 있던데.
0: 이상하다. 런이 분명히 이쪽에 많다고 그랬는데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 레오봇? 아니, 왜 레오봇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잠깐만 타볼까? 야! 이걸 당기면 움직이겠지? 이. 아! 움직인다. 히히. 아, 이건 뭐지? 잠자리째다. 그렇다면

0: 중세집까지도 방해를 한 거야?
1: 네, 나야 나. 히히.
0: 꼬마부,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1: 나도 잘 몰라. 숲속에 있길래 그냥 한번 타봤어. 히히. 그것보다 이것 좀 봐. 내가 레어봇으로 잡은 곤충들이야.
0: 우와. 이런 꼬마고 친구들이 잡으려는 곤충을 가로채면 어떡해?
1: 아,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레어봇이 저절로 움직였어.
2: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레어봇 무선 조정 장치가 심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내 예상대로 무선 조정도 아주 잘 되는군. 그럼 다시 움직여볼까? 좋았어. 이번엔 무기를 교체해보자. 아니! 뿅망치 말고 레이저포가 나와야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뭐가 문제인 거냐고! 움직여!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아이고, 고장 났네?
0: 어떻게 된 거야?
1: 탱탱볼 포잖아! 얘들아, 어서 도망쳐!
0: 예, 안 되겠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엄마,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3: 어머, 세상에. 레오봇이 저 탱탱볼을 마구마구 쏘고 있어요.
4: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0: 모습이 멈춰봐.
1: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
0: 어떡하면 좋지? 레오봇을 막으려다가 꼬마봇이 다칠 수 있어. 어떡하면 좋지?
2: 그건 내가 해결해 주지. 레오봇은 내가 만든 로봇이지. 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당장 멈출 수 있어.
0: 그럼 빨리 눌러서 멈추게 해줘.
2: 내가 저 녀석들을 도와주게 될 줄이야. 하지만 되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레오봇, 당장 멈춰.
3: 내가 저럴 줄 알았어.
0: 우와, 진짜 큰일이네.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강화시켜 레오봇을 멈추자. 응?
5: 파워를 강화시키려면 통밀이 필요하지. 통밀의 폴리페놀, 버섯의 식이섬유, 치즈의 단백질을 조합한다. 기운을 듬뿍 받은 통밀가루 500g, 깍둑 썰은 표고버섯 4개, 신선한 치즈 1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라자냐.

0: 어쨌 협동작전으로 꼬마봇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강한 전기파로 레오봇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야.
1: 네, 알겠어요. 내가 레오봇의 시선을 끌게. 플래시 파워.
2: 꼬마봇에게 보호막을 씌울게. 응? 원더 파워.
1: 그럼 마지막은 내가.
3: 슈퍼제트,
4: 나를 떠나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구나 꼬마봇.
3: 레오 박사님,
4: 모두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리모컨이 고장나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어.

0: 도망갈 땐 언제고 큰 소리야! 맞아, 레오봇이 아니더라도 네가 우리를 괴롭혔을걸?
1: 무슨 소리? 나 같으면 이렇게 좁은 산속이 아니라 넓은 광장에서 마을 녀석들 모두를 빠짐없이 괴롭혔을 거라고. 레오봇은 날개를 달고 신나게 날아다니며 괴롭히려고 했단 말이야. 놀라서 도망가는 마을 녀석들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래요 오래요.
0: 어? 뭐라고?
1: 너희들한테 내 계획을 들켜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옥스퍼드 탕.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고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스쿨버스 왔네.
12: 학교 가자.
13: 안녕 친구들.
14: 같이 가자.
15: 안녕.
16: 재밌게 공부해요.
17: 와, 놀이터다.
18: 빙글빙글 쌩쌩.
1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20: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1: 내일 떠나자.
2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4: 지동.
23: 얼굴엔
24: 순한 킹킹.
23: 줄무랜
24: 덥덥한 말.
25: 순하게
24: 지켜줄게.
2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숲속에 가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꿈이었구나. 안 돼! 오지 마!
1: 누구야, 누구?
2: 치치치, 왜 그래? 괜찮아?
3: 그러니까 악몽 때문에 기절했단 거잖아.
0: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걸 들고 내 방에 있으니까 놀란 거라고.
3: 치치, 겁쟁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4: 탱금.
0: 그게 아니라니까.
5: 이거 찾느라 정말 혼났네.
1: 빙빙, 그게 뭐야?
5: 악몽을 막아준다는 꿈의 깃털이야.
4: 우와, 생금이 꿈의 깃털.
5: 생금아, 이건 치치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야.
3: 하긴, 겁쟁이에게 이런 물건이 필요하긴 하지.
0: 뭐라고?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오래 기다리셨죠?
8: 세계 탐험 대회 골드랩의 첫 미션에 성공한 치치 핑핑핑과 에이스 엘리트 팀 축하합니다. 짜자.
7: 이전 미션에서는 세계 리그의 치치 핑핑 팀과 탐험 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이 미션을 끝마치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8: 나머지 팀들도 파이팅 해주세요.
7: 자, 그럼 세계 탐험 대회 골드랩의 두 번째 미션을 공개할게요.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잃어버린 꿈의 깃털을 찾아라.
8: 인디언들에게는 마을을 수호하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의 깃털이 있어요.
7: 그런데 갑자기 꿈의 깃털이 사라져 마을이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0: 어머, 얼른 가봐야겠는걸요?
7: 그럼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기대할게요. 뿌뿌!
5: 인디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어. 로빈, 인디언 마을의 꿈의 깃털에 대해 검색해줘.

0: 폭발로 인디언 마을을 지키는 꿈의 기탑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서 사라진 꿈의 기탑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리도 꿈의 기탑을 찾아서 치치에게도 하나 선물해주죠.
2: 도켄 너 정말.

0: 여긴가?
1: 여기가 버팔로 마을이구나.
2: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안 보이지?
3: 안녕하세요, 할머니.
4: 너희들은 누구니? 무엇보다 아이들이로구나.
1: 저희들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 중인데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4: 착하기도 해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우릴 도울 수 있을까?
5: 그럼요. 꿈의 기타를 찾아드리면 되는 거죠.
4: 그렇단다. 예로부터 우리 인디어 마을에는 불행과 악몽을 막아주는 꿈의 깃털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 뭐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숨도 못 자고 있어. 그 이후로 다들 여기저기 꿈의 깃털을 찾으러 다니고 있지.
0: 생크마!
5: 그래서 마을이 텅텅 비었던 거군요.
2: 꿈의 깃털을 다시 만들 순 없나요, 할머니?
4: 그게 재료를 구하기 너무너무 위험해서 말이야.
1: 위험하다고?
4: 그게 말이다. 옆마을인 독수리 마을에서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데 며칠 전 재료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더구나.
2: 독수리 마을도 없어졌다고요?

0: 그렇다면 독수리 마을도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1: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꿈의 깃털을 찾아...
2: 불이
3: 불이다!
2: 들켰다! 어서 도망가자!
0: 여기가 독수리 마을이야.
3: 여기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 거지?
4: 우와! 생크미 사탕 좋아! 사탕 좋아!
0: 어? 저기 꿈의 깃털이잖아!
1: 정말이네!
4: 생크미 꿈의 깃털!
0: 저 꿈의 깃털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분명히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5: 어떻게 된 거지?
0: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토템도 그렇고 마을의 모든 문양이 독수리로 되어 있어.
1: 맞아! 여기는 온통 독수리 문양이야.
0: 그런데 저 꿈의 깃털인 거팔력 모양이잖아.
1: 정말이잖아! 저거 버팔로 마을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3: 그런 것 같아.
0: 얘들아, 우선 인디언 할머니께 꿈의 깃털을 가져가 보는 게 어때?
5: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0: 얘들아, 중심 좀 잡아줘.
1: 그게 쉽지 않아.
3: 그게 아래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5: 미안해, 핑키.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
4: 생크미 무서워.
0: 좋아, 좋아. 아주 천천히. 조금만 더.
3: 안 됐지만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다.
1: 도둑이다!
6: 꿈의 깃털을 훔치려는 자가 있다.

0: 자기다.
1: 뭐야, 고작 그 정도야? 이게 다 아니야? 힘 좀 내보라고. 그 꿈의 깃털은 우리가 먼저 찾았어. 거기서. 장난이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2: 오케이 대장.
1: 자, 부리부리 팀.
3: 뚜루루코.
4: 내 창을 받아라.
1: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0: 산산조각이 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1: 꿈의 깃털이 부서졌어.

0: 그게 쉽지 않을 텐데.
1: 재료 구하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가져가지도 않았겠지.
0: 번개를 맞은 지 100년 된 나무와 반짝이는 돌, 살아있는 독수리에서 갓 뽑은 깃털이라. 살아있는 독수리요?
1: 그리고 거미줄도 있어야 해.
2: 거미줄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0: 그게 동굴에 가야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집채만한 거미가 산다고 하는구나.
2: 집채만한 거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0: 내가?
2: 너라면 할 수 있어, 드래콩!
3: 파이팅!
4: 드래콩!
3: 높아도 너무 높잖아. 그런데 여기가 맞아?
2: 깃털이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여기가 분명해.
3: 정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2: 물론이지.
5: 대장, 무슨 일이야?
6: 쉿, 조용히 해. 지금 지체랑 도켓이 새처럼 꾸미고 절벽을 오르려 한다고. 너희는 빨리 열기구를 고쳐야지.
2: 자, 그럼 올라가 볼까? 하이자!
3: 도켓,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2: 이럴 시간이 없다고.
0: 혼자서는 너무 무서운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지? 그래, 난 600년을 살아온 용감하고 씩씩한 드래콩이시다. 이런 일에 겁먹고 도망칠 순 없지.

0: 생금이 간질간질.
1: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이 넓은 데서 어떻게 반짝이는 돌을 찾으라는 거야? 못 찾아!

0: 정말 귀토레스의 반짝이는 돌을 찾고 있지?
1: 그래, 생구나.
0: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1: 어?
0: 하지만 슈퍼 생크미는 방법을 꼭 찾아내지. 하하하하하하! 자! 자, 그럼 이제 반짝이는 돌을 찾아볼까? 자! 아, 눈부셔. 하지만 난 눈이 적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눈을 눈부시게 했구나. 어? 어?
2: 어떡해. 키토를 뽑으면 독수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독수리 시선을 끌 테니까 네가 키토를 뽑아.
3: 내가? 아니야, 내가 시선을 끌 거야. 치치, 네가 뽑아.
2: 독해, 내가 할 거란 말이야.
4: 꿀?
3: 독수리님, 독수리님.

0: 제발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미안. 어쩔 수 없었어. 제발. 안 돼.
1: 어떡해! 살려줘! 살려달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거미는 용을 잡아먹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오지 말아줘!

0: 좋아. 열기구 소리 끝. 부리부리 팀 출동이다.
1: 출동이다.
2: 미안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3: 이번 일로 인해서 두 마을 모두 고통을 받았네. 이제부터 버팔로 마을과 독수리 마을은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지내자꾸나.
2: 정말 고맙습니다.
4: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꿈의 깃털을 꼭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이게 그 번개 맞은 나무예요?
3: 그렇단다. 다행히 번개 맞은 지 100년 된 나무가 두 개 남아있었어. 하지만 다른 재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4: 치치, 이렇게 어서 와.
0: 짜잔!
5: 정말 구해왔구나.
6: 핑핑, 너희는 반짝이는 돌 구했어? 어.
4: 슈퍼 생크미가 이번에도 나타나서 함께 도와줬어.
7: 생크!
4: 어? 드래코? 드래코!
8: 미안해. 거미줄은 구하지 못했어. 나 때문에.
7: 잔거미 찐득찐득찐득 싫어.
4: 드래콩 뒤로 돌아봐.
8: 어?
2: 어? 아니, 아니 저것은
8: 이게 뭐지?
4: 거미줄이야 거미줄.
8: 어? 어? 그럼 내가 성공한 거야?
6: 그럼 모든 재료가 다 모인 거네. 대성공이다. 좋아, 드디어 완성.
4: 꿈의 깃털을 다시 되돌려놨어.
3: 고맙다, 고마워. 오늘부터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0: 부장,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1: 조용히 해. 독수리가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그래. 급작가워. 이번엔 이길 수 있었는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난방구는 불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옥스퍼드 팡.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더운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우리 여행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책벌레가 된 오이나.
13: 내걸.
12: 키키님 최고로 멋지십니다 라고 말하면 돌려줄게.
13: 절대 안 할 거야. 또 얼른 내가.
12: 키, 이 바보야. 역시 키키님은 대단하다니까.
13: 어? 얼른 내 케이크 내달.
12: 알겠습니다, 돌구님. 이 케이크를 받아주세요.
13: 키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지? 그럼 이 뚜뚜님에게 큰절을 올리라고.
12: 알겠습니다, 뚜뚜님. 저 키키는 용감한 뚜뚜님의 최고 부하입니다.
13: 키키, 용감한 뚜뚜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줘.
12: 누구한테 명령이야?
13: 하지 마. 왜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지?
2: 복종나비의 마법에 걸리면 나비를 가진 상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되지. 이것만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즈는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
12: 역시 영님은 대단하세요.
13: 맞아 맞아.
2: 키키 뚜뚜, 복종나비를 줄 테니 바랄라 페어리즈를 어둠 마법 속에 빠뜨리도록 해.
12: 키, 알겠습니다 영님.
14: 어? 레나야? 같이 산책하러 갈래?
15: 미안 웬디야, 나 이거 봐야 돼.
14: 점심시간이잖아. 조금 쉬었다가 해도 좋지 않을까?
15: 어? 무슨 책인데 그래? 뭐하는 거야? 얼른 돌려줘.
14: 어? 뭐야? 하나도 모르겠네.
15: 레나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간식타임 어때? 과자 엄청 많이 가져왔어.
14: 그래, 온실에 가서 먹자. 분위기 좋잖아.
15: 좋아, 좋아.
14: 어?
15: 너희끼리 가. 난 내일 반 대표로 상식 퀴즈 대회에 나가잖아. 공부해야지.
14: 예쁜 것도 보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니까.
15: 다음에.
14: 웬디야, 어? 우리끼리 가자. 책만 보면 머리가 더 딱딱해진다고.
15: 그 말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14: 웬디야, 나가서 햇볕이나 쬐자.
13: 바랄라 페어리즈야.
12: 기, 서두르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13: 가자, 복종나비야.
12: 아직 준비 안 됐다고.
13: 좀 멀어지.
12: 복종나비야, 잡아와.
13: 잡았다.
16: 레나야, 상식 퀴즈 대회 참가자는 내일 점심시간에 강당에 모여야 된대.
15: 알았어. 어, 누구야?
0: 국가사전의 지식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행동할 거야.
13: 또 큰일 났네. 여왕님께 또 혼나고 말 거야.
12: 기, 좀 기다려봐. 지켜보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17: 레나야? 피곤하지 않아? 선물이야. 예쁜 꽃 보는데 네 생각이 났어.
0: 됐어. 꽃가루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책에 쓰여 있어.
15: 레나는 챙겨줄 필요 없어. 꽃엔 관심 없고 재미없는 책만 좋아한다니까.
17: 아까 온실에서 모기한테 물렸나 봐. 너무 가려워.
0: 어디 봐봐.
17: 레나야.
0: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아주 다양해. 피부가 붉어지고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구토하거나 실신할 수도 있어.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꽃을 버려.
17: 괜찮아. 그냥 모기한테 물린 걸 거야.
0: 모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 모기는 물속에 알을 낳는데 만약 꽃이 그 물속에 있는 알을 갖게
17: 알았어,
0: 되면...
17: 알았어, 바로 지울게.
0: 역시 백과사전은 정확해.
12: 개, 대단한 책 있네. 별게 다 있잖아.
13: 지금 조각의 비밀도 적혀있을지 몰랐뚜.
15: 어? 이상하네. 각도기가 어디 갔지? 어?
0: 책에 나와있는 평행우주란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야. 지금 네 각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건 그 각도기가 또 다른 평행우주로 이동했을지도 몰라.
15: 저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레나, 너 괜찮아?

0: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1: 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0: 응? 아이, 난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1: 백과사전은 정확해. 이 책에는 모든 지식이 적혀있거든.
0: 그럼 평행우주가 어디 있는지도 적혀있어?
1: 책 내용에 따르면 워물은 두 개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다차원 통로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니 네 각도기는 워물을 지나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동했을 거야.
0: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한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각도기를 찾을 수 있을까?
1: 엄청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면 워물을 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대.
0: 아, 그거야 쉽지. 내가 달리기에는 자신 있잖아. 저 책 정말 굉장한 것 같아. 저걸 가져가면 스피카 여왕님께서 우릴 혼내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실지도 몰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자. 빨리! 더 빨리! 이 정도면 되려나? 레나가 말한 워물인지 뭔지는 언제 생기는 거지? 더 달려보자!
2: 샤, 너 괜찮니?
0: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2: 샤야, 복도에서 뛰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넘어지면 다친다고.
0: 워물을 찾고 있었어요.
2: 워물? 과학자들의 꿈인 우주 워물이 여기에 있다고?
0: 레나 말이 제 각도기가 워물로 이동했대요, 글쎄.
2: 시아야, 미안하지만 이걸 교무실에 갖다 놔줘.
0: 선생님, 전 각도기

0: 많이 봤잖아. 우리도 햇볕으로 나가자, 일롱.
1: 햇볕을 많이 쐬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울고 싶으면 울어. 울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된대.
2: 레나야! 아까 씨한테 워몰에 대해 말했다면서?
1: 여기 적혀있어요.
2: 어? 책 내용을 말한 거구나. 난 정말 워몰을 발견한 줄 알았네.
1: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백과사전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책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2: 물론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 경험도 중요한 거야.
1: 백과사전은 지식의 결정체예요.
0: 바로 지금이야.
1: 내 책!
0: 리나야, 같이 갈루!
1: 내 책 돌려줘!
0: 리나야!
3: 힘을 모아! 열려라! 전원의 문!
0: 리나야, 가지 마! 가자.
1: 못된 요정들이 내 책을 어디로 가져간 거지?
0: 리나야, 혹시 스피커가 꾸민짓 아닐까?
1: 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과사전에는 있을 텐데.
0: 리나야!
1: 책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연주에 맞춰 춤을 추니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음악의 힘을 빌려야겠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0: 추억이야. 책이 없어도 레나 넌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
1: 우연일 뿐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당장 백과사전을 되찾아야 해.
0: 레나야! 레나야, 같이 가! 레나야, 어디로 간 거야? 뽀뽀린 유미리, 도와줘! 스피카 여왕님, 굉장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2: 그래? 이리 가져와봐.
0: 네, 스피카 여왕님! 파렐라 페어리즈가 이 책에서 모든 걸 알아내더라고요.
3: 분명 책에서 돈 조각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2: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3: 그럴 리가 없는데.
0: 파렐라 페어리즈가 이 책을 찾으려고 우리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2: 복종나비의 마법에 걸린 거였군.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
4: 아무리 달려도 어물은 안 생기는데.
0: 시아야, 레나 못 봤어?
4: 어? 여기서 책 보고 있지 않았어? 어디 갔지? 어?
0: 멜로디 정원에 있어.
4: 어? 내 각도기. 분명히 어물에 있을 거랬는데.
5: 루루링을 도와야 해.
0: 어서 가보자.
6: 응? 어? 어? 정말 웜홀인가?
1: 어떡하지? 책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2: 이걸 찾는 거야?
1: 내 백과사전이야. 당장 내놔.
2: 돌려줄 순 있지만 거래를 해야겠지. 어서 스톤 조각을 내게 넘겨.
1: 그건
2: 받아라.
1: 어? 내 책.
2: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발성. 상강이다.
1: 내 스톤 조각. 어떻게 해야지? 빨리 책에서 답을 찾아야 해.
2: 여깄다. 나비는 얇은 날개가 약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날개를 공격해야겠어.
1: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2: 소용이 없잖아. 여긴 마법 세계야. 그리고 난 그런 평범한 나비가 아니야. 순순히 다른 스톤 조각들도 모두 내게 넘겨라.
0: 레나를 괴롭히지 마.

스위카트.

0: 또 너희들이야?
1: 리나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2: 제게 적힌 대로 했는데 실

0: 도망갈 곳이 없어. 백과사전에 답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1: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2: 레나야, 꼭 책에서 답을 찾을 필요 없어. 틀에서 깨어나.
0: 맞아, 선생님. 파랄랑 페어링즈.

0: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 내 힘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거야. 어? 어?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일시적으로 앞을 안 보이게 만들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1: 아주 멋졌어, 레나야.
2: 가만두지 않겠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핫! 핫! 춤춰라. 행나비들아!
1: 바랄라.
2: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와!
0: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니야.
1: 그래도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
0: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네가 알려줬잖아. 내일 대회에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 조각인가?
1: 우와! 역시 레나는 대단하다니까!
3: 아침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퍼드 탕.
11: 해보고
10: 주유소 상급일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덕분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전부 잘 찍고 있지?
1: 멋있긴 하겠지만 꼭 우리가 싸우는 걸 이렇게 다 찍어야 해.
0: 우리가 싸우는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스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다 찍어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고의 가디언즈가 돼야 한다고.
1: 이 정도 하면 이미 최고 아닌가?

0: 똥아! 어?
1: 헤라? 어때? 깜빡 속았지? 야!
2: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0: 악당들을 쫓아낸 장면으로 넘겨줄래?
3: 잘 봤지? 내가 가디언 한 명을 해치운 거.
1: 그래. 근데 쉬운 녀석이었잖아. 그것도 내가 도와줘서. 근데 쉬운 녀석. 쉬운 녀석. 아, 쉬운
4: 녀석. 미안. 헤드에 물이 들어갔나 봐.
2: 우리의 실력 확인은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3: 악당 부하들이 뭐라든 뭔 상관이야. 너희 둘 다 최고야. 오.
5: 너희 둘 다 최악이야.

0: 너희는 하나같이 부하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1: 하지만 루카님, 저희 근처도 안 가는데요. 전 루카님만을 위해 이 간질간질 연막탄을 만드느라 바빴다고요.
0: 너희 모두는 텔리즈만을 구해오는데 실패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아, 그러니 너희가 한심한 녀석들을 데리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1: 기분을 받아라, 악당들아. 필요성
2: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난 절대 쉬운 녀석이 아니야.

0: 어? 야호! 또야?
1: 박물관에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어.

0: 본때를 보여주마. 나한테 맡겨.
1: 조심해.
0: 어?

0: 진짜 클로스만데. 좀 무례하시네.
1: 둘 다 집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2: 뭘 존중해요?
1: 호모 캐투스 제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가디언즈가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집사라는 존재가 있었지. 내가 바로 너희의 집사다.
0: 학교 밖에서도 또 배워야 해?
2: 저 배울래요. 조별 과제도 있나요? 발표 수업은요? 숙제도 내주실 거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인데?
0: 정말?
2: 저분이 집사래.
0: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는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말을 믿겠다고?
1: 그만! 확실히 알겠군. 너흰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해.
0: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그 고대의 접시인지 어떻게 알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2: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집사님. 근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짠가 봐.
1: 어? 오히려 너희가 진짜 가디언인지부터 물어봐야겠는데. 한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 크레센트섬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나?
0: 아마도요.
1: 좋아. 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가디언즈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희 텔리즈먼을 나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와, 진짜 집사잖아. 설마 아웅다웅 야옹이가 쓰던 마법 지팡이에요?
1: 말이! 이건 전혀 다른 마법 지팡이야. 감히 내가 그런 사악한 무기를 쓸 거란 모함에?
3: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요. 전 집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0: 맞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가디언즈나 크레센트 섬, 호모 캐티콘까지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호모 캐투스 문명이 처음으로 크레센트 섬의 마법 크리스탈을 활용한 게 언제지?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의 이름은? 호모 캐투스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나?
3: 지금으로부터 1500년하고 48시간 전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였죠.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 이름은 케빈이었고, 호모 캐투스 제국은 오렌지 톰캣이 사악한 크리스탈에 손을 대며 몰락했어요.
1: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군. 뭐, 그렇다면 호모 캐티콘의 1057쪽에는 뭐라고 쓰여있지?
3: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1057쪽이 없지 않아요?
1: 틀렸어. 케빈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3: 그 문제도 잘 모르겠는데요.
1: 모든 걸 다 안다더니. 이러니 너희가 이

0: 지경이지. 제멋대로 굴며 한눈이나 팔고 기껏 어울려 다니는 거라고. 저런 아마추어라니.
1: 난 이만 가볼게.
2: 안 돼. 뭐라고 좀 해봐, 말로.
3: 글쎄, 우린 집사님께 더 배워야 할 수도 있어.
2: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팡이나 바지가 멋지다고 제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0: 조용! 너희 갈 길이 멀구나.
1: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 잠깐, 이게 뭐지? 케빈은 생명이었잖아. 또 1057쪽은 없어. 마지막 장은 1056쪽이야. 근데 이건 뭐지? 맞네, 그건 아웅다웅 야옹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흑마법에 빠진 사람들이다? 가디언즈에게 알려야겠어.
3: 첫 수업은 뭐죠?
0: 가짜 가디언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다.
3: 엄청난데요? 받아 적을까요?
2: 숙제만은 내주지 마세요.
0: 가짜 가디언즈는 옳지 못한 일에 탈리즈만을 썼지만 진정한 가디언즈는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하며 또한 말을 잘 듣지.
3: 가짜 가디언은 어땠죠?
0: 가짜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난 가짜 가디언즈와 엄청난 전투 끝에 녀석들을 물리쳤지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 결국 난 가짜 녀석들을 가디언즈 요새 깊은 곳에 있는 금고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말이다.
2: 설마 그 멋진 그림자 인형극으로 물리쳤어요?
0: 어? 따라와! 두 번째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 오직 진짜 가디언즈만이 텔리즈먼으로 금고를 열고 가짜 가디언즈를 물리칠 수 있다. 난 텔리즈먼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믿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타난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혼신을 다해야 한다.
3: 어떻게요?
0: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 당연한 일상들까지도. 친구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 가족도 없을 테고. 생선도 없고.
3: 네? 정어리도요?
0: 너희 평생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해. 정어리도 없이.
2: 얜 정어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진짜 가디언즈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 텔리즈먼을 넘기면 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여기서 보자구나.
3: 사라져버렸어.
2: 그렇게 보여?
0: 아야.
2: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순 없어.
3: 하지만 이건 최고의 가디언즈가 될 기회야.
2: 난 지금 우리 모습으로도 만족해.
3: 샤샤, 우린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
2: 그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두고 떠난다고? 레오 삼촌이랑 유나, 이찌랑도?
3: 아니, 난 그냥...
2: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봉봉이도 있잖아.
3: 그래, 맞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텔리즈먼을 넘겨주자.
4: 그러면 안 돼! 어? 그럼 후회할 거야.
3: 하지만 그분은 공식 집사잖아. 화려한 지팡이랑 모든 게 있어.
1: 악당의 지팡이야.
3: 아마 악당을 물리치고 뺏은 거라서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2: 있지. 우린 우리 삶까지 포기하며 가디언이 되긴 싫어. 네 곁을 떠날 순 없어.
4: 가디언즈를 포기하겠다고 날 위해서?
5: 클로썸!
1: 그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텔리즈먼을 원한다면 텔리즈먼을 주는 거야.
4: 어?
1: 나만 믿어.
0: 네가 왔군. 가디언즈는 어디 있지?
1: 저보고 대신 가서 이걸 드리랬어요.

0: 수 있다고 해도 친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1: 아주 감동적인 훈훈한 소리로군. 그냥 어서 이리 내.
0: 고양이였어요?
1: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 몸은 루카님이시니까. 너희 바보들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내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선물을. 너무 식은 죽 먹기였어.
2: 루카가 우리 속였어.
0: 우리가 루카를 속인 거야. 루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차례야. 루카한테 준 건 지미의 장난감 탈리즈머니야. 아, 또 추적장치까지 달아놔서 루카의 은신처도 알 수 있어.
3: 내가 널 왜 의심했을까?
2: 네가 이치를 의심한 게 믿기지 않아.
0: 조용! 뭐야, 진짜 효과 있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었어. 너희도 널 못 믿었고. 이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믿어야 돼.
4: 글라인 퓨처!

0: 난 니들을 실패했지. 만 난 성공했더니 텔리즈먼을 뺏었지.
1: 살짝 구경만 해봐도.
0: 아니, 이 텔리즈먼으로 금고를 열어 내가 누려 마땅한 힘을 차지할 것이다. 헥딱캣. 내가 말했듯이 이 계획을 제대로 해내려면 너희 쓸모없는 아이 쓸모없는
2: 반대로도 해보셨어요?
0: 그래 당연히 해봤지. 혹시 그럼 안 되네.
3: 그러니까 여기가 은신처였어? 솔직히 좀 멋진데?
4: 루카가 왜 저 금고를 열려는 걸까? 금고엔 가짜 가디언즈가 갇혀있다면서.
5: 혹시 자기 편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안에 뭐가 있든 루카가 저 정도로 원하는 거라면 좋은 게 아닐 거야.
0: 뭐야, 가짜잖아.
2: 왠지 이건
6: 추적장치 같은데요?
7: 덕분에 이 악당 소굴을 찾았지?
0: 감히 날 속여. 속이는 건 나만 할 수 있단 말이든. 부하들아,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해치워.
7: 진짜 가디언즈가 본때를 보여주지.
6: 납작 터졌네.
5: 가디언즈가 실력을 되찾았어.
0: 보아들아, 뭐라도 해봐.
6: 새 연막탄을 잘 써먹을 줄 알았다니까.
5: 장난해? 이게 잘 써먹는 거야?

0: 넌 졌어.
1: 정말?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의 존재를 알았을 때 바로 해치웠어야 했는데.

0: 쉬운 녀석이라고 하지 않았어?
1: 너희 때문에 아웅다웅이 아웅이의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고대 보물이었는데. 그만. 너희가 누군 줄 알고 그거 알아? 너희는 절대 가디언즈가 될 운명이 아니었어.
2: 뭐?
1: 그 텔리주머니의 원래 주인은 시몬과 베라였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지. 이 둘이 고양이들을 지키는 진정한 가디언즈였다고. 설마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진짜 가디언즈가 되리라고 믿은 건 아니겠지? 둘은 여기서 산다고. 바로 이 가디언즈의 요새에서.
2: 설마 저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
1: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가 아니야. 해줘!
3: 앞에 안 보여. 또 온몸이 간지럽고.
2: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4: 빛을 따라와.
1: 뭐야, 도망쳤잖아. 하지만 조만간 잡고 말겠다.
3: 루카 말이 진짜일까? 어?
2: 시몬 얘기랑 베라 얘기 말이야?
3: 아까 말한 뭐라도.
4: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젠 너희가 진짜 가디언즈야. 루카 말은 중요치 않아.
2: 또 넌 우리의 진짜 집사고.
3: 어쩌다 우리가 탈리즈먼을 갖게 됐을까?
4: 날 믿어. 언젠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날이 올 거야. 안 온 거? 하지만 준비해둬.
3: 뭐를?
4: 루카와의 재대결 말이야.
1: 또 털이.
5: 나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게. 나일로.
3: 네?
5: 집 청소 잊지 말고.
3: 네, 알았어요.
2: 응? 어? 도와줄까?

0: 얘 괜찮니?
1: 집 청소 끝났어요. 쉽던데요?
0: 잘했어, 마일로. 부품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 올게. 휴.

0: 이런.
1: 빗자루 가져올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상품에서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길게
7: 순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7: 아기 공룡이 된 탐험대.
8: 이건 뭐야?
9: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8: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7: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9: 글쎄, 잠깐만.
8: 우와, 속이 보여.
9: 속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보호 외에 다른 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8: 렉스, 그럼 우르르 행성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7: 맞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9: 너희도 같이 갈 거지?
8: 당연하지.
9: 좋아, 자 출발해볼까?
8: 야호!

0: 어딨어?
1: 비비!
0: 후!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브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1: 둘, 셋!
0: 비비!
1: 바비!
2: 자, 그럼 이제 셀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살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뭐지?
3: 어?
1: 안녕, 핑!
3: 마침 잘 왔어.
2: 핑, 어떻게 된 일이야?
3: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넥스, 그러자.
2: 응,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3: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3: 크랑, 크랑,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1: 크랑, 크랑.
3: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랑, 크랑, 엄마, 엄마.
1: 아하, 크롱, 크롱, 살타사우루스예요.
3: 그렇지, 자, 다 같이.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2: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3: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2: 알았어. 비바부,
1: 어?
2: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0: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3: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3: 크롱, 크롱. 우리가 왔어요, 엄마.
0: 으아, 또 나야.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우리 진짜 새끼로 왔나 봐.
0: 그러게. 근데 난 좀 떨려.
3: 작전 성공.
0: 응?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2: 비바보,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1: 어?
2: 아이, 푸, 같이 가!
1: 삐?
2: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어? 잘했어, 비비. 너희도 잘했어.
0: 더워. 잠깐만 벗고 엄마. 있을게.
3: 안 돼. 그러다 들키면.
1: 혹시 들켰나?
0: 먹으라는 것 같은데? 이 풀을?
1: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3: 자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1: 알았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2: 위험해! 넥슨, 제드포, 갱신! 슈퍼 칼구리 발사!
1: 배불러.
0: 나도 더 이상은 못 먹어.

0: 어? 근데 사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1: 안 먹어도 괜찮나?
2: 그러게.
1: 아우, 덥다.
2: 응? 어? 우리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0: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2: 응.
3: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0: 우와, 진짜 엄마 같아.
4: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2: 응? 어? 저기 렉스가 왔어!
4: 아, 안 돼!
2: 렉스! 여기야, 여기!
3: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0: 정말 다행이야!
2: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봐!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0: 봐봐, 너랑 다르지?

0: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슈퍼 갈고리 발사.
1: 살다 괜찮아? 다치진 않은 거야?
2: 어미 살타가 우릴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1: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3: 핑, 설마 우는 거야?
1: 아, 울긴 누가!
3: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편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볼편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2: 낙타처럼?
3: 그렇지.
2: 아, 그래서 살타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3: 응,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2: 응.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1: 넌 정말 좋은 엄마야.
4: 모두 안녕.
1: 나도 가야 해.
3: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1: 안 돼! 나도 데려가! 난 부름친다고!
5: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2: 그러게.
5: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미있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3: 얼마든지. 얘들아, 또 놀러와.
5: 야호!
2: 로봇 펭귄을 구하라. 우와.
5: 어? 이건 펭귄 아니야?
2: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3: 얘들아, 어?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2: 안트로코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5: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 바깥인데?
3: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2: 그렇구나.
3: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5: 당연히 가야지!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0: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0: 다른 방법?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3: 시작해볼까? 로봇 펭귄 잘 부탁해.
0: 우와, 간다 간다. 온다 온다.
4: 안트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3: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0: 뭐야? 토모, 이건 양소리잖아.
3: 이게 아닌.

0: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나 봐.
1: 맞아. 아까도 소리를 내니까 새끼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순식간에 찾아갔어.
2: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3: 도모양, 안녕.
0: 어?
3: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1: 어서 와, 로키.
3: 저기, 도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1: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3: 아, 딱 한 번만.
1: 좋아,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3: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갔다 간다.
1: 어? 본부에서 연락이? 잠깐만.
3: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오신다. 재밌다, 재밌다.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트로가 쫓아오길래 피하려다가 그만.
1: 아,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0: 그럼 어떡해?
1: 아,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0: 응?
1: 로키, 좀 더 옆으로.
0: 옆으로?
1: 다시 이쪽으로.
0: 이쪽으로?
1: 조금 뒤로.
0: 뒤로?
1: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걸어봐! 이제 끌어올려!
0: 알았어! 으이차!
1: 어? 안트로들이 온다! 어서 숨자!
2: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0: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1: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2: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3: 안트로들이 다시 데리고 가고 있어.
0: 도모 형 정말 고마워.
1: 뭘?
3: 어? 저기 좀 봐.
2: 푸테라노도냐?
1: 설마...

0: 로키, 그물을 당겨!
1: 응, 알았어!

0: 정말 다행이야. 우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3: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0: 고마워.
1: 오, 로키, 잘하는데?
3: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3: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3: 나 잘했어?
1: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3: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1: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1: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1: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0: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1: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 가, 얘들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라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라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구도
1: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길어.
1: 내가 다 먹을 거야. 지금 몇 시야?
0: 또 지각하면...

0: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0: 헛불!
1: 늦었다
0: 미안해 오렌지
1: 뛰어
0: 애들인가

0: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1: 고장. 우리 집에 사는 이라케 고창. 초록불이다.
0: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2: 정말 교양 없이.
0: 그러니까 어?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응. 말이야.
3: 응?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2: 청소? 화장실 청소야?
3: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를 준비해뒀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2: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4: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쿨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털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2: 가서 뭐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1: 네가 먼저 들어가.
2: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0: 변기는 하나씩 맞자.
2: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1: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0: 기분 난전에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봐.
1: 아벨타.

0: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 봐.
1: 그렇구나.
0: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0: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이제 지가가 난데.
0: 난 전혀 못 먹어.
2: 뭐지?
3: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0: 범인을 불러요.

0: 미안 미안.
1: 또 불러 너야.
0: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또? 지각! 또 빌려갈게.
0: 덤불!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0: 대결인가?
1: 이번. 신호등 고장났구나. 뭐라? 죽음이고 어디서 본 장면인데?
2: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어?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0: 귀여워. 주룩불이다.
2: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삼포.

0: 늦었어.
1: 네가 먼저 들어가.
2: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0: 병기는 하나씩 맞자.
3: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1: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0: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1: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롭이 나타난 것 같은데.
0: 뭐라는 거야?
1: 맞아! 응? 시계!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4: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1: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2: 얘들아, 안녕.
1: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다.
2: 시간 안에 갇혔다고?
1: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선 이래.
0: 아슬아슬한데. 이게 다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3: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2: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1: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0: 응, 이제 모두 생각났어.
1: 가자.
0: 달려.
2: 옳았지. 펌핑은?
1: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0: 비켜 비켜 비켜.
1: 그린, 너 바보 복장이야.
0: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3: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0: 늦으면 안 돼.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4: 블록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록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0: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5: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0: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은
4: 일단 듣고 나는 절대 오렌지.
0: 자, 얘들아, 시간 됐어.
4: 모두 다

0: 들러 당장 나와.
1: 돌아왔어.
2: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0: 그래. 빨리 와.
2: 예! 얘들아!
3: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야.
0: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0: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1: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아! 정말 멋지지 않아?
0: 잘생겼다.
2: 야, 요! 지키라!
3: 데니가 1등 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2: 그라. 야.
0: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4: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0: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4: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0: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5: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6: 나중에 봐.
0: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7: 버플.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8: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3: 신상폰을 준대요.
8: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과? 아직 쌩쌩하잖아.
0: 어? 커플폰 아니야?
2: 와, 저게 또 있네.
0: 고물폰 커플인가요?
8: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버플? 에이, 이 곰을!
9: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카거라. 내 충실한 부하 블루톡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0: 이 정도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10: 그럼...

0: 말도 안 돼!
1: 빌? 얜 뭐야? 1등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2: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3: 야, 너!
1: 뭐야, 진짜!
3: 너 제정신이야?
1: 레드! 이건 반칙이지! 이 나이 때 찍으면 어떡해!
2: 우린 진짜 고생을 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4: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1: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5: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2: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1: 그렇지.
4: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0: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1: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2: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3: 블레쉬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4: 누가 오는데?
0: 어딨지? 여기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1: 얘들아, 블룸이야. 우리 괴짜를 훔쳐가고 있어. 블룸, 날 던져줘.
4: 버블 타임 스타!
1: 됐어! 버블 버블!

멀리서 공격이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0: 지금이야! 날려줘!
1: 이야!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0: 기절하셨나 봐.
2: 괜찮으실까?
3: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0: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 봐. 블루투스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2: 나도 안 할래.
3: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0: 우리 통했네.
1: 오, 도물점이다.
0: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2: 스니피 선생님이

0: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1: 2등도 대단한 거야.
2: 예! 2등이다!
3: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위로 뽑혔던 필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우와, 진짜?
4: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0: 이렇게 되면 2위였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5: 축하해, 커플. 와, 진짜 1등이다.
1: 1등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
6: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1: 그건 맞는 말이네.
6: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7: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8: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긴긴
9: 주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상.
2: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6: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아침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14: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여기 또 어디지?
1: 목소리가 울리는 걸 보니까 동굴 속 같은데요? 캄캄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타타, 불 좀 켜봐.
2: 알았어. 와라, 안녕 전등.
0: 그러네. 세실 말대로 동굴 속이야.
2: 무슨 동굴인데 이렇게.
0: 이게 뭐야?
2: 이건 대굴이잖아.
1: 진짜야?
2: 근데 우리랑 같은 사람의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0: 좀 이상한데.
2: 어? 박사님?
3: 아, 얘들아.
2: 박사님도 무서운 게 있나 보네요.
1: 아유 참, 박사님도 이런 해골이 뭐가 무섭다고 두 번씩이나 놀라고 그러세요.
3: 그게 아니고, 지금 타타가 들고 있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란다.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을 볼 수 있다니.
0: 뭐? 네안데르탈? 그게 무슨 털인데요?
1: 아이고,
3: 털이 아니고 탈, 네안데르탈.
1: 근데 박사님,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게 꼭 사람 해골 모양인데요? 머리 뒤쪽이 좀 긴 거 말고는.
3: 역시 세실은 관찰력이 좋구나.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키는 작지만 근육질에 다부진 몸매를 지녔었단다. 뭐 지금은 멸종돼서 사라진 종이지.
1: 멸종됐다고요? 왜요?
3: 당시 활동 시기가 겹치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멸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0: 전쟁에서 져서 멸종했다고요? 아유, 안타깝네요. 멸종되지 않았으면 친구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요.
3: 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한데. 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할 건 없단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0: 우리한테도?
2: 우와, 그럼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조상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3: 화석이 아닌 유골이 그렇게 온전한 걸 보면 아마도 거긴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마지막 빙하기인 것 같구나.
2: 그럼 4만 년 전쯤 된다는 말씀이세요?
0: 뭐라고? 4만 년 전 빙하기라고? 어쩐지 여기 으스스하다 했다니까.
3: 선사시대인 만큼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거라.
2: 박사님! 선사시대라고 했지?

0: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 여기 늑대구리를 잡아.
1: 이런 겁쟁이. 이딴 게 뭐가 무섭다 그래요. 어디 사냥 한번 해볼까?
2: 활은 어디서 난 거야? 어쨌든 조심해. 여긴 4만 년 전 선사시대라고. 어떤 이상한 동물이 있을지 몰라.
1: 걱정 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냥하는 건 다를 게 전혀 없거든. 야!
0: 뭐야? 이건 우리가 사냥을 당한 것 같은데.
3: 아이 참, 꼭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야?
4: 다른 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입고 있어야 합니다.
3: 냄새! 몸은 또 왜 이렇게 간지러워!
4: 아마 몸니 때문일 겁니다.
3: 몸니? 내 몸에 이가 있다고?
4: 그런데 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3: 무슨 소리야? 간지러워서 못 참겠구만!
4: 인간의 몸에서 털이 없어진 게 몸니 때문이거든요.
3: 흥, 뭔 소리야? 나도 호모사피엔스의 후예지만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조금만 참자.
5: 아이, 벌써 야. 며칠이 지났는데 털복숭이한테 잡혀간 내 딸은 대체 언제 찾아올 건가? 지난번 전투에서 남은 털복숭이들은 다 전멸시켰는데
6: 따님을 잡아간 녀석만 못 잡았습니다.
5: 아니, 우리 부족 수가 얼만데 그 한 놈을 못 잡는단 말이냐? 원래 하나 잡기가 더 힘든 법 아닙니까?
6: 지금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니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독하면 변명이구만. 매번 시간 지겹지도 않나.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따님은 잡혀간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뭐라? 잡혀간 게 아니라면 혹시 족장님 따님하고 그 털복숭이가 작정하고 도망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딸이 털복숭이가 좋아서 따라갔다.
6: 네?
5: 이놈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복숭이 당장 가서 잡아와!
7: 알겠습니다!
5: 아니, 서로 좋아서 도망간 걸 어떻게 잡냐고!
6: 내 말이...
3: 여기네.
5: 너희는 누구냐?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3: 안녕. 아?
0: 우와, 이거 통바비큐 냄새잖아.
1: 이런 순간에도 식욕이 생겨요? 어쩌면 우리가 통바비큐가 될 수도 있다고요.
2: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네안데르탈인은 최고의 사냥꾼이었는데.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뭐야?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
8: 돌아가라, 맥근이들. 난 너희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2: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맥근이들이 아니에요.
8: 그럼 뭐야? 머리통도 작고 털도 없는 게 맥근이 맞다.
2: 잘 보세요. 우리 안에는 당신의 모습이 남아있다고요.
8: 뭐? 너희 안에 내가?
2: 눈동자 색깔이랑 머리카락 색깔?
0: 듬직한 어깨도 비슷하잖아요.
2: 그러니까 아저씨랑 우린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어요.
8: 자.
2: 고마워요.
3: 우와, 검치호랑이잖아. 진짜 신기하다.
0: 둘 다 뭐하고 있어? 어서 저녁거리를 구해야 할 거 아니야.
3: 알겠습니다.
5: 중대 발표를 하겠다. 앞으로 이 맥근이들이 새로운 참모 역할을 할 것이다.
6: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너희한테 맡겨두었다간 내 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맥근이들을 새 참모로 고용했으니 말 잘 듣거라.
4: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 남은 네안데르탈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모두 이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5: 머리라?
9: 잠시만요. 말씀 중 죄송한데 네안데르탈이 뭡니까? 우리

0: 털복숭이를 잡고 있는데요.
1: 아차, 네안데르탈이란 말을 아직 모르지. 네안데르탈이란 바로 이 지역 이름입니다.
0: 오, 여기가 네안데르탈이었어?
2: 근데 이름이 어렵네. 네안데르탈?
1: 아, 아무튼 이 지역엔 모두 128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중 사람이 살지 못할 80곳을 제외하면.
0: 잠깐만,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128은 뭐고 80은 또 무슨 소린지?
1: 아차차, 숫자 개념이 아직 원시 수준이었지.
3: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
1: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위치고 바로 여기가 녀석들의 동굴로 추정됩니다.
0: 아,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들어오네. 어때, 새 참모들 똑똑하지? 모두 잔터 준비! 예!
3: 휴, 저런 사람들이 내 조상이었다니 답답하네. 털복숭이라는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멸종하고 이제 한 명 남았다는데 꼭 찾아서 없애야만 하는 거야?
1: 그들은 공주님과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멸종됐다고 해서 동정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게 된 건 역사적 필연이니까요.
3: 하지만 왠지 하나 남았다는 그 사람이...
4: 선사시대 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5: 그러게요.
6: 아우, 배불러라.
3: 어?
6: 어? 왜 그래, 드라곤은?
4: 맥그니들이 몰려오고 있어. 아우! 아우! 아우!
7: 안 돼! 가지 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6: 나까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랑 안전한 곳으로 가요.
4: 아니야, 난 우리 부족과 끝까지 함께한다. 야! 호모사피엔스들 정말 너무해.
6: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막을 순 없을 거예요.
4: 그럼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6: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세실! 알았어!
7: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6: 괜찮아, 한 발이면 충분해! 네안데르탈인, 당신의 자손들도 영원히 대를 이을 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그만 편히 쉬세요. 자, 선사시대의 문제도 해결했으니 다른 몬스터를 잡으러 출발!

야, 야, 야! 후, 마차!

이제 다 끝났나? 힘든 여정이었군. 잘들 있어라. 나도 이제 눈 좀 붙여야겠구만.

0: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필 왜 이런 곳에 착륙해가지고.
1: 그러게 말이에요. 어두운 밤중에 굳은 비까지 내리다니.
2: 춥고
1: 찝찝하고
0: 배도 고파.
1: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어디 호텔 같은 데 없나?
3: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다.
2: 호텔이 어딨어? 여긴 중국 청나라 시대라고.
0: 뭐? 청나라란 말이지? 그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만두를 먹어야 하는데.
1: 아유, 지금 이 상황에 만두 얘기가 나와요?
0: 아이, 난 그냥.
1: 음식보단 이 비를 피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2: 드라곤은 왜 그래?
0: 우와, 저기 좀 봐.
1: 저거 여관 맞지? 응. 진짜 다행이다.
0: 먹을 것도 있겠지?
1: 빨리 들어가자.
2: 이것들 뭐야? 당장 나가!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딜 들어?
0: 좋다가 말았네.
1: 기운도 없고 잠도 쏟았어.
4: 테리야!
3: 이게 뭐야? 아저씨! 흙탕물 다 튀어도...
5: 죽잖아요.
3: 이봐요, 아저씨!
1: 이제는 화낼 힘도 없다.
0: 정말 너무 힘들다. 사람이 졸리면 자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데 아유 힘들어.
1: 뭐라는 거야? 저쪽에 뭐가 있다는데. 그래?
0: 제 말도 이젠 못 믿겠어.
1: 여긴가 봐요.
6: 뭔가 좀 으스스한데?
0: 먹을 건 없네.
1: 뭔가 나올 것 같아.
6: 저건 왜 그래? 맞다.
3: 이건 침대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2: 이렇게 누우면 딱 맞네.
0: 이런, 난 크기가 안 맞는데.
2: 에이 아저씨,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요.
4: 아 그렇지, 역시 창의력이 넘친다니까.
1: 먹을 건 내일 날 밝으면 구해줄게. 너도 얼른 자.
3: 꿈나라로 갔군.
7: 네, 깊이 잠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당장 처리하시죠.
3: 아니지,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있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어리석은 것들.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들어오다니. 너희는 이제 귀신이 되어 영원히 이 미스테리아를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불쌍한 영혼들이야. 너희 잠에서 깨워줄 부적은 내 손 안에 있다. 됐어, 착하작 한타.
7: 네, 공주님.
3: 이제 저 녀석들도 끝이다.

0: 당신! 다들 어서 일어나요! 당신이 나타났다고요!
1: 아, 뭐야, 뭐라고?
0: 당신하고!
2: 세상에, 이게 다 뭐야?
0: 당신들이에요!
2: 당신하니!
0: 청나라 시대에 객제에서 죽은 자들의 원혼이 깃든 시체를 바로 강씨라고 해요. 시신이라면서 살아서 우리 공격하고 있잖아!
1: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묘지에 묻히기 전까진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좀비 같은 존재랄까?
2: 좀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
0: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씨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조심해요! 녀석들이 노리는 건 우리 피거든요. 물렸다간 우리도 강씨로 변해버려요.
3: 근데 수가 너무 많아.
0: 무슨 방법 없어?
1: 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 강씨들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로 그 사람의 위치를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으면 우리를 쉽게 찾아내지 못할

0: 거예요.
1: 왜? 왜? 수분할 수가 어떻게 하라고?
2: 아, 타타 어서 뛰어!
0: 잘했어, 타타.
1: 어? 어? 뭐야?
2: 어떻게 된 거야? 칸타, 어? 너 알고 있었어?
3: 뭘요?
2: 숨을 참고 있어야 강시가 못 찾는 거.
3: 네?
2: 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3: 전 인간이 아니라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2: 그래? 너 원래 숨 안 쉬는 애였나? 그럼 난 마법사의 딸이니까 괜찮으려나? 아휴. 뭐야? 어. 날 봤잖아! 간다! 너 똑바로 안 할래?
4: 뭐야? 또 바지씌웠어요?
2: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어쩔 건데?
4: 대신!
3: 승부는 1대1로 정정당당해야지.
1: 뭐라는 거야? 당신이 죽이기에 가만 안 되겠어!
3: 난장판을 어쩌면 좋지?
1: 히리야! 히리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구만! 히야! 다들 멈추지 못한가? 고이한 것들! 어찌하여 제 있을 곳을 탈출하여 이 소란을 피우는 거냐? 꼼짝 마라! 자! 이제 너희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라! 응? 못 보던 애들인데? 아, 네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날 급하게 찾아온 게로구나. 저런... 그 사이에 강씨에게 물려 얼굴색이 변하고 있구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하이야! 와샷! 와하!
4: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1: 정상으로 돌아온 건가?
2: 뭐야? 다 너희 때문이야. 나까지 영원히 강시로 살 뻔했잖아.
4: 지금 뭐라고 했어? 강시를 관에 붙인 부적을 떼어낸 게 누군데?
2: 에이, 건방진게. 네가 뭘 한다고?
4: 다 알거든.
1: 어허! 네 녀석들 그만두지 못할까? 그렇게 계속 싸우면 다시 강시로 돌려보낼 줄 알아.
2: 가자, 칸타.
3: 네.
1: 구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4: 세실, 아저씨, 뭐예요? 어서 저 강시들을 슬라이드에 봉인해야죠.
5: 오케이.
1: 미완료? 잠깐! 얘들아,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
4: 도사님, 이제 저 강시들을 봉인해야 해요.
1: 글쎄, 안 된다니까. 강시들은 땅에 묻어줘야만 해. 그래야 영원히 평온한 잠을 잘 수가 있단다.
4: 하지만 도사님, 저희는요.
6: 타타, 어? 예로부터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5: 그럼, 여긴 청나라니까 청나라 법을 따라야지.
2: 네, 좋아요. 그럼 함께 도사님을
5: 도와드리자.
1: 정말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 안 그래도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4: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도사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강시로 살 뻔했잖아요.
1: 따지고 보면 강시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야. 어쩌다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해 갈 곳을 잃은 거니까. 이제 잘 갔을 게다.
4: 다행이네요.
7: 그럼 우리 임무는 달성한 거지?
6: 당연하죠.
4: 땅이 흔들린다! 성공했다는 증거 맞네. 도사님,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에밀레호 소환!
8: 도사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그래, 잘들 가거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0: 얼굴엔
9: 순한 킬킬.
0: 진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옥스퍼드 탕.
12: 해보고
11: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6: 흔들흔들 싱싱 부끄러.
15: 여기서도 싱싱
1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 돌아라.
15: 재밌다. 잠깐 쉬자.
1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5: 의자도 돌려볼까.
16: 데이터 놀자. 안녕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5: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0: 얼굴엔
9: 순한 킬킬.
0: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8: 아빠 저게 뭐야?
19: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EBS IN 포키젤?
21: 네.
2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0: 얼굴엔
9: 순한 킬킬.
0: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술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
8: 킬킬 무슨 일이야?
7: 가비가 위험해. 출동이다. 가자.
9: 삼돌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7: 명탐정 피트 궁금해.
10: 킬킬 맞는 게 제리.
11: 젠틀맨 제제.
12: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13: 사건이라니.
14: 무슨 사건인데? 세상에.
13: 저기 사자들 틈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게 갑이라고?
7: 맞아.
14: 우리 큰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자. 이그라이
13: 샤크 캐논
7: 라이너 크레이
9: 전속력으로 출동.
13: 켄카

0: 사자들은 어디 갔어? 갑이 널 괴롭히는 줄 알고 왔는데.
1: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사촌 형이야.
2: 사촌 형, 진짜?
3: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1: 괜찮아. 우리 천상과 비늘은 단단하다고 했잖아. 끄떡 없을 거야.
2: 단단해?
1: 천상갑의 비늘은 단단한 케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4: 케라틴이라면 동물들의 발톱이나 부리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잖아.
5: 내 뿔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발톱처럼 점점 자란다고.
6: 거북이 등껍질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해.
1: 게다가 천상갑은 단단한 비늘이 온몸을 겹겹이 덮고 있어서 몸을 동그랗게

0: 말고 있으면 사자가 발톱으로 찔러도 끄떡 없을 거야. 아마 이 정도로.
1: 어, 사자다.
2: 와, 이거 뭐야?
0: 뭐긴 뭐야. 동그라니까 공이잖아.
2: 공? 나 공 진짜 좋아해.
0: 아이, 살살해. 우리 사자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라고. 잘못 건드렸다가 공 터지면 어떡해.
2: 아, 터지나 확인해볼까? 이야! 아야야! 공이 왜 이렇게 단단해?
0: 공이 단단해 봤자지. 내가 이빨로 꽉 깨물어볼게.
2: 아이고야! 아이고, 내 이빨!
0: 무슨 이런 공이 다 있냐! 가자, 가자!
1: 나 공 아닌데, 천상갑인데.
0: 그런데 말이야,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2: 뭔데? 어?
0: 스카이맨이 하늘을 나는 걸 봤는데 날개도 없이 어떻게 나는 거야?
3: 아, 그건 말이지.
4: 스카이맨!
5: 오호, 비트, 제제, 쉐리, 케켄. 우리 집엔 또 무슨 일로 왔어? 나 요즘은 잘 알고 있는데.
3: 알아. 근데 아기 천상갑 다비가 스카이맨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궁금하대.
5: 아하, 그건 나한테는 비막이 있어서.
3: 아니, 비막 때문인 건 알지. 아는데 비막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거지.
5: 아, 그건 직접 보여줄게. 자, 잘 봐. 하늘 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비막으로 연결돼 있어. 비막을 활짝 펼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6: 오, 갑자기 이게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5: 공기 때문에 비막 위쪽은 둥글게 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되는데. 비막 위쪽 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아래쪽은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7: 우리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6: 그럼 뭐해? 올려.
5: 비막 아래 공기가 비막을 위로 밀어올려서 하늘 다람쥐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샷! 아!
2: 하! 내가 만든 샤크 캐논 이그라이. 라이노 크레인도 하늘 다람쥐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나는 거잖아.
8: 오, 쉐리.
2: 아이, 뭘.
3: 근데 말이야, 하늘 다람쥐처럼 날 수 있는 동물들이 또 있어.
2: 난 나이도마뱀이야. 나도 하늘 다람쥐처럼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비막을 낙하산처럼 펼쳐서 날아갈 수 있어. 으야!
9: 날뱀도 날 수 있다는 거 알아? 난 둥근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헤엄치듯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아간다고.
10: 난 하늘을 나는 물고기 날치야. 가슴 지느러미를 쫙 펴고 하늘을 날지.
3: 이 친구들도 스카이맨과 같은 원리로 나는 거잖아. 그렇지, 스카이맨?
5: 오, 역시 명탐정 피트야. 그리고 있잖아, 가비한테 전해줄래? 난 비막을 펼치고 날 때 이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어디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어때?
0: 와, 멋지다. 나도 스카이맨처럼 꼬리는 기니까 한번 날아볼까? 그래, 연습하면 날 수 있을 거야.
5: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나도 눈이 큰데 안경 원숭이도 눈이 크더라. 안경 원숭이야? 너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11: 안경 원숭이야!
2: 또 너희들이야? 우리 눈이 큰 이유가 궁금하다고?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0: 너 알아? 나도 모르겠어.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커서 눈이 왜 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커서 좋은 점은 있지.
1: 다른 원숭이들은 열매나 과일 등을 먹지만 안경 원숭이들은 유일하게 육식파인 거 알지?
0: 곤충이나 도마뱀, 개구리 같은 걸 잡아먹는다는 거야.
1: 사냥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0: 너무 빨라서 유령이라고 오해도 받았잖아.
1: 우린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눈이 커서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빛을 빨아들여 주변을 잘 볼 수 있다고.
2: 어허, 그건 나랑 똑같네. 하늘 다람쥐도 밤에 돌아다녀야 해서 눈이 큰데, 올빼미처럼 무서운 동물들이 공격할지도 몰라서 큰 눈으로 이리저리 잘 살펴봐야 한다고.
3: 그런데 눈이 너무 커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아?
0: 물론 있긴 해. 머리에 비해 눈이 너무 커서 눈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니까.
1: 하지만 사냥엔 문제 없어. 어떤 사냥감이든 겹쳐서 잡을 수 있으니까.
0: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랑이 됐네.
1: 켄켄, 너도 우리처럼 눈도 크고 꼬리도 길고 사냥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줄까?
0: 괜찮냐? 벌써 갔나? 아싸.
1: 갔네. 아우.
3: 레벨 업!
1: 켄켄!
3: 리본 장어의 비밀.
1: 그렇게 재밌어?
0: 와, 다 됐다.
4: 제리, 이게 다 뭐야?
3: 와, 혹시 내 선물이야? 아이, 내 생일도 아닌데 뭐 이런 걸 다.
0: 피트 거 아니거든?
4: 그럼 내 선물이야?
0: 미안, 제 선물도 아니야.
4: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줄 건데?
0: 지난번 바다에 갔을 때 만난 친구인데.
4: 아, 샤크캐논 고장났을 때?
0: 응. 샤크캐논이 바위에 부딪혀서 가라앉는데 친구가 나타나서 구해줬거든.
4: 쉐리, 너 그때 엄청 고생했잖아.
0: 맞아. 그때 나 도와준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름도 어디에 사는지도 못 물어봤어.
3: 이 명탐정 피트가 찾아주지.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이름은 몰라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거 아니야.
0: 그게 그러니까. 아, 저렇게 생겼어.
3: 캔캔처럼?
0: 아니, 저 리본처럼.
4: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책에서 봤어. 펜 박사님 책에서. 응. 다니, 켄 박사님이 쓴 책, 바다의 모든 것, 27페이지 찾아줘.
5: 다니가 바다의 모든 것, 27페이지를 검색합니다.
0: 맞아, 저 친구야.
4: 이름은 리본 장어.
0: 오, 리본 장어였구나.
3: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4: 사건이라고?
0: 리본 장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얼른 가보자. 선물에 깜빡했어.
4: 나도 도와줄게.
3: 같이 가.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3: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캥캥. 맞는 게 제리.
7: 젠틀맨 제제. 우리.

0: 여기는 지난번에 내가 길을 잃었던 곳이야.
1: 어, 그럼 여기서 리본 장어를 만날지도 모르겠네.
0: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리본 장어야, 별일 없는 거지.
2: 쉐리, 너무 걱정.

0: 이번 장어인 줄 알았는데.
1: 쉐리, 실망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리본 장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2: 리본 장어야! 리본 장어야! 리본 장어야!
3: 어? 누가 나를 부르지?
2: 리본 장어야!
3: 그때 그 친구잖아. 다시 왔네.
1: 어? 저기 파란 리본 장어가 있어.
0: 저 친구한테 물어보자. 너 혹시 검정 리본 장어가 어디 사는지 아니?
4: 제발 알려줘. 쉐리가 애타게 찾고 있거든. 검정 리본 장어 주려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
5: 나야, 내가 그 검정 리본 장어야.
0: 뭐라고? 넌 검정색이 아니라 파랑색이잖아.
4: 너 선물 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거지?
5: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때 검정 리본 장어 맞아. 너 기억 안 나? 샤크 캐논이 바위에 부딪혔을 때.
6: 위험해!
5: 그때 내가 구해주고 집으로 가는 길도 알려줬잖아.
6: 이쪽이야! 따라와!
0: 그때 날 구해준 게 너라고?
4: 쉐리, 속지 마. 이 친구 말대로라면 검정색 리본 장어가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건데. 말도 안 돼.
1: 아, 책에 리본 장어에 대해 뭔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몸 색깔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5: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난 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으면 그걸로 됐어.
4: 그만 가자.
5: 나에 대해선 제대로 모르는구나.
0: 검정 리본 장어를 꼭 찾고 싶었는데.
1: 파란 리본 장어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4: 그 거짓말쟁이한테는 뭐하러.
1: 이거 봐.
2: 리본 장어야! 파란 리본 장어!
4: 흩어져서 찾아보자.
0: 혹시 파란 리본 장어 봤어?
7: 못 봤는데.
1: 파란 리본 장어 봤어?
8: 아니,
4: 나도 못 봤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8: 찾았냐?
4: 너 아까 만난 파란 리본 장어 맞지?
8: 아니, 잘못 봤어.
4: 맞잖아.
8: 아니라니까.
2: 리본 장어야, 잠깐만 기다려봐.
8: 쫓아오지 마.
4: 상어다.
0: 리본 장어가 위험해.
9: 그건 참 맛있겠군.
0: 리본 장어를 구해야 해. 샤크 캐논, 끈적끈적 풍선 발사.
9: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야!
8: 상어한테 잡힐 뻔했잖아.
2: 리본 장어! 괜찮아?
8: 그래, 난 리본 장어야. 하지만 너희들이 찾는 파란 리본 장어는 아니야.
0: 네가 변했다는 거 알아.
1: 목소리도 변한 거잖아.
4: 리본 장어는 태어나서는 검정색이었다가 자라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 그땐 남자였다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여자가 되잖아.
8: 어떻게 알았어?
2: 리본 장어, 미안해.
4: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0: 날 구해준 널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리고 그때 나 구해줘서 고마워.
8: 너도 날 구해줬잖아. 나도 고마워.
0: 아, 그리고 이건 널 위해 준비했어.
8: 와, 고마워. 근데 선물도 고맙지만 쉐리, 핀트, 제제, 켄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더 기뻐.
0: 나도 기뻐.
4: 나도 켄켄, 뭐 하는 거야?
0: 리본 장어처럼 몸색

0: 색깔이 변했으면 좋겠대.
1: 켄켄, 이제 그만해.
0: 버려둬. 나도 가끔은 몸 색깔이 바뀌면 어떨까 궁금할 때가 있거든.
2: 아,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까?
0: 어떻게?
2: 쉐리, 있잖아. 수리실에 있는 모니터. 내가 깨뜨렸다.
0: 그랬어? 잘했어. 뭐라고? 빛을 넣어?
2: 궁금하다면서. 아,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건데. 아, 그만 쫓아와. 아, 친구끼리 이렇게야.
0: 너야말로 이렇게야.
1: 못 말려 정말.
2: 레벨 업!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킬킬. 눈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옥스퍼드 타운.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찾았어?
1: 응.
0: 아, 이런 것도 있어.
2: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0: 좋아. 공룡 숲.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솔!
3: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7: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지난 이야기. 약 두 달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일하러 갔었단 말이죠. 저는 우수사원이 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했어요. 경쟁 상대는 바로 텐주 선배님이었죠. 아시잖아요, 저 열정 펭귄인 거. 그런데 열정이 조금 넘쳤어요. 결국 우수사원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포기를 모르는 펭귄입니다.

0: 깜짝아! 어 깜짝아! 어유 누구세요?
1: 저는 수호천사 펭주입니다.
0: 네. 어 누가 봐도 펭수 아니에요?
1: 어떻게 알았지?
0: 근데 오늘 좀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되게 일찍 오셨네요.
1: 우수사원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0: 우수사원님의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잖아요.
1: 그럼 저 좀 이따 오겠습니다.
0: 아이 잠깐만요 펭수. 이왕 온 거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일 잘 해봐요.
1: 좋아요. 바로 가시죠.
0: 이곳이 바로 자동차가 직접 전자파를 시험하는 챔버예요.
1: 오 챔버. 이야 여기 막 녹음부스 같고 그러네요.
2: 전자파 시험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1: 여기가 정확히 그럼 뭐 하는 데예요?
2: 이곳에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만큼 측정이 되는지, 자동차의 동작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을 하고 있는 시험실입니다.
1: 전자파? 전자파? 전자파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2: 네, 안 좋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전자파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 선배님, 저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우수사원 같지 않습니까?
2: 아 이게 전자파 차단 스티커예요.
1: 오 잘 아시네요. 맞아요. 네. 이거 몇 개 드릴까요?
2: 아니 저는 괜찮은 게 벽면에 붙어있는 전파 흡수체가 전파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그걸 왜 시험 말이야?
2: 미안합니다.
1: 아까 안 좋다며.
2: 그렇죠. 시험할 때는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서 예?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1: 그럼 나 이거 왜 했어요? 안에서 안 하는 건데.
2: 네, 왜 하셨어요? 제가 차량을 이제 운행해서 들어올 텐데
1: 언니.
2: 안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 즐겁게 직진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와 정확했어 이거. 역시 나야.
0: 펭수 근데 연구원님이 다 한 것 같은데?
2: 네, 펭수가 잘 안내해준 덕분에 안착이 잘 됐네요.
1: 감사합니다.
2: 이제 안테나를 세팅을 할 거예요.
1: 오, 안테나.
2: 뒤로, 아, 넘어갔어. 아, 천천히. 오케이.
1: 오케이.
2: 조금만 더요.
1: 조금만 뒤로 가.
2: 네, 뒤로. 됐습니다.
1: 오케이.
2: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시험 환경이 세팅이 이제 됐습니다.
1: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보여주셔도 될 법했다.
2: 아, 그냥 오신 김에 하시는 거예요.
1: 아, 맞고라고.
2: 원래 제가 다 혼자 합니다.
1: 맛있어요. 그럼 가시죠. 선배님.
2: 네?
1: 근데 차에서 전자파가 왜 나옵니까? 전자 장치는 다 나온 겁니까?
2: 그렇다고.
1: 그럼 피카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2: 일단.
1: 피카츄는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0: 펭수, 진정해. 이상한 질문 하지 마. 그러면...
2: 일단 시험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
1: 알겠습니다.
2: 이제 시험이 빠르게.

0: 이제 측정해서 끝났는데.
1: 오! 어이구, 된 거예요?
0: 네.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전자파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파 기준을 만족을 하는 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오, 그렇습니까?
0: 일단 시험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1: 어때요? 만족하셨습니까? 제 실력.
0: 예, 네, 괜찮았습니다.
1: 누가 봐도 우수사원 아니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우와! 살짝 무서운 게 이거?
2: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세요.
2: 여기는 저희 거미 보관실이고요. 여기서 거미 교정하고 이제 조립을 좀 하고 있거든요.
1: 오, 제가 조립과 교정을 할 수 있습니까?
2: 네, 할 수 있습니다.
1: 오, 같이 가시죠.
2: 다리를 좀 조립을 해볼 거고.
1: 오, 예. 오, 뭐야? 다리가 없어요.
2: 이제 오늘 붙여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저희 조립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1: 이 친구의 다리를 만들어주면 됩니까?
2: 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3: 네. 어? 뒤에서 조금 밀어주세요.
1: 아하!
2: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조여주면 되거든요. 네. 펭수가 이렇게 직접 한번 좀 조여주세요.
1: 예. 이렇게.
2: 예. 저는 시험 준비 때문에 좀 먼저 가볼 테니까 좀 조리 좀 해주고 계세요.
1: 아, 저만 믿으십시오.
2: 예.
1: 제가 또 의예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시죠? 다리가 안 좋습니다. 다리 좀 조금 고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2: 조립 잘 하고 계세요?
1: 아니, 지금 막 조립하기 시작했는데요?
2: 빨리빨리 해야지, 저희 빨리 시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분리 붙여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좀 있으신가 봐요?
2: 이거 다시 보러 왔어요.
1: 아, 저만 믿으시고 예. 얼른 분리 가십시오.
2: 예,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1: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조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뭔가 느낌 이상해. 어? 뭐야?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손 들고 있었냐 이거? 어이! 어이! 저기 안녕하세요. 원래 손을 들고 계셨나요? 혹시 그 살아있죠? 내가 잘못 봤냐? 아, 아무튼 그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 그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임문식입니다.
1: 뭐라고요? 임문식이요?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펭수, 이제 저희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1: 네.
2: 이 덤이 데리고 나가죠, 이제.
1: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임문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임문식 씨 모시고 나가시죠.
1: Let's go!
2: 네, 가시죠.
5: 이 옷은 어디서 났어요?
1: 아, 제가 없는 옷이었거든요.
5: 여기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설명해 주실 담당 연구원님이에요.
1: 어, 안녕하세요.
6: 오늘 안전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될 마재홍 선임이에요.
1: 어, 재홍?
6: 네, 재홍스.
1: 어, 우리도 재홍 있는데. 재홍? 야, 근데 여기 엄청 크네요. 저기 막 살주로 같은데요?
6: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하는 곳이에요.
1: 어, 자동차 안전 테스트.
6: 네. 나중에 저희가 시험할 대상이 여기 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1: 아, 그 자동차 부딪히는 거 테스트하는구나.
6: 펭수가 도와줄 거는 참 간단한 건데 그리고 위에 가서 직접 자동차를 당겨볼 거예요.
1: 오! 막중한 임무를 맡았구만 이거.
6: 여기 버튼을 돌리면 자동차가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1: 오! 제가 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6: 맞아요. 보면은 이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알았죠?
1: 오른쪽이야?
5: 왼쪽 아니고 오른쪽.
1: 알겠습니다.
5: 화이팅!
1: 화이팅! 좋았어. 이제 1차이다. 가자! 헤이카! 아!
7: 힘차게 달려가!
1: 오! 오! 출동하자! 얼른 가야 돼! 잘 출발했습니다. 임문식이다. 임문식이죠. 임문식이 빨리 내려. 임문식은

0: 기쁘시게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1: 행수 심호흡 한번 할까?
0: 임무식이 괜찮겠죠?
1: 죽진 않았을 거야
2: 근데 왜 기분 이상하지?
0: 임무식이는 강해 그러니까 아이도 3명 낳지 대표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1: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T를 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조성한 곳이에요.
0: 오, 근데 생각보다 얘가 자신 있게 그냥 속도를 내네요. 지금 발대고 계십니까, 지금? 우와, 커브 뭐야? 너무 스무스하고.

0: 근데 이거 선배님들 이거 자랑하러 저 부른 거예요?
1: 아니에요.
0: 그럼 오늘 저 뭐예요?
1: 펭수가 할 일은
0: 네.
1: 가보면 알아요.
0: 안녕, 나는 펭수야.
2: 안녕하세요, 저는 유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0: 그래, 반가워. 너 자율주행 잘하니? 어디가?
2: 유비 출발합니다.
0: 오, 너 운전 잘한다. 근데 너 몇 살이야? 늦었어?
2: 지금은 상품을 배달하고 있어요.
0: 아, 너는 배달 업무를 하고 있구나. 스톱! 오!
2: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상품이 도착했어요.
0: 감사합니다. 완전도 고마워. 자율주행 좋네요. 이 친구가 막 배달을 하네요.
2: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3: 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0: 뭐야?
3: 네가 여기 왜 있어?
0: 저 왜 있긴요. 여기 저기 출장 왔죠.
3: 아니 여기 내가 오기로 한 곳인데 너가 왜 있어?
0: 선배님은 김천이시잖아요.
3: 내가 오기로 했어.
0: 그럼 서로 오기로 한 거네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선배님?
3: 너가 빨리 온 거지. 우수사원은 정시간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딱 맞춰서 왔지.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일찍 먹는 거라고요.
3: 나는 새가 아니거든.
0: 아, 맞다. 선배님 천사라고 하셨죠? 근데 선배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0: 그럼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 게 이거? 어! 저거 봐! 저 물 떨어지잖아요.
3: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퇴근한 다음에 빨리 가. 나 혼자 여기서 안전을 지키고 있을 거야.
0: 내가 제목 보는 게 아니라면 저 물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3: 자꾸 무슨 물이 온다고 하는 거야.
0: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3: 아니, 무슨 소리야. 저게 뭐지?
0: 진짜다. 도망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1: 아유, 은희님 무슨. 아유, 괜찮아요. 현미님.
0: 어?
1: 한국의 교통 잘 부탁드립니다.
0: 넌 어디 가려고? 너가 우수사원 하고 싶어 했잖아.
1: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0: 어.
1: 봐봐요.

0: 지현아.
1: 아, 힘들어.
0: 왜 이렇게 늦게 와?
2: 지현아.
0: 지갑 빼야 돼, 지갑.
1: 아, 버스가 늦게 와, 부까.
3: 지현아. 우리 늦으면 5만 원 내야 되는 거 기억하지?
1: 아, 한 번만 봐, 주의소.
3: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1: 아, 우리, 아, 저번에도 다 늦었을 때 돈 안 냈잖아.
3: 에이, 우리. 일단 늦었으니까 일단 빨리 자리 잡고 연습 네, 바로 들어가자.
1: 어, 알겠습니다, 리더.
3: 근데 뭔가 주현이 키가 커진 것 같다.
0: 어 뭐야 주현이가 또 왔는데?
1: 어 뭐야?
4: 너 누구야?
1: 너 누구야?
4: 내가 진짜 나야.
1: 내가 진짜 나다.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4: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3: 잠깐만 주현아 너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4: 성부터 얘기해보자. 그래. 성부터.
1: 하나 둘 셋.
3: 신내셨어요.
1: 좋아 이거. 우리 엄마는 건들지 말자.
3: 근데 우리 주현이가 원래 베이스를 좀 친단 말이야.
4: 아니야.
3: 어, 베이스를 잘 못 친단 말이야.
1: 잘 못 쳐?
4: 잘 못 쳐.
3: 그 한번 딱 들으면 그 못 침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0: 지현이를 알 수 있단 말이야.
1: 누가 더 멋지는지. 어,
0: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한번.
2: 자신인가?
1: 베이스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나?
2: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심장 소리 같은 거거든. 평소에 심장 소리 들리나? 안 들리지? 그거랑 같다.
0: 어, 나 좀 설득이 됐어.
3: 걔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2: 밴드의 심장이다 이 말이오.
1: 다 감동받았어.
4: 예스.
2: 한 초삐라.
1: 그래.

0: 억울했어 지금.
1: 아 전혀.
2: 근데 쟤 주현이 아닌 것 같은데.
3: 주현이가 이렇게 잘 칠 리가 없거든.
4: 세현이는 이렇게 못 쳐. 주현아 내가 베이스 쳐봐라.
1: 그래 내가 쳐볼게. 난 피크로 안 친다.
5: 어 왜? 어 아니어져 있구나.
6: 아니면 이걸로 쳐.
1: 안돼 안돼.
2: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왠지 모르겠지만 감히 그건 안 돼.
4: 끼울 수 있어 이거를.
0: 야 잘한다.
2: 잘하는데?
0: 범주
2: 되게 그러게. 어?
1: 나 해볼게.
3: 오 슬랩. 슬랩도 했죠.
2: 파닥파닥거려.
4: 내가 자주 하는 스킬 한번 써봐.
0: 오이,
4: 맞아 비비기.
2: 잘하는데?
4: 그냥 비비기.
1: 그냥 소리가 왜 안 나지?
0: 소리가 왜 안 나?
2: 야 일단 소리가 안 나면 베이스인 거야.
0: 맞아.
3: 오 심장 소리.
0: 듣고
2: 근데 뭔가
0: 형,
2: 뭔가 이렇게
0: 야, 베이스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2: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3: 태어나서 심장 소리 심장 소리.
0: 뭘로 치고 있는?
4: 배로 베이스를 야, 치고 있어.
2: 배 베이스네.
4: 배로 치고 베이스. 있어.
2: 베이스. 여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
1: 뭔데?
4: 나 베이스 칠 때 어떻게 쳐?
3: 침을 흘리지.
4: 아니지.
1: 정답.
3: 맞죠?
1: 나 침. Strawberry cake. Strawberry cake. 오. She coming back.
2: 이거를?
4: 이래도 헷갈려. 누가 이주연인지.
3: 주현이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긴 했어.
4: 지금 이 시간에 주현이 안 되는 게 맞아.
1: 그래, 목 상태가 왜 좋은데? 연습 말아라. 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성대 결절이다.
2: 우와, 주현이네. 성대 결절 주현이야.
4: 좀 확실해졌어.
2: 근데 조금 덜 헷갈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3: 그래. 진짜 주현이 판별하는 진짜 방법이 있거든. 자, 우리 주현이가 이제 항상 무대 시작하죠. 개인 인사를 할 때 그 목소리 톤이 있는데.
1: 아, 그거 알아.
0: 자,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한번 마이크에 대고.
1: 예.
2: 이렇게. 해봐, 해봐. 여기가 맞아. 페스티벌이다 생각하고.
1: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0: 야, 아니다.
1: 야,
2: 너 누구야?
1: 야.
4: 얼른 나가!
1: 어떻게 알았지? 이런 최천! 이런!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어부밤부터 들어갈 거거든. 자, 어부 갈 거고, 자, 정수 파트부터 해보자.
2: 제 파트?
4: 못하겠어.
1: 자, 간다.
0: 뭐야?
3: 연습하자.
1: 너 누구야?
3: 너 누구야?
1: 나 권일인데?
3: 내가 권일인데?
1: 무슨 말이야? 내가 권일이야.
3: 너 성 뭐야?
1: 나 구.
4: 너 몇 년생이야? 몇 년생?
1: 나 98년생.
0: 우와! 진짜였어.
3: 내가 아는 권일이 형은 댄스킹이야.
2: 아 맞아. 아.
0: 와.
2: 근데 진짜 실력이 안 녹슬었다.
0: 빠르게. 어? 권일이 형 맞는 것 같은데?
2: 아니 근데 이 권일이도 봐야지.
0: 우와!
2: 야 다리가 안 보여.
0: 미쳤다.
2: 야 진짜 다리가 안 보여.
0: 귀엽다.
1: 이렇게 안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일루전이야.
3: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1: 나 고등학교 미국에 있는 거. 대학교 어디 나왔어? 나 버클리 나왔거든.
3: 나 어디 그냥 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다녀 나는.
4: 내가 아는 건일이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안녕하세요 버클리입니다.
4: 아 그니까. 난 이것만 지금 한 300번은 봤어.
3: 나는 이런 거 이제 그냥 이제 숨기고 다니지. 살짝 숨은 제아이.
2: 그 사람 건일이 형 아닌 것 같아.
4: 아닌 것 같아.
0: 아 어쨌든 우린 건일이 형 그 딱 이 틱한 소리만 들어도
2: 스네어 소리만 알잖아. 들어도 알지.
0: 뭔지 알지?
4: 눈을 가리고.
2: 어.
4: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1: 좋은데?
7: 흑백 드러머. 자, 그럼 먼저 1번 드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드럼 소리를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볼륨의 정도가 이분하냐, 그러니까 좀 일정하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맛없어. 잘못 쳐, 잘못 쳐.
2: So, It's like trash.
1: So. Yeah,
3: 이제 킥과 그리고 스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심벌들의 이 밸런스가 확실한 음식의 맛을 조율한다. 근데
4: 과대한.
3: 약간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그 아침부터 노래 하나도 안 듣고 왔거든요. 에드워드 리.
1: Yeah, yeah.
3: 어땠어요?
1: 욕심쟁이?
3: 욕심쟁이? 일단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4: 오케이, 오케이.
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다음은 2번 드럼 들어보겠습니다.

0: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군요.
1: 예.
2: 이
1: Ready Song.
2: 그래 그 트랙과 킥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 그 Laid Back.
1: 예. 와. 와. 섹시 그룹.
2: 와 킥과 킥이 하나도 맞지 않아.
0: K 섹시.
2: K 섹시.
1: Kiss. 구. 구. 구. 구. 구. 구.
3: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자,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두 드럼 중 건일의 드럼이라고 생각하는 드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Maybe. 응?
3: 투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2: Who is second?
0: 나야 나.
3: 승리자는 펭건일입니다.
0: You're liar.
4: 아이 잠만. 아이, 장비 바꿔서 한번 가봅시다.
0: 그래 한번 해보자.
2: 이게 2차전인 거야?
4: 강희는 장비를 탓하지 않아.
0: 그치.
4: 그치.
0: 해봐.
4: 어때?
2: 애매한데. 아, 근데
0: 너무 길어. 너무 길다. 자, 나갈게.
5: 우와! 우와!
4: 락스 피어!
2: 미쳤다, 미쳤다.
6: 우와! 우와! 이게 락이지.
2: 드럼을 찢는 파워. 원래 건일이 형은 드럼을 찢어.
0: 오야! 난 찢어.
6: 나는 큰 쪽이 좀.
2: 내가 봤을 때도
6: 아무리 봐도 찢는 게
2: 아무리 봐도 건일은 찢는 거야.
6: 그래 내가 봤을 때는
2: 여기가 무조건 건일이야.
0: 아 그래 고맙다 얘들아. 그래 고맙다. 아 여기밖에 없다.
6: 왜? 뭐 이상해? 손이 너무 부드러워. 야 그래도 우리 건일이 형 연습은 안 해도 그렇게 굳은 살이
2: 굳은 살이 있단 말이야.
6: 건일이 형 아니지?
2: 건일이 아니지.
6: 건일이 아니지.
0: 잠깐. 어떻게 알았지?

0: 활짝 펴고.
1: 어, 뭐야?
2: 오!
3: 형님!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엑스텔 배우입니다.
5: 전투팀입니다.
1: 도현이 형, 잘 지냈어요?
0: 아, 잘 지냈지. 너희들 잘 지냈니?
1: 아, 저희 잘 지냈죠.
0: 그래. 그 연습 중이었니?
1: 예, 네, 맞아요. 네,
6: 또 신곡.
0: 어, 그럼 뭐 좀 한번 들어볼까? 3, 2, 1, go!
1: 1, 2, 3, 2, 2, 2.
0: 잠깐! 내 말은 안 듣겠다, 이거야?
2: 형! 아니, 형! 도현이 형이 이거 하셨는데!
0: 너네는 이거 건드린 거 알겠는데, 내가 3, 2, 1 했으면 됐죠. 3, 2, 1, go!
2: 왜 이번엔 맞게 들어가?
0: 지금 누구 한 명이 조율 안 맞거든? 정서부터 해봐, 혼자서. 컷. 다음 준항이 해봐.
2: 전 벌써 안 쳐요.
0: 너가 문제였어.
1: 너가 문제였어.
2: 좀 치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0: 지금 내가 계속 뭐 소리가 하나가 안 들렸거든? 아... 준항이었어.
1: 그래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0: 잠깐, 마지막 실수 누구야? 내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 권일아.
1: 죄송합니다.
0: 나 윤도현이야. 나 몇 년 친 줄 알아?
1: 몇 년 치요?
2: 몇 년 참장?
1: 너 지금 선배님한테 그래? 뭐 하는 짓이야?
3: 이 녀석이!
2: 우와!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
1: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4: 아니, 형이 틀렸잖아.
2: 형이 틀리면 가서.
5: 뭐, 내 몸에 너무 귀여워.
0: 책임져. 근데 얘들아, 다 좋은데, 지금 살짝 방심했어.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랑 했던 거 있지.
3: 아, 전설이
0: 뭐. 자, 인스타에도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
1: 알겠습니다, 형님.
6: 아, 마이 탕이!

0: 잠깐만, 근데 방금 뭔가 닭이 울지 않았어?
1: 이게 그롤링이 아니라 하울링이었는데?
2: 이게 짐승의 그롤링이야.
3: 짐승의 그롤링은 맞아.
1: 짐승이긴 해.
3: 맞긴 해.
4: 잠깐만.
3: 새로운 창법인가?
4: 전화가 와요?
2: 아, 연습 중에 누가 매너모드 안 하고 이거?
5: 야, 도현이 형님 전화 왔는데?
2: 에?
5: 아, 여기로 오신다고요?
2: 어?
5: 근데 지금 여기 형님 와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6: 야, 누구야? 야, 저 사람 백마야! 누구야?
2: 펭수의 단일 체계! 오늘은 바로 원주로 갑니다. 자, 원주에는 여러분 유명한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10월 말에선 11월 초에 만개를 하거든요, 단풍이.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왜 가냐? 이름하여 단풍나무 올리버드 여행. 혼자 가느냐? 아닙니다. 원지 바로 원지랑 같이 갑니다.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원주고형. 오늘 두 번째 여행이고 오늘 펭수가 준 그때 같이 사준 빈티지 스타일 잠바 입고 왔어요.
2: 뭐야 이게 조금 봐봐. 왜 잘 어울려 다.
7: 그러니까 북극 스타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원주 처음이거든요. 여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완전 11호 룩이에요. 이거 찍어야 되나? 아니 옷이 완전 11호 룩이셔. 모자랑 오, 야. 오.
2: 뺑아.
7: 아 뺑아 원아.
2: 야.
7: 벌써 한 달 만인 거 알아?
2: 아 그러니까 반갑구만. 반가워요.
7: 반가워요.
2: 이거 그거다.
7: 아, 나 펭수가 사준 옷이야.
2: 야, 잘 어울리니 이거.
7: 너도 비가 오고 기분이 좋죠?
2: 너무 좋죠?
7: 아, 너무 좋죠?
2: 또 비도 왔는데 또 개버렸죠?
7: 아, 개버렸죠?
2: 지금 해 떠버렸죠?
7: 해 떠버렸죠?
2: 오늘 우리가 어디 가냐?
7: 어디 가?
2: 반개비 은행나무 보러 가.
7: 은행나무? 지금 은행 하도 안 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보셔. 푸릇푸릇해요 저 산이.
2: 지금 또 사람도 얼마 없거든요?
7: 당연하지. 은행이 안 폈으니까 사람이 없겠지.
2: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딱 해가지고
7: 어허.
2: 남들 좀 방황할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럴 때 우리 바로 그냥 찍지.
7: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긴 해.
2: 그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7: 알았어. 오늘은 진짜 딴 길로 안 살 거야.
2: 우와.
7: Let's go. 오. 아,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13초 남았어요.

0: 아니, 우리 유산소 시작했어.
1: 지금? 네, 그럼... 아주 아침 시작하거든요.
0: 공복 유산소.
1: 공복 유산소?
0: 어흠.
1: 오! 저기 단풍나무야.
0: 엄청 큰데?
1: 와, 여러분. 지금 단풍나무를 봐버릴 텐데, 이건.
0: 이거 800년 되다고.
1: 800년?
0: 아니, 와, 엄청 크다. 진짜 생각보다 와. 더 크다.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너무 얼리버드다, 야, 근데. 좀 너무 파릇파릇하다, 야. 초록색 여름 아니야, 여기?
1: 와.
0: 거의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안노래도 볼만한 게 너무 커서. 이 노란 코, 파란 코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커서 너무 대단하다.
1: 또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이렇게 못 담아요. 이렇게 못 담아야 돼, 이렇게.
0: 요렇게.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지금 건물 같다. 여기 이제 각종 동물들이 살 거 아니야.
1: 그니까. 여기 내가 봤을 때 연회장이네, 이거. 또 우리 800년 대신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좀 우리의 평안을 좀 바랍시다.
0: 아, 좋아.
1: 원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0: 세계 평화!
1: 인사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월드 피스 부탁드립니다.
0: 그럼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1: 바로 찍어.
0: 같이 잘 나오게 찍어야 돼.
1: 하나 둘 셋 찍었어.
0: 됐다. 어머, 잘 찍었다, 야. 어머, 야, 좋아.
1: 야. 찍었어?
0: 야, 장난 아니야. 공중부양 했어.
1: 와, 대박이다.
0: 하나 둘 셋.
1: 오! 야,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0: 아, 이렇게.
1: 기도해.
0: 야, 아이디어가 기도해. 넘치네. 아, 기도해.
1: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노란색으로 물들어주세요.
0: 아!
1: 뭔 말인지 알죠?
0: 이거 포토샵 그 머리카락 염색하는 앱 있거든요?
1: 그거야.
0: 그걸로 요거 노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1: 네, 원지.
0: 예.
1: 보니까 어때, 요거?
0: 너무 나무밖에 없어.
1: 자,
0: 이제 우리 어디 가?
1: 다음 스텝을 가야 돼요.
0: 펭수 투어 빡빡하네, 이거.
1: 약간 수학여행 스타일.
0: 나 조금 걱정되는데, 걱정?
1: 뭔?
0: 너무 높다. 저 어떻게 다리를 설치했지?
1: 저게 바로 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0: 오, 펭수 고소공포증 있어?
1: 나는 날아다녀.
0: 아이씨.
1: 나는 원주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다?
0: 난 겁쟁이야. 나는 아까 사실 요건 줄 알고, 요 밑에 거.
1: 저거는?
0: 요거는 좀 할만하다 했는데, 난 조금.
1: 저거는 그냥 다리.
0: 혼자 가.
1: 아니야.
0: 일단 가볼게.
1: 절대 같이 가야 돼.
0: 일단 내가 올라가 볼 거야. 아, 이거 매표소가 있네.
1: 자, 이제 가려면 여기서 또 매표소 가야 되거든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디 가세요, 지금?
2: 지금 저기 갔다, 출렁다리 갔다 오는 거예요.
1: 오, 어땠어요, 출렁다리?
0: 안 무서워요?
1: 안 무섭습니까?
2: 지금 거기 가시는 거예요?
1: 네, 예. 저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2: 아, 어떡하지?
1: 뭐야?
2: 580계단 가실 수 있어요?
1: 잘못 들었습니다. 계단이 580개라고요?
2: 네.
1: 그럼 계단으로 저기 다 그냥 계단 타고만 올라가는 거예요?
0: 다른 길 없어요?
3: 없어요.
0: 화장실이 1시간 이후에 있대.
1: 야, 이거 자칫 타다가는 이제.
0: 그 전문 용어로 이거 표준어니까 말해도 되겠지?
1: 네, 말씀해주세요.
0: 지릴 수도 있다.
1: 네, 지릴 수 있어요. 출렁 하면서 이제.
0: 파이팅 할 수도 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
1: 빨리 갔다 오자, 우리.
0: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화장실, 잠시 진짜 화면 조정 시간.
1: 이게 시작이야.
0: 이제 시작이야.
1: 이제 580개 걸어야 돼.
0: 이제 천국의 계단, 렛츠고.
1: 천국의 계단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580번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580개.
0: 안녕하세요.
1: 아주 쉬워요. 하야, 안녕하세요.
0: 야, 근데 조금 많아. 본격 계단.
1: 가시죠.
0: 여기 숫자가 적혀 있네. 몇 계단 올라왔는지.
1: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 걸었어?
0: 30개.
1: 아!
0: 이제 30개. 아이고, 너가. 아니, 이게 희망 고문이 안 되네.
1: 맞아.
0: 아니, 원래 좀 희망 고문. 야, 정산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0: 그러니까 모르고 걸어야 되는 게 이거.
1: 아, 희망 고민 너무 안 돼. 이거 만드신 분 티야.
0: 저 좀 업어주세요. 자기야.
1: 자기야.
0: 자기 업어줘. 하나 둘 셋.
1: 오 진짜 웃겨.
0: 오 오빠. 오, 오, 오 자기야.
1: 오케이 수고.
0: 이거 맞아.
1: 아. 아. 30. 530.
0: 느낌 다 왔다 다 왔다.
1: 31. 32. 33. 아.
0: 이건 출렁다리가 무서운 게 아니야. 머리.
1: 오케이 통과.
0: 야. 출렁 출렁.
1: 출렁
0: 출렁. 출렁 되네.
1: 내 다리가
0: 출렁대네.
1: 저까지 가야 580인가 봐.
0: 확실하네. 178개가. 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1: 70, 72, 73, 74. 오, 건강 수명 38분 30초 올라갔대.
0: 와.
1: 우리 이제 38분 30초 더 사는 거야.
0: 오, 아싸.
1: 오.
0: 오, 왔다. 자, 드디어. 바로 이곳입니다.
1: 이곳입니다.
0: 자, 가볼게요. 이 높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1: 저는 두렵습니다.
0: 뭔지 난 믿어.
1: 아, 저 등만 보고 가.
0: 내가 아차 싶으면 내가 들고 날게.
1: 아차 싶으면 아차 산가. 어, 이거 바로 앞 아차 산이야. 아차? 가자.
0: 자,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아니 바닥이, 여러분 바닥이,
0: 오 출렁출렁돼.
1: 어, 나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 좀 덜 보이네.
0: 출렁출렁.
1: 덜 보이네.
0: 출렁출렁.
1: 어, 미쳤나봐.
0: 출렁출렁.
1: 어, 출렁되면 안 돼.
0: 무서워?
1: 무서워.
0: 괜찮아, 나 내 승만 보고 따라와. 천천히 갈게.
1: 고소까지 나 이거 중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0: 아, 중소공포증.
1: 아, 근데 좀 튼튼하네. 잘 해놨네.
0: 아, 그럼 이거 엄청 튼튼해.
1: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잉.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잉. 흔들거린다, 잉. 아니.
0: 와. 578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1: 진짜 고진고진이다.
0: 고진입니다.
1: 고진고진이다. 어머! 자. 아직까진 밑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진 밑에 나무가 있어요.
0: 오! 너무 이쁘다!
1: 오!
0: 언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1: 어떻게 지켜줄 거야? 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켜줄 거야?
0: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1: 너무 위라니 하나도 안 돼. 어머, 어머. 오, 우와, 절벽이야 밑에. 어머, 잠깐만 봐. 내가 이리로 가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
0: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갈게.
1: 가운데 못 밟겠어.
0: 어머, 안 무서우세요?
2: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지금 무서우시죠?
3: 네.
0: 잠시만요. 앞에 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3: 앞에 분이랑요? 친한 관계예요.
1: 같이 사는 사이.
0: 분이에요.
1: 지금 정원이, 최종 정원이 몇 명이요, 이거? 오세요? 있어야죠. 아니, 좀 막아봐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막아봐. 막아봐!
3: 아, 한번 더 올려고 사진 답사 왔거든요?
0: 아, 오! 네. 오, 나랑 똑같이 얼리거든. 좀 나중에 방금 피고 올라고?
3: 네네.
1: 아, 펭수 인터뷰 왜 이렇게 길게 해? 펭수야! 말이 맞나, 오마나?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펭수야! 펭수야!
0: 아, 어!
1: 말이 너무 많아!
0: 말 많아?
1: 빨리 가야지!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말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0: 경관을 봐봐.
1: 와, 좋긴 하네.
0: 와, 이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단풍이 안 됐지만서도 이게 나, 한 11월쯤 오면 여기가 다 빨갛고 주황색 되잖아.
1: 아, 이거 단풍 되면 절경이겠다. 단풍, 서라운드 단풍.
0: 360도 뷰.
1: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0: 맞아.
1: 펭수도 왜 이래?
0: 지금 출렁출렁이 아니라 너무 출출출출이야.
1: 나 지금 위액이 출렁출렁하고 있어.
0: 어, 맞아. 우리 밥 먹자.
1: 먹으러 좀 먹자, 이제.
0: 사실 시장 들어오면 이거 선택장이 때문에 힘듭니다.
1: 아니, 근데 나 선택했어. 바로 선택했어.
0: 아니, 뭐 선택했어?
1: 나 이거 좋아해. 전.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이거 뭐라 그래요?
4: 예, 배추 메밀전이에요.
0: 배추 메밀전. 예.
1: 저거 고추튀김 좋아해.
0: 고추튀김 또 그렇죠. 배밀이죠. 오, 잠깐만. 잡채 보청기 이거.
1: 아, 잡채도 주세요.
0: 떡볶이 2인분 주세요.
1: 오, 꽈배.

0: 아, 그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주세요.
1: 400원도 줘요.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또 원기 또 이거 지금 또 이거 이거 또 지금 보고 지금 또 신났거든요, 원기.
0: 나 장화 좋아해.
1: 이거 색깔이 너무 귀여워.
0: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1: 이거 추파추스 딸기 맛 같아요.
0: 어, 너무 귀여워요. 어머, 어머, 이거 신어봐도 되나요?
1: 형님, 이거 얼마예요?
2: 아, 16,000원.
0: 어, 선생님, 여기 15,000원부터 있는데요.
2: 15,000원?
1: 어, 뭐야?
0: 어?
2: 아이, 그냥 넘어가는 거요.
0: 그거 아시죠? 그 요즘 앵클 부츠 스타일. 앵클 부츠. 아, 너무 마음에 들. 너무 예쁘죠? 오.
1: 또. 또 배그했구만.
0: 아니, 이거 조금 세트잖아.
3: 세트. 어? 예쁘지 않아?
1: 아, 예쁜데 이거?
0: 아, 사장님.
1: 아이고, 이거 예쁘네요.
0: 아, 사장님 입고 갈 거예요. 입고 갈 거예요.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요거 담아주세요.
1: 요거 재질이 좋네.
0: 뜨끈뜨끈해. 이거 집에서 입을 때도 짱해.
1: 오늘 색깔이 또 너무 잘 어울리잖아.
0: 아, 나 김재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네, 내 스타일이에요.
1: 감사합니다. 여기 계산해 주세요.
0: 오, 감사합니다. 하나도 어디 갔지? 봉지?
1: 봉지 어디 갔어?
0: 어? 내 먹을 거 어디 갔지?
1: 원지.
0: 어? 아니요. 여기.
4: 그 아니?
0: 어? 아니죠?
1: 원지 어디다 놨어?
0: 어? 야! 우리 먹을 거 어디 갔어? 잡초 어디 갔어?
1: 원지! 원지 먹을 거 잃어버렸어! 아니 봉지 어디 갔어? 먹을 거 어디 갔어?
0: 내 봉지 어디 갔어?
1: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깜짝 놀랐네.
0: 아 깜짝 놀랐잖아. 나 이거. 와 떡볶이 시장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어.
1: 어. 지금 혈당 스파이크 팍 왔어. 아... 원지, 아... 오늘 얼리버드 여행 왔잖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얻은 축제를 조금 대방출하는 시간 갖자. 방길이 은행나무를 가실 때는 11월 초를 추천드립니다. 그때가 가장 이쁘게 만개했을 때라고 해요. 주차! 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0: 만...
1: 오픈런 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몇 대 못 뛰니까.
0: 근데 오픈런이 몇 시인지는 몰라.
1: 그거는 알아서.
0: 눈치싸움. 알아서 오픈런 하시고.
1: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앞에 다른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0: 두 번째 출렁다리 팁.
1: 네.
0: 출렁다리 팁은 일단 계단을 578개. 578개인가? 네? 올라야 되는데 그게 조금 화가 많이 난다. 그거 올라가면 수명이 38분 30초가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1: 그 말이 좀 기분 좋긴 했어요. 저도 모르게.
0: 그래서 감사할 만하다. 아, 출렁다리 위에서 보는 단풍놀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오늘 나랑 같이 또 원주 여행 어땠어?
0: 나 두 번 와서 너무 좋았어. 장일찍이 좋은 것 같아.
1: 원주랑 여행하니까 재밌어.
0: 재밌어. 이거 먹고 차 막히기 전에 가자.
1: 그래. 지금 몇 시야?
0: 우리 짧은 시간 걸렸어.
1: 빨리 먹어.
0: 빨리 먹고 가.
1: 다음에 어디 가야?
0: 난 어디 가?
1: 난 뭐 가?
5: 이거 너무.
6: 어, 잠깐만.
1: 윤아!
6: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1: 흥겨운 노래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6: 어?
1: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곳.
6: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1: 하나, 둘, 셋!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1: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0: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그렇지.
2: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0: 전통 그 자체예요.
4: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3: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0: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3: 남사당 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팽삐리, 임삐리,
4: 중삐리, 고삐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3: 그거까지 잡고.
0: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3: 어간과 협탈이.

0: 미안했어.
1: 우리 과거는 잊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0: 응, 아니야.
1: 통학을 울려라.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야~
2: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번화라는 종목이에요.
1: 번화.

0: 번화할 수 있겠어요?
1: 못하겠어요.
0: 아, 펭수야.
1: 예.
0: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1: 허니.
0: 바로 12발놀이였다.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1: 잘할 수 있겠어.
0: 그렇지. 탱피리!

0: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마리 날라갔네. 그래
1: 돌려보지도 못하고.
0: 생수야 방법이 있어.
2: 무슨 방법이요?

0: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1: 아이고.
0: 대신에
1: 응.
0: 내가 그 한 명의 재주꾼을 데려왔어.
1: 그렇지.
0: 그럼 한번 때려봐.
1: 아이고.

0: 형님 사자춤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 봉산탈춤의 사자춤은 이 사자가 아니에요.
1: 과연 무슨 사자? 오 사자 와! 오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2: 오 진짜 사자 같은데.
1: 오 아니야?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잖아. 혈관이 아닌 철도 빠지고요.
0: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2: 응.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행수 문식이랑 합체하는 거예요.
1: 아 뭐야 싫어.
0: 자 장단 주세요. 난양동천 이화천.

0: 쉬.
1: 잘한다.
0: 합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수 혹시 마부는 어떨까요? 마부춤.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0: 강영욱 같은.
3: 예.
0: 네.
4: 낙양동천이 와서.

0: 아, 나 펜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1: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1: 제가 해야 되나요?
0: 펜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팝핀, 락핀, 와킹 이런 거 안 돼요.
2: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0: 아, 뭐야.
2: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준비했다고. 강양경 전이 화장.

0: 굿보이. 아.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2: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문식이.
1: 앞에 가져오세요, 뒤에 가져오세요.
2: 아, 뒤보다는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는 밖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2: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1: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1: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1: 혀가 길다고. 인피니의 춤은 기본기가 충실했었고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는 하나도 없었어.
2: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2: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1: 재미나세요. 네.
0: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오호. 요설이네. 요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0: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5: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꿀같이 달콤한 것 도와주세요.
6: 널 도와줄 공룡은 아무도 없다. 멈춰라. 아니 너는 슈퍼공룡,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슈퍼공룡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걸. 슈퍼공룡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슈퍼피부 출동.
7: 무슨 소리지?
8: 얘들아!
5: 슈퍼공룡 발견해! 슈퍼공치 이런거!
9: 이걸 언제 다 치워? 청소 재미없어.
10: 청소는 다 한 거야?
9: 아니요, 아직이요.
11: 할 일을 미루면 안 되지. 우리 청소하고 다시 노는 게 어떨까?
9: 네. 하지만 청소 너무 재미없어요.
12: 재미없죠.
10: 얘들아, 청소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
9: 네? 청소가 재밌다고요?
5: 우와! 모험 시간이다! 엄마! 우리 빨리 출발해요! 청소는 모험 다녀와서 할게요! 네!
10: 대신 모험 다녀와서 꼭 청소해야 한다?
12: 네!
10: 좋아! 그럼 다들 준비됐지?
13: 네! 아르르르 쾅!
10: 준비 완료! 이야!

0: 같이
1: 아이고 머리야.
2: 엄청 큰 꽃들이다. 벌들이 춤을 추고 있네.
3: 아무래도 우리가 벌들만큼 작아진 것 같아.
2: 우와, 정말

0: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1: 걱정할 거 없단다. 짠!
2: 진짜 간다!
1: 어머, 얘들아. 정말 귀여운 아기 꿀벌 같은데?
3: 이거 안전한 거 맞지?
2: 엄마, 우리 빨리 꿀벌들 만나러 가요.
1: 그래, 가자.
2: 우와!
0: 춤추고 노는 줄 알았는데 일하는 거였잖아.
1: 그래도 재밌지 않니?
0: 발만 아프고 재미없어요.
4: 꽃가루 탕!
0: 뭐 하는 거지?
1: 꽃에게 꽃가루를 뿌려주는 거야. 그래야 꽃에서 꿀을 얻을 수 있거든.
3: 우리도 같이 해보자.
0: 놀고 싶은데.
2: 미쁘냐 나이!
1: 거기 꿀벌들. 네, 그럼.
5: 이것 좀 골고루 뿌려줄래요?
1: 네, 알았어요. 여기.
2: 재밌겠다, 꿀! 채, 난 놀 거야.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밌잖아.
1: 우리는 꿀벌도 도와주고 있을게.

0: 이러니까 재미없네. 다들 일하는 게 뭐가 재밌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1: 야호! 재밌겠다! 저기, 뭐하고 노는 거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나도! 우와, 정말 잘한다.
0: 그런가?
1: 너처럼 재밌게 일하는 꿀벌은 처음 봐.
0: 어? 그게 무슨 말이야?
1: 저기 봐. 자.
0: 어? 이건.
1: 이 덕분에 꽃밭에 꽃가루를 다 뿌릴 수 있었어.
0: 에? 그게 일이었다고?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또 다른 꽃밭을 찾았나 봐. 빨리 가보자.

0: 엄청 큰 꿀단지야.
1: 얘들아. 어? 자, 이거 받아. 얼굴 주스야.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금방 꿀을 모을 수 있었어. 너희처럼 신나게 일하는 어린 꿀벌들은 처음이야. 윙윙 뿡뿡 모두 힘을 모아 옆으로. 윙윙 뿡뿡 함께 청소해.
0: 오, 이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1: 우리 지금 청소 놀이 중이거든요.
0: 자, 시원한 꿀꿀 주스.
1: 이야, 이래고 마시니까 더 맛이 쪼뿌.

0: 할머.
1: 엄마.
2: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3: 아! 이마 뜨거.
0: 아이고 할멈, 이번 감기는 오래가네.
4: 난 괜찮아요.
3: 할머니.
2: 엄마, 어떻게 하면 할머니 감기가 나아요?
5: 몸속에 나쁜 세균을 이겨내셔야 해.
2: 세균이요? 어? 그게 없어지면 나아요?
5: 그래, 할머니 감기도 금방 나으실 거야.
2: 그럼 우리가 세균들을 잡으러 가요.
5: 뭐?
2: 우리가 할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쁜 세균들을 혼내줘요.
3: 혼내자, 뽀.
2: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5: 자, 다들 준비됐지? 좋아. 그럼 할머니 몸속으로.

0: 여긴 할머니 코석인가 봐.
1: 여긴 축축한 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2: 이건 뭐지?
3: 삐뿌도 삐뿌냐?
1: 왜 갑자기 흔들리는 거지?
4: 대왕 콧물이 나고 망쳐!

0: 살았다.
1: 할머니 국물 엄청나다.
0: 근데 세균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2: 그럼 더 깊이 내려가서 알아볼까요? 자.
0: 여보, 천천히 가요.

0: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1: 어? 열기 때문에 조종이 안 돼요.
2: 아이고 할멈, 이렇게 하면 열이 좀 내려갈 거예요.
1: 어? 다시 열기가 내려갔어요. 자, 그럼 다시 할머니 몸속으로 출발.

0: 몸속은 정말 안전하지 않아.
1: 얘네들한테서 열이 엄청 나오네.
0: 아니, 괜찮니? 너 작은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1: 이 세균들이 할머니를 아프게 한 거야.
2: 아빠, 아빠. 아빠도 아프게 하고 할머니도 아프게 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나쁜 세균들 때문에 모두 괴로워하고 있어. 어서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자.
0: 세균 청소기 작동!

0: 엄마 잘했죠?
1: 여기도 다 했어요.

0: 할멈, 이거 마셔요. 감기에 좋은 약초물이야.
1: 모두 다 기운을 가져갔어.

0: 터지려고 하네.
1: 세균들이 못 나오게 막아야 해요.
2: 모두 서둘러.

0: 아까 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열이 내려갔지 뭐냐. 다 내가 간호를 잘한 덕이지.
1: 대신 나한테 옮은 것 같아요.
2: 아빠 뇨콧물. 이번엔 아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 볼까.
1: 아플 때 먹는 게 최고야. 난 먹어서 새기들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3: 주소 상관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1: 1, 2, 3.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오늘의 주제는 매일매일 먹는 밥. 옛날 옛날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고 있던 식구들 생각에 슬퍼하던 흥부. 꼬르륵 꼬르륵 밥 굽는 소리에 저절로 눈물이 났는데 할 수 없이 부자인 형 놀부의 집에 찾아간 흥부는 밥 좀 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놀부의 아내는 당장 나가라며 바쁘던 주걱을 던진다.

불쌍한 흥부. 그런데 흥부뺨에 달라붙은 이 파풀. 그러고 보니 파풀은 왜 끈적끈적한 걸까?

가을 한가운데 노랗게 물든 황금빛 들판. 겸손하게 고개 숙인 벼. 인사 한번 멋지다. 이 벼에서 얻어지는 하얀 쌀이 바로 밥을 만드는 재료. 하지만 생쌀을 이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밥을 하려면 먼저 쌀에 물을 붓고 살살 씻어준 다음

적당히 밤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는다. 여기에 열을 가하고 기다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 완성. 밥 짓기 생각보다 간단한 모양. 이 정도 양의 쌀이 밥이 되니 부피가 훅 커지고 쌀처럼 후두둑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붙어있는데 왜 그럴까? 밥의 재료는 쌀. 쌀이 물을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 아직 밥이 된 건 아니다. 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불. 쌀은 물과 불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밥이 될 수 있다. 촉촉하고 끈기 있는 밥은 물과 불의 합작품? 특히나 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맛있는 밥을 영영 만나지 못할 뻔했다옹.

밥이 되기 전 사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쌀의 깊은 속은 녹말로 이루어져 있다. 녹말의 주요 성분은 마치 빛처럼 생긴 모양이어서 좁은 틈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열이 가해지면 오므려져 있던 구조가 펴지듯 열리는데 이렇게 펴진 구조에는 수분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는 과정을 호화라고 부른다. 충분히 호화가 이루어진 밥알을 들여다보면 녹말의 경계가 전부 풀어져 생쌀일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밥에 숨겨져 있던 호화의 과학.

그냥 쌀과 밥이 된 쌀의 차이는 그래서 생겨났다. 호화가 이루어진 밥풀이 갖게 된 달라붙는 힘. 밥이라 쓰고 과학이라 읽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하지만 이 밥을 그대로 상온에 놔두면 녹말의 아밀로펙틴 구조가 다시 오므라들면서 수분이 점점 빠져나간다. 이렇게 밥이 식게 되면 수분을 잃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딱딱하게 변하는데 이 현상을 노화라고 부른다. 따뜻한 밥이 식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과학이 있다.

맛있는 밥의 모든 것. 아직 끝이 아니다. 밥을 짓는 재료인 쌀. 쌀은 황금빛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던 벼에서 오는데 들판이 아닌 곳에도 벼이삭이 있다. 이 동전들 중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정답은 50원 동전. 5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벼이삭 문양이 있다. 식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벼이삭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사람은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이끌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500원 동전에는 신성한 동물의 상징 학이 새겨져 있다. 매일 만나는 동전, 매일 먹는 밥도 자세히 바라보면 화학이 보인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의 과학을 콕 집어 발견해 볼 차례다.

이야기 주제는 콩나물. 그렇다. 나물로도 무쳐 먹고 국으로도 끓여 먹는 흔한 콩나물. 국민 반찬 콩나물. 오늘은 콩나물 한 가닥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자. 계속 보다 보면 콩나물 한 줌에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길이도 제각각, 무게도 조금씩 다른 콩나물. 하지만 콩나물은 언제나 노란 머리와 하얀 줄기를 가졌다. 그러고 보니 수상한 냄새가 난다냥. 자주 먹으면서도 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따끈하게 끓여낸 콩나물국 속에도 환하게 피어난 봄꽃에도 선명한 노란색. 콩나물은 왜 흰 줄기 끝에 노란 머리를 갖게 됐을까?

잠깐, 이건 콩? 아, 콩나물은 콩으로 기르는 거구나. 단단히 염은 콩에 물을 붓고 반나절가량 지켜보자. 콩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잘 불린 콩을 재배기나 구멍 뚫린 그릇 위에 고르게 잘 올려준다. 이제 콩이 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물을 주어가며 키우면 되는데. 어? 그런데 한쪽에만 뚜껑을 덮었다? 뚜껑을 덮은 재배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며칠 만에 쑥쑥 자라난 콩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노란색. 콩나물이 틀림없다.

콩나물 키우기 참 쉽다옹. 잠깐, 그렇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콩들은 햇빛을 골고루 받고 자라 슈퍼 콩나물이 되는 걸까?

아니, 이건 초록색 콩나물? 빛을 보고 자랐을 뿐인데 노란색은 어디에도 없고 온통 초록색이다. 머리 위로 쫑긋 새싹까지 올라왔다.

콩나물이 초록색을 띠는 건 엽록체가 생겼기 때문. 엽록체가 가진 색소는 식물들을 특유의 녹색으로 보이게 한다. 빛을 이용해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엽록체.

이 엽록체 역시 식물이 빛을 받으면 생겨나는데 빛을 받으며 자란 콩에도 같은 원리로 엽록체가 생겨나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콩나물은 먹기 위해 키우는 것. 싹이 자라지 않은 부드러운 상태로 먹기 위해 빛을 차단하고 키웠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원래의 콩색을 간직하게 되었다.

햇빛을 받지 못해 양분을 생성하지 못하는 콩나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를 뻗어낸 힘은 여기에 있었다. 빛을 보지 못해 잎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연하게 자라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엽록체가 생기지 않아 흰색으로 뻗은 줄기도 풍부한 섬유소 공급원. 몸에 좋은 콩나물 이제 열심히 먹을 거양.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녹색으로 자란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콩나물.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콩나물 한 줌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콩나물 이야기인가? 아니, 뭔가 좀 다르다. 콩나물 친척 좀 될까? 이름하여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은 무엇에 싹을 틔워 생겨난 걸까?

0: 숙주나무를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다. 이 녹색 껍질의 주인공이 정답. 숙주는 녹두의 싹을 틔워 키운 나물이다. 나물 한 줌에서 찾아낸 과학 한 가닥. 이제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뿌르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어라 키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덕덕
7: 순하게

0: 단짠단짠 전쟁.
1: 호떡아! 호떡아! 내 말 안 들려? 호떡아, 그만 먹어!
0: 아유, 좀 먹는 게 왜 뺏어? 응? 나 지금 스트레스 주는 거야!
1: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0: 뇌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져. 난 뇌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 걸 먹는 거야.
1: 응? 근데, 짠 건 왜 먹어?
0: 응? 단 거 먹고 짠 거 먹으면 더 맛있어.
1: 맛있긴 하지.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0: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 어? 그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왜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야? 왜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그건 모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가보자.
0: 알았어.

0: 만났다. 가자.
1: 에? 누구인가? 누가 노래를 써놨느냐?
2: 아, 네님. 도파민은 모두 물러갔사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끊겼사옵니다.
1: 벌써? 아, 도파민이 나와야 내가 행복한데. 어서 당장 다시 도파민을 보러 가라.
2: 네, 네님. 도파민은 당장 들라하신다.
3: 저희 도파민은 그냥은 못 나갑니다요. 당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요.
4: 나트륨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요.
2: 그렇다는데요, 뇌님.
1: 왜야? 단맛의 탕, 짠맛의 나트륨이라면 방금 전까지도 내 옆에 있었는데 야, 어디로 간 것이냐? 지금 당장 탕과 나트륨을 더 보러 가라.
2: 저요? 아, 그럼 더 부르게 싸웁니다, 뇌님. 당과 나트륨은 더 들라 하신다.
5: 어?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6: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아, 내님이시다.
1: 아이고, 우리 당이 왔구나.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당당당당 당당당.
6: 뇌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2: 뇌님이 당을 드시니 당이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소?
6: 어, 그렇구나.
5: 힝! 그럼 나는요.
1: 오고고고고, 우리 나트륨도 왔어. 우리 짠 나트륨이 있으니까 당이 더 맛있어. 그래서 짠 거 먹고 단 거 먹으면 더 행복하오. 그럼 더 신나게 붕악을 올려라.
2: 신나게 붕악을 올리랍신다.
1: 더 신나게 놀아보자꾸라.

0: 도파민 더 놀자!
1: 아이, 내님, 친정하시옵소서. 도파민들은 다 물러갔사옵니다.
0: 물러가? 아니, 왜 또? 탕도 오고, 나철도 왔는데!
2: 부족하옵니다! 다시 도파민과 춤을 추시려거든! 내님이 더 기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3: 예를 들면, 단짠, 단짠 같은 거 말이옵니다!
0: 단짠, 단짠? 그거 좋지! 지금 당장 호떡이에게 단짠, 단짠을 하라 명하라!
4: 누나, 어? 단짠, 단짠이 뭐야?
5: 아, 그거?
1: 하, 아니, 단짠, 단짠을 모르시오?
6: 단거 먹고, 단거 먹고, 단거 먹고, 단거 먹고, 단거 먹고, 단거 먹고!
4: 아, 단 거에 단, 짠 거에 짠! 그래서 단짠, 단짠! 나, 단거 먹고, 짠거 먹고, 좋아하는 게!
0: 나도 참 좋아하오! 아이, 신경세포! 당장 호떡에게 단짠단짠을 하라 명하죠? 그럼 뭐 하는 것이냐?
1: 아, 네, 네님. 단짠단짠!
5: 잠깐만요! 호떡이는 이미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많이 먹었는데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0: 괜찮소! 더 먹어야 내가 더 행복하오! 당장 더 먹으라 전하라!
7: 전하!
2: 아니, 네님!
1: 아니, 혈장! 적혈구 아니시오.
2: 네님, 지금 핏줄에 전쟁이 났사옵니다.
0: 왜야? 전쟁이라니?
2: 나당연합군이 핏줄을 공격하여 이질린 대감님이 쓰러졌사옵니다.
0: 왜야? 당을 관리하는 이질린 대감이 쓰러져?
2: 심장님도 쓰러질 것 같사옵니다.
0: 왜야?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까지? 신경세포! 도대체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뭐라고 있었던 게냐?
1: 아이, 저랑 같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셔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4: 누나, 응? 근데 나당연합군은 뭐야?
5: 아, 그게?
3: 하이, 그걸 모르오. 나트륨의 나, 당의 당, 둘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나당연합군 아니오.
2: 나 잡니다. 아니라 너희들 내님도 공격하고 있었어?
4: 어? 공격이라뇨!
0: 아니, 이 둘은 내가 불렀어.
1: 아, 맞소. 뇌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소. 이 적당한 당과 나트륨은 뇌님의 기쁨이자 행복 아니겠소?
2: 에? 아니, 지금 당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 대가님이 쓰러졌다니까요!
3: 착혈구
2: 혈장 착혈구 혈장
0: 땅나라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7: 나 트륨
8: 물 무무물 물물 무무물 물
9: 나트륨이다. 호떡이가 짠 걸 먹은 모양이요.
2: 나트륨이 세포한테서 또 물을 뺏어온 모양이요. 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거려. 이러다 염증도 생기고 핏줄도 망가지겠어.
9: 나트륨과 수분도 너무 많소. 이러다가 핏줄에 홍수나겠소. 그럼 심장님도 위험하오.
2: 에이, 저리 따라니까. 인슐린 대감님.
7: 일단 걱정 마시오. 인슐린 대감이 왔소이다. 당들은 줄을 서시오.
2: 인슐린 대감님.
7: 도망가도 소용없어.
0: 차라리 인슐린 대감을 공격하자.
7: 인슐린 대감 살려.
2: 아니 이럴 수가. 인슐린 대감님,
7: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당연합군의 나트륨은 심장으로 간다.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트륨
8: 물 무물 물.
9: 아니에요.
0: 아니, 갑자기 나트륨이랑 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오? 쿵쾅 너무 힘이 들어. 아, 호떡이가 짠 걸 먹은 것인가?
7: 짠 것만 먹은 게 아니라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0: 아니 아니 아니대요. 이러다가 혈압으로, 그럼 고혈압이요. 나 쓰러져.
2: 나당 열악군이 핏줄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4: 나트륨 때문에,
5: 당 때문에
9: 지금 난리옵니다.
0: 나한테 행복을 주는 단짠 때문에.
1: 아니, 인슐린 대감 괜찮소?
0: 그래, 당은 처리했소.
1: 처리하긴 했사온데 당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간에 저장하고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바꿔 해로 보냈사옵니다. 헌데 당이 너무 많아, 지방 또한 너무 많아서
10: 설마
1: 배가 맞사옵니다. 배가 뚱뚱해졌다 옵니다.
0: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도파민을 부르려고 단짠을 했더니 호떡이 몸이 망가졌단 말이오. 아니 아니게요. 누구시오?
5: 뇌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
1: 뇌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0: 누구시오? 말이시오?
1: 말이라뇨. 아니, 뇌님이 이상해지셨소. 단짠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
4: 누나, 나 앞으로는 단짠 참아볼래.
5: 그래, 호떡아, 잘 생각했어.
4: 근데 혹시라도 단 게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1: 그럴 땐 과자나 단 음료수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좋겠어.
3: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도 위험하오?
2: 짜게 먹었으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면 좋겠소.
0: 오늘부터 단짠 금지!
4: 단짠 금지하신다!
5: 아몬드 공주와 비타민C 원정대!
4: 싫어! 먹기 싫다고!
5: 아몬드가 왜 싫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
4: 맛없어.
5: 참,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 맛있긴 하구만.
4: 맛있다고? 에이, 안 속아.
5: 그래? 그럼 과일 먹을래? 키위는 어때?
4: 싫어.
5: 딸기는?
4: 안 먹어.
5: 오렌지도 맛있겠다.
4: 싫어.
5: 그럼 브로콜리?
4: 안 먹어.
5: 파프리카도 안 먹겠지?
4: 안 먹어!
5: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11: 비상! 딱지! 딱지!
4: 누나! 저기! 딱지가 깜빡여! 우와! 이거 봐!
5: 적혈구 딱지다!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적혈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4: 그럴리가! 난 아몬드를 안 먹었을 뿐인데.
5: 아몬드만 안 먹은 게 아니라 키위,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도 안 먹었잖아.
4: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해보지. 아, 궁금하면 호떡이 니가 직접 갖다 볼래?
1: 알았어.
2: 석혈구. 산소를 떨어뜨리다니.
3: 혈장. 석혈구, 너 왜 그래?
2: 하몬.
3: 일어날 정도로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2: 일어나.
3: 저 돌아가자.
2: 하몬.
3: 괜찮아. 하몬. 조금만 참아.
2: 하몬.
1: 여기가 어디지?
0: 어디긴 어디야. 비타민C 원정대가 사는 곳이지.
1: 비타민C 원정대는 또 뭐야?

0: 이야기. 나는 오렌지 오렌지지.
1: 나는 키위 난 브로콜리.
2: 그럼 나는
1: 파프리카.
3: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비타민C.
4: 아, 파프리카인 나도 비타민C 원정대야. 근데 이상하다. 난 적혈구딱지가 깜빡여서 몸속으로 온 건데.
5: 비상! 비상! 적혈구가 쓰러졌다!
6: 와! 적혈구님이 쓰러져? 당장 적혈구님께 가야겠어요!
7: 안됩니다! 아몬드공주님!
8: 아몬드공주님은 여기에 저희랑 함께 있어야 해요!
6: 맞아요! 호떡이가 아몬드를 먹지 않아서 아몬드공주님은 한 분뿐이라고요!
4: 근데 아몬드공주님! 왜 적혈구님께 가려는 거예요?
6: 내가 가지 않으면 적혈구님이 더 위험해지니까요.

0: 의사 선생님, 적탈구가 왜 쓰러진 거예요?
1: 이 산소를 배달할 때 꼭 필요한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몬. 일어나기 많이 아프다고. 의사 세포님, 어떻게 하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1: 철분이 필요합니다.
0: 철분이요? 철분이 어디에 있죠?
2: 바로 여기. 이 철분. 철분 반지를 적혈구님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래야 적혈구님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산소를 배달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가야.
3: 안 된다니까요.
4: 아몬드 공주님이 여길 떠나면 탄산백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5: 탄산백작은 또 누군데?
6: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누구지?
7: 최고의 영양소는?
6: 물어보나 마나 독소 눈맛이 최고인 나 탄산 백작이겠지만. 그래도 물어볼까? 누구지?
7: 독소는 탄산 백작님 보다 비타민C 원정대와 함께 있는 아몬드 공주님이 최고의 철분으로.
6: 뭐야? 아몬드 공주? 여봐라.
0: 네, 탄산 백장님.
6: 당장 가서 아몬드 공주를 해치워라.
0: 어? 네.
2: 적혈구님, 무사하신가요?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적혈구님!
8: 아몬드 공주님, 철분 고마워요.
9: 아몬드 공주님!
2: 적혈구님!
9: 아몬드 공주님!
2: 철분 파! 그래! 결심했어!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난

0: 부처님께 갈 거야. 가서!
1: 내 철분은 드릴 거야.
2: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0: 저도요.
3: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2: 저도 갈래요.
0: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2: 비타민C 원정대. 지금부터 우리는 아몬드 공주님이 무사히 적혈군님께 갈 수 있도록 지킨다.
4: 아몬드 공주님을 지킨다.
5: 아몬드 공주 꺼지소! 난 탄산 백장님의 명령을 받고 아몬드 공주를 해치러 왔다. 이야!
3: 이야!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비타민C 원정대, 여긴 내가 맡을 테니까 어서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가. 어서!
0: 안 돼요, 브로콜리!
3: 브로콜리!
0: 부탁한다!
2: 어서 가시죠, 아몬드 공주님!
0: 미안해요, 브로콜리.
3: 아무도 가자! 아무도 가자! 가자!
6: 죽어도 못 보네.
5: 이거봐! 이거봐! 아!
3: 아몬드 공주님, 괜찮으세요?
2: 어? 아몬드 공주님 머리 색깔이 변하고 있어. 이럴 수가. 탄산백작부하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
0: 이대로 두더간 아몬드 공주님이 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적혈군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3: 걱정 마. 내 비타민C 파워로 변하는 걸 막아볼게.
0: 안 돼요. 나에게 비타민C 파워를 주면 키위는.
7: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아몬드 공주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3: 키위 비타민C 파워!
0: 키위, 미안해요.
2: 아몬드 공주님, 어서 소장 모드로 들어가세요!
0: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그럼 이만. 문이 너무 좁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5: 아몬드 공주, 거기 서시오!
2: 탄산백작 부하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8: 그럼 이 문은 오렌지의 비타민C 파워로 열게!
0: 안 돼요. 오렌지까지 잃을 순 없어요.
8: 아몬드 공주님, 부디 무사히 소장으로 들어가서 적혈군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아몬드 공주님! 오렌지! 비타민C! 파! 와!
2: 소장문이 열렸어요! 어서 가세요!
5: 거기서 아몬드 공주!
2: 파프리카!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어서 가, 어서!
9: 알았어! 아몬드 공주님, 어서 가시죠!
2: 딸기야!
5: 용케도 들어갔군. 딸기, 저리 비켜!
2: 넌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 딸기의 비타민C 파워로 넌 쓰러질 테니까.
5: 그럼 너도 사라질 텐데?
2: 상관없다. 딸기 비타민C!

0: 소장님, 아몬드 공주님을 적혈구님께 보내주세요.
1: 이 철분 반지를 적혈구님께 전해드려야 해요. 지금 적혈구님이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0: 혈장이 와야 하는데. 제가 갈게요.
2: 좋다. 허락한다. 가라.
0: 아몬드 공주님, 저를 꽉 잡으세요.
1: 네.
0: 파프리카 비타민C 파워!
3: 의사 선생님, 적혈구가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4: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이.
1: 적혈구님!
5: 아몬드 공주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1: 비타민C 원정대 덕분에 올 수 있었어요. 자, 어서 철분 반지를 받으세요. 철분!

0: 짧은 힙스!
1: 오, 아몬드 공주님 덕분에 무사히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2: 적혈구 정말 다행이야!
3: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님께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몬드 공주님의 철분이었어.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게 비타민C였다니. 우와, 비타민C 최고 딱지다. 앞으로는 비타민C와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근데 어떤 음식들이 있더라?
4: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5: 철분으로 적혈구님을 살려내신 아몬드 공주님이십니다.
4: 뭐야? 아몬드 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없애주마.
5: 아몬드 공주님이 사라지신다고 해도 최고의 철분은 많습니다. 소고기, 굴, 조개, 달걀, 노른자, 호두, 땅콩, 시금치, 미역, 다시마기.
4: 그만.
5: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산팩장님이 최고의 영양소가 될 일은
4: 없다는 것이?
5: 예, 없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손톱을 깎아요.
1: 우와, 신난다. 끝이. 아, 차. 얘들아. 짜자잔. 나 손톱 예쁘게 잘랐다.
2: 우리도.
1: 오, 예쁘다.
3: 어? 예. 다주아, 넌 안 깎았어?
4: 아직 깎을 때 안 됐거든.
3: 아, 그래? 다주아의 손톱 검사. 오. 손톱 너무 긴. 손톱의 때 장난이 아님.
1: 더러워.
3: 깎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 알아? 얼른 깎자.
4: 아이, 어? 나 손톱 깎기 싫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왜 너무 귀찮냐?
3: 다주아.
4: 나는 손톱 깎는 거 너무 귀찮고 너무 싫어. 안 깎을 거야.
2: 맞아.
5: 그래서 우리가 손톱을 안 깎지.
2: 안 깎지.
4: 정말?
5: 다 좋아. 어, 빵 먹을래?
4: 어, 좋아. 고마워.
5: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6: 손톱에 다 묻었다.
4: 아차차. 너 손톱에 깨 있지 않아?
5: 뭐 손톱 깨끗해지고 좋지 뭐.
2: 그래 다주야, 너도 빨아 먹어. 어? 이거 다 묻었잖아.
4: 어우 더러워.
2: 아니야,
4: 이건 아닌 것 같아.
2: 아, 아니야, 묻었잖아.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4: 닦아먹으니까. 왜 그래.
5: 오셨다.
7: 아무래도 안 되겠군. 다주아가 손톱을 안 깎아 손톱이 찢어지고 다치게 하고 손톱에 세균 때문에 몸도 아프게 만들어라. 손톱 세균 괴물 최강.

0: 많아 많아.
1: 좋은 게 정말 많아.
2: 뭐가 좋은데? 어?
3: 손톱이 길면 가려운데도 퍽퍽 긁고
1: 완전 시원해.
4: 와, 그리고 코딱지도 잘 뺄 수 있지.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5: 진짜 더러워.
3: 더럽긴. 너도 손톱 길어서 쪽쪽 빨고
1: 가려운데 긁고 코도 파란 말이야.
2: 파고
1: 파고 파고.
5: 아이 싫어 싫다고.
1: 빨고 빨고

번개맨이 간다!

0: 말은 놔줘.
1: 고마워요.
0: 아이들이 손톱을 못 깎게 방해하는 손톱 세균균을 내가 섬겨주마.
2: 혼나 방해하지마. 1년 동안 안 깎은 뾰족 손톱의 맛을 받아. 뾰족 뾰족.
0: 손톱을 안 깎으니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
2: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린 거다.
0: 그 손톱 내가 깎아주지. 하늘아! 하늘아!
2: 아까운 우리 손톱!
0: 아주 깔끔해졌군.
2: 손톱을 깎았지만 손톱대는 아직 남아있지.
3: 세균 공격!
2: 공격이다. 합체 공격. 이제 너도 끝이다.
0: 더러운 세균으로 가득한 손톱 세균검을 받아라, 비누!
3: 너무 괜찮잖아!
0: 다시 덤비려고? 그렇다면 한 번 더!
3: 그러지만 다시 찾아오마!
4: 대가들이 도망갔어. 모두 도망가.
5: 뭐? 나 안 되겠어. 빨리 가서 손톱을 깎아야겠어.
6: 그래. 그래, 다 좋아. 파워 체조하고 번개미니 깎아줄게.
5: 고맙습니다.
6: 친구들, 손톱을 깎지 않으면 이렇게 친구 얼굴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톱 밑에 세균 때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손톱 깨끗이 잘 깎기로 번개맨과 약속!
7: 약속!
6: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야!

0: 친구들 안녕!
1: 안녕!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달쏭! 퀴즈!
1: 아빠, 아빠, 제 손톱 보세요. 예쁘죠?
0: 우와, 우리 뚝딱이 손톱 예쁘게 잘랐네. 뚝딱아, 손톱 깎고 손도 씻었어요?
1: 당연하죠. 비누 거품 내서 잘 씻었어요.
0: 먹을. 뚝딱아, 그만. 거품이 엄청 생겼어요.
1: 우와, 정말 많이 생겼다. 그런데요, 거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거품을 살짝 걷어내면,
1: 어? 과연 거품 속에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0: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함께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번개맨!
2: 자, 친구들, 저 거품 뒤에 있는 그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3: 손톱깎기.
2: 손톱깎기,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1: 아빠, 아빠, 비누 거품 내니까 정말 재밌어요.
0: 그래, 그래, 그래.
1: 떠내야지. 버글버글. 우와! 저 거품이 엄청 생겼다!
0: 우와! 자, 이번에도 거품 안에 어떤 동물 그림이 가려져 있네요.
1: 동물이요? 우와, 어떤 동물일까?
0: 허허! 궁금하다, 궁금해!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번개맨!
2: 저 거품 뒤에 동물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아주 노란 우비를 입은 우리 예쁜 친구, 정답은요?
3: 돌고래.
2: 돌고래. 고래. 고래라고 한 거죠? 고래 정답입니다.
0: 우와!
2: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렇죠. 울주의 반구대 암각화에도 고래 그림이 아주 많죠. 우리 친구들 거기 꼭 한번 가보도록 해요, 나중에. 그럼 지금까지 번개맨이었습니다. 안녕!
0: 안녕!
1: 그럼 우린 더 재밌는 퀴즈로
0: 다시 돌아온다! 지금까지 함께한 알쏭 달쏭 퀴즈!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한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6: 임금님!
7: 아유, 임금님!
6: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다 망가졌어요.
7: 아이고,
6: 곡식이 물에 떠내려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7: 아이고, 저런.
8: 야, 오늘 날씨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물 떠내려가고 또 물, 아유, 안 들린다, 안 들려. 아유, 안 들려. 아유, 안 들려.

0: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기 귀찮아하던 임금님에게 어느 날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1: 아니 왜 자꾸 귀가 자라는 거예요? 아, 그라는 키는 안 크고 왜 자꾸 귀가 커지냐고.

0: 아유, 귀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1: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 웃기지.
2: 아우, 그냥 이것들을 그냥 그냥 가서 빨리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오도록 하라.
0: 예, 임금님.
1: 빨리 가라.
0: 예.
1: 무엄하다.
2: 야, 빨리. 야, 너 나보다 높잖아. 작게 얘기해, 작게.
1: 빨리 와라.
2: 하이, 참가.
1: 왔습니다.
2: 참.
1: 빨리.
3: 어서. 임금님.
4: 이렇게 임금님은 모자 장수가 만든 특별한 모자로 기다란 당나귀 귀를 가렸어요.
2: 허.
1: 우와.
0: 잘 오르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귀가 그냥 감쪽같이 가려지는구나.
0: 정말 멋있으십니다.
2: 그래?
0: 그럼 전 출발.
2: 잠깐. 잠깐. 그 내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은 완전 비밀이야. 어디 가서 입번금만 했다가는 그냥 큰 벌을 내릴 줄 알아. 알았어?
0: 예, 알겠습니다.
1: 크게 대답해.
0: 명심하겠습니다.
2: 그렇지, 그렇지.
0: 예, 가보겠습니다.
1: 가.
0: 어휴, 예, 알겠습니다.
1: 입 조심해.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아주 혼쭐이 난다.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2: 진정해, 좀 진정해. 아,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니, 정말. 아유.
1: 프로스틴킹.
2: 잘 못 살겠다.
5: 앞에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2: 아유, 아이고, 말하고 싶다. 정말 말하고 싶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유, 이보게. 임금님 귀는 닭, 닭,
6: 닭 뭐야?
2: 닭.
4: 당대라당당당당당당당.
6: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아이고, 당당하시다고요? 아유, 우리 임금님이시니까 아주 당당하시겠죠.
2: 아유. 아이고, 그렇지, 당당하시지. 아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 이 숲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대나무 숲에서 한번 외쳐보는 거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우리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당나귀 귀!

0: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퍼져서 결국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1: 내가 비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어디서 다 소문을 내가지고.
2: 아이고, 소문을 내다니요. 전 그냥 대나무 숲에 그냥 답답해서 외친 것뿐인데.
3: 뭐? 얘는 최근 그게 말이 된다고.
1: 아유, 얘 지금 뭐 얘기려니 정말. 그만, 알았어.
2: 근데요, 그 뒤로 막 바람이 불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막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 소리가 들려.
2: 예.
4: 이상한데.
2: 진짜라니까요.
1: 그래, 진짠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터.
3: 그렇죠.
1: 대나무 숲으로 가자.
3: 가자.
1: 앞장서거라.
3: 예, 앞장서거라.
2: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3: 이쪽으로.
2: 이쪽.
3: 가시죠. 앞장서거라.
1: 아이.
0: 모자 장수의 말을 믿지 못한 임금님은 직접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대나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 와, 임금님, 이쪽입니다요.
2: 야, 여기입니다요.
3: 이쪽입니다요.
2: 우리가 그냥.

0: 쪽입니다요. 여기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임금님.
1: 나와라.
0: 안 나는데.
2: 임금. 감히 나에게 거짓을 구해.
1: 아유, 아닙니다요. 정말로 소리가 납니다요.
2: 여기 소리가 나긴 어디가 난다는 게야.
0: 어디가 난다는 게야.
1: 아유, 정말 납니다.
2: 내 예.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야.
0: 큰 벌을 내릴 것이야. 큰 벌을. 아주 큰 벌을 내려. 너. 너는 그냥. 아유. 헥.
2: 내가 이제.
0: 야. 봐봐. 왜 가만히 안 둬야 돼요.
2: 아유.
0: 빠져있어. 아유.
3: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0: 와, 임금님 들으셨어요? 지금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
2: 야, 다 들었어. 네가 소문내는 거 어떠?
1: 고마워. 제 말이 맞죠?
2: 야, 이렇게 바람이나 불 때마다 그냥 소리가 들리면 난 이제 어떡하냐? 아이고 창피해.

0: 됐어.
1: 됐어. 거란 소리. 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2: 내가 잘못한 거야.
3: 임금님.
2: 그래. 그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인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이 하늘이 지금 내 귀를 그냥 당나귀기로 만든 거야.
4: 근데 임금님 어? 진짜 귀가 당나귀기예요?
5: 야 보고 싶다.
6: 보야자 보야자 보야자 보야자
1: 보야자 지금 보야자라고 당나귀기를 보여주는 거야.
2: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잖냐. 그냥 그래 보여줄게.
4: 우와, 진짜요?
2: 자
5: 진짜 임금님 귀 크다.
4: 아니 귀가 크니까 더 멋져 보여요.
5: 맞아
4: 임금님 최고
5: 멋있어요
1: 정말.
2: 좋다. 내가 지금부터 이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들을 위하는 임금이 되겠다.

0: 임금님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박수로 응원합시다. 모두 박수!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울주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1: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덮어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6: 얼굴엔
8: 순한 킬링.
6: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 나니 언니!
12: 써니! 써니 써니!
11: 써니 써니!
10: 오늘은 니니 키즈들이 활을 쏘면서 놀고 있었네요. 친구들이 즐거워 보여요.
11: 언니,

아니.

0: 꼬니가 쏜 화살에 써미가 맞았어요. 써미가 화가 났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꼬니.
0: 꼬니가 자기가 화살을 쏘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2: 써니.
0: 써미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 봐요.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조심히 놀아요, 니니키즈. 찐이가 공을 밟고 넘어졌어요. 다치진 않았을까요?
2: 써니.
3: 찐이.
1: 떠니.
0: 떠니가 던진 공을 찐이가 밟고 넘어져서 떠니가 찐이에게 사과하고 있어요. 다행히 찐이가 다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니니키즈들이 바로 사과를 해서 찐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 안에서는 위험하게 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꼬니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난 걸까요?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봐요. 아하! 니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지 않고 바깥에서 놀기로 했나 봐요. 잘 생각했어요, 니니키즈. 그럼 오늘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놀아요, 니니키즈.
2: 응!

0: Tyrannosaurus.
1: Orange.

Purple.

green. Yellow. Blue.

red. Purple. Orange.

capo. Red. Banana. Yellow. Watermelon. Green.

Strawberry. Red.

melon. Chartreuse. Cherry. Red. Grapes. Purple. Orange. Orange.

0: Tyrannosaurus, Ankylosaurus, Triceratops, Dilophosaurus, Spinosaurus, Tyrannosaurus.
1: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10: 순한 킬링.
7: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니니 키즈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네요. 아하!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딱지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1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써미가 소니의 딱지를 넘겼어요. 써미가 이겼네요.
1: 찐니
2: 꺼니 꺼니 꺼니 꺼니
1: 찐니
2: 꺼니 꺼니
0: 어? 찐니의 딱지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찐니는 꼬니의 딱지를 넘길 수 있을까요?

0: 이야, 찐이의 딱지가 꼬니의 딱지를 넘겨버렸네요. 이번에는 찐이가 써미에게 도전하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1: 찐이!
0: 찐이가 자신이 있나 봐요. 써미에게 성공을 양보해 주었어요. 우와! 써미가 찐이까지 이겼어요. 써미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네요. 축하해, 써미!
2: 에휴, 써니...
0: 오? 써니가 혼자 여기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3: 꼬니? 꼬니, 꼬니!
2: 써니... 소니.
0: 아하. 소니는 아까 딱지 놀이에서 써미를 이기지 못한 게 아쉬웠나 봐요. 자기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2: 에휴.
3: 꼬니. 꼬니. 아하! 꼬니! 꼬니!
0: 꼬니가 달리기는 우리 중에 소니가 제일 빠르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요.
3: 어?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는 소니가 청소도 엄청 빠르게 하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청소기보다 훨씬 청소를 잘한대요.
2: 써니...
0: 써미와 찐이는 소니가 사진을 엄청 잘 찍어준대요. 소니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2: 써니... 써니, 써니!
0: 와, 친구들이 침울해진 소니를 위로해 주어서 소니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 봐요. 알고 보니 소니도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놀아요, 미니키즈.
4: 응?

red, yellow, green, blue, pink, purple.

Unicorn. Dog. Duck. Shark. Lion. Unicorn.

0: Stegosaurus.
1: Deutsch Kinder,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쟁...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semicircle, semicircle, semicircle. Pentagon, pentagon, pentagon. Combine, combine, combine.
1: Math show quiz time!
0: What shape cannot be made using just four triangles? Number six. You can make a square by combining two triangles. You can make a square by combining four triangles. Combine two triangles to make a square and add one more triangle on top. Combine two triangles to make a square and add one more triangle to stand on top. You can make a pentagon by combining three triangles. You can make a square with four triangles, but you can't make a house with a round roof without a semicircle. Which shape is not necessary to make a star? Number two, circle. You can make a star with triangles and a pentagon.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10: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0: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some middle. The middle. The middle.

0: Why is the middle so cold?
1: Foxy, that's not the middle.

0: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지금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등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팡이가 콩으로 만든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을 내서요. 찌개나 국에 넣어 먹거나 다양한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게다가 영양도 풍부해

위해서 우리 건강까지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이랍니다. 몸에 좋은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여기는 두부 공장이에요. 수많은 콩들이 두부로 변신을 기다리면서 와르르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콩들은 모두 신선한 것들만 골라서 데려온 거예요. 먼저 콩을 깨끗한 물에 씻어주고요. 저기 가느다란 길 보이죠? 저 길을 따라 위로 올려보내면요. 물로 가득한 통에 씻은 콩들이 들어가서 12시간 동안 몸을 불리게 돼요. 그러면 전과 다르게 좀 부드러워지고요. 이렇게 통통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콩 곱게 갈기. 불린 콩을 기계에 넣으면요. 이렇게 하얀 죽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기계가 없던 옛날 옛적엔 둥글 넓적한 돌을 돌리면서 음식을 갈아주는 맷돌로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어요. 두부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건강식이었답니다. 곱게 갈아 나온 콩에서 건더기를 걸러주고요. 이제 아주 맑은 콩물만 써서 두부를 만들 거예요. 콩물 굳히기.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커다란 통에 맑은 콩물을 채워서 뜨겁게 덮여주고요. 이때 여기에 뭔가를 넣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소금이더라고요. 물에 소금을 섞어서 뜨거운 콩물에 넣으면요. 하얀색 덩어리들이 엉켜서 굳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순두부인데요. 이걸로 두부를 만들 거예요. 두부 완성하기. 살짝 굳혔다가 섞어놓은 순두부를 네모 틀에 붓고요.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줘요. 다음으로 여기 위에 넓은 판을 올려 누르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이렇게 기계로 꾹 눌러서 물기를 쫙 빼주면 아주 단단한 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하게 굳힌 두부를 똑같은 크기로 반듯하게 잘라주고요. 한 모씩 통에 쏙쏙 넣어주면 이렇게 하얀 죽처럼 변해서 나오는데요. 이때 건더기는 모두 걸러내고 맑은 콩물만 남겨줘요. 여기에 우리 몸에 좋은 시금치나 당근, 카레가루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시금치를 곱게 갈아 넣고 잘 저어줬더니 콩물이 초록 색깔로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야겠죠? 물에 식초와 소금을 넣고 섞은 다음에 뜨거운 콩물에 넣어주면요. 덩어리들이 엉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붓고 여기에서 물기를 빼주면요. 이렇게 단단한 두부로 만들어져요. 시금치까지 더해져서 색깔도 예쁘고요. 건강에도 좋겠죠? 두부를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머리도 똑똑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두부 열심히 먹기로 약속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7: 어? 왜죠?
6: 우리 홍재 교수님이 야 팬이 여기저기 많으시더라고요.
8: 인기를 실감하세요?
9: 아니 그러진 않은데 네. 동네 식당에서 서비스를 만두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6: 와 서비스를 만두가 나옵니까? 네.
9: 이거 본대요.
6: 아, 그러니까
9: 이거 다 봤다고.
6: 이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세요. 특히나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홍재 교수님 팬들이 연예인분들이 좀 있습니다.
7: 어?
9: 어? 금시초문인데?
6: 네, 금시초문이에요? 정말 탑승하고 싶어하는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한 분이 장홍재 교수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초대 신청을 했습니다.
7: 어? 정말요?
6: 네. 홍재 교수님이 직접 불러주세요.
10: 들어오시죠!
6: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잠시만요. 이거는 옛날 쌍팔년도 때, 예, 예, 메뉴, 뭐, 미모 메뉴판이요, 이거. 하던 아주 그냥, 어?
10: 그거 잘못 배웠어요.
6: 다시 한번 정중하게 외쳐주세요.
10: 들어오세요.

0: 이정희 씨입니다.
1: 먼저까지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데
2: 운이랑 끈기 잘 잘해봐요.
0: 아니 우리 윤소희 배우님은 어쩌다가
2: 네. 네.
0: 우리 장홍재 교수님의 팬이 되셨나요?
2: 아
0: 눈을 못 봤지. 나는 생년 안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를 보고 있어.
3: 진짜 꼴보기 싫어요. 뭐 되게 막 대단한 연예인인 것처럼 막
4: 그런 거 하지 마요.
5: 이런 처음 원래 그런 거예요. 네.
2: 탑 프로그램에서 한번 뵌 적이 있긴 있는데.
0: 네이키드 세계사 이런데요?
2: 네,
0: 아, 네. 아, 네이키드 세계사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2: 분야를 막 여기저기 다 넘나들면서 말씀하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도 알게 됐어요. 네. 검색했는데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0: 우리 최민우 과학도 어쨌건 좀 즐겨보셨고. 아, 여러분들 우리 윤소희 씨가 스펙이 좀, 독특해요.
4: 맞아요.
0: 독특하다기보다는, 아, 연예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스펙이다. 전공도 화학 쪽으로 아예 하셨다면서요?
2: 네, 제가 생명화학공학 전공했는데.
0: 아, 진짜요?
2: 네네.
0: 아, 근데 잠깐만. 화학은 화학인데, 화학 뒤에 공학이 붙으면 뭐가 다른 겁니까?
2: 이제 화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약간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실생활에 조금 응용하는 그런 뭐 반응 공정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화학공학.
6: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화학이 되게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0: 화학공학 응용한다 정도로만 보시는데 거긴 물리학이랑 수학이 기본을 이루는 게 화학공학. 그래 고등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나 화학을 잘하니까 화학이나 화학공학 둘 다 상관없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이랑 물리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맞아요. 화학공학에 맞아요.
1: 아, 처음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우리 윤소희 씨가 네. 정해주세요.
2: 오늘은 저는 주기율표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1: 주기도문이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내가 알겠는데 주기율표요?
2: 네, 주기율표요.
1: 아, 그거를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원소 막 이런 거 그려진 그런 표 아닙니까?
2: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 게스트를 너무 어려운 분을 모셨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주기율표를 대체 왜 외우라는 걸까요?
2: 근데 사실 주기율표를 예. 막 외운다기보다 그 주기율표의 규칙이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뭔가 그 알칼리 금속 같은 애들은 반응성이 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나트륨 같은 금속은 물이랑 반응해서 폭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고 뭔가 여러 가지 현상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그럼 조금 아, 얘가 이래서 좀 비싸구나. 얘가 이래서 여기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는 게 조금 있어서.
1: 그러면 뭐 여기 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군요.
2: 네. 약간 원소의 특징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아, 얘가 이런, 이 분야에선 이런 식으로 쓰이네. 저기선 이렇게 쓰이네. 이래서 비싸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니까 약간 세상을 보는 하나의 눈이 좀 생기는 느낌?
1: 아, 이래서 비싸구나라는 건 최근에 좀 비싼 물건을 검색을 좀 했는데. 아, 이래서. 다들 주기율표를 외우십니까?
3: 어느 정도는 외우지 않나요?
2: 한 20번까지는 다들. 네.
4: 20번까지.
1: 아, 그래요?
2: 네.
3: 보통 학교에서 약간.
1: 배우는 게?
3: 네. 시험에도 나오고, 네. 약간 채우라는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저 때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0: 채우라. 요즘에도 20번까지는 외우라고 한대요. 학교 가보면.
1: 무조건. 아니, 근데 학교에서 주기율표를 왜 꼭 20번까지 외우라고 그래요?
0: 한 20번까지는 외워야 공부하는데 편해서 그래요. 우리가 할 때만 찾아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이름이랑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앞으로의 공부가 편하니까 뭐 구구단이나 다른 과학에서 뭐 상수라든지 이름 외우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외워라. 그런 목적이 커요.
4: 우리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남아, 알귀, 인황, 염화 진짜 무식하게 외웠었는데.
3: 수해, 리베, 붕탄, 질산으로
2: 아, 네네.
3: 그 클럽에서 노래 만들면서 춤췄던 그 영상이 있어요.

0: 자, 우리 윤수희 씨.
1: 네.
0: 주기율표.
1: 네.
0: 어떻게 외웠어요?
1: 보통 외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허허.
0: 허허?
1: 리베비 씨는 에노플레오. 남아 알 씨는 인황염아라. 칼슘 이렇게 외워요.
2: 뭐 조선 시대에 무슨
1: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조하는 것 같잖아요. 시조처럼, 근데 저는 이게 훨씬 귀에 와닿는데 저 친구 아버지께서 화학 가르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무 그 분이 저를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0: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면 그게 맞는 거지. 자기만의 암기법.
1: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원소 기호를 그대로 얘기해서 네. 좀 쉽더라고요.
3: 방송 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윤소희 암기법 해가지고.
3: 그러니까요. 쇼츠각이에요. 지금.
0: 윤소희 원소 암기법 해가지고.
1: 그랬으면 좋겠다.
3: 사실 천문학자들은 주기율표 다 외우거든요.
1: 1번? 진짜요? 네.
3: 그럼요.
0: 100개까지 사?
3: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조금 달라요. 1번 수소, 네. 2번 헬륨,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메탈로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쓰는 주기율표는.
0: 결국 3개네.
3: 그러니까 외우죠.
0: 2개에다가 나머지 돌려치기.
3: 네.
0: 그런 거네. 좋습니다. 자, 장훈재 교수님. 과학자로서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습니까?
4: 저는 외우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외우는 거랑 그 표가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원소에 대한 책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우고 실제 실험을 할 때도 한 86번까지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외우는데 가끔 이제 옛날에 아들이 진짜 아빠가 외운지 테스트하겠다고 갑자기 불시에 질문해요. 아빠 93번 뭐야? 이런 식으로.
0: 아~
4: 그러면 안 떠올라요.
0: 아~
4: 근데

0: 80몇 번까지 외우셨다고요?
1: 23번과 44번.
2: 23번 바나디움.
1: 그 어? 44번.
2: 44? 모르겠어. 67번.
0: 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태정태세 이런 식으로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나 봐.
3: 제가 이걸로 자주 하는 네. 말이 수학 시간에 네. 원줄이란 걸 배워요. 예. 꼭 학교 가면 막 3.14 이러고 해서 끝없이 외우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거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 예를 들어 그거 막 열심히 자랑하는데 잠깐만 72번째 숫자 뭐야 하면 아무도 생각 못 할 거예요.
4: 그래서 주기율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방법만 이해한 게 중요해요. 얘랑 제일 비슷한 예시가 그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예요. 1호선, 2호선, 3호선이 막 복잡하게 있고 우리가 보면은 복잡한데
0: 외국인은 복잡하지.
4: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순간 의미가 생기잖아요.
0: 그렇죠.
4: 이게 같은 방식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정확히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라 우리는 주기율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5: 좋습니다.
6: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주기율표를
0: 한번 보면서 그래요? 주기율표
6: 네.
0: 하나씩. 네. 아, 감사합니다.
7: 네. 아, 또 하나씩 또 다 해주셨네요.
6: 어, 교수님 필요 없으시죠?
5: 감사합니다.
4: 그래서 설명하려면 있는 게
0: 자, 시청자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이래 생겼습니다.
7: 그러니까요.
0: 너무 복잡한데?
7: 네.
0: 예. 아니, 이게 아, 완벽하게 이렇게 다 사각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7: 그렇죠.
0: 이게 모양도... 숫자도 많고.
6: 응. 이게 원소가 118개 정도 있는데, 얘네들을 118개? 이제 성질에 따라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한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0: 주기율표를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6: 네.
0: 예.
6: 네.
0: 원소 저기 기호 앞에, 이 숫자 있죠, 숫자.
7: 네.
0: 1, 2, 뭐 3, 4, 이렇게 앞에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뭐예요?
6: 얘네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네. 이제 원자핵이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0: 네, 알죠, 알죠.
6: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를 이제 원자 번호로 쓰는데 그게 이제 원자의 고유한 특성이라서 변하지가 않아서 그 이제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로 쓰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 양성자가 40개짜리는 지르코늄이고?
6: 네.
0: 양성자 개수가 많은 거?
4: 원소의 지문 같은 거예요. 아, 지문? 양성자의 개수가.
0: 자, 그리고 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색깔. 그래, 색깔은 왜 그럴까요?
6: 네, 여기 지금 보면 색깔이 뭐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애들은 이제 전형 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고 다양하고 근데 저희가 주로 외우는 그 20번까지가 여기 이 빨간색 전형 원소가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애들이 전이 원소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금속이 여기 많이 속해 있어요.
0: 아, 니켈, 구리 이런 거, 아연 이런 것처럼?
6: 네네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란탄엄족이라는 애들인데
0: 아, 얘는 아예 모르겠다.
6: 네, 얘네들이 히토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0: 히토류예요? 알죠,
6: 네,
0: 알죠.
6: 히토류 원소들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노란색은 악티늄족이라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방사능 원소가
0: 아, 우라늄이 들어가 있구나. 92번에 우라늄.
6: 네네. 예. 플루토늄.
0: 플루토늄, 예예. 예.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알겠네.
4: 그렇네요. 전형 원소는 우리가 전형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뻔하다.
0: 뻔하다.
4: 그래서 얘네들은 세로로 있는 애들은 성질이 같아요. 전형적으로 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형 원소고, 나트륨도 물에 넣으면 터지고, 밑에 있는 그 포타슘 써있는 게 칼륨인데, 네. 얘도 물에 넣으면 터져요. 루비듐도 터지고, 세슘도 터져요. 전이 원소라는 건 전형 원소와 양쪽에 갈라져 있잖아요.
7: 네.
4: 이 사이를 전이 연결하는 연결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해서
5: 터지면 그럼 진짜 트랜지션이에요.
4: 맞아요. 영어로 트랜지션이라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다 해서 나중에 발견돼서 그냥 붙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왜 또 여기는 여기가 밑에가 103번인데 여기가 막 끝에가 이게 오간의 손이 118이고 왜 이렇게 분류를 왜 이런 식으로 했죠?
4: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중간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줄에. 네. 거기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쭉 늘려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책에 한 페이지 안 들어가니까 불편해서 자, 빼놓은 거예요.
0: 지금 원소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게 118개입니다. 108번뇌보다 많아요. 네? 108개예요. 108번뇌보다 많은데. 이 주기율표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희 씨?
6: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0: 예, 멘델레예프.
6: 네.
0: 아, 그분이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4: 우리가 얘기했던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 때 처음 시작이 돼요.
0: 예, 예.
4: 그때가 33개가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원소는 아니고 당연히 막 빛이랑 열도 원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너무 30개가 넘으니까 아 이거 좀 그래도 표로 정리해야지 편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서 멘델레프가 만들 때는 63개나 됐어요.
0: 63개.
7: 그때 이미?
0: 그때 네. 63개.

0: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끼리 순서대로 그냥 줄을 세우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전형 운수들이었으니까, 아,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보자. 이렇게 각각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거를 합친 게 맨델레예프였어요. 맨델레예프가 어떻게 발견했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유력한 가설 중 하나가 카드게임의 달인이었대요. 그 가끔 카드게임 그 내장돼 있어서 뭐 번호대로 맞추면 정리되는 그런 윈도우 카드게임 같은 거 있죠.
1: 아, 있죠, 있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임.
0: 그거의 달인이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2: 우와, 갑자기.
0: 그 카드게임을 기차에서 막 하다가, 원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표를 만들었는데 빈칸이 있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빈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카드를 쫙 가지고 있는데 1, 다이아몬드 1, 2, 3, 4, 5 하다가 갑자기 6을 건너뛰고 맞아요. 7, 8, 9가 있으면 어? 6 어딨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0: 네, 똑같아요. 여기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라는 공간들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아 이거는 예외인가 보다 하고 빼는데 그 칸을 놔두고 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이런 성질이어야만 해라고 예측까지 해서 그걸 발표를 해요. 나중 화학자들이 보기에는 빈칸이 있으니까 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표를 채우고 확장시키는
4: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칸칸마다 이 원소들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5: 네. 있는데 일단 먼저 가로줄은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4: 주기?
5: 네, 이 주기는 이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이 주기는 이제 그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1주기는 1개, 2주기는 2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의 개수가 이제 주기입니다.
4: 전자 껍질?
5: 네.
0: 쉽게 생각해 우리가
4: 전자 껍질이요?
0: 원자라는 거에 그림 많이 그려보면 중앙에 핵이 있고 네. 주변에 막 빙빙빙빙 전자 돌게 그리잖아요.
4: 그렇죠. 네,
0: 근데 얘네가 그렇죠. 다 같은 곳을 돌면은 서로 부딪히거나 말이 안 되니까 가까운 놈도 있고 멀리 놈도 있고 하잖아요. 가까운 녀석은 1번 껍질, 그 다음 껍질 2번 껍질에서 껍질들이 계속 뒤로 갈수록 늘어나요.
1: 전자 껍질은 총 7개만 있는 거예요?
0: 지금까지는.
4: 그 껍질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껍질들이에요? 아니면 상상의 껍질이에요?
0: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는데 네. 이걸 이제 실험으로 화학자들은 증명을 하는 거죠.
4: 그러면 전자 껍질, 이 전자 껍질 수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0: 껍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전자가 많겠죠. 전자가 많으면 양성자도 많으니까 번호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껍질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아서 무거워요. 무거우면 금속이 돼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다 금속들로 볼 수 있습니다.
4: 그 껍질의 이런 그 개수라든가 이런 거 무게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0: 네.
4: 세로줄을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세로줄을.
5: 이 세로줄은 기준이에요. 이제 족이라고 하는데.
4: 아, 족장할 때 그 족.
5: 네, 근데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 방금 말씀해주신 네. 전자 껍질에서 제일 밖에 있는 전자 껍질에, 네, 거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이제 이 족을 결정하는 거예요.
0: 전이금속은 그냥 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너무 예외가 알았어요. 많아서. 그럼 빨간색만 보면 총 왼쪽에 2개, 오른쪽에 6개에서 총 8개가 있죠.
4: 네. 그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그 전자 수를 이용해가지고 족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0: 안쪽은 이미 꽉 차서 거기 있는 게 나가거나 들어올 일이 없는데 밖에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으니까. 우리도 버스 꽉 찼으면은 문 가까운 데서부터 내리고 타야지 안쪽엔 사람이 갑자기 우두둑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밖에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5: 여기 한 개? 그러니까 1족은 한 개, 2족은 두 개, 그것도 13족은 세 개, 13, 14, 15, 16, 17, 18은 이제 3, 4, 5, 6, 7, 8 이렇게 가요.
4: 3, 4, 5, 6, 7, 8.
0: 화학이라는 반응은 다른 말로 전자의 학문이라고도 불러요.
4: 전자 학문.
0: 네, 전자가 나가고 들어오고를 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이 될지, 물에 녹을지, 폭발할지 모든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소들이 전자가 몇 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가장 밖에서 변화가 가능한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4: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같은 족입니까?
0: 맞아요.
4: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이게 묶음, 묶음, 묶음, 묶음, 묶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크루죠, 크루.
0: 네.
4: 크루. 좋습니다. 자, 그럼 1족부터 성질을 이제 좀 알려주세요. 1족.
0: 1족 별명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4: 알칼리 금속.
0: 네. 1족이란 그룹의 별명이에요.
4: 수소,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프랑슘. 요네들이.
0: 네. 근데 수소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사실 알칼리 금속에 안 넣고 얘네들을 물에 넣으면 그 물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버려요.

0: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폭발을 해요. 수소기체랑 열이 나와서.
1: 또 전문이잖아요, 폭발 쪽은.
0: 아, 요걸로 만드는 폭탄도 몇 개 알고 있죠.
2: 아, 요걸로만. 윤소희 씨 같은 경우 일적으로 실험 같은 거 좀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3: 아, 근데 학교에서 이거 나트륨 가지고 폭발 실험 정도는 해봐요.

0: 이만한 거 넣으면 불이 한 4m 솟아요.
1: 와.
2: 놓고 도망가.
1: 조심해야겠네. 그 실험도 하면 안 되겠네요.
0: 일쪽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되게 불편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트륨이라고 부르지 소듐이란 이름이 안 익숙하고 또 칼륨이라 그러지 포타슘이란 이름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3: 네.
0: 우리나라 표준어는 두 개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1: 아...
0: 나트륨이라 해도 되고 소듐이라 해도 되고. 근데 과학계에서는 소듐을 인정하고 있어요.
1: 소듐으로 한다.
3: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이럴 때 나트륨으로만 배웠는데 미국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전부 소듐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봐도 소듐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1: 나트륨인데.
3: 네.
4: 왜 바꿨어요?
0: 바꿨다기보다 그게 맞는 이름이었어요.
1: 아, 그리고
0: 왜냐하면 원소의 이름을 정할 때 초기에 발견된 것들은 발견한 사람의 쓰는 그 국가의 언어로 이름을 정하고 원소 기호는 그 물질의 라틴어로 정한다가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 두 물질 모두 영국에 있는 험프리 데이비라는 이분이 다 찾아서 영국이니까 소다에서 발견된 소듐 그리고 포타슈라는 식물재에서 발견된 포타슘이었는데 독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 첫 논문에 아 우리는 이걸 나트륨이라 부르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첫 논문이 나왔는데 독일이 세계 과학의 중심이었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을 거쳐서.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니까 나트륨, 칼륨이 됐던 거예요.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족. 자.
0: 이족은 알칼리 토 금속이라 불러요.
1: 알칼리 금속이 일족인데 알칼리 토는 뭐에 붙어요? 토.
0: 토는 흙. 흑토자를 써서 지구에 많다.
1: 지구에 많은 거. 마그네슘, 칼슘.
0: 그러니까 알칼리가 붙었으니까 얘도 물에 넣으면 물이 알칼리성이 되긴 해요. 근데 얘는 많아요.
1: 이족은 우리 지구에 많은 애들. 많은 애들. 전자수는 최외각 전자가 두 개짜리들.
0: 베릴륨이 역시 상성님도 굉장히 잘 아실 베릴륨.
3: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그 거울
0: 금색 벌집 모양
1: 그게 베릴륨?
3: 네.
4: 그 다 베릴륨이에요?
0: 베릴륨으로 만들고 아니, 금으로
3: 그 위에 금으로 코팅한 거죠. 우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금속 중에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베릴륨이었죠.
1: 나 베릴륨 알아.
3: 우주 망원경.
1: 이거 발암 물질이야.
0: 맞아.
5: 맞아요.
1: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스피커 브랜드 베릴륨 트위터예요.
3: 네.
1: 기가 막혀요, 소리는. 어떤 스피커에도 베릴륨이 들어갔다?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 베릴륨 트위터, 이게 막 갈려가지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게 발암물질이잖아요.
2: 네. 주기율표 도움 되네요.
1: 예?
2: 주기율표 도움 되네요.
1: 그러네요. 베릴륨,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족이었네, 이족.
0: 13족, 14족 이런 애들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애 이름을 따서 불러.
1: 탄소족, 붕소족,
0: 탄소족. 붕소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에요.
1: 유용해요?
0: 정말 유용한 물질.
1: 뭐 어떤 걸로 쓰입니까?
0: 붕소를 우리가 옛날 유리로 만든 건 뜨거운 거 담갔다가 차가운 거 담갔다 하면 그냥 팡 하고 깨졌어요.
1: 깨지지.
0: 근데 여기 유리에 붕소를 섞으면 온도에 따라서 팽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하든 뭐 하든 안 깨지는 게 다 붕소 들어간 유리.
1: 아니 우리 소희 씨는 13족에서 잘 아는 원소 어떤 게 있어요?
2: 13번, 31번까지만 외우는 것 같아요.
3: 알루미늄,
2: 네, 알루미늄
3: 갈륨.
2: 이런 애들은 많이 쓰는데 이 뒤에 인듐이나 탈륨, 니온늄 이런 애들은 저는 쓸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0: 쓰면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3: 14족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게 다 14족이네. 32번은 부모님 집에 하나씩은 꼭 있는.
1: 게르마늄. 자, 32번. 어머니, 아버지 32번이 게르마늄이고요. 잘 외우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팔찌 차고 있죠, 게르마늄. 그리고 게르마늄 냄비도 있어야 되네.
0: 아, 맞아요.
1: 예. 게르마늄이 확실히 몸에 좋은 그
0: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 과학자들이 결국 밝혀낸 게 게르마늄 효과가 없다. 차라리 그럴 돈으로 마그네슘이나 드셔라. 자기 전에 마그네슘이나 드셔라.
3: 아연이 든지.
1: 라는 얘기죠. 근데 위험한 애들이 보입니다. 비소. 비소 친구, 33번 비소 친구 보이고요.
2: 비소는 독살할 때 많이 쓰였던 이제

0: 물질?
1: 네.
0: 이고.
1: 단일 물질로도 위험한가요?
0: 네, 위험하죠.
1: 무조건. 좋습니다. 비소, 인, 질소. 안티모니는 뭐예요?
2: 안티모니가 휘안석이라는 뾰족뾰족한 광석으로 되어 있는데
1: 예?
2: 얘는 입으로 먹으면 그 위아래로 쏟아요.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것 관련된 게 모차르트예요.
1: 오?
2: 모차르트가 어디 아픈지 모르니까 의사가 안티모니를 계속 처방을 해서 계속 싸고 하다가 탈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1: 모차르트가?
2: 네, 이 당시엔 되게 유명한 치료법.
1: 그럼 안티모니가 모차르트를 죽였네?
2: 뭐 가설 중 하나죠. 그것만은 아닐 건데.
3: 의사의 처방이.
2: 왜냐 그 처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다 보니까.
1: 그리고 이제 16족으로 갑니다. 16족. 16족은 당연히 산소족이겠죠.
2: 산소족이란 이름도 있는데 지금은 칼코젠이란 이름이 따로 붙었어요.
4: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3: 왜 칼코젠이야?
5: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2: 칼코젠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묶어서 칼코젠이라 불러요. 황, 셀레늄, 텔루늄 이런 것들을. 근데 요것들이 태양광 발전의 핵심이에요.
1: 아,
2: 요즘에
1: 그래요?
2: 가치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1: 아,
2: 요것만 넣으면 태양광 발전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다 된다.
1: 칼코늄.
4: 떡상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네요.
1: 셀레늄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아닌가? 그죠?
2: 그러니까 셀레늄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약간 필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1: 그렇지.
2: 또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비듬 샴푸, 두 번째 복사기. 셀레늄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흘러요.
1: 아~
2: 복사기 하면 빛이 윙 지나가잖아요.
1: 네.
2: 그래서 빛이 닿은 곳과 안 닿은 곳을 구분해가지고 복사가 돼요.
1: 셀레늄의 어떤 그런 그 성질 때문에 복사기가 나온 거예요?
2: 맞아요. 그 셀레늄으로 말해.
1: 대박. 야, 이거 이렇게 좋아하시지. 다른 것도 자랑해야지. 너 그 복사기 원리가 뭔지 아니? 셀레늄 알아? 아, 셀레늄이었구나.
2: 마지막은 17족, 18족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족이 바로 붙어있는데도 성질은 완전 달라요. 17쪽은 보통 할로젠이라 부르는데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위험성에는 독성 물질들, 독성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18쪽은 비활성 기체 아니면 귀족 기체라 부르는데 이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색 무취한 원소들이에요.
0: 여기서는 사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는 대부분 다 아이오딘은 그 요드.
1: 아, 아이오딘은 요요 빨간약.
6: 빨간약.
1: 아, 빨간약. 빨간약의 소재가 53번 아이오딘.
6: 근데 아이오딘을 방사능 피폭된 사람들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아이오딘을. 네.
1: 먹어도 음용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2: 네, 빨간약도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살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들어가면 방사성 물질들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선 내보내요.
1: 아.
2: 그 얘도 그 다음 뒤따라 나오고.
0: 저는 라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아, 라돈이요?
0: 네, 라돈 되게
1: 몇 번이죠?
0: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7: 86번.
1: 86번. 자, 86번 라돈. 라돈 측정기.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6: 가지고 계세요?
1: 샀어요.
6: 오.
1: 왜냐면 이제 우리 집에 그 라돈 수치가 어떤 건지. 원래 그거 주민센터 같은 데서 빌릴 수 있거든요.
6: 아, 그래요?
1: 네.
2: 사실 라돈 측정기는 우리나라에선 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필수적으로 써요.
1: 미국이 많이 나와요?
2: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보면 라돈은 되게 밑에 쪽에 있으니까 무겁겠죠, 크고.
1: 네.
2: 크고 무거우니까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에 깔려요. 근데 미국은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지하실이 다 있어요. 근데 자주 쓰지 않고 닫아놓다 보면 거기 라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1: 환기가 안 되니까? 네.
2: 비상시에 들어가면 질식해서 바로 죽어요. 공기가 없이 꽉 차니까. 우리가 라돈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지진 때. 지진 때 라돈 유출을 통해서 뭐 지진을 알 수 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근데 이 땅 속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틈으로 라돈이 새 나오는 거예요. 얘는 결국에 몸에 들어가면 그리 큰 위험성은 없어요. 방사성이 있어도 우리 새하마크 막 라돈을 막 공기 마시듯이 많이 마실 수 있는 건 아니라.
1: 라돈. 자,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자, 78번. 78번 PT. 자, 78번 PT 백금. 이 백금이라는 게 화이트 골드의 그 백금이죠?
2: 아, 다릅니다. 화이트 골드는 한국말로 백색금이라 불러야 돼요. 얘는 플래티넘.
6: 플래티넘?
1: 플래티넘?
2: 네.
1: 야, 알려줘요. 그러니까 금시계가 있고 화이트 골드 시계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얼마 차이가 안 나. 근데 화이트 골드도 금만큼의 가치가 있냐?
2: 금은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같아요. 왜냐, 금값이 있으니까. 백금도 살 때랑 팔 때가 같아요. 근데
1: 네.
2: 백색금은 샀다 팔면 훨씬 싸요. 왜냐 백색금은 합금이에요. 금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하얀색으로 만든 거라 얘는 백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플래티넘이다? 얘는 진짜 비싸요. 좋고. 왜냐하면 금보다 백금이 좀 더 가격이 높아요, 보통. 더 귀하거든요. 요즘 가면 갈수록 첨단과를 써서. 근데 백색금은 샀다 팔아봤자 이 사람들은 다시 녹여서 다시 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가치가 별로 없어서.
1: 백금과 백색금은 다르다?

0: 네. 번소 있잖아. 이름 있잖아, 이런 거, 이름.
1: 어, 네.
0: 이름하고 기호. 이런 거는 발견한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정해요?
1: 옛날에는 발견한 사람이 정할 수 있었어요.
0: 발견한 사람이?
1: 네. 예. 근데 요즘에는 그 IUPAC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어요. 예. 여기서 하는 일이 화학 물질의 이름, 원소의 이름, 이 모든 걸 정해요, 다. 요즘에는 국가 단위에서 하니까 나라가 그걸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 협회에서도 어떤 이름을 할까를 또 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견을 모아서 정하지, 발견자가 내 맘대로 할래, 이거는 과거에. 과거에 할 수 있었어.
0: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쨌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정해야 된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완성되는 데에는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1: 우선은 완성이라기보다 지금 상태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내고려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형태까지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맨델레예프가 주기율표 만든 이후로도 거의 뭐 150년 넘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0: 118까지 오게 됐다.
1: 네.
0: 라는 거죠.
1: 엄청 힘든 작업이었죠.
2: 맨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몇 주기까지 있었어요?
1: 그땐 지금 모양이랑 조금 달랐어요. 아. 그때는 이제 전이금속도 몰랐고, 란탄넘이랑 악티늄족도 전혀 몰랐고, 심지어 우리 여기 헬륨이니 라돈 이야기했던 제일 마지막 줄, 여기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어요. 네, 하나도 못 찾았어요. 얘네 다 기체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허술한 모양이긴 했었어요.
0: 잠깐만, 그럼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자들이 주기율표를 만든 거잖아요.
1: 네, 화학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이제 왜 누구나 화학하면 주기율표를 떠올리니까, 잘은 모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화학 최고의 발명품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희는 주기율표예요.
0: 아,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걸까요?
1: 제가 이걸 지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만 해도 연구를 할 때 우선 주기율표를 펴놓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들고 싶은 이런 물질이 있다. 이런 성질이 필요해 하면은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이런 거를 이 표로 추론을 하고. 네. 이걸 알면 누가 붙을지 뭐가 생길지 이런 게 여기 다 녹아있어서
0: 신물질 같은 것도 새로 개발해낼 수가 있는 거고.
1: 네.
0: 그렇게 호황이 되는 것들이 또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절대로 합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매뉴얼을 이제 한마디로 매뉴얼을 보는 거죠. 재료 매뉴얼.
1: 네, 뭐 사전. 네. 같은. 네,
0: 사전 같은. 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듯이. 네. 원소도 제각각 또 성질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원소들 중에서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우리 성격이랑 좀 닮은 원소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3: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0: 예, 어차피 주기율표 앞에 있으니까.
3: 우리. 예. 대표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0: 아, 저부터요?
3: 뭐 여러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 예. 게스트 분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친화력.
0: 최고죠.
3: 친화력 최고고.
0: 네. 대세 원소. 이런 느낌 있잖아.
4: 베릴륨 어울려요.
0: 그 발암물질 아니야?
4: 어? 아, 근데 거기.
3: 비싸잖아요.
4: 망원경에 있잖아요.
0: 비싸긴 하지.
1: 저는 수은? 수은이 재밌는 게 진짜 온갖 금속이랑 섞어도 다 결합해요.
0: 아~
1: 금이니 뭐니 다 융합시켜서 아말감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고.
0: 오~ 아말감. 아말감이
1: 수은암물.
0: 수은이에요? 아,
5: 그래요?
1: 독성만 빼면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2: 치명적인 매력도 있으니까.
0: 그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윤소희 씨랑 어울리는 원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야, 평소 성격이 어때요?
4: 저 조용한 것 같아요.
0: 조용해요?
4: 조용하고.
0: 조용하고. 취미는?
5: 과학.
0: 취미는 과학이고. 취미는 과학이고. 집에서는?
4: 과학.
0: 아싸예요, 인싸예요?
4: 저 완전 아싸죠.
0: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플루토늄으로 가야겠네. 자, 94번. 좋아하는 게 과학이면 플루토늄으로 가.
4: 너무 좋은데요?
0: 우리 윤소희 씨 플루토늄. 이 인기가 이제 점점점 쌓여가지고 정말 핵폭발을 이룰 겁니다.
2: 야, 그죠? 플루토늄 너무 좋은데.
0: 플루토늄.
1: 저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쪽에서.
4: 태어나신
1: 독일 쪽에.
0: 왜? 슈투트가르트 왜?
4: 거기 태어났어요.
0: 왜? 왜냐? 태어났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왜요?
4: 아니, 아빠가 거기서 공부하셨어가지고.
0: 아, 진짜요? 네. 아버님도 그 과학자셨어요?
4: 건축 쪽에서.
0: 아, 진짜.
1: 네. 독일하면 또 질소입니다, 사실은.
0: 아, 질소요?
4: 아,
1: 네. 독일 쪽에서. 네, 프리츠하버의 질소도 있었고. 또 질소 관련 연구를 했던 뭐 게르라르트 이런 분도 슈투트가르트 출신이고.
4: 우와.
1: 그래서 아마 비료나 이런 걸로 생명을 키우기도 하지만 정말 폭발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폭발물 같은 걸로 강력한 에너지와 파급력을 미치기도
0: 니트로,
1: 하니까.
0: 니트로.
1: 네, 그렇죠.
0: 니트로.

0: 저 제일 좋아하는 원소가 질소거든요.
1: 왜요?
0: 그게 일단 7번이라서 좋고요. 그 이게 분자 구조식을 그리다 보면 유기화학이나 막 이런 거 그릴 때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상 땡땡 찍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비공유 전자상 딱 찍을 때마다.
2: 질소 같은 너, 플루토늄 걸. 플루토늄 걸. 언젠간 터진다. 플루토늄 걸.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그동안 이제 원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빅뱅이 딱 터지고 수소 헬륨이 생기고 초신성이 폭발하고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막 나온다. 뭐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소가 있다는 거를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요?
3: 이게 화학적인 원소로 간 거는 연금술사. 들이 활동했던 시대.
2: 연금술 때 원소를 발견한 겁니까?
3: 네.
2: 아, 그 대사기의 시대. 대혼란, 대사기의 시대. 그 혼란의 시기에 원소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
3: 그렇죠. 아. 근데 원소가 이게 원소고 저게 원소가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좀 더 나중이었어요. 근데 이미 우린 그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은 원소를 쓰기는 시작했죠. 사용하기는.
0: 그 원소들을 발견했을 당시에요. 과학자들은 그 원소들의 특징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3: 예를 들어 아까 베릴륨은 독성이잖아요. 독성을 어떻게 알았냐? 먹어서 알았어요. 아. 우리가 슈가프리 이야기한 것처럼 네. 얘는 달콤한 맛이 있어갖고 홍차에다 넣어서 먹고 했는데 사람들이 죽더라. 왜? 발암물 찌른 걸 알게 되고. 아이오딘도 미역에서 찾아요. 우리 미역 같은데 요오드 성분 요오드. 많다. 실제로 미역 태운 재에서, 해초류 태운 재에서 발견을 하고.
2: 그러니까
3: 주변에 온갖 동식물 재료 돌 다 으깨고 갈고 하면서 찾는 거예요.
2: 어떻게 할 때는 위험한 건지 모르고 그렇게 뭐 섭취를 하든지 뭐 하다가 큰일 난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3: 아, 엄청 많죠. 네. 화학은 진짜 선배들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학문이라서.
2: 그러니까.
3: 예를 들어 그 플루오린이라는 우리가 불소라고 부르는 거. 네. 요것도 발견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쳐서 순교자란 집단이 있어요. 네. 플루오린 순교자.
2: 아, 진짜. 아.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주기율표 보면 이게 피해 주기율표일 수도 있어요.
4: 진짜.
2: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험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거 네가 만들려고.
3: 제일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역시 그 폴로늄. 폴로늄은 84번에 있고
4: 라듐은
3: 88번에 88번. 있어요. 이 둘을 찾아낸 게 퀴리브이. 근데 이게 둘 다 되게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에요.
2: 폴로늄이요?
3: 폴로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사능으로만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이에요.
2: 아, 진짜요?
4: 그거를 그래서
2: 피폭돼서 그럼 돌아가신 건가?
3: 방사능 피폭이 되면서.

0: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참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 과학적인.
1: 그 날이 갈수록 이제 좀 원소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자원전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전쟁에 이제 원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2: 자원전쟁.
3: 원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크죠. 사실은. 왜냐면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히토류나 리튬 같은 것들 있고 중국이 거의 다 만들어요. 네. 근데 요거를 또 수출 안 하면 또 문제돼서 미국이랑 맨날 싸우게
4: 되죠.
5: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 활용하는 거예요?
3: 히토류는 온갖 곳 다 쓰는데 사실 그 요리로 치면 MSG 같은 거. 아. 이걸 왕창 넣을 필요는 없는데 조금 섞는 것만으로 성질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희토류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되게 조금일 것 같아요, 왠지. 네. 이름 자체가 희라는 게 들어가니까. 근데 희토류는 사실

0: 찾을 수 있는데
1: 그걸 안 하는
0: 그렇게
1: 거죠?
0: 추출하고 분리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 미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3: 그럼 중국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2: 중국은 그냥 초기에 자원 생산 쪽으로 주력을 했었어요. 그 인프라가 있어서 계속 쓰는 거고.
3: 히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이 또 파괴되는 게.
2: 많이 파괴돼요, 진짜로.
4: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히토리가 약간 뭐 태양광 패널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이런 그런 친환경 에너지 그 만드는 데도 쓰인다는.
3: 거기에 들어가요? 태양광 네. 패널에도? 네. 히토리가?
2: 네.
3: 아, 그래요?
5: 어, 이거 되게 이상하다.
0: 아, 되게 아이러니하다. 어.
3: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히토리를 대체할 만한 원소는 없을까요? 아, 찾아내야 되나요?
2: 없을 것 같긴 해, 지금으로선. 앞으로도 쉽지가 않은 게 네. 언젠가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이거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쓰고 자원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3: 인공원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 번부터 인공원소라고 그러셨죠?
2: 93번부터는
3: 93번부터가 네. 인공원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 네. 사실 쟤네보다 먼저 시도한 게 43번이에요. 뜬금없이.
3: 43번?
2: 테크네튬이라고 써요.
3: 테크네튬. 예.
2: 저기는 빈칸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5: 언제까지 아... 빈칸이었어요?
2: 1900년대까지 빈칸이었어요.
3: 근데 채워진 거예요?
2: 네. 왜냐하면 여기가 빈칸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알고 보니까 테크네튬은 모든 종류의 테크네튬 종류가 다 시간이 지나면 붕괴를 한 녀석이고 이미 지구에선 다 없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만들자. 그래갖고 이 원자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히 생각하면 찰흙덩이 두 개를 합치는 거랑 같아요. 원자 번호 몇 번, 예를 2번, 3번이다. 그럼 둘이 합치면 5번이겠지. 양성자만 안 떨어진다면. 요 방식으로 엄청 빠르게 두 개를 쏴서 핵이 합쳐질 수 있게 발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방식으로 처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게 테크네튬이었어요.
3: 테크네튬.
2: 그래서 이제 기술의 승리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0: 테크네튬.
3: 이걸 그냥 43번에 확 집어넣어버렸네.
2: 우선은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마지막 원소다.
3: 아, 우라늄이 마지막
2: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우라늄 뒤에 모든 걸 초우라늄 원소라고 불러요. 우라늄 넘어다. 예. 얘는 다 인공적인 건데.
5: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인공으로 만든 거는 수명이 되게 짧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근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
2: 기준이 좀 어이없을 정도로 짧긴 한데 10^-14승 초.
4: 너무 짧은
2: 이상 존재하면 돼요. 얘가 만들어지면은 결국엔 아주 잠깐 있다가 부서지잖아요. 네. 부서져서 나온 것들의 흔적을 따라서 또 분석을 해요.
5: 아, 그렇죠.
2: 있었냐 없었냐 맞아요. 봐서 그거랑 또 이 실험을 다른 데서도 성공을 했느냐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 이거는 하자.
4: 이렇게 잠깐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애들을 왜 만드는 거예요?
2: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게 원래 이거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못 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입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발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찾다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한 번도 못 써본 완전히 새로운 거를 쓸 수 있는 미래가 온다.
3: 어떤 그 시골에 화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청년이 친구랑 같이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약간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2: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3: 아예 없어요?
2: 네. 왜냐하면 정말 거대한 설비가 필요해요. 거의 건물 한 대가 그 입자 가속기인데 작은 입자를 엄청 빠르게 가속해서 충돌시키는. 지금은 국가 단위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유일한 다른 가능성이 이제 천체를 바라보다가 발견한 경우가
3: 그렇죠. 아,
2: 우주에는 우리가 못 봤던 게 분명 있을 거다 해서 그렇게 찾는 게 오히려 가능성.
3: 오히려 이제는 진짜 찾으려면 아예 그냥 우주에서 한번 그냥 이거 뜰 채로 싹 떠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또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소에 대한 존재를 모르다가 원소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소의 성질까지 이해해버리고 새로운 원소도 만들어내고 그럼 앞으로 새로운 원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2: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3: 여기서 더.
2: 네. 언제일지 약간 지진이랑 비슷해요. 무조건 발견될 거예요.
3: 무조건
2: 발견. 근데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3: 자연원소, 새로운 애들이 또 발견될 확률이 있을까요?
2: 자연원소는 발견될 확률이 없어요.
3: 거의 없어요?
2: 네. 거의 아예 없어요. 자연원소에서. 우주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3: 딱 지구 안에서는 지금 발견을 낸 것들이 답니까?
2: 네.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는 거죠.
3: 몇 번까지 나올까요?
2: 이거는 답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1: 그래요? 네.

0: 교환이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예측한 사람은 우리 많이 등장했던 파인만.
1: 리차드 파인만.
0: 리차드 파인만이 예상을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이거는 원래대로면은 그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플러스를 갖잖아요. 그리고 계속 원자보다 높아질수록 플러스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전자는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면 당연히 끌어들겠죠. 안 붙으려면 점점 빨리 돌아야 돼. 원자가 클수록. 근데 우린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속도가 있어요.
2: 빛의 속도가 있죠.
0: 광속이 되는 순간 언제냐? 이게 137번.
1: 아, 그럼 137번에서 딱 끝나겠네.
0: 그래서 이 원소를 미리 사람들이 파인마늄이라고 이름을 임시로 정했어요. 예상을 했으니까.
1: 와, 리차드 파인만은 와, 길이게 남겠네.
0: 파인만이 간과한 게 원자핵을 점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덩어리인데. 그 이거를 다 고려를 했더니 172번이 끝이다라는 이론이 지금 유력해요. 그래서 원소는 무조건 끝이 있고 끝이 정해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도전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다 찾을 때까지 계속 하겠죠.
1: 오늘 연예인 최초로 우리 네. 취미는 과학 열차에 타셨던 우리 소희 씨 어떠셨습니까?
3: 아, 저 진짜 사실 방송 보면서 사실 방송에 나온 거는 1부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실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아,
3: 그래서 약간 스텝으로라도 한 번쯤 현장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너무 재밌는데요. 저 실제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비방용이라서 질문을 못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아,
1: 비방용 화학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
3: 네, 너무 많아요.
4: 같은 결이신 것 같은데
1: 약간 어둠의 화학자와 화학자의 딸 같아요. 첫째 딸.
5: 사랑한다면 행복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6: 야구 이야기에 야구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야구 선수는 왜 뚱뚱한 사람들이 잘하죠?
5: 여기 야구. F=ma 라고 N이 이제 공격 관계 있는 건데. 예.
7: 20년 전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8: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7: 영상을 봤는데 완전 바뀌어 있어요.
9: 가장 중요한 원리가.
10: 잘 찾아가 더 이상은 이제 나오기가 힘든 거니까요.
11: 진화생물학에서 생태계가 안정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랑 좀 비슷한데
12: 그런 변이로 보는 거죠.
13: 그런 변이가 이제 나오기 힘든.
14: 야구가 저는 인간 능력의 한계까지 왔다고 봐요.
15: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6: 사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17: 야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야구도 과학이다. 이렇게 외쳐줘야.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6: 지난 이야기. 약 두 달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일하러 갔었단 말이죠. 저는 우수사원이 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했어요. 경쟁 상대는 바로 켄주 선배님이었죠. 아시잖아요, 저 열정 펭귄인 거. 그런데 열정이 조금 넘쳤어요. 결국 우수사원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포기를 모르는 펭귄입니다.

0: 어, 깜짝아. 어유, 누구세요?
1: 저는 수호천사 펭주입니다.
0: 네. 어, 누가 봐도 펭수 아니에요?
1: 어떻게 알았지?
0: 근데 오늘 좀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되게 일찍 오셨네요.
1: 우수사원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0: 우수사원님의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잖아요.
1: 그럼 저 좀 이따 오겠습니다.
0: 아, 잠깐만요, 펭수. 이왕 온 거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일 잘 해봐요.
1: 좋아요, 바로 가시죠.
0: 이곳이 바로 자동차가 직접 전자파를 시험하는 챔버예요.
1: 오, 챔버. 이야, 여기 막 녹음 부스 같고 그러네요. 아, 아.
2: 전자파 시험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1: 여기가 정확히 그럼 뭐 하는 데예요?
2: 이곳에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만큼 측정이 되는지, 자동차의 동작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을 하고 있는 시험실입니다.
1: 전자파? 전자파? 전자파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2: 네, 안 좋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전자파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 선배님, 저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우수사원답지 않습니까?
2: 아, 이게 전자파 차단 스티커예요.
1: 오, 잘 아시네요. 맞아요. 네. 이거 몇 개 드릴까요?
2: 아니, 저는 괜찮은 게 병명...

0: 표면에 붙어있는 전파 흡수체가 전파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그걸 왜 시험 말이야?
0: 미안합니다.
1: 아까 안 좋다며.
0: 그렇죠. 시험할 때는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서 예?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1: 그럼 나 이거 왜 했어요? 안에서 안 하는 건데?
0: 네, 왜 하셨어요? 제가 차량을 이제 운행해서 들어올 텐데
1: 형이.
0: 안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 즐겁게 직진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와, 정확했어, 이거. 역시 나야.
2: 펭수, 근데 연구원님이 다 한 것 같은데?
0: 네, 펭수가 잘 안내해준 덕분에 안착이 잘 됐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제 안테나를 세팅을 할 거예요.
1: 오, 안테나!
0: 뒤로, 아, 넘어갔어. 아, 천천히. 오케이.
1: 오케이!
0: 조금만 더요.
1: 조금만 뒤로 가?
0: 네, 뒤로. 됐습니다.
1: 오케이!
0: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시험 환경이 세팅이 이제 됐습니다.
1: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보여주셔도 될 법했다.
0: 아, 그냥 오신 김에 하시는 거예요.
1: 아, 맞구라고.
0: 원래 제가 다 혼자 합니다.
1: 맛있어요. 그럼 가시죠. 선배님.
0: 네?
1: 근데 차에서 전자파가 왜 나옵니까? 전자장치는 다 나온 겁니까?
0: 그렇다고.
1: 그럼 피카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0: 일단.
1: 피카츄는 전자기기 아닙니다.
2: 펭수, 진정해. 이상한 질문 하지 마. 네.
0: 일단 시험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이제 시험이 빠르게 이제 측정이 해서 끝났는데.
1: 오! 된 거예요?
0: 네.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전자파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파 기준에 만족을 하는 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오, 그렇습니까?
0: 일단 시험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1: 어때요? 만족하셨습니까? 제 실력.
0: 예,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1: 누가 봐도 우수사원 아니겠습니까?
0: 네.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우와! 하이야! 무서운 게 이거?
3: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세요.
3: 여기는 저희 거미 보관실이고요. 여기서 거미 교정하고 이제 조립을 좀 하고 있거든요.
1: 오, 제가 조립과 교정을 할 수 있습니까?
3: 네, 할 수 있습니다.
1: 오, 같이 가시죠.
3: 다리를 좀 조립을 해볼 거고.
1: 오! 예. 오, 뭐야! 다리가 없어요!
3: 이제 오늘 붙여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저희 조립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1: 이 친구의 다리를 만들어주면 됩니까?
3: 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3: 네. 뒤에서 조금 밀어주세요.
1: 아하!
3: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조여주면 되거든요.
1: 아~
3: 네. 펭수가 이거 직접 한번 좀 조여주세요.
1: 예.
3: 이렇게, 예. 그 저는 시험 준비 때문에 좀 먼저 가볼 테니까 좀 조리 좀 해주고 계세요.
1: 아, 저만 믿으십시오.
3: 예.
1: 제가 또 의예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시죠? 다리가 안 좋습니다. 다리 좀 조금 고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3: 조립 잘 하고 계세요?
1: 아니, 지금 막 조립하기 시작했는데요?
3: 빨리빨리 해야지. 저희 빨리 시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분리 붙여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여유가 좀 있으신가 봐요?
3: 이거 다시 보러 왔어요.
1: 아, 저만 믿으시고 얼른 예. 분리 가십시오.
3: 예,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1: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조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어? 뭐야?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손들고 있었냐 이거? 어이! 어이! 저기 안녕하세요. 원래 손을 들고 계셨나요? 혹시 그 살아있죠? 내가 잘못 봤냐? 아, 아무튼 그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 그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문식입니다. 뭐라고요? 임문식이요?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3: 펭수, 이제 저희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1: 네.
3: 이 더미 데리고 나가죠, 이제.
1: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임문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임문식 씨 모시고 나가시죠.
1: Let's go!
3: 네, 가시죠.
2: 이 옷을 어디서 났어요?
1: 아, 제가 없는 옷이었거든요.
2: 여기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설명해 주실 담당 연구원님이에요.
1: 오, 안녕하세요.
4: 오늘 안전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될 마재홍 선임이에요.
1: 어, 재홍?
4: 네, 재홍.
1: 어, 우리도 재홍 있는데. 재홍? 야, 근데 여기 엄청 크네요. 저기 막 활주로 같은데요?
4: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하는 곳이에요.
1: 어, 자동차 안전 테스트.
4: 네. 나중에 저희가 시험할 대상이 여기 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1: 아, 그 자동차 부딪히는 거 테스트하는구나.
4: 펭수가 도와줄 거는 참 간단한 건데 그리고 위에 가서 직접 자동차를 당겨볼 거예요.
1: 오! 막중한 임무를 맡았구만 이거.
4: 여기 버튼을 돌리면 자동차가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1: 오! 제가 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4: 맞아요. 보면은 이 키를

0: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알았죠?
1: 오른쪽이야?
2: 왼쪽 아니고 오른쪽.
1: 알겠습니다.
2: 화이팅!
1: 화이팅! 좋았어. 이제 1초이다. 가자! 헤이타! 아타!
3: 힘차게 달려가!
1: 오! 오! 출동하자! 응, 봐야 돼! 오! 아! 아! 아! 오! 오! 잘 출발했습니다! 김문식이다! 김문식이다! 김문식이 빨리 내려! 김문식이!

0: People sing it.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1: 행수 심호흡 한번 할까?
0: 입모식이 괜찮겠죠?
1: 죽진 않았을 거야.
2: 근데 왜 기분 이상하지?
0: 입모식이는 강해. 그러니까 아이도 3명 낳지. 대표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3: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T를 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조성한 곳이에요.
0: 오! 오, 근데 생각보다 얘가 자신 있게 그냥 속도를 내네요. 지금 발대고 계십니까, 제가? 우와, 커브 뭐야? 너무 스무스하고. 근데 이거, 선배님들 이거 자랑하러 저 부른 거예요?
3: 아니에요.
0: 그럼 저 뭐예요?
3: 펭수가 할 일은?
0: 네.
3: 가보면 알아요.
0: 안녕, 나는 펭수야.
4: 안녕하세요, 저는 유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0: 그래, 반가워. 너 자율주행 잘하니? 어디가?
4: 유비 출발합니다.
0: 오, 너 운전 잘한다. 근데 너 몇 살이야? 삐졌어?
4: 지금은 상품을 배달하고 있어요.
0: 아, 너는 배달 업무를 하고 있구나. 스톱! 오!
4: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상품이 도착했어요.
0: 감사합니다. 와줘서 고마워. 자율주행 좋네요. 이 친구가 막 배달을 하네요.
4: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5: 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0: 뭐야?
5: 네가 여기 왜 있어?
0: 저 왜 있긴요? 여기 저기 출장 왔죠?
5: 아니 여기 내가 오기로 한 곳인데 너가 왜 있어?
0: 선배님은 김천이시잖아요.
5: 내가 오기로 했어.
0: 그럼 서로 오기로 한 거네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선배님?
5: 너가 빨리 온 거지. 우수사원은 정시간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딱 맞춰서 왔지.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일찍 먹는 거라고요.
5: 나는 새가 아니거든.
0: 아, 맞다. 선배님 천사라고 하셨죠? 근데 선배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5: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0: 그럼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 게 이거? 어! 저거 봐! 저 물 떨어졌잖아요.
5: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퇴근한 다음에 빨리 가. 나 혼자 여기서 안전을 지키고 있을 거야.
0: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니라면 저 물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5: 자꾸 무슨 물이 온다고 하는 거야.
0: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5: 아니, 무슨 소리야? 저게 뭐지?
0: 진짜다. 도망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말이야.
1: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0: 아유, 은희님 무슨. 아유, 괜찮아요. 현미님.
1: 어?
0: 한국의 교통 잘 부탁드립니다.
1: 넌 어디 가려고? 너가 우수사원 하고 싶어 했잖아.
0: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1: 어.
0: 봐봐요.

0: 현아.
1: 아 힘들어.
0: 왜 이렇게 늦게 와?
2: 현아.
0: 지각해 내가 지각.
1: 아 버스가 늦게 왔을까?
3: 주현아. 우리 늦으면 5만 원 내야 되는 거 기억하지?
1: 아 한 번만 봐 주이소.
3: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1: 아 우리 아 저번에도 다 늦었을 때. 안
3: 냈잖아. 에이, 우리 일단 늦었으니까 일단 빨리 자리 잡고 네, 연습 바로 들어가자.
1: 어, 알겠습니다, 리더.
3: 근데 뭔가 주현이 키가 커진 것 같다.
0: 어, 뭐야? 주현이가 또 왔는데?
1: 어, 뭐야?
2: 너 누구야?
1: 너 누구야?
2: 내가 진짜 나야.
1: 내가 진짜 나다.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2: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3: 잠깐만, 잠깐만. 주현아, 너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2: 성부터 얘기해보자, 그래. 성부터.
1: 하나, 둘, 셋. 우리 엄마는 건들지 말자.
3: 근데 우리 주현이가 원래 베이스를 좀 친단 말이야.
2: 아니야 아니야.
3: 베이스를 잘 못 친단 말이야.
1: 잘 못 쳐?
2: 잘 못 쳐.
3: 그 한번 딱 들으면 그 못 침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현이를 알 수 있단 말이야.
2: 누가 더 못 치는지.
3: 어,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한번.
1: 자신 있나?
2: 베이스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나?
1: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심장 소리 같은 거거든. 평소에 심장 소리 들리나? 안 들리게? 그거랑 같다.
3: 어, 나 좀 설득이 됐어.
4: 그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데?
1: 밴드의 심장이다 이 말이오.
2: 다 감동받았어.
5: 예스.
1: 한 촛비라.

0: 있어 지금?
1: 아, 전혀.
2: 제 주연이 아닌 것 같은데.
3: 주연이가 이렇게 잘 칠 리가 없거든.
4: 태현이는 이렇게 못 쳐. 주연이야, 내가 베이스 쳐봐라.
1: 그래, 내가 쳐볼게. 난 피크로 안 친다.
5: 어, 왜? 어, 아니어져 있구나.
6: 아니면 이걸로 쳐.
1: 안 돼, 안 돼.
2: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안 돼, 안
2: 아니,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느낌 모르겠지만 감히 그건 안 돼.
4: 끼울 수 있어, 이거를.
0: 야, 저런 거.
2: 잘하는데?
0: 범주
2: 되게 그럴게. 어?
1: 나 해볼게.
3: 오, 슬랩.
0: 야, 슬랩도 할 줄 알아?
2: 파닥파닥거려.
4: 내가 자주 하는 스킬 한번 써봐.
0: 오이, 맞아, 비비기.
2: 잘하는데?
0: 그냥 비비기. 그냥.
1: 소리가 왜 안 나지?
0: 소리가 왜 안 나지?
2: 야, 일단 소리가 안 나면 베이스인 거야.
3: 맞아. 오, 심장 소리.
0: 뚜껑.
2: 근데 뭔가, 요. 뭔가 이렇게. 야,
0: 베이스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2: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3: 심장 소리, 심장 소리.
0: 뭘로 치고 있는
4: 배로 베이스를 야, 치고 있어.
2: 배 베이스네.
4: 배로 치고 베이스. 있어.
2: 베이스.
4: 여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
1: 뭔데?
4: 나 베이스 칠 때 어떻게 쳐?
0: 침을 흘리지.
4: 아니지.
1: 정답!
3: 맞죠?
1: 나 침.
4: 스트로베리 케이크!
1: 스트로베리 케이크! 오! 시 커밍 백!
2: 미워를?
4: 이래도 헷갈려. 누가 이주연인지.
3: 주현이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긴 했어.
4: 지금 이 시간에 주현이 안 되는 게
1: 그래,
4: 맞아.
1: 그래, 목 상태가 왜 좋은데? 연습 안 하라! 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성대 결절이다.
2: 우와, 주현이네! 성대 결절 주현이야!
4: 좀 확실해졌어.
2: 근데 조금 덜 헷갈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3: 진짜 주현이 판별하는 진짜 방법이 있거든? 자, 우리 주현이가 이제 항상 무대 시작하죠. 개인 인사를 할 때 그 목소리 톤이 있는데.
1: 아, 그거 알아!
0: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번 마이크에 대고.
2: 예. 네. 해봐, 해봐. 여기가 맞아. 페스티벌이다 생각하고.
1: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0: 야, 얘 아니다.
2: 야, 너 누구야?
1: 얼른 나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칭찬. 이런.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어부바부터 들어갈 거거든. 어부바일 거고, 자 정수 파트부터 해보자.
2: 제 파트?
4: 어, 못하겠어.
1: 자, 간다.
2: 뭐야?
3: 연습하자.
1: 너 누구야?
3: 너 누구야?
1: 나 권일인데?
3: 나 권일인데?
1: 무슨 말이야? 내가 권일이야.
3: 너 성 뭐야?
1: 나 구.
4: 너 몇 년생이야? 몇 년생?

0: 나 98년생.
1: 오! 오! 진짜였어.
2: 내가 아는 건일이 형은 댄스 킹이야.
3: 아 맞아. 아.
1: 와.
4: 근데 진짜 실력이 안 녹슬었다.
1: 빠르게 빠르게.
2: 오 건일이 형 맞는 것 같은데?
4: 아 근데 이 건일이도 봐야지. 오!
1: 야 다리가 안 보여.
5: 미쳤다.
1: 야 진짜 다리가 안 보여.
2: 귀엽다.
0: 이렇게 안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일루전이야.
2: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0: 나 고등학교 미국에 있는 거. 대학교 어디 나왔어? 나 버클리 나왔거든.
2: 나 어디 그냥 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다녀 나는.
1: 내가 아는 건일이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6: 안녕하세요 버클리입니다.
1: 아 그니까. 난 이것만 지금 한 300번은 봤어.
2: 나는 이런 거 이제 그냥 이제 숨기고 다니지. 살짝 숨은 제아이고.
4: 그 사람 건일이 형 아닌 것 같아.
1: 아닌 것 같아.
2: 아 어쨌든 우린 건일이 형 그 딱 이 틱 한 소리만 들어도
4: 스네어 소리만 알잖아. 들어도 알지.
2: 뭔지 알지?
1: 눈을 가리고.
2: 어.
1: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0: 좋은데?
7: 흑백 드러머. 자, 그럼 먼저 1번 드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드럼 소리를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볼륨의 정도가 이분하느냐, 그러니까 좀 일정하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맛없어.
2: 잘 못 쳐, 잘 못 쳐.
0: So, It's like so. trash.
1: Uh-huh. Yeah, meh.
3: 이제 킥과 그리고 스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심벌들의 이 밸런스가 확실한 음식의 맛을 조율한다. 근데 약간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그 아침부터 노래 하나도 안 듣고 왔거든요. 에드워드 리.
1: 예, 예.
3: 어땠어요?
1: 욕심쟁이.
3: 욕심쟁이. 일단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다음은 2번 드럼 들어보겠습니다.

0: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군요.
1: 예.
0: 이 레디 송.
2: 그래 그 트랙과 킥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 그 레이드백.
1: 예. 와우. 섹시 그룹.
2: 와 킥과 킥이 하나도 맞지 않아.
3: 섹시.
2: 섹시.
1: 키스
4: 쿠쿠.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5: 자,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두 드럼 중 건일의 드럼이라고 생각하는 드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Maybe. 에?
5: 투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2: Who is second?
3: 나야 나.
5: 승리자는 펭건일입니다.
3: You're liar.
6: 아이 잠만. 아이 장비 바꿔서 가봅시다.
3: 그래 한번 해보자.
2: 이게 2차전인 거야?
6: 강희는 장비를 탓하지 않아.
3: 그치. 해봐.
6: 어때?
2: 애매한데.
3: 길어. 자, 나 할게.
2: 이게 락이지. 드럼을 찢는 파워. 원래 건일이 형은 드럼을 찢어.
3: 오야. 난 찢어.
2: 나는 큰 쪽이 좀.
7: 내가 봤을 때도
2: 아무리 봐도 찢는 게 아무리 봐도 건일이는
3: 오야.
2: 그래.
7: 그래 내가 봤을 때는
2: 여기가 무조건 건일이야.
3: 아 그래 고맙다 얘들아. 그래 고맙다. 아 여기밖에 없다.
6: 왜? 뭐 이상해?
2: 손이 너무 부드러워. 야 그래도 우리 건일이 형 연습은 안 해도 그렇게 굳은살
7: 굉장히 있단 말이야.
2: 건일이 형 아니지?
7: 건일이 아니지 너.
2: 건일이 아니지.
3: 잠깐. 어떻게 알았지?

0: 도현이 형, 잘 지냈어요?
1: 아, 잘 지냈지. 너희들 잘 지냈니?
0: 아, 그럼요. 잘 지냈죠.
1: 그래. 그 연습 중이었니?
2: 예, 네, 맞아요. 네. 또 신곡.
1: 어, 그럼 뭐 또 한번 들어볼까? 3, 2, 1, go!
0: 1, 2, 3, 2, 2, 2.
1: 잠깐! 내 말은 안 듣겠다 이거야?
2: 형! 아니 형, 도현이 형이 이거 하셨는데.
1: 너네는 이거 건드린 거 알겠는데. 내가 3, 2, 1 했으면 됐죠. 3, 2, 1, go!
2: 왜 이번엔 맞게 들어가?
1: 지금 누구 한 명이 조율 안 맞거든? 정서부터 해봐, 혼자서. 컷. 다음 중앙이 해봐.
3: 전 벌써 안 쳐요.
1: 너가 문제였어.
3: 너가 문제였어.
2: 좀 치라고.
3: 아무것도 없다고.
1: 지금 내가 계속 뭐 소리가 하나가 안 들렸거든? 아. 중앙이었어.
0: 그래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0: 잠깐, 마지막 실수 누구야? 내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 건희라.
1: 죄송합니다.
0: 나 윤도현이야. 나 몇 년 친 줄 알아?
1: 몇 년 치요?
2: 우리 장장.
1: 너 지금 선배한테 뭐 하는 짓이야?
3: 이 녀석이!
4: 우와!
3: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
1: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5: 아니, 형이 틀렸잖아.
3: 형이 틀려놓고서.
4: 내 몸에 너무
3: 넘겨.
0: 근데 얘들아, 다 좋은데, 지금 살짝 방심했어.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랑 했던 거 있지.
3: 아, 전설이고.
0: 자, 인스테드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
1: 알겠습니다, 형님.
6: By my tongue, you know.

0: 잠깐만, 근데 방금 뭔가 닭이 울지 않았어?
1: 이게 그롤링이 아니라 하울링이었는데?
2: 이게 짐승의 그롤링이야.
3: 짐승의 그롤링은 맞아.
4: 이게 짐승이긴 해.
3: 맞긴 해.
1: 잠깐만.
3: 새로운 창법인가?
1: 전화가 와요?
2: 아, 연습 중에 누가 매너모드 안 하고 이거.
5: 야, 도현이 형님 전화 왔는데?
2: 에?
5: 아, 열로 오신다고요?
2: 어?
5: 근데 지금 여기 형님 와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6: 야, 누구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2: 강수의 강의체계! 오늘은 바로 원주로 갑니다. 자, 원주에는 여러분 유명한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에 만개를 하거든요, 단풍이.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왜 가냐? 이름하여 단풍나무 올리버드 여행. 혼자 가느냐? 아닙니다. 원지 바로 원지랑 같이 갑니다.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원주고요. 오늘 두 번째 여행이고 오늘 펭수가 주

0: 그때 같이 사준 빈티지 스타일 잠바 입고 왔어요.
1: 어, 야, 이게 조금.
2: 어, 봐봐. 왜 잘 어울려, 다.
0: 그러니까 북극 스타일로. 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원주 처음이거든요. 여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완전 시미로 룩이세요. 이거 찍어야 되나? 아니, 옷이 완전 시미로 룩이셔. 모자랑. 오, 야.

0: 뺑아 원아.
1: 야.
2: 벌써 한 달 만인 거 알아?
1: 아, 그러니까 반갑구만. 반가워요.
2: 반가워요.
1: 이거 그거다.
2: 아, 내가 펜수가 사준 옷이야.
1: 야, 잘 어울리니 이거.
2: 야, 이거 비가 오고 기분이 좋죠?
1: 너무 좋죠?
2: 아, 너무 좋죠?
1: 또 비도 왔는데 또 개버렸죠?
2: 아, 개버렸죠?
1: 지금 해 떠버렸죠?
2: 해 떠버렸죠?
1: 오늘 우리가 어디 가냐?
2: 어디 가?
1: 반개비 은행나무 보러 가.
2: 은행나무? 지금 은행 하나도 안 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보셔. 푸릇푸릇해요 저 산이.
1: 지금 또 사람도 얼마 없거든요?
2: 당연하지. 은행이 안 폈으니까 사람이 없겠지.
1: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딱 해가지고 남들 좀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럴 때 우린 바로 그냥 찍지.
2: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긴 해.
1: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2: 알았어. 오늘은 진짜 딴 길로 안 살 거야.
1: 렛츠고.
2: 오. 아,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13초 남았어요. 아니, 우리 유산소 삭혔어.
1: 지금 네, 아주 아침 삭혔거든요.
2: 공복 유산소.
1: 공복 유산소.
2: 어함.
1: 오, 저기 단풍나무야.
2: 엄청 큰데?
1: 와, 여러분. 지금 단풍나무를 봐버렸습니다, 지금.
2: 이거 800년 되다고.
1: 800년이야?
2: 아니, 와, 엄청 크다. 진짜 생각보다 와. 더 크다.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너무 얼리버드다, 야, 근데. 좀 너무 파릇파릇하다, 야. 초록색 여름 아니야, 여기?
1: 와.
2: 근데 제가 보니까 안노래도 볼만한 게 너무 커서. 이 노란 코, 파란 코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커서 너무 대단하다.
1: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이렇게 못 담아요. 이렇게
2: 못 담아.
1: 담아야 돼, 이렇게.
2: 요렇게. 요렇게. 와, 근데 이거 지금 건물 같다. 여기 이제 각종 동물들이 살 거 아니야.
1: 그니까. 여기 내가 봤을 때 연회장이네, 이거. 또 우리 800년 되신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좀 우리의 평안을 좀 바랍시다.
2: 아, 좋아.
1: 언제 소원은 무엇입니까?
2: 세계 평화!
1: 인사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월드 피스 부탁드립니다.
2: 그럼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1: 바로 찍어.
2: 같이 잘 나오게 찍어야 돼.
1: 하나 둘 셋 찍었어.
2: 됐다. 어머, 잘 찍었다, 야. 어머, 야, 좋아.
1: 야. 찍었어?
2: 야, 장난 아니야. 공중부양 했어.
1: 와, 대박이다.
2: 하나 둘 셋.
1: 오! 야,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2: 아, 이렇게.
1: 기도해.
2: 야, 아이디어가 넘치네. 아, 기도해.
1: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노란색으로 물들어 주세요.
2: 아!
1: 뭔 말인지 알죠?
2: 이거 포토샵 그 머리카락 염색하는 앱 있거든요.
1: 그거야.
2: 그걸로 요거 노란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1: 야, 원지.
2: 예.
1: 보니까 어때, 이거?
2: 너무 나무밖에 없어.
1: 자,
2: 이제 우리 어디 가?
1: 다음 스텝을 가야 돼요.
2: 펭수 투어 빡빡하네, 이거.
1: 약간 수학여행 스타일.
2: 나 조금 걱정되는데, 걱정?
1: 뭔?
2: 너무 높다. 저 어떻게 다리를 설치했지?
1: 저게 바로 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2: 오, 펭수 고소공포증 있어?
1: 나는 날아다녀.
2: 나는
1: 어떻게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다?
2: 난 겁쟁이야. 나는 아까 사실 요건 줄 알고 요 밑에 거.
1: 저거는
2: 요거는 좀 할만하다 했는데 난 저거
1: 저거는 그냥 다리.
2: 혼자 가.
1: 아니야.
2: 일단 가볼게.
1: 절대 같이 가야.
2: 일단 내가 올라가 볼 거야. 아, 이거 매표소가 있네.
1: 자, 이제 가려면 여기서 또 매표소 가야 되거든요.
2: 아,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디 가세요 지금?
3: 지금 저기 갔다 출렁다리 갔다 오는 거예요.
1: 오.

0: 무서워요, 출렁다리.
1: 안 무서워요?
0: 안 무섭습니까?
2: 지금 거기 가시는 거예요?
0: 예. 예. 저희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2: 아, 어떡하지?
0: 뭐야?
2: 580계단 가실 수 있어요?
0: 잘못 들었습니다. 계단이 580개라고요?
2: 네네네.
0: 그럼 계단으로 저기 다 그냥 계단 타고만 올라가는 거예요?
1: 다른 길 없어요?
3: 없어요.
0: 오.
1: 어, 화장실이 1시간 이후에 있대.
0: 야, 이거 자칫 타다가는 이제.
1: 그 전문 용어로 이거 표준어니까 말해도 되겠지?
0: 어, 네, 말씀해 주세요.
1: 지릴 수도 있다.
0: 네, 지릴 수 있어요. 출렁 하면서 이제.
1: 파이팅 할 수도 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
0: 오, 빨리 갔다 오자, 우리.
1: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화장실, 잠시 진짜 화면 조정 시간.
0: 이게 시작이야.
1: 이제 시작이야.
0: 이제 580개 걸어야 돼.
1: 이제. 천국의 계단 렛츠고.
0: 어, 천국의 계단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580번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580번.
1: 어. 어. 안녕하세요.
0: 아주 쉬워요. 하야, 안녕하세요.
1: 어, 야, 근데 조금 많아. 본격 계단.
0: 가시죠.
1: 여기 숫자가 적혀 있네. 몇 계단 올라왔는지.
0: 어,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몇 개 걸었어?
1: 30개.
0: 아!
1: 이제 30개. 아이고, 너무. 아니, 이게 희망 고문이 안 되네.
0: 어, 맞아.
1: 아니, 원래 좀 희망 고문. 야, 정산 얼마나 남았어, 형? 다 왔어, 형? 이런 느낌으로.
0: 그러니까, 가야지. 모르고 걸어야 되는 게, 이거.
1: 아, 희망 고문. 너무 안 돼. 이거 만드신 분 티야.
0: 저 좀 업어주세요. 자기야.
1: 자기야.
0: 자기야, 업어줘. 하나, 둘, 셋.
1: 오, 진짜 없어.
0: 오, 잘했어.
1: 오케이, 수고.
0: 이거 맞아?
1: 아, 30. 530.
0: 야. 다 왔다, 다 왔다.
1: 31. 32. 33. 아.
0: 이건 출렁다리가 무서운 게 아니야. 머리.
1: 오케이, 통과.
0: 출렁출렁. 출렁대네.
1: 내 다리가
0: 출렁대네.
1: 저까지 가야 580인가 봐.
0: 확실하네. 78개가. 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1: 70, 72, 73, 74. 어머, 건강 수명 38분 30초 올라갔대.
0: 와.
1: 우리 이제 38분 30초 더 사는 거야.
0: 오, 아싸.
1: 오.
0: 오, 왔다. 자, 드디어. 바로 이곳입니다.
1: 이곳입니다.
0: 자, 가볼게요. 이 높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1: 저는 두렵습니다.
0: 뭔지 나만 예. 믿어.
1: 알았어, 등만 보고 가.
0: 내가 아차 싶으면 내가 들고 날게.
1: 아차 싶으면 아차산가. 어, 요 바로 앞 아차산이야. 아차? 가자.
0: 자,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아니 바닥이 여러분 바닥이
0: 오 출렁출렁대.
1: 어, 나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 좀 별 보이네.
0: 출렁출렁. 출렁출렁.
1: 아, 어, 미쳤나봐.
0: 출렁대.
1: 어, 출렁대면 안 돼.
0: 무서워?
1: 무서워.
0: 괜찮아, 나 내 승만 보고 따라와. 천천히 갈게.
1: 고소까지 나 이거 중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0: 아, 중소공포증.
1: 아, 근데 좀 튼튼하네. 잘해놨네.
0: 아, 그럼 이거 엄청 튼튼해.
1: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아이.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잉. 어머, 근데 흔들거린다, 잉. 흔들거린다, 잉. 아니.
0: 와. 578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1: 진짜 고진고진이다.
0: 고진입니다.
1: 고진고진이다. 어머! 자. 아직까진 밑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진 밑에 나무가 있어요.
0: 오! 너무 이쁘다.
1: 오!
0: 언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1: 어떻게 지킬 거야? 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켜줄 거야?
0: 내가 말... 스파이더맨처럼.
1: 너무 위라니 하나도 안 돼. 어머, 어머. 오, 우와, 절벽이야 밑에. 어머.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일로 가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
0: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갈게.
1: 가운데 못 밟겠어.
0: 어머, 안 무서우세요?
4: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지금 무서우시죠?
5: 네.
0: 잠시만요. 앞에 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5: 앞에 분이랑요?
4: 친한 관계예요.
1: 같이 사는 사이. 분이에요. 지금 정원이, 최종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오세요? 있어야죠. 아니 좀 막아봐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막아봐. 막아봐.
3: 아, 한번 더 올려고 사진 답사 왔거든요.
0: 아, 오, 네. 오, 나랑 똑같이 올려거든. 좀 나중에 팽팽 피고 올라고.
3: 네네.
1: 아, 펭수인 처음에 왜 이렇게 길게? 펭수야, 말이 많이 오마나.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펭수야. 펭수야.
0: 어.
1: 말이 너무 많아.
0: 말 많아?
1: 빨리 가야지. 지금 말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0: 장관을 봐봐.
1: 와 좋긴 하네.
0: 와 이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단풍이 안 됐지만서도 이게 나 한 11월쯤 오면 여기가 다 빨갛고 주황색 되잖아.
1: 아 이거 단풍 되면 절경이겠다. 단풍 서라운드 단풍.
0: 360도 뷰.
1: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0: 말이야.
1: 펭수도 왜 이래?
0: 지금 출렁출렁 아니라. 너무 출출출출이야.
1: 나 지금 위액이 출렁출렁하고 있어.
0: 어, 맞아. 우리 밥 먹자.
1: 먹어, 좀 먹자, 이제.
0: 오! 사실 시장 들어오면 오. 이거 선택당이 때문에 힘듭니다.
1: 아니, 근데 나 선택했어. 바로 선택했어.
0: 오빠, 뭐 선택했어?
1: 나 이거 좋아해. 전.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이거 뭐라 그래요?
5: 예, 배추 메밀전이에요.
0: 배추 메밀전. 예.
1: 저거 고추튀김 좋아해.
0: 고추튀김 또 그저 배밀이죠. 오 잠깐만 잡채 보충기 이거.
1: 아 잡채도 주세요.
0: 떡볶이 2인분 주세요.
1: 오 꽈배기. 아 그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주세요.
0: 꽈배기도 줘요.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또 원기 또 이거 지금 또 이거 이것도 어머. 지금 보고 지금 또 신났거든요 원기.
1: 나 장어 좋아해.
0: 이거 색깔이 너무 귀여워.
1: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0: 이거 추파추스 딸기 맛 같아요.
1: 어, 너무 귀여워요. 어머, 어머, 이거 신어봐도 되나요?
0: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6: 아, 16,000원.
1: 어, 사장님, 여기 15,000원 붙어 있는데요.
6: 15,000원?
0: 어, 뭐야?
1: 어!
6: 아이, 그냥 넘어가는 거요.
1: 그거 아시죠? 그 요즘 앵클 부츠 스타일. 앵클 부츠. 아, 너무 마음에 들. 너무 예쁘죠? 오.
0: 또. 또 발견했구만.
1: 아니 이거 조금 세트잖아. 세트. 예쁘지 않아?
0: 아, 예쁜데 이거?
1: 아, 사장님.
0: 아이고 이거 예쁘네요.
1: 아, 사장님 입고 갈 거예요. 입고 갈 거예요. 예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요거 담아주세요.
0: 요거 재질이 좋네.
1: 뜨끈뜨끈해. 이거 집에서 입을 때도 짱.
0: 오늘 색깔이 또 너무 잘 어울리잖아.
1: 아, 나 기분 째지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내 스타일이에요.
0: 감사합니다. 여기 계산해 주세요.
1: 오, 감사합니다. 하나도 어디 갔지 봉지?
0: 봉지 어디 갔어?
1: 어? 내 먹을 거 어디 갔지?
0: 원지.
1: 어? 아니요. 여기.
6: 그 안에?
1: 어? 아니죠?
0: 원지 어디다 놨어?
1: 어? 야. 우리 먹을 거 어디 갔어? 잡채 어디 갔어?
0: 원지! 원지 먹을 거 잃어버렸어. 아니 봉지 어디 갔어? 먹을 거 어디 갔어?
1: 내 봉지 어디 갔어?
0: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깜짝 놀랐네.
1: 아 깜짝 놀랐잖아. 나 이거. 와 떡볶이. 시장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어.
0: 어. 지금 혈당 스파이크 팍 왔어. 아... 원지, 아... 오늘 얼리버드 여행 왔잖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얻은 팁들을 조금 대방출하시는 것 같아. 방길이 은행나무를 가실 때는 11월 초를 추천드립니다. 그때가 가장 이쁘게 만개했을 때라고 해요. 주차, 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1: 만...
0: 오픈런 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몇 대 못 되니까.
1: 근데 오픈런이 몇 시인지는 몰라.
0: 그거는 알아서.
1: 눈치상 알아서 오픈런 하시고.
0: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앞에 다른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1: 두 번째 출렁다리 팁.
0: 네.
1: 출렁다리 팁은 일단 계단을 578개. 578개인가? 네. 올라야 되는데 그게 조금 화가 많이 난다. 그거 올라가면 수명이 38분 30초가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0: 오, 그 말이 좀 기분 좋긴 했어요. 저도 모르게.
1: 그래서 감사할 만하다. 아, 출렁다리 위에서 보는 단풍놀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 나랑 같이 또 원주 여행 어땠어?
1: 나 두 번 와서 너무 좋았어. 당일치기 좋은 것 같아.
0: 원주랑 여행하니까 재밌어.
1: 재밌어. 이거 먹고 차 막히기 전에 가자.
0: 그래. 지금 몇 시야?
1: 우리 짧은 시간 걸렸어.
0: 빨리 먹어.
1: 빨리 먹고 가.
0: 다음은 어디 가야?
1: 다음 어디 가?
0: 다음 먹어.

0: 이거 너무.
1: 아, 좋다! 어? 이 소리는?
0: 어, 잠깐만. 어.
1: 윤아!
0: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1: 흥겨운 노래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0: 어?
1: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곳.
0: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1: 아, 좋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1: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0: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2: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0: 전통 그 자체예요.
4: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3: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0: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3: 남사당 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팽삐리, 임삐리.
4: 중삐리, 고삐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된 건가요?
3: 그거까진 잘 모르겠어요.
0: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3: 어간과 협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간이 눈과 눈의 사이.
0: 아 이거!
3: 어간 그렇지!
0: 미간.
3: 눈치, 눈치.
0: 협탈은 뭐예요?
3: 협탈은 현장성에 맞게끔 대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0: 눈치 대응!
3: 그렇죠.
0: 오케이, 오케이.
3: 협탈과 어간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겠어요.
0: 자, 저와 함께 노실 분 있나요? 어? 잘 지냈어?
1: 잘 지냈지.
0: 그때 내가 미안했어.
1: 그래, 나도 미안했어.
0: 우리 과거는 있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1: 응, 아니야.
0: 통학을 울려라.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야~
3: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버나라는 종목이에요.
0: 버나!

0: 번화할 수 있겠어요?
1: 못하겠어요.
0: 아, 펭수야. 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1: 허니.
0: 바로 12발놀이였다.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1: 잘할 수 있겠어.
0: 그렇지. 탱비리! 그렇지!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마리 날라갔네, 그래.
1: 돌려보지도 못하고.
0: 야, 방법이 있어.
1: 무슨 방법이요?

0: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1: 아이고.
0: 대신에
1: 응.
0: 내가 그 한 명의 제주꾼을 데려왔어.
1: 그렇지.
0: 그럼 한번 때려봐.
1: 어이 시고.

0: 사자! 오, 사자, 와! 오,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1: 오! 진짜 사자 같은데.
0: 오, 왔냐?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어야. 철갈이 아니, 철도 빠지고요.
2: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0: 응.
1: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0: 행수
3: 문식이랑 합체하는 거예요.
0: 아, 뭐야, 싫어!
2: 자, 장단 주세요!

0: 잘한다.
1: 하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수 혹시 마무는 어떨까요? 마무춤.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1: 강영국 같은.
3: 예.
1: 네.
4: 낙양동천이 와정.

0: 할래?
1: 아, 나 펜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2: 제가 해야 되나요?
1: 펜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화핀, 락핀, 와핀 이런 거 안 돼요.
0: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3: 아, 뭐야.
0: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준비됐다고. 사장검사 이화장!

0: 굿보이. 아.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2: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3: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문식이.
1: 앞에 가져오세요. 뒤에 가져오세요.
3: 아, 뒤보다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 밖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3: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1: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1: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1: 혀가 길다고.
4: 인피니의 춤은
2: 기본기에가 충실했었고
1: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어.
3: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3: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2: 재밌었네.
0: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오호. 요설이네. 요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 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3: 아버지.
2: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3: 92점.
2: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3: 이문세의 소녀.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왔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3: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2: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2: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3: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0: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부터 친절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고지혈증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지혈증이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도 유명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지혈증은 당뇨병이나 고혈압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고 덜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고지혈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병이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고지혈, 고지혈은 혈액 속에 지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질이 뭐냐?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당질, 단백질, 지질로 불러야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지방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바로 이 점이 고지혈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그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고혈압은 혈압, 당뇨병은 혈당, 하나만 알면 되는데 고지혈증은 피 속에 지방이 많아도 고지혈증이고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이 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하고 LDL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환자는 이름은 그냥 둘 다 고지혈증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이거든요. 병의 경과 다르고 치료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병을 고지혈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놓았다는 점이 제일 혼돈을 주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살짝 어려워졌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지질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인 건 맞지만 성호르몬, 비타민 D, 담즙, 세포막 이런 걸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석유 연료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인 건 맞지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같은 어떤 구조를 만드는 물질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질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지혈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로 이 콜레스테롤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말로는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해요.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저밀도 지단백 이 LDL은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즉 고지혈증이 맞는데 고밀도 지단백 HDL은 높은 게 좋은 거고 오히려 낮은 게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피 속에 지방이 많은 병,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병, HDL 콜레스테롤이 적은 병 이렇게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질병을 다 합쳐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질이도 어렵죠. 그래서 이름도 고지혈증이 아니라 HDL이 이제 낮아야 병이기 때문에 이상지혈증 내지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제가 주로 그냥 대부분 고지혈증이라 부르긴 하겠지만 이상지질혈증이 정확한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면 고중성지방혈증, 고LDL 콜레스테롤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을 묶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지질혈증은 어느 정도 위험한 병일까요? 과연 고혈압 당뇨병만큼 위험한 병일까요? 고혈압 당뇨병이 매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하고 달리 고지혈증은 딱 그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 뇌경색에 특화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 뭐 췌장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고지혈증 치료의 타겟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질환의 무려 56%, 삼원이 2위인 뇌경색으로 대표되는 뇌졸중의 18%가 바로 이 고졸중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근경색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이 바로 이 고졸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갑자기 좀 겁이 나시죠? 우리나라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생에 있어서 고졸중이 전 세계 통계만큼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뇨병과 비교해 본다면 국내도 뇌경색, 심근경색 원인이 당뇨병보다 이 이상지질혈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만 놓고 본다면 당뇨병보다 이상지질혈증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지질혈증 환자 수가 2016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죠. 당뇨병보다 두 배가 많고 고혈압 환자 수에 육박해요. 문제는 이 중에서 약을 먹는 환자들은 660만 명에 불과하고 콜레스테롤 제대로 조절되는 사람은 36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상지질혈증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고혈압 당뇨보다 낮고요.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고혈압 당뇨병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누가 고지혈증 환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장 많이 발견한 경우는 바로 국가검진을 통해서입니다. 국가검진을 받으면 집으로 검진 결과지가 배달이 되는데 요즘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요. 그 결과지를 들여다보면 이상지질혈증 칸에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4개 항목의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하나의 수치만 보면 되는데 고지혈증은 4개죠.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약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중성지방은 아까 그 지방 콜레스테롤 중에서 지방을 뜻합니다. 이게 제일 쉽죠. 이 중성지방은 사실 심혈관 질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혈관

0: 질환에 영향이 큰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LDL과 HDL을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잠시 빼놓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3중사만 남았죠? 여기서 총 콜레스테롤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사실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머리에 삭제하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전에는 그냥 콜레스테롤 모조리 뇌경색,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예상대로 뇌경색,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게 맞는데,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거꾸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따라서 LDL이 바로 죽상동맥경화, 즉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뇌경색, 심근경색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HDL은 죽상동맥경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은 혈관이 나쁜 LDL과 혈관이 좋은 HDL을 더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의사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 LDL과 HDL 둘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LDL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힘과 HDL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힘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지만 결정적으로 HDL은 그 수치가 40보다 낮으면 심혈관 위험도가 높고 60보다 높으면 예방력이 높지만 그냥 그 정도의 의미인 거지. HDL이 뭐 100이 넘으면 50보다 2배 좋고 200이 넘으면 4배 좋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LDL은 한계가 없습니다. 100보다 200이 훨씬 더 위험하고, 300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HDL은 LDL이 좋고 안 좋은 거에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조적인 수치로 보는 겁니다. 즉, LDL 높은 것과 HDL 낮은 것 중에 값을 관계를 따지면 LDL 높은 것이 값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은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따라서 검진 결과지를 받았을 때 고지혈증이 걱정된다면 맥약목 중에서 LDL을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정말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 LDL 하나만 보셔도 거의 90%는 맞게 본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LDL 수치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LDL 수치가 정확히 얼마 이상이면 위험할까요? 고지혈증으로 진단할까요? 고혈압은 140에 90부터, 당뇨는 당화혈색소 6.5부터인데, 고지혈증은 이 LDL 하나만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또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해석하기도 환자가 어떤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지혈증 진단 그 LDL 수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대충이라도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간단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당뇨병이 있으면 LDL 100부터, 당뇨병이 없으면 160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단한다고 생각하시면 고지혈증 개념의 90%는 맞게 이해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진단 기준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고지혈증 강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총정리해 볼까요?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 LDL이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당뇨병 환자는 LDL 100 이상만 돼도 고지혈증을 진단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고지혈증을 90% 정도는 이해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자, 건강검진 받고 뭔 수치가 이래만 고혈압노 하셨던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자신이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셨다면 오늘 강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수치 백과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Youngsing, 여행이 언제 가장 즐거우신가요? 대부분 여행 가기 전에 가장 아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행 준비가 참 성가시다는 데 있죠. 오늘은 평생학교 여행 가이드 가기 전에 시리즈 그첫 번째 시리즈로 파리 가기 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10여 년간 살았던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해외 도시 하면 대부분 아마 파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리에서 어느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할까 아마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샌느강. 샌느강에서도 십대섬과 생루이섬.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의도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한데요. 한강이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죠. 하지만 파리의 샌느강은 파리를 좌와 우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점에 이 생루이섬과 십대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파리의 중심부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쭉 즐비한데요. 최고 재판소라든가 경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콩시에르주리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무엇보다 노트르담 성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파리에 온 관광객들이 에펠탑을 더 많이 갈까요? 루브르를 많이 갈까요? 아니면 노트르담 대성당을 많이 갈까요?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친구들에게 때때로 물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은 에펠탑을 꼽습니다.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위로 올라가서 파리의 시내를 살펴보는 곳은 바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두 번째가 루브르 미술관인데 한 4,500만 명 차이가 납니다. 1년 기준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오는데 그런데요. 왜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여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와서 외부나 내부를 다 볼 수 있죠. 굳이 올라가지 않는다 치면 반면에 에펠탑은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에펠탑은 파리 시내를 여행하다 보시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은 오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이 성당은 12세기 후반부터 한 200여 년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즉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후기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뭐 이런 어떤 양식들이 이 200년에 걸쳐서 지어지다 보니 예를 들면 널찍널찍한 그런 부분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면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이제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축적인 부분들이 참 중요한 그런 공간이고 무엇보다 이 성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즉 장미창 때문이죠. 고딕 양식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봐도 좀 답답하거든요. 이 철골 구조나 이런 거 좀 건축 구조 좀 답답하게 느끼는데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인글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그냥 스테인글라스를 하기보다는 여기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미 모양으로 스테인글라스를 여기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좋은 날 보시면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창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건물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창이 비쳐서 이 성당 바닥에도 역시 또 꽃이 피듯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장미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직접 보시길 원하시죠. 더구나 이 건축물은 더 유명한 또 역사적인 인물 덕분에도 유명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대관식이 이곳에서 있었죠. 1804년에 여기서 대관식을 거행했고 아마도 이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혹은 파리의 노트르담 또 혹은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소설 덕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금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항상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한동안 마구간으로 쓸 정도로 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하고 나서 재위하는 동안은 뭐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군사시설로 많이 전용되었는데요. 그때 노트르담 대성당은 뭐 위치적으로도 중심부에 있고 이제 넓은 공간이고 하니까 마구간으로도 쓸 정도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했는데요. 그거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당시에 파리 시민들은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약간 훼손도 많이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특권층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유력 가문의 사람들만 성직자에 올랐으니까 구세력의 어떤 중심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좀 훼손시켰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그들은 종교보다는 황제 그 자체를 더 떠받들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려져 있었던 셈인 거죠. 아, 이거 그냥 철거할까? 이런 어떤 여론이랄까요?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 빅토르 유고는 이곳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파리를 신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좀 경솔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파리의 노트르담,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영향으로 사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남아있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은 사실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이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곳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후퇴하면서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폭파하자. 폭파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이제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그 군인들 중에 마지막으로 퇴각하면서 이 쉽게 말해 폭파 뭐 버튼이라 그럴까요? 단추를 눌러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그 병사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끝내 그 폭파 단추를 누르지 못했다고 해요. 본인도 아마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비록 적국의 유산이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폭파시키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 그 군인이 어떻게 보면 명령불복종이죠.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폭파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 이 성당은 잘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가 다르시거나 좀 뭐 굳이 그 성당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꼭 한번 막상 가보시면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이 이토록 무언가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이곳에 배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감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을 유지하고 갖고 나가는 또 프랑스 정신이 또 이곳에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르담 성당을 보시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떼섬이나 생루이섬을 좀 산책하시는 게 좋은데 그 산책하실 때 여기 성당 나온 사람들이 산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 다 하나씩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곳이 수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베르티용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어딘지 잘 못 찾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 결국 글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리를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 곳곳에 베르티용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을 정도로 이 아이스크림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이 생루이섬, 시떼섬을 한번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창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는 이 장미창처럼 이 스테인글라스를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리를 건너가시면 생트 샤펠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실은 스테인글라스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만큼 스테인글라스의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 곳이 이 생트 샤펠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료 입장이니까 감안하시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보다 나는 좀 이 지역에서 좀 한가하게 좀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 해지는 풍경을 보기 참 좋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펴시고 쭉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걸어 나오셔서 이 강변 을 따라 쭉 걸으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강변을 따라 쭉 걸으시다 보면 그 꼭지점에 있는 다리가 뽕네프예요. 그 뽕네프에 가시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섬의 꼭지점에 다다라요. 그 꼭지점에 앉아서 해지는 풍경을 보시면 그 다리가 이제 뽕데자르 예술교라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배경으로 해가 지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석양 풍경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거기 석양을 한번 보시고 저녁을 드시러 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우아하게, 여기 걸맞게, 품격 있게 좀 즐기고 싶다 하면 시떼섬이나 생루이섬에 있는 레스토랑 가시면 좋으시고, 그것보다는 좀 활기차고 좀 젊은이들과 섞여서 좀 파리의 현재를 느끼고 싶다 하면 강을 건너 가시면 생미셸 광장에 있는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먹자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자 골목이에요. 그리스 음식점, 터키 음식점, 중국 음식점, 뭐 이렇게 레바논 음식점, 뭐 이런 정말 전 세계 음식점이 이곳에 있으니까 좀 새로운 음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곳이 바로 이 생미셸 광장에 있는 식당가고 가격도 꽤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즐기시고 싶은 분은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먹자 골목에서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는 호객 행위를 막 해요. 그래서 막 한국말도 막 하시거든요. 요즘 한국어를 많이들 하시니까 한국말로 뭐 여기 맛있어요, 사장님 뭐 이런 거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조금 이곳에 오셨으면 여기는 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나라의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레바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터키 음식 먹어본 적 없다. 그러시면 그런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파리의 또 매력은 밤 산책이거든요. 거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측면과 후면 또 전면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늘은 노틀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시떼섬과 생류이섬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리의 아주 재미난 장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앞에 계신 PD님 얼굴에 건강이라고 써 있네요. 몸은 강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자마자 대뜸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그럼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집 구석에 무슨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어떤 친구는 만나자마자, 야, 상훈아, 너 살 많이 쪘다. 어? 야, 운동 안 하냐? 고기라도 사주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밉지는 않죠. 내 살 가지고 왜 자기가 지적질을 하냐 이겁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과는 멀리하세요. 아니면 이 말을 꼭 하십시오. 너 요즘 EBS 봤니? 배워서 바로 써먹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 씨가 나오는데 너처럼 꽉 막힌 애들이 보면 딱 좋은 방송이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시거나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작 소통이 필요한 사람은 안 봐요. 소통을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나이 먹고 말하는 걸 뭐하러 배워? 어?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가족과 담을 쌓는 말, 남에게 피해 주는 거짓말, 응? 이런 거 잘하시죠?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올해 예순이 됐습니다. 인생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응? 마침내 깨달은 저의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 어릴 때 잘 배워서 오래도록 잘 써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게 뭐죠? 숨 쉬는 겁니다. 그걸 잘 써먹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늦게까지 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씹는 거. 밥 먹을 때 음식 잘 씹어 드시는 분들이요, 소화기관이 좋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닦는 거. 이것도 어릴 때 잘

잘 배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해서 열무김치 같은 거 어그적 어그적 잘 씹어 드시더라고요. 말도 그래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걸 잘 배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가 한 욕 전부 돌려받습니다. 아유, 그 시베리아 허스키 수박씨 발라먹을 자식, 야 잘 뒤졌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요 이 세치혀가 좌지우지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워서 바로 써먹는 소통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위, 바위, 고. 가위, 아이고 참.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이게 뒷골목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상대방을 바라보며 터치를 해야 됩니다. 모 국회의원이 행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한 사람들이요 전부 그 국회의원을 싫어하더래요. 악수를 하면서 다음 사람을 쳐다봤대요. 다음 사람. 아니 누가 당신하고 말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자마자 나와 눈을 마주치라고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이러면서 얘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 세 가지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요.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바위입니다. 바위. 집중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상대방의 관심사로.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보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집중시켜야 합니다. 아,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치매 예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귓볼을요. 이렇게 잡아당겨 보세요. 귓볼. 어? 그러면 치매가 안 옵니다. 자, 이것만 하면 치매가 안 오는데 왜 그럼 치매 환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귓볼 당기는 걸 까먹었어. 그래요? 까먹어서. 메롱. 그렇게 귀엽게 지금 따라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소통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보. 상대에 대한 배려와 반응입니다. 아유, 건강해 보이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소통을 합니까? 서로 막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기분 좋게 행복해지는 것이 소통의 목적입니다. 결국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앞으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특히 양치질 전에는. 1964년 동부시립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제 엉덩이를 때렸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일빵인가요? 보통의 아이들은 아마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겠죠. 그런데 이 첫 단어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의 소통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소통 유형 다섯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나는 그리고 상대는 어떤 유형인지 알고서 대화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한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자, 우선 그 A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A형. 오. A형인데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문자 A라 소심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B형 손 드시고.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C형, C형. 아, C형 간염 말고. 아, C형은 없나? 그럼 AB형, AB형. O형, O형. 그런데 아직까지 손 안 드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 소통은요. 참여가 기본입니다. 자꾸 따라해야 돼요. 배워서 써먹을 수 있으려면요. 자꾸 따라하셔야 됩니다. 수영도 그렇잖아요. 물에 뛰어들어야 배우지 교과서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소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엄마가 아니니까 한 번만 할 테니까 바로바로 따라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각자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강사형. 항상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단점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죠. CEO형. 리더십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다만 돈이 우선이라 이해득실을 항상 따집니다. 법률가형. 규칙, 규범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직자형. 타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독선에 빠질 수 있으며 화를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MC형. 친화력이 뛰어나고 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며 어느 유형의 사람들인지 맞춰보세요. 대화방이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내일 만나서 술 한잔 할까? 모임을 주도하는 CEO형입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건강 생각해서 술은 좀 자제하자. 강사형은요, 항상 상식적인 말을 하죠. 그래, 이번 모임은 술보다 그냥 유민홍 식당에서 만나자. 그게 건강에 좋아. 내가 요즘 장이 안 좋아. 남을 배려하는 성직자형입니다. 장이 안 좋아? 그럴수록 알콜로 세척을 해줘야지.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MC형입니다. 원래 다음 주가 정기 모임이잖아. 다음 주에 봐. 규칙을 중요시하는 법률가형입니다. 바쁜 사람은 빠지고 내일 가능한 사람만 모이면 되겠네. 원래대로 다음 주에 봐. 넌 맨날 네 생각만 하냐? 지난번 너 때문에 장소를 바꿔줬잖아. 누가 바꿔달라고 했어? 니들이 정한 거잖아. 아유, 별거 아닌 걸로 왜들 싸워? 그러지 마. 좋은 생각이 있다. 내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어때? 그럼 지출이 크지. 평소대로 한 달에 한 번만 봐. 이 대화 속엔요, 각자의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어, 문장, 이런 걸잘 파악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아유, 근데 얼마에 오셨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 이사를 갔는데 훅 들어오면서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우선시하는 CEO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혹시 이 아파트 부녀회장님이세요? 아우,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아니, 뭐 그딴 걸 물어봐요? 이랬다가는요, 이사 온 첫날부터 그분한테 찍혀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지금부터입니다. 2%와의 대화. 세상엔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2%가 존재합니다. 일명 돌아이. 도라이와의 소통법은 이겁니다. 36개 줄행랑. 지난 15년간 수천 곳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니까요.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의 한 병원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체 3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할머니는 로또에 당첨돼서 하하하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한 할아버지는 그 파란색 알약을 먹고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웃다가 하셨고, 마지막은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비 오는 날 골프 치다가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급혈압 맞아 죽었대요.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아까 웃다가 죽었다는 얘기, 그 대전병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예요? 내가 대전에서 평생 살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인데요. 아니, 그럼 왜 대전이라고 그럽니까? 부산, 광주, 서울 다 놔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대화가 안 되는

2%를 만나시면요. 그렇게 하세요. 입을 닫고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박수 쳐주시고요. 별로였다면 죄송합니다.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0: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고!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호나우딩요라는 유명한 브라질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수와 닮았다고 해서 닥터 딩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저 닥터 딩요가 알려드릴 내용은 대체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가? 고지혈증의 원인, 특히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에서의 그 지질은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뉩니다. 이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철저하게 구분해야 오늘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 콜레스테롤. 자, 이 지방은 석유 같은 에너지라고 친다면 콜레스테롤은 석유로 만들었지만 에너지는 아닌 플라스틱 같은 구조물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남포 호르몬, 담즙, 비타민 D, 세포막, 신경 등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지방은 에너지, 즉 석유, 콜레스테롤은 석유로 만든 구조물, 즉 플라스틱, 꼭 기억하세요. 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콜레스테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있고 피 속에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피 속에는 지방, 콜레스테롤 중에서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식에서는 거꾸로 콜레스테롤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지방, 혈액은 콜레스테롤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속의 지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당처럼 그냥 피를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혈당은 사탕이라서 그냥 손에 들고 옮기면 되는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석유통과 큰 플라스틱 구조물이라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옮길 수가 없고 단백질이라는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음식의 지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지질의 종류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지방 삼총사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식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포화지방은 삼겹살 버터에 주로 많고 불포화지방은 생선 견과류에 주로 많아요.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랑 차돌박이, 식이 콜레스테롤은 달걀 노른자에 많습니다. 자, 지방부터 실제 구조를 보면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기본적으로 지방은 긴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똑똑 끊어서 에너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피 속의 중성지방도 똑같아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포화지방은 그냥 완전히 일자 모양인데, 불포화지방은 중간에 한두 군데 정도가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꺾인 모양이 트랜스 모양으로 꺾여 있습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불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꺾여 있다는 거. 근데 콜레스테롤은 구조가 아예 다르게 생겼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피에로가 무는 긴 막대 풍선에 한번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지방은 피에로가 무는 긴 막대 풍선, 콜레스테롤은 그 막대 풍선을 가지고 이런 풍선계를 접은 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실제로 지방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접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가정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포화지방은 그냥 긴 일자 막대 풍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계를 접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은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풍선계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계를 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이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강아지를 약간 미리 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아지 접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으로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상승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지질의 95% 이상이 아까 그 지방 삼총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식이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많아도 5%를 넘지 않습니다. 먹는 지질은 그냥 대부분이 다 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은 아주 소량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지질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체지방은 남녀 거의 차이 없이 대략 14kg 정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12kg 이상이 다 중성지방이에요. 배에 있는 내장지방도 중성지방이고 피 속에 있는 지방도 그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몸 전체 콜레스테롤은 다 합쳐서 평균 140g입니다. 우리 몸의 중성지방이 보통 10kg가 넘는데 그 중요한 콜레스테롤은 고작 140g밖에 안 됩니다. 그 140g 중에서도 또 100g 정도는 세포막에 이미 안정된 상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문제가 되는 혈중 콜레스테롤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8에서 12g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의 12kg의 중성지방이 동맥경화를 일으킨 게 아니고 피 속에 있는 단 8에서 12g의 콜레스테롤이 바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양은 단 1g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에 콜레스테롤 1g만 있으면 그 중요한 세포막, 담즙, 성호르몬,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1g을 매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LDL 수치는 아직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LDL 40 정도의 수치가 되면 우리가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그 담즙 만들고 비타민 D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즉, LDL 콜레스테롤 최소한 40까지는 낮추면 낮출수록 건강하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공통으로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0: 우리나라 성인 평균 LDL이 116인데 이게 평균이 120 정도인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은 원래 40 정도였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120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심지어 고지혈증 환자로 부르는 LDL 160이 넘는 분들은 얼마나 높은 건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즉 말해서 LDL이 반드시 필요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좋은 LDL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당이 사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당뇨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서울에서 쓸 플라스틱을 LDL이라는 수송 트럭으로 부산에서 택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몸 전체 플라스틱 수송 트럭이 40대였는데, 현대 들어와서 평균 120대로 늘어난 기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지혈증 환자는 160대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트럭이 40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40대는 여전히 세포막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초과한 120대는 혈관벽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인류가 LDL이 높아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긴 그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HDL, 즉 고밀도는 부산으로 향하는 즉 하행선만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서울에서 사용하고 남은 플라스틱을 싣고 가는 게주 역할이지만 LDL이 군데군데 혈관에 일으킨 교통사고 지점에도 들러서 혈관에 박혀있는 콜레스테롤도 수거해가는 바로 청소차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 인류는 왜 지난 100년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1g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1g은 평균적으로 간에서 800ml 생산하고 우리가 음식 섭취로 200ml를 보충합니다. 이 간이 생산하는 800ml가 보통은 오로지 체질에 달린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분명히 음식이 관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식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식이 지방, 그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즉,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식사 요인이 바로 포화지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육류의 지방, 닭, 오리 같은 가공류의 껍질, 버터, 야자유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식이 원인을 기여도 순으로, 중요한 순서로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양이 제일 중요하고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합친 총 지방량이 많은 게 2번. 그 다음에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그냥 전체 칼로리 섭취가 많은 게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입니다. 자, 한국인의 포화지방 섭취량이 현재 얼마나 될까요? 2016-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총지방을 46g 섭취하고 그중에 긴 막대 풍선에 해당하는 포화지방을 하루 14.2g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는 포화지방을 하루에 평균 19.7g 섭취해서 일 권장량 15g을 훌쩍 초과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인의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즉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는 평균 261mg으로 보고됐습니다. 전체 식이 지질의 5%도 아니고 0.5%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총 결론을 내보면 첫째, 음식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혈중 지방은, 즉 중성지방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힘이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먹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먹는 지방이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중에 지방이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지방이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의 내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파리 가기 전에 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여행하실 지역은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이제 만들어준 대표적인 공간이죠.

바로 루브르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이 센느강 우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루브르 미술관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뭐 소장 작품이 한 35만 점 정도 이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하루에 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여기를 수십 차례 갔지만 한 번에 전체를 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여기 참 가고는 싶고 왠지 안 가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루브르 미술관을 그래도 알짜배기로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이 방법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유리 피라미드이죠. 원래는 이게 루브르 미술관이 원래는 궁이었습니다. 그 유리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거센 반대에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좀 잘 안 어울리죠. 굉장히 고풍스러운 궁전에 굉장히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요. 근데 왜 1989년도에 이게 지어졌냐?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촉발한 지 200주년 기념물로서 이 유리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 루브르 미술관을 즐기는 첫 번째 시작인데 한 4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 미술관을 완전 정복하겠다. 그 4시간 안에 최대한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관람 시간을 보통 한국 관광객분들은 특히 유난히 아침잠이 별로 없잖아요. 호텔 조식도 제일 먼저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침에 가서 보면 되게 정말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이 많이 줄서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역발상으로 오후 한 두세 시쯤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기다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쯤에 이곳에 오셔서 입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입장 시간을 단축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세 점은 꼭 봐야 되는데요. 그세 작품 중에 1등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고 세 번째는 자클 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세 점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볼 것인가? 이 동선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루브르 미술관의 구조물은 크게 A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틀어진 A자, 우리 치면 약간 이렇게 각이선 A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왼쪽 편, 여기는 리실뉴의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가 슐리 관, 오른쪽이 드논 관이에요. 이렇게 요세 개가 있습니다. 0층,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1층입니다. 그래서 0층에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오른쪽 관을 보셔야 돼요. 드논 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드린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스의 승리의 여신, 미켈란젤로의 작품 노회상이 바로 이 드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0층에서는 오른쪽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층,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2층이죠. 1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회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카라바치오, 벨라스케스, 자클루이 다비드, 뭐 앵그르, 들라크루아 이런 사람들, 즉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그 명작화들이 대부분 이 드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0층에서 조각을 보시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1층에서 그림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층 더 올라가셔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왼쪽 편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편두번 보셨으니 이제 가운데를 통해서 이제 왼쪽 편으로 가시면 이 리슐뉴의 관인데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루벤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푸생 이렇게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전 명작들 그리고 프랑스 회화를 대표하는 뭐 샤르댕이나 그뤼즈 같은 사람들도 이 리슐뉴의 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로를 따라 가시다 보면 나는 저쪽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사람이 많아. 그쪽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루브르에 오는 99.9%가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그림들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 계세요. 원래 여행은 지식보다 눈치잖아요.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지도만 따라가시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그림의 배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프랑스 이 루브르 미술관 측에서 소장작이 35만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때로 어떤 기획전이나 때때로 작품의 위치를 좀 바꾸기도 합니다. 전시의 맥락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기를 기본으로 하되,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난 글로 가서 길을 잃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잃은 길을 쭉 가시다 보면 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그림만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요 경로를 따라가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침내 도착한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자, 일단 모나리자에 오면 일단 가슴이 벅차요. 드디어 왔구나. 너구나. 이런 느낌이죠. 전 세계 만 백성이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처지예요. 모두가 앞다투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자리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어려워요. 자,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가 모나리자를 볼때 여러분, 모나리자를 전면에 두고 오른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떤 코가 이만큼 큰 어떤 남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프랑스화 1세의 초상화입니다. 프랑스화 1세. 이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모셔온 왕이에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소장하게 된 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남들은 다 모나리자를 볼때좀 아는 척 하시고 싶다 하면 프랑스와 1세 조상화를 보면서 너구나 이렇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분 덕분에 모나리자가 이 프랑스에 있게 된 셈인 거죠. 유럽 미술사 있죠? 서양 미술사에서 모나리자를 이해하시면 미술사의 30%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그림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럽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완성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르네상스 미술이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에서 그냥 잘 그린 그림 있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잘 그린 그림 그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나리자처럼 그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작품은 0층에서 보셨던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이 밀로의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완성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유럽 미술사의 시작점을 대부분 고대 그리스에서 찾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균형, 조화 이런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도록 이제 현현시킨 것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밀로의 비너스 그러면 밀로란 사람이 만든 줄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밀로 섬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뜻에서 밀로의 비너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그 2000년 정도 전에, 그 오랜 시간 전에, 이토록 아름답게 대리석이 아니라 무슨 정말 물처럼 흐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죠. 루브르 미술관은 고대 이집트부터 이제 1848년까지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소장 컬렉션의 어떤 풍성함, 깊이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나 뭐 승리 여신 이런 조각상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각에서는 좀, 어쨌든, 이제, 약탈 문화재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루브르 컬렉션의 어떤 깊이감을 더하는 것이 바로 이 밀로 비너스 같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는 자클루이 다비드의 이제 대관식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을 그렸다기보다는 사실로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대관식이죠. 대관식이라는 것은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게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그림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고 있죠. 그러면 그림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죠. 그림 제목을 그러면 황후의 대관식이라고 고쳐 부르든가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장면으로 그렸어야 되죠. 근데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나폴레옹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씌워줌을 당하는 순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교황이 관을 주니까 그것을 자기가 받아

0: 따서 셀프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굉장히 황제가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제는 이미 관을 쓰고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아, 당연히 교황 성화가 황제에게 관을 씌워줬구나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겠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제 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으로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나폴레옹이 관을 씌워주고 있는 측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에 약간 머리가 좀 벗겨진 분이 한분 계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폴레옹 대관식에 올 수는 없죠. 그런데 저기를 그려 넣었다는 것은 나폴레옹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거의 동급이다. 뭐 약간 아니면 나폴레옹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을 전하기 위한 거짓이죠. 프로파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자클리 다비드 대관식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그림이라고 다비드도 믿었어요. 자기가 그릴 때는. 하지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훔쳐온 베로네자의 카나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한 4, 5cm 좀더 큽니다. 이 자크리 다비드의 대관식이 두 번째로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크리 다비드의 대관식은 2등 중에는 1등입니다. 혹시 루브르를 좀더 구석구석 좀 살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림 두 점은 첫 번째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미술사에서 뭐 반고의 자화상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자화상이죠. 이 자화상 보시면 어떤 노년의 쓸쓸함이랄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림을 잘 모르시더라도 보시면 감동받는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네스 페이메이르 그림이 이제 이곳에 하나 있는데요.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라는 아주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이 그림을 보러 자주 갔었는데요. 오후 늦게 이렇게 해가 질 즈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소박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 들고 무엇보다 여긴 되게 한적해요. 모나리자를 보시고 야 루브르 미술관 갔더니 무슨 도떼기 시장 갔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예, 이쪽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차분한 정갈한 시간을 또 보시면서 루브르 미술관 관람을 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4시간 안에 다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점을 중심으로 유리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컬렉션을 살펴보시면 왜 루브르 미술관에 전 세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브르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부간의 소통인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두번 결혼을 해봐서 두 배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통만큼 소통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혼했던 그 여자와 다시 재혼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소통을 잘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후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혼자 쓸쓸히 살다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손이 이렇게 진짜 돼지 족발이 됐잖아요. 돼지 족발. 어? 내가 잘못했어. 난 말로 주는 상처가 정말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처분을 내려주더군요. 접근금지, 가처분. 그래도 계속 빌었더니 용서를 해주었어요. 당신 정말 바뀌었네. 사람 바뀌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사실 제가 유머 소통 강사로 수천 번의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바뀌더군요. 말이 바뀌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몸이 바뀌더라고요. 말을 바꾸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부부간의 행복을 찾지 못하신 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켜주는 주문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큰 적은요, 애들입니다. 이제 애들을 버리고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세요. 더 늦기 전에. 저희 부부는요, 새벽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작가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렸죠? 대표작으로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내조의 여왕, 별에서 온 그대를 저도 쓰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저랑 함께했던 후배의 작품이고요. 저는 KBS에서 마주보며 사랑하며라는 시트콤을 썼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고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응? 근데 그 시트콤에 제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나오죠. 이름만. 신새벽. 왜 이름이 새벽이죠? 새벽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새벽에 만들었어요. 재미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 작가가 못됐겠죠. 어쨌든 이 아들 새벽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물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저와 아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부 소통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부부간 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자녀고요. 우리 시대 온 국민의 관심사는 돈 많이 벌어서 자식 교육 잘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되었고 성공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교육으로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려서 노후가 불안한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대화를 했다 하면 싸움이 되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킨 부부들의 대화는 행복할까요? 최근 자녀들 교육에 성공하신 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썰렁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잘나서 한 명은 그냥 유럽에서 큰 사업을 하고 한 명은 또 미국에서 또 의사 하시고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귀국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식 하지 마시고요. 부부끼리 소통하면서 남은 생을 잘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릉 쪽에 가면요. 해안도로가 있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노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남편이 아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바다를 보고 또 아내 어깨에 이렇게 기댔다가 바다를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다가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렇게 아내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기대세요? 방귀인 거야. 여러분은 만약에 배우자가 방귀를 끼면 뭐라고 하십니까? 뭘 먹은 거니? 야, 나가서 끼든가. 앞으로 끼지 마. 아니, 방귀가 앞으로 끼나요? 뒤로 끼지. 이런 사람들은요, 강사형입니다. 당신, 한 번에, 나도 한번 낀다. 그래야 공평하지. 이 CEO형입니다. CEO형. 환경오염 수준이구만. 환경오염. 아유, 무슨 얘기야. 당신도 지난번에 꼈잖아. 내가 언제? 증거 있어? 법률가형입니다. 레간자구만. 소리 없이 강해. 이, 성직자형입니다. 전국 방귀자랑 빵빵빵빵빵빵빵 김옥자 씨 우승. 이 재밌게 해주는 MC형입니다. MC형. 그러면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요? 부부 소통의 키워드 사랑에서 찾아보세요. 자기야, 방귀 소리가 예전만 못하다. 같이 운동이라도 하자. 냄새가 시큼한 거 보니까 위장이 안 좋은가 봐. 우리 종합검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요. 진짜 사랑한다면 감싸주세요. 시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낀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장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0: 애미가 장이 안 좋으면 애미가 방귀를 뀌냐?
1: 그래서 온 가족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90%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10%는 카드로 해결되고요. 특히 CEO형들은요, 모든 걸 이해득실로 따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조카 결혼식에 갈 옷이 없네. 옷장에 있는 건 옷이 아니라 걸레야?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뭔 놈의 옷이야? 이렇게 돈, 돈, 돈 생각만 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산 아내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조카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네. 마땅한 옷이 없지. 옷 사러 백화점 갈까? 무슨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는데. 아유, 괜찮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백도 하나 사자고. 아유, 돈이 어딨어요. 걱정 마. 지난주 로또 샀어. 5천원만 맞으면은 그걸로 연장 하나 사가지고 은행 털러 가면 돼. 아, 이러면 아내가 웃을 거 아니에요. 여보, 그래. 은행 털러 가자. 내가 망 볼게. 아,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할 때 남편들은 겉보다 속을 보세요. 허전한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일단은 말로 채워주세요. 당신 지난번 동창회 갔을 때 입었던 옷 있잖아. 그거 10년은 젊게 보이더라고. 부부가 나이가 들면 옛날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추억의 통장에 많이 저축해 두세요. 하나, 둘, 빼먹어야 살지. 마이너스 통장 되면요, 환갑 전에 파산합니다. 추억 중에는요, 좋은 것만 쌓아두고, 부정적 기억은 빨리 날려버리세요. 여보, 맛있어 보이길래 귤좀 사왔어. 아우,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데, 이 강사 형들은요, 꼭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아유, 이렇게 큰 귤은 맛이 없다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요, 몇 번이나. 그럼 남편은 사다 주고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다음번엔 빈손으로 옵니다. 아우, 귤 보니까 임신했을 때 생각나네.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도 사다 주지도 않고. 그때는 귤이 귀했잖아. 아, 됐어요. 내가 귀했어봐. 제주도 가서라도 귤을 사오지. 아, 미안해, 여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철이. 응? 이러면 될 걸. 법률가 형들은요,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그때는 귤이 귀했대니까 음료를 어떻게 사다 줘? 그게 내 잘못이야. 알았어. 내 평생 제사상에 올려줄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귀도 안 들리니까 대화는 짧고 굵게 말을 하세요. 미안해. 먹고 싶은 거다 말해. 내가 카트째로 끌고 올게.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없는 부부 100쌍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5%가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5%의 답장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사소한 의견 갈등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침묵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는 각방까지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부부가 합방을 해야지, 부부지. 각방이 웬 말입니까? 각방이. 어? 그렇다고 이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랑은 남아있거든요. 동지애적 사랑. 한마디로 우정입니다. 친밀감은 남았지만 열정은 사라진 그런 부부들. 그래도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헌신적 사랑은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정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고 나면 부부관계는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봅 봅시다. 첫 번째, 고백하기. 고백.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데이트 장소를 찾아가거나 세컨 허니문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살았던 동네도 가보시고요. 함께 봤던 영화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도 아내와 함께 첫 데이트를 했던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저희가 처음 데이트할 때 갔던 스파게티 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두 번째, 함께하기.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안마해주기.

함께 귀파주기, 함께 커피 마시기. 저희 부부는요,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좋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이제 부모만 남은 집에 행복으로 채울 것이냐, 고독으로 채울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세 마디로 새 출발해 봅시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0: 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해 왔을 때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go.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이 공통적으로 일으키는 동맥경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LDL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셨습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이없어 하시거나 날벼락 맞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고지혈증이나 병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고지혈증을 포함한 혈압, 당뇨 같은 생활습관 병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콜레스테롤 높으면 갑자기 쓰러진다더라, 뭐 불구가 된다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으시면 그제서야 겁이 나서 병원에 오셔서 약을 한 보따리 받아가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아픈 데가 없고 불편한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왜 치료해야 될까요? 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정상이란 수치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비 나오는 영화 부산행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생활습관병에 걸린 거를 좀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걸리는 순간부터 뇌출혈 좀비, 뇌경색 좀비, 심근경색 좀비, 신부전 좀비, 신부전 좀비 이 다섯 마리의 좀비가 쫓아오는 걸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다섯 가지는 고혈압 합병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다섯 개를 제가 그냥 임의로 뽑은 거예요. 자, 이 좀비들은 어느 정도 속도로 나를 쫓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느리긴 해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제 물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열심히 도망가는 것만이 물리지 않는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고혈압 치료를 최대한 잘한다고 해도 물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빨리 도망치는 것이고 그러면 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혈압을 높은 상태로 방치하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확실해요. 당뇨병은요, 뇌경색, 심근경색, 신부전, 실명, 하지혈단 이 다섯 마리의 좀비가 쫓아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지혈증은 뇌경색, 심근경색 딱 이 두 마리만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공통적인 합병증은 뇌경색 좀비와 심근경색 좀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죽상동맥경화예요. 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공통적으로 죽상동맥 경화라는 방식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죽상동맥 경화는 뭐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만성콩팥병 등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됩니다. 자, 이 죽상동맥경화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혈관 중에서 각 장기로, 각 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동맥은 수도 파이프 내지는 고무호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도 파이프를 이루는 동맥벽 1층과 2층 사이에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이는 것, 즉 수도 파이프가 녹슬어서 두꺼워지는 것을 죽상 동맥 경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상할 때그 죽은 우리가 좋아하는 전복죽, 호박죽 할때그 죽입니다. 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혈관이라는 수도 파이프의 벽에 죽의 형태로 플라크가 파고들어서 녹이 스는 것을 죽상동맥경화라고 할수 있어요. 이 죽상동맥경화의 원인은 7가지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세 가지에 흡연, 유전, 나이, 그리고 원인을 알수 없는 염증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죽상동맥경화가 특히 무서운 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2019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질환이 세계 사망원인 1위, 뇌경색으로 대표되는 뇌졸중이 사망원인 2위였어요. 물론 국내는 암을 폐암, 위암, 간암 이걸 전부 모든 암을 다 합쳐서 그냥 암이라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각각의 암을 장기별로 따로 통계를 낸다면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원인 1위가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또이 죽상동맥경화로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뇌경색 사망 주수를 전부 다 합치면 거의 모든 암 사망자를 다 합친 것과 맞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심뇌혈관 사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심근경색이 그리 많나? 내 주위에 한 명도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지금 국내 아무 대학병원이나 심장중환자실에 딱 하루만 만약에 견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제 말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병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동맥경화가 무서운 점두 번째는 사망 직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근경색은 이제 협심증이라는 그나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간 형태의 질환이 있어서 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협심증도 무조건 다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별 심각한 증상이 없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경색도 똑같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중간 형태의 병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 죽상동맥경화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재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죽상동맥경화가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거의 더 나빠지는 쪽으로만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피부 주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아무리 보톡스를 많이 맞아도 다시 애기 피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늦게, 좀덜 늙는 겁니다. 즉, 한번 망가진 혈관은 우리가 인터넷에 자주 보는 그런 혈관 청소 같은 개념으로 다시 깨끗한 새 혈관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서구적인 식습관, 소위 말해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대 이전이라도 당류와 나트륨, 포화지방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은 최대한 일찍부터 생활 속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 장수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쌓여있는 죽상동맥경화를 걷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상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늦게 쌓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늦춰서 죽을 때까지 뇌경색, 심근경색에 안 걸리는 것을 목표로

0: 하는 게 바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졸증이 각각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압력이 혈관에 부딪히는 힘을 전다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다능력과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독성, 즉 체중 당화산물, 이두 가지가 먼저 혈관 안쪽 벽을 손상시켜서 1층과 2층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틈 사이에 바로 고지혈증의 핵심인 LDL, 점일도 지단백이 콜레스테롤을 솔솔 뿌려줍니다. 그러면 혈관벽 1층과 2층 사이에 이 콜레스테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콜레스테롤이 점점 산화, 즉 녹이 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로 간주해서 혈관에 살던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이 세포는 마치 방울방울 거품이 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이 거품세포와 칼슘, 그리고 2층에 살던 혈관 근육세포 등등이 서로 막 뭉치면서 바로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이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뇌혈관이나 심장 관상동맥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혈관 내강은 아주 좁아집니다. 이때 그 두껍고 좁은 부위가 어느 순간에 안쪽 벽이 탁 터지면서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탁 틀어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죽상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결론을 내면 딱 다음 다섯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여기에는 식습관, 체중관리, 운동, 금주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 네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금연이에요. 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는 그 과정만 막으면 죽상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여러 항산화제들로 뇌경색, 심근경색을 예방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죽상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걸로 완벽히 입증된 항산화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해서 죽상동맥경화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정의하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우리 수명과 건강에 굉장히 큰 중요한 질환이 맞고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죠. 파리 가기 전에 세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굉장히 지적인 분위기를 이제 물씬 풍길 수 있는 지역인 바로 생제르맹 데프레와 오르세 미술관 근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생제르맹 데프레라는 지역은 1950년대 이후에 센느강 좌안 지역이죠. 리브 고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성의 중심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하철로 가시면 4호선 생제르맹 데프레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걸어 나오시면 딱 이곳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생제르맹 데프레 성당이 있고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또 여기에 있고 그 미술학교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유명 카페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상류층의 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파리라는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래도 이제 오르세 미술관일 것 같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센느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원래는 기차역으로 그리고 호텔로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곳이 이제 새로운 기차역이 생기면서 쓰임이 이제 다해서 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미술관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에게 공개했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은 한마디로 하면 모르고 그림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유럽 역사, 뭐 종교, 신화 이런 거에 지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루브르 미술관 가서 그림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알고 보는 그림들이거든요. 반면에 난 잘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파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그림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르세 미술관이 좋습니다. 왜? 여기는 바로 모네, 뭐 빈센트 반 고흐 이런 화가들처럼 인상파 그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브르 미술관과 오르세 미술관의 이 소장된 컬렉션의 차이는 뭐냐? 무슨 기준으로 이 두 미술관이 나뉘어져 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정답은 1848년이라는 해입니다. 즉, 1848년 이전 컬렉션은 루브르 미술관에 있고요. 이후 컬렉션은 오르세에 있습니다. 그냥 좀 더 가깝고 좀 더 쉬운 그림들은 오르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사실 막 35만 점 그러고 막 1년을 봐도 다 못 본다 막 이런 말에 좀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르세 미술관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는 대로 보면 돼요. 동선에 대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참 고급 정보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르세 미술관 들어가면 이제 1층 왼쪽 쭉 대충 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이제 이 4층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술사의 지식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뭘 하겠어요? 뒤에 보면 시계탑이 붙어 있습니다. 둥그런 시계. 그 대형 시계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다 찍으세요. 찍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그 찍고 올 걸. 그걸 찍고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오른쪽. 거기는 유명한 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화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 유명한 화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 그림 하고 되어 있어요. 남들이 열심히 사진 찍는 그림을 같이 사진을 찍으세요. 한 5장 정도.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남들이 사진 찍는 그림 한 5점을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 편으로 넘어가세요. 그 왼쪽 편으로 넘어가면 밀레, 뭐 쿠르베 이런 화가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럴 때 좀 전에 찍었던 스마트폰의 그 그림들을 꺼내서 비교하시면서 봐야 돼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에 찍은 그 그림들이 당시에는 정답의 그림이고 잘 그린 그림이고 팔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밀레와 쿠르베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안 팔린 그림이고 못 그린 그림이고 틀린 그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오른쪽은 한가해요. 반면에 왼쪽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만큼 미술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1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마네 그림이나 모네 그림이나 빈센트 반 고흐나 고겐 그림이나 르누아르 그림 보실 때도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대여섯 점을 꺼내서 비교해서 보시면 왜 고흐의 그림이 안 팔렸는지 딱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께서도 지금 내가 한 500만 원 들여서 그림 산다 그래도 뭐 쿠르베 밀레 이런 애들보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그림을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 신고전주의 그림이 훨씬 잘 그린 것 같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이를 그렇게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림을 감상하시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다. 자, 그리고 위층에 올라가시면 이제 마네로부터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오르세 미술관의 스타는 누구예요? 고흐, 모네, 르누아르, 고갱 이런 화가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가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에드와르 마네입니다. 이 마네란 화가가 가장 이 오르세 미술관의 중요한 화가인데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뭐라 그랬어요? 모나리자라고 했죠? 그 모나리자가 루브르 미술관의 주인이라면 오르세 미술의 주인은 바로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과 올림피아입니다. 그만큼 이 마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마네의 그림 꼭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마네, 모네 헷갈리죠? 많은 분들 마네, 모네 헷갈립니다. 이 마네, 모네 헷갈릴 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마네, 모네 그러지 모네, 마네 안 그러잖아요. 마네, 모네, 마네가 형이에요. 마네가 형이기 때문에 마네가 좀 더 고전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인 그림이 뭐냐면

만의 그림 앞에서는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그림을 찍어요. 하지만 모네는 어떻습니까? 셀카를 찍습니다. 왜? 그림이 예쁘거든요.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셀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만의 그림을 이제 더 많이 보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의 모네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의 모네 그림을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흐의 뭐 유명한 작품들 있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 꼭 한번 직접 감상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곳은 위층에 이제 자연광을 최대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좀 답답한 기운도 좀 적고, 그래서 그림을 좀더잘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가 같은 화가는 조각도 있습니다. 근데 드가의 조각 보시면 약간 조각을 잘 모르더라도 약간 갸웃거리게 돼요. 이게 조각인가 싶어요. 왜? 우리가 아는 조각은 미켈란젤로나 혹은 로뎅 같은 조각이죠. 근데 드가의 조각은 어떻습니까? 소녀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옷을 진짜 천을 잘라서 옷을 입힌다거나 머리카락을 진짜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각인가 인형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조각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또볼수 있고, 드가의 뭐그 아주 유명한 그 발레리나 시리즈도 있으니까 꼭 한번 감상하시면 좋고, 오히려 루브르보다 오르세에서 훨씬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됩니다. 아, 근데 중간에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가볍게 식사를 하셔도 되고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가보시면, 그 예전에 이게 기차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계탑들 배경으로 그 보시면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센느강과 파리 시내가 좀 보입니다. 근데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시다 보면, 내가 그 모네의 그 유명한 그림 보려고 했는데 여기 없네? 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유명한 그림은 오르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르세에서 나오셔서 다리를 건너서 가시면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습니다. 모네의 수련을 위해서 만든 미술관이 바로 이 오랑주리 미술관이에요.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수련을 보면, 아, 나의 거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련을 마치 모네의 정원에서 보시듯이 그림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 아, 모네 수련 봤으니까 여기 이제 그만 오랑주리 미술관 다 봤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랑주리 미술관 지하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피카소의 초기 작들이죠. 청색 시대의 작품도 여기 있고, 그 외에도 뭐 모딜리아니 그림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네의 수련만 보시고 나오지 마시고 지하에 가셔가지고 나머지 작품도 꼭 관람하시고, 아, 오랑주리 미술관까지 보시면 아, 인상파 미술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물씬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 가시기 전에 꼭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공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련 앞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공연이 있을 때 수련을 배경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훨씬 더이 수련을 새로운 방식으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가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좀더이 생제르맹 대포르의 지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센느강을 따라서 오는 건데요. 약간 왼쪽으로 뒤로 돌아서 가다 보면 그 생제르맹 대포르의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테라스이자 카페 테라스가 바로 레드마고, 그런 카페 드 플로어입니다. 이 카페 드 플로어와 레드마고는 사실은 이 지역을 느끼기에 아주 중요한 카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이 카페 드 플로어는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 뭐를 비롯해서 당대의 철학가, 문학가, 예술가 이러한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약간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예, 이곳까지 걸어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카페 드 플로어는 그 쇼콜라쇼라 그러죠. 따뜻한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보다는 그런 음료 한번 마셔보시고, 레드마고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이 광장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샴페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도 좋고, 그런 걸 한번 마시면서 파리 지행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여행의 또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르세와 오랑주리 미술관, 그리고 파리의 좀 지적인 상류층들이 사는 문화적으로 세련된 생제르맹 데 뷔페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을 낳은 건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몇 달 후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아들을 보여드렸죠. 저는 미국의 라디오 코리아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 아내만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아내가 아버님께 자랑스럽게 말을 했대요. 아버님, 우리 새벽이 좀 보세요. 손죠? 손죠? 그랬더니 손을 척 엄마 손 위에 올려놓더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개도 한다. 개도.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밥상을 차리며 아내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새벽이가 커서 판사나 검사가 됐으면 좋으시겠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내 여동생이 판사나 검사 앞에 서지나 말라고 그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는데 아내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사실 저희 집안은 그런 블랙조크를 자주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순진하게 컸던 아내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 가족의 대화법에는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웃음도 착한 웃음과 나쁜 웃음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코미디 작가가 되고서 깨달았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소통 유형에 따라 말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1: 뭐?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회사를 그만둬? 그만두는 이유가 뭔데? 어? 잘린 거 아니야?
0: 강사형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 다른 일을 뭘 할지 결정하고 그만두는 게 낫지. 어? 안 그래?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때려치는 거야? 요즘 취직도 어려운데. 어? CEO형입니다. 요즘은 능력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시대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네 잘못이니까 어? 잘 판단해라. 법률가형입니다. 그래, 우린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데 네 형처럼 계속 집에서 놀면 곤란하다. 성직자형입니다.
1: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 비전이. 어? 너 내일이나 보아라.
0: MC형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답답한 소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열을 받지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 소통의 키워드는 격려. 우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 일단 알겠다. 우리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단다. 아, 그렇게 해야 다른 문제도 부모님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보면요, 대부분 야단을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족이니까 그만두는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2: 네, 친구들이랑 동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려고요.
1: 뭐? 동업? 야, 너 동업을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몇 번을? 어? 그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야. 월급 받는 게 최고인데. 어? 뭐 스타트업? 어? 야, 너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 나 돈 없다.
0: 아, 이렇게 하면 대화가 풀립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죠. 소통은 막힌 걸 뚫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난 널 믿는다.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렇습니다. 자녀들도요, 여러분의 질타나 걱정보다는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99%의 부모들은 격려의 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올까요? 그건 내 자녀가 아직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자식을 가르치는 건 20살까지다. 가르치려다가 그르친다. 관계를 더 나쁘게 하기 싫으면요,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도저히 격려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시니어 소통의 최고의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데 자녀와의 대화를 해보면요, 부모들은 신기한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쩜 나랑 똑같을까? 그런데 내가 닮지 말아야 할 것만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잔소리가 더 심해지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하다면 저 잔소리 사실은 엄마 아빠 스스로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아들한테 항상 그래요. 아들아,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 사실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저한테. 어? 야, 게임 좀 그만해. 어? 그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정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튀어나가 가지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까? 강아지요, 강아지. 아들은 게임하느라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하루는 너무 열받아 가지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등짝 그냥 스매시를 날렸어요. 야, 아빠가 들어왔으면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3년밖에 안된 강아지는 꼬리라도 흔들어 주는데 28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준 아들놈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그후 저는 아들에게 인사 안 한다고 화를 내기보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아드님, 게임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아버지는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러면 아들놈이 날쓱 쳐다보고 피식 웃습니다. 아빠, 안녕?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의 90%는요, 일상적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얼른 쉬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빨랑빨랑 집에 들어와라. 아, 우리가 나무나 꽃을 보면서, 아이고, 싹이 좀 빨리 나와라. 나뭇잎아, 빨리빨리 자라라. 개나리야, 빨리 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냅둬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냥 우리는요, 참 아름답구나. 아유, 예쁘네. 와, 이러면서 감탄만 해주는 거죠. 자식을 보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애들한테 지지 많이 해줬잖아요. 아이고, 지지야, 그거 지지. 커서도 계속 지지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잔소리로 망친 아이는 있어도 잔소리로 잘된 아이는 없습니다. 잔소리가 크면 쨍그랑 유리잔만 깨집니다. 60이 넘은 그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의 재산 문제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유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대학교 때까지만 가르쳐 주고 남는 재산은 엄마 아빠가 다 쓰고 갈 거다. 어?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반대로 하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휴, 이 재산 다네 거다. 다네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 주면요. 자식들은 자기 걸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려줄 생각이면요,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자녀들 간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안 싸우는 집안은요, 제 주변에 딱한 친구밖에 없어요. 그 친구 파산했어요, 파산.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사는 실제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아들과 딸을 둔 부모가 있었는데요. 가까이 사는 둘째 며느리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의 땅과 건물을 첫째 아들하고 딸에게만 증여를 하고 둘째한테는 비밀로 했더랍니다. 그걸 알게 된 둘째 며느리가 섭섭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아휴, 아버님,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돌아돌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남이니까 유산 상속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받고 이 둘째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응? 며느라,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깊지 못했어. 장남은 장남이라 물려준 거고 딸은 살림이 어려워서 미리 준 건데 너한테 말 못해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그런 말까지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모든 수발은 자기가 드는데 며느리는 남이라고 유산 상속에서
빼다니요. 어?

매주 돌봐주던 그 시부모와는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중간에서 그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 내가 남한테인데 내가 내 밥을 왜 차려줘? 남한테. 어? 내가 남한테 왜 운전을 해드려? 어? 당신이 나한테 만약 뭐라고 그러잖아? 당장 이혼이야. 그 뒤로 시부모가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딱 거절하고 지금도 남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저런 못된 며느리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도 조만간 자식들에게 팽당할 위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노인분들이요 참 많습니다. 물론 부모 안 모시는 자식들이 나쁜 건 맞습니다. 난 지들만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아이고 내 팔자야. 서러우시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누가 낳아서 누가 길렀습니까? 사실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벌써 20년째 한마디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물려주셨더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많은 걸 물려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머 감각으로 제가 책을 썼어요. 유머가 이긴다. 그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 재능을 물려주셔서 제가 수천 건의 강의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투자감을 또 물려주셔서 그 돈 다 날렸지만 그래도 여자 보는 감각은 물려주셔서 좋은 아내 얻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 물려주신 고혈압이나 심장병은요. 제가 상속 포기할게요. 섭섭하지 않으시죠? 노력 중인데 잘은 안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다시 뵐 때까지 편안하게 계세요. 아휴, 위에서 아마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제가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0: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지혈증 세 가지 수치에는 LDL, HDL, 중성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중성지방을 교정하는 법, 즉 고중성지방 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균적으로 10kg 이상의 중성지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10kg가 전부 피 속에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배, 비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50에서 199까지가 일종의 고중성지방 혈증의 전 단계로 볼 수 있고 200이 넘으면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처럼 뭐 150, 160 이런 식으로 10단위씩 살금살금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안에도 1,200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중성지방이 무려 1000이 넘는 환자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의 대사는 콜레스테롤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이 흡수되면 세포와 근육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잉여 에너지를 뱃살에 저장해 두게 되는데 그 뱃살에서 혈관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바로 혈중 중성지방이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과도하면 보통은 제일 먼저 피하지방이 쌓이고 우리 몸의 금고라고 할 수 있는 내장 지방에도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거기서도 또 계속 더 들어오면 혈관으로 흘러나와서 바로 이 고중성지방 혈증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각 세포에 당이 흡수되는 어떤 톨게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뱃살이 내장지방이 이 당 흡수 톨게이트를 점점 고장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 결국은 2형 당뇨병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여기 뱃살에 쌓인 내장지방은 혈중 중성지방과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사람이 피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중성지방 자체가 비계고 피계에 있는 게 중성지방이기 때문이에요. 피검사 결과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그냥 내장지방이 많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장지방이 많은데 아직 혈중 중성지방이 덜 올라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장지방이 적은데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고중성지방 혈증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여자도 많아지긴 하지만 대체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남자가 많고 40대 남성의 무려 28%가 고중성지방 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HDL과 LDL은 식사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혈중 중성지방은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14시간 이상 금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성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높여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입자의 크기를 작고 조밀하게 만들어서 혈관에 더 잘 쌓이게 하는 방식으로 심혈관 위험도를 약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LDL 수치와 HDL 수치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사실은 그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여도

낮은 중성지방을 왜 약까지 먹어가면서 질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기여도가 낮더라도 어쨌거나 확실한 독립적인 심내혈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즉 500에서 1000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과 별도로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 치료 세 번째 이유는 중성지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성지방이 높은 것이 어떤 당뇨병 발병의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그 대사 증후군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중성지방 낮추는 노력이 결국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초기 당뇨병을 탈출하는 그 노력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중성지방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섭취 열량이 높고 과체중이며 내장지방이 많으면 올라가는데 이세 가지가 고중성지방 혈증 원인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과잉과 내장지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건들이 이제 뭐 규칙적인 운동, 식이섬유, 통곡물, 오메가3,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3는 영양제가 아니고 고등어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중성지방을 낮추고요. 반면에 단순당이나 과당,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거나 음주를 하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내장지방을 제외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음주가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말랐는데 유독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들이 가끔 계신데 이때 보면 과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면 잉여 에너지가 뱃살에 저장돼서 중성지방이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고중성지방 혈증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쪽이 좀더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가 내장지방을 축적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더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쪽이 영향이 더 크다. 여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을 정리하면 체중 감량이 1번이고 절대적입니다. 일단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이게 고중성지방 혈증 치료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우리가 체중을 1kg 빼면 중성지방 수치가 1.5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200이 넘으면 칼로리를 10% 이상 제한하는 것이 좋고, 500이 넘으면 20% 정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인 것보다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좀더 큽니다. 물론 이게 현재 유행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아주 많이 먹는 그 식단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먹는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을 어느 정도만 불포화지방, 그중에서 특히 오메가3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으로 바꿔주면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패스트푸드나 차돌박이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꿔주면 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또 식이섬유도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총정리하면 우선 야채는 최대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섭취량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은 충분히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데 내 혈중 중성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합 탄수화물 밥이죠. 이 밥은 약간씩 다소 낮추고 포화지방과 단순당의 비율은 아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금주하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즉 우리 내장지방은 애초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저장한 거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의 비율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배터리는 쓰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심지어 딱한 번만 운동하고 피검사를 해봐도 중성지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어떤 대사질환보다 운동의 효과가 가장 큰게 바로 이 고중성지방 혈증입니다. 자, 약물 치료 기준을 짧게 설명드리면
중성지방이 150에서 100

0: 199인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만약에 200이 넘으면 특이하게 LDL 수치를 봐서 LDL 치료제인 스타틴이라는 약을 쓸지를 고려합니다. 자, 중성지방 수치가 500이 넘으면 이제는 급성 체중염 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타틴이 아니고 중성지방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 즉 피브레이트라는 성분의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50 이상이면 생활습관 교정하고, 200 이상이면 스타틴 복용할지 고려하고, 500 이상이면 뭐 피브레이트 쓰고,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50이든, 200이든, 500이든, 체중 감량하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생활습관 교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각 수치에 따라서 약물치료 병행하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예요. 여기에 단순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제한하고 식이섬유와 통곡물,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건강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방법들이 모두 정답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유전적 요인의 아주 극소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은 내가 한 만큼 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왔느냐에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비례합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진료실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정도 나오던 사람도 약을 안 먹고 생활 습관 교정만 정말 열심히 해서 한달 만에 150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실제로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이야말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이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게 절대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병들에 비하면 생활습관 교정이 정말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지금 바로 체중 감량, 운동, 금주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 김태균이었습니다.
1: Yeah. 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죠. 파리 가기 전에 네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행하실 곳은 좀 여유로운 파리입니다. 여유롭고 느린 파리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문화와 여유가 흐르는 오데온과 몽파르나스 지역을 함께 여행하실까 하는데요. 서울과 비교하자면 홍대와 강남역 정도가 결합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활기찬 동시에 문화적인 곳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공간들도 더불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데옹 쪽은 더 젊은 층의 캐주얼한 느낌이면, 몽파르나스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즐기는 그런 품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데옹과 몽파르나스는 사실 거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만약에 룩상부르 정원에서, 몽파르나스까지 가신다 그러면 한 30, 40분 이상 걸으셔야 돼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셔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제 같은 4호선 타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고 버스를 타셔도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오데옹에서 몽파르나스, 몽파르나스에서 오데옹으로 갈수 있는 그 중간 지점쯤에 룩상부르 정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제 여행하실 때는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먼저 룩상부르 정원, 파리에 가보시면 곳곳에 이제 정원이 있는데요. 뭐 정원, 공원,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데, 즉 녹지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지하철역에 작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몽수리 공원 같이 아주 넓게 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파리 가보시면 집들이 어때요? 우리는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많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주택난은 심합니다. 너무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구에 정말 파리랑 그 근교까지 합치면 한 1000만 명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난이 심하다는 뜻은 뭐예요? 집이 좁아요. 집 안에 녹지 공간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도시의 곳곳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실제로 파리를 되게 넓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녹지 공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에게는 약간 앞마당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뭐 간단하게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뭐또 약속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가서 보시면 말을 타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돈 얼마 내고 조랑말을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쓰는 그런 공간인데요. 한번 산책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룩상부르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룩상부르 미술관에 혹시 전시를 하면 전시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좀 산책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 좋은데 프랑스식 정원의 어떤 대표적인 느낌이 이곳에서 든다. 잘 관리된 느낌 있죠. 베르사유 정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좀 보시면 아,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곳곳을 잘 걸어가시다 보면 아주 반가운 구조물을 하나 발견하실 텐데,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다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저녁은 좀 제대로 된 데서 드시겠다 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곳곳에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오데온 극장도 있고,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부터 아주 좀 정식으로 제대로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 또 모두 만족할 만한 식당들이 곳곳에 있으니까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식당에서 이제 뭐 식사하셔도 좋은데 점심을 난좀 가볍게 먹고 싶다 하면 근처에서 이제 샌드위치든 뭐 그런 음식들을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드시면서 정원에 앉아 있는 것 그런 파리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파리쟁 느낌 기분을 느끼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룩상부르 정원을 쭉 살펴보신 다음에 정문으로 나가셔서 정면에 오르막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정면에 딱 보이는 건물이 있거든요. 정문으로 나와서 딱 정면에 오르막 위에 있는 건물. 뭔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건물처럼 느껴집니다. 딱 보자마자. 거기가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이제 신전이었죠. 근데 여기 이 판테온은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든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뭐 볼테르나 장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퀴리 부인, 앙드레 말로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신 그런 곳이죠. 요소 깊은 곳이죠. 그 어떻게 보면 판이란 것은 다양한 파노라마의 판이고 테오는 신을 모시는 거죠. 다양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런 분들이 현대 당대 프랑스의 신과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프랑스인들에게서는 더 없는 영광이죠. 여기에 묻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프랑스의 역사적인 인물. 를 모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푸코의 진자 있죠? 그 진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판테온에 저도 처음에는 판테온까지 가냐 뭐 그리고 가도 뭐 거기 위에 이제 꼭대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꼭대기에 돔이 있는 거기까지 뭘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돔에 가서 보시면 파리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뷰가 다만 4월 초에서 10월 말까지만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시면 좀 아쉽게도 못 보시지만 나머지 계절에서는 파리 뷰를 한번 보시는 것도 특히 해지는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테온을 그냥 겉에서 보면 된다 하시는 분은 겉에서 보신 다음에 그 골목골목을 이제 조금씩 산책하시다 보면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특색 있는 오브제를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서점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르본 대학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오시는 분들은 좀 서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서점이나 음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보면 지베르 조셉이라든가 그런 몇몇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책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고 아니면 이제 헌책방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새 책하고 같이 파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하시는 거에 즐거움이고 루브르나 오르세에서 봤던 화가들의 작은 옛날 화집들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작은 화집을 기념품 삼아 사시는 것도 여행을 기억하는 하나의 또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리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곳곳에 꽃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서 이제 꽃다발도 한번 사보는 것도 저는 또 여행을 즐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예쁜

0: 꽃, 예를 들면 장미도 굉장히 알이 예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꽃을 사서 같이 여행하는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뭐 선물해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빵텅에서 쭉 걸어 내려오시다 보면 소르본 대학 그 광장이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 자체는 들어갈 수가 일단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들 접근이 안 되는데 영화에서 본 옛날 대학 강의실 있죠. 계단 강의실. 그 강의실이 이제 그 소르본 대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학의 느낌이 나는 거죠. 소르본 대학을 못 들어가시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그 대로를 따라 쭉 내려오시다 보면 모퉁이에 딱 보이는 카페 이름이 르 소르봉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창립자 이름을 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르본 대학은 못 들어가지만 소르봉 카페는 가실 수 있으니 거기 가서 차를 한잔 드시면서 한번 여행의 여독을 푸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파리 시내를 잘 다니시다 보면 다 옛날 건물이잖아요. 프랑스가 법적으로 이 껍질은 어느 순간 못 바꿔요. 이 현대적으로. 그래서 껍질만 남겨놓고 안은 다 현대적으로 바꿉니다. 예, 도시 미관을 위해서 겉은 아주 이제 19세기 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답답했는지 파리의 최대한 외곽지역, 그 지역의 거의 경계지음에 해당하는 곳에 세워진 가장 높은 건축물이 이 몽파르나스 타워예요. 그래서 이제 몽파르나스 타워에 일단 올라가시잖아요. 전망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스토랑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은 값이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전경을 보길 바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보다는 그냥 음료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뷰를 즐기시게 되게 좋고 들어가서 보면 에펠탑이 딱 정면에 딱 보여요. 에펠탑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에펠탑이 약간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뷰가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건물이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는 나도 찍혀요. 그래서 에펠탑이 생각만큼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찍는 것도 켜두시지만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것이 두고두고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것도 생제르맹 데프레처럼 이제 뭐 피카소라든가 헤밍웨이, 사무엘 베켓 같은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오던 카페들이 있습니다. 뭐이 지역에 있는 라쿠폴, 르돔 혹은 라 클로즈리 데 릴라 뭐 요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요런 카페 브라스리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요런 데 가보시면 뭐 일단 유명 관광지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곳곳에 이제 뭐 피카소가 앉았던 의자라고 표시하는 그런 어떤 재미도 있지만 외관과 내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 클로즈리 델 릴라나 르돔 이런 데는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려면 예약도 꼭 필요하고 옷도 좀 갖춰 입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캐주얼한 관광지보다는 조금 그런 품격이 있는 그런 걸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 지역에 있는 요런 라쿠폴이나 르돔, 라클로스 데 릴라 요런 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파리의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주로 즐기는 그런 오데옹, 룩상부르 정원, 몽파르나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할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돈, 그리고 친구. 바로 골프입니다. 다른 운동은 어느 정도 하면 재미가 없고 싫증이 나는데 골프는 쳐도 쳐도 치고 싶은 그런 운동입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영어 잘하는 친구랑 하면요. 아우, 최고입니다. 최고. 나이스 샷! 멀리 건! 오케이, 오케이. 반면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야, 너 뒷땅 쳤다, 뒷땅. 너또 양파야? 너 이렇게 맨날 짧으냐? 넌 그걸로 한번더 쳐도 되겠다. 나도 안다고요. 왜 쓸데없이 중계를 해줍니까? 친구 사이라 참지만.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놈의 공을 푸른 초장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인도해 주소서.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은퇴 전에는요,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옛날 친구들이 역시 좋더라고요. 등산 모임, 골프 모임, 자전거 동호회. 올해는 제가 환갑을 맞이하니까요,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다시 갈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초중고 동창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죠? 저 몇 해 전에 여고 동창 모임에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어머 얘, 하나도 안 변했다. 내가 볼때다 할머니인데, 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많이 좀 늙었나 봐요. 어? 백화점이나 병원에 가면,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영 듣기 싫은 거 있죠? 옛날 친구를 만나보면 겉은 좀 변했지만 성격이나 말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한번 결정된 성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냐고 말을 합니다. 친구 없으면 어때? 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안 보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요, 남는 건 자신 혼자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고독사는 보너스고요. 자, 다음 멘트를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나 혹은 친구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모임은 일산에서 만나자. 일산 너무 멀어. 다 같이 오기 편한 강남서 봐. 식당은 한정식집으로. 응? 아유, 점심이 무슨 한정식이야. 그냥 브런치 카페로 하자, 브런치 카페. 그럴 거면 야, 네가 정해, 네가. 넌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냐? 내가 언제 부정적이야? 의견을 낸 거지. 지금도 봐봐. 어? 부정적으로 말하잖아. 어? 부정했다는 말은 그래, 인정한다, 인정해. 어느 모임이나 톡톡 반대 의견을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뭐꼭 틀리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강사형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잘 듣는 학생처럼 대화를 해보세요. 이번 모임은 일산서 만나자. 아, 일산은 너무 멀어. 다 같이 오기 편한 강남서 봐. 강남이 좋겠네. 그럼 네가 좋은 식당 잡아서 알려줘. 그러지 말고 네가 그냥 정해. 내가 갈게. 대화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스타일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일단 부정하고 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경우 상대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고 주도권을 넘겨주면 대부분 다시 그 주도권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학생에게는요, 강사님도 잘해주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친구 자녀들 결혼식이나 부모님의 장례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을 하죠. 가야 하나? 얼마를 해야 되지? 그런데 가보면요, 항상 오는 친구만 옵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는 성직자형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좋구나. 경조사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CEO 형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그 길동이 말이야.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 상갓집은 말이야. 우리가 다 가줬는데 이번 호동이 아들 결혼식엔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럴 땐 맞장구를 쳐줘서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 게 아니라 웃음으로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성직자형의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길동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따로 연락을 했을 거야. MC형의 친구라면 친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네 장례식장엔 내가 꼭 가줄게. 어? 그럼 됐지? 친구와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칭찬입니다. 칭찬. 모임에서 제일 인기 좋은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항상 입에서 칭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넨 참 대단해. 모든 경조사에 가보면은, 자넨 말이야, 다와 있어. 다와 있어. 응? 눈치 채셨어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본인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거를.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요, 칭찬 대신에

자랑을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이렇게 자랑할 때 입 다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라고 해보세요. 달라고. 아유, 지난번에 건물 산 거 말이야. 아유, 많이 올라갔어. 어? 그래? 그럼 나 한 층만 줘, 한 층만. 어? 어, 지난번에 주식 산 거 말이야. 많이 올라갔어. 그래? 야, 나 돈 좀 꿔줘, 돈 좀. 어? 아마 다시는 자랑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와도 잘 지내려면 역시 칭찬으로 소통하세요. 우와,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해. 친구와의 대화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될 소재가 있습니다. 정치, 성, 종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이 패턴이 있어요. 건강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취미 얘기, 그리고 여행 갔다 온 얘기. 그러다가 종교나 정치 얘기를 하다가 막 싸우고 헤어집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 갈등이에요, 갈등. 남북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갈등, 좌우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이런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피하지 않으면 피봅니다. 제가 소통 전문가지만 이런 갈등은 절대로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어? 당신이 안 바뀌잖아요. 인도의 현자를 찾아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보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이고, 녹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출출한데 이 물 좀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어? 자, 짜장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짜장. 에이, 짜장. 자, 짬뽕 드실 분 짬뽕. 예, 짬뽕. 짬뽕이든 짜장이든 각자 기호에 따라 먹으면 되는 건데. 아, 우리나라는요. 어? 이것도 싸움이 생겨. 이것도. 너 짜장 먹는 거 보니까 넌 짬뽕을 싫어하는구나. 아, 내가 짜장 좋다고 그랬지. 언제 짬뽕 싫다고 그랬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남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비겁한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짬짜면. 짬짜면. 응?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요. 따지고 비판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친구 다 잃어버립니다. 난 짜장이 좋아. 짜장이 뭐가 좋아? 어? 오늘 같은 날은 짬뽕이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짜장이 좋아. 오, 넌 짜장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짜장 맛있지. 하지만 오늘은 난 좀 짬뽕이 땡겨. 다음에 너랑 같이 한번 짜장을 먹어보면 좋겠구나. 생각이 달라도 그걸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친구입니다. 애틀란타에 노스포인트 교회가 있는데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가 트럼프하고 힐러리의 선거로 아주 미국이 시끄러웠을 때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공화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말 그들이 밉고 원수 같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혹시 미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나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내 말에 항상 토를 달죠? 그러면 사랑하세요. 왜냐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여보,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만 따뜻합니까? 내가 더 따뜻합니다. 올 초에 과테말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요. 그 입학생 중에 나탈리라는 그 여학생과 제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1년치 학비를 주고 왔는데 내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과테말라까지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 밥 한번 사보세요. 술 한번 사보세요. 당신 장례식장에 와서

때만 나이를 찾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민증! 어? Oldest but goodest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부관이 명관이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친구는 당신이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힘겨운 시대를 함께 헤쳐온 동지로서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Oldest but goodest. 오랜 친구와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hat? Tuesday.
1: Yes.
0: 화요일입니다.
1: 일상 또 랜덤 데이입니다.
0: 맞아요. 이 Tuesday에는 항상 생활 영어 관련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친구 덕에 여자친구 생길라. 이게 제목이에요.
1: 이게 무슨 뜻이죠?
0: 네. 글쎄요. 이거는 내용을 진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용 자체는 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온 시츄에이션이에요.
1: 어?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일까요?
0: 오, 그러니까요. 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소개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뭔가 데이트에 도움이 됐나?
1: 아...
0: 그런 걸 수도 있죠.
1: 한번 일단 보고 싶은데요.
0: 네, 네. 항상 제목을 너무 추상적으로 좀 짓는 편이어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데이트 어떻게 됐어?
1: 너의 데이트 어땠니?
0: 됐어. 네. 요거는 사실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데이트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 일단 아는 단어로. 아는 단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미션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1: 너 나한테 하나
0: 하나
1: 비쳤어. 미친
0: 미쳤어.
1: 거야.
0: 미친 거야. 아, 요거 만약에 꽁상시 해내면 꽁상시 천재입니다.
1: 이거 왕초보 영어 배우신 분, 아니, 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알것 같아요.
0: 오, 꽁상시 왠지 해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빚지다, 빚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네.
0: 자, 일단은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니, 그래서. 아니, 데이트 어떻게 됐어?
2: What?
1: And so,
2: So?
1: how did you date her?
2: Oh, how was the date? How did it go?
1: How did you?
2: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1: Mm-hmm.
2: You recommended.
1: Korean cafe.
2: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1: 너 나한테 하나 빚진 거야.
2: Huh?
1: You owe me one.
2: Ah, I owe you one. Okay. I'll take you to the cafe one time. Romantic.
1: 이건 못 알아들었어.
0: 요즘에 아주 꽁상시가 장난 아닙니다.
1: 아이고,
0: 네.
1: 별 말씀을요.
0: 특히나 후반부에 뭔가 비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내가 너에게 뭘 빚진 것 같다 이런 표현 아예 처음이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이 어순부터 해가지고 그 동사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how did your date go?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You owe me o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데이트 어떻게 됐어? 항상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어? 막 이러면서.
1: 자, so, 그래서, how did your date? 어땠냐, 너의 데이트가?
0: 지금 상호 씨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1: 오,
0: 돼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꽁상 씨는 아까 How did date her?
0: 맞아요, 맞아요. 데이트를 동사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How did you date her? 그녀와가 생략된 거 아닐까요? Date her, your date her. 뭔가 데이터를
0: 근데 또,
1: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것도 그렇고,
1: 좀 뭔가?
0: 갑자기 또 your가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갑자기 안 맞네요. How did date her? 이거랑
0: 네.
1: your date.
0: 오늘 문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오.

0: It's okay. 자, 이거는 제가 어플에서 보여드릴게요.
1: Yeah.
0: So, how did your date? 모르게 되죠?
1: Go?
0: Go. 자, 이래서 말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잘 하셨어도 How was your date?
1: 오, 맞아요.
0: Right?
1: How was your date?
0: 네,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How are you? How is she? 이런 거 예전에 해본 적 있죠.
1: 네.
0: 상태를 물어볼 때 우리가 so 뭐 그런 식으로 How is 무엇?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How was your date? 너의 데이트는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이에요.
1: 아...
0: 자, 오늘은 뭘 활용하냐면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너의 데이트는 진행됐니?
1: 아하.
0: 네. 자, 바로 go라고 하는 동사를 진행됐다. 활용을 해봤어요. 네. 자, go는 엄청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가다잖아요.
1: 네.
0: 가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느낌 좀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0: Right? So go 자체가 뭔가 진행되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되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그래서 너의 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됐어? 이런 느낌. 결국에는 How was your date?과 의미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
1: 같은 건데요.
0: Yes.
1: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됐었어.
0: Mm-hmm.
1: 이게 여기 들어가서 go가
0: right.
1: 진행됐어가 did.
0: 맞아요. 우리한테는 엄청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go를 진행된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1: 아...
0: 네, 이거는 뭐 격식을 떠나서 그냥 캐주얼한 conversation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go. Al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go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went. 그러면 잘 갔다. 그러면 잘이 뭐야? 잘.
1: well.
0: well. 그러면 go well이 잘 진행되다요. right? 그러면 잘 진행됐다는 뭐예요?
1: went well.
0: went well. very nice. 그러면 주어를 모든 것으로 잡아서 모든 게 다 잘 진행됐어.
1: everything
0: uh-huh.
1: went well.
0: that's it. everything went well. 엄청 어색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 인터뷰는 잘 진행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잘 가지 않은 거죠. 그 인터뷰는. The interview
1: was
0: 가지 않았다. 그럼 어때요? 과거에 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idn't.
0: Didn't go.
1: Didn't go.
0: 잘
1: well.
0: Well. Alright. 어색하죠.
1: Yeah.
0: 어색해요. That's okay.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지금 go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그냥 어딘가를 간다로 너무나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뜯어내기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다요. 그래서 모든 게 잘 진행됐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인터뷰는 진행됐다가 아니라
1: 진행되지 않았다.
0: 않았다. go well 하지 않았다. Understand?
1: Yeah.
0: Right. So 문장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은 go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오케이? 하지만 알아둬야 된다는 거. 너무나 많이 쓰니까. 자, 두 문장 한번 좀 흡수하면서 읽어볼게요. Everything went well.
1: Everything went well.
0: The interview didn't go well.
1: Oh, the interview didn't go well.
0: 잘 go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진행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How did your date go? 너의 데이트 어떻게 진행됐어? 자, 여기서 hold on one second, right? 의문사 요거 나왔어요.
1: Yeah.
0: 이거 뭐죠, 우리?
1: How? 어떻게?
0: 어떻게? Right. Very nice. 뭐 방식, 방법, 아니면 상태 같은 거 물어볼 때 쓰는 거 어떻게, 어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자, 당연히 다른 의문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는 어순이 뭐가 와야 돼요?
1: 질문 어순.
0: 완벽하죠. 그렇죠? So how 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뭐뭐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뭐뭐야? Right? 만약에 얘가 빠졌으면 Did your date go?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너의 데이트가 진행됐니? Right?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니? 저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파티 어떻게 진행됐어?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
1: How did the party go?
0: Very nice. How was the party? 해도 되지만 How did the party go? 그 파티가 어떻게 go했어? 이렇게도 쓴다든가 How about this? 오, 발음하는 거 동사로 뭔지 아세요, 성훈 씨? 발음하다?
1: 발음하다요?
0: Uh-huh.
1: 힌트 앞에 하나만 주셨네요.
0: 아,
1: promise.
0: 약속하다. 그건 약속해줘, 그.
1: 발음이요.
0: 잠깐만요. 발음이 영사로 뭐죠? 무슨 션인데?
1: pronunciation.
0: Yeah. 그걸 그냥 동사로 하면 뭘 것 같아요? 한번
1: pronounce?
0: pronounce.
1: pronounce.
0: Oh, close. 그러면 pronounce라는 게, 아, 발음하다구나. 이걸 알고 해보,

0: 너,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 단어를
1: 이 단어.
0: 당신 어떻게 프로나운스 하죠? 당신 어떻게 프로나운스 해요?
1: How do you
0: 이
1: pronounce
0: 단어.
1: this word?
0: 그렇죠. 자, 문장을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첫 번째 거는 How did the party go? 그 파티는 어떻게 갔어?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어. Correct? 자, 두 번째는 당신은 이 word를 어떻게 pronounce 했나요?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거는 상대방한테 진짜 당신은 보통 어떻게 해요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you를 잡을 때는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1: 모릅니다.
0: 아, 이거는 꼭 상훈 씨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우리가 흔히 왜 불특정 다수?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you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또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질문에다가 앞에 how를 넣어서 의문사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바꿔봤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How did the party go?
1: How did the party go?
0: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
1: How do you pronounce this
0: Very
1: word?
0: nice.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So, how did your day go?
1: So, how did your day
0: 어떻게
1: go?
0: 그게 갔어? 한마디로 진행됐어,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아, 내가 추천한 한국식 카페에 내가 데려갔지. 외국에서도 그런, 뭐, 예를 들어, K타운에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인기 많거든요.
1: 자, 나는 투컬 그녀를 데리고 갔다. 어디로? To the Korean cafe로,
0: 오, very
1: 그죠?
0: nice. 근데 어떤
1: 자,
0: 카페예요?
1: 한국식 카페. 그죠? 뭐가 어떤 게 너가 추천했었던.
0: 그쵸. So, the Korean cafe를 조금 더 꾸며준 느낌인데요?
1: 네.
0: 그쵸?
1: 너가
0: 네가?
1: 추천해준 코리안 카페로.
0: 그렇죠.
1: Recommend.
0: 오, 지금 발음 약간 삐걱할 뻔했는데,
1: 근데
0: 바로
1: 여기서
0: 픽스했습니다.
1: 과거였으니까 과거로 맞춰서 추천해줬던 recommended.
0: I took her, 어디로? To the Korean cafe. 어떤 cafe you recommended. 오, 문장 엄청 길어졌습니다.
1: 네.
0: Check it out. 오, 스펠링 맞는 거죠?
1: 아마도요.
0: 오케이, 자, M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Right? So recommended, 과거로까지 이렇게 써봤는데, 요거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gain, recommend는 우리가 사실 I recommen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죠?
1: 맞아요.
0: 자, 바로 추천하다. 되겠는데 지금 상훈 씨가 실수로 recommend를 할 뻔했죠.
1: 예.
0: 근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1: Recommend.
0: recommend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So 여기 R 이 부분이 re가 아니라 re 느낌. Right? So you recommended 이렇게 됐고요. 자, 그 앞에 카페가 나왔어요. 카페. 그렇죠?
1: 예.
0: 요거 상훈 씨 한번 발음 어떻게 할것 같아요? 느낌?
1: 저 한번 비춰주세요.
0: Okay.
1: Cafe.
0: 오.
1: Cafe.
0: 오호, 완벽합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사실 나라에 따라 발음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cafe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fe가 좀 늘어졌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보겠습니다. cafe, cafe.
1: Cafe,
0: There
1: cafe.
0: you go. S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Okay. 자, 그리고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I took her to the blah blah blah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took가 뭐의 과거죠?
1: Take의
0: take의 과거.
1: 과거죠.
0: take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취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1: 데려가다.
0: 맞아요.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는 그녀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To the Korean cafe. So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데려오는 거는 bring을 쓰지만 데려가는 거는 take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take someone, okay? Take me, take her, take him. 그런데 어디로라고 하면은 전치사 뭐 들어가요? To somewhere, right? So 요걸로 이명작 두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볼게요. 한강을 the Han River 이렇게 쓸게요. The Han River. 그러면은 나는 그를 데려갔어. The Han River로 데려갔어. 어떡할까요?
1: I took him to the Han River.
0: 그렇죠. I took him to the Han River. 자, so how about this? 너나 데려갈 수 있니? 그 해변으로?
1: Can you bring me?
0: Take me.
1: Can you take me
0: Uh-huh.
1: the beach?
0: 전체다 하나 빠졌죠.
1: To the beach.
0: To the beach. So, 쉽지 않죠, 그렇죠?
1: 입이 아직 안 붙어요.
0: Yes, 아직 to가 느낌이 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라고.

0: 할 때, 목적지를 얘기를 할 때, to라는 전치사 꼭 써주기. 하지만, 성우 씨.
1: Yeah.
0: I have a question. Yeah. 만약에 here, there, 이런 게 나와요.
1: 아,
0: to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 무조건 빠져야 돼요.
0: 빠져야 됩니다.
1: Can you take me there?
0: 그렇습니다.
1: Can you take me here?
0: 그죠. 근데 사실, here이라는 말은 쓸 일은 많이는 없을
1: 그러네요.
0: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there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there는 이미 그 자체가 t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두 개 읽어볼게요. I took him to the Han River.
1: I took him to the Han River.
0: Alright. Can you take me to the beach?
1: Can you take me to the beach?
0: Alright. 자, 요거 가볼게요.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1: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
0: Recommended. 그렇죠.
1: 와, 오늘 발음이 좀 어렵네요.
0: Right, right. 이 뒤에 부분은요, 문장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단계에 있어요. 그 cafe, 명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주어가 동사한 명사 이런 식인데요. 이건 지금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중급쯤에서 충분히 또 다룰 예정이에요. 오케이?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So, how did your date go? So, how did your date go?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0: Okay,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를 완전 좋아하더라고. 음성. 고마워, 친구. 오, 역시 이래서 데이트 많이 가본 친구에게 또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된다.
1: 네.
0: 네.
1: 자, she absolutely 나왔습니다.
0: 오.
1: 그녀는 완전히 사랑했어.
0: 완전히.
1: 완전 사랑했어. 뭐를? 그곳을, 거기를.
0: Uh-huh.
1: Thanks, bro. 고마워, 친구. Uh-huh. 거기를 이라고 하셨는데, 직역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곳을.
0: 그곳을.
1: 야 yeah. 아니면은 뭐, 그 지점을. 약간 요런 느낌.
0: 사무실 이제는 막, 저의 뇌가 약간 간지러운?
1: 아.
0: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여기 약간 그곳을. 요런 느낌. 뭐, the spot.
0: 아니면은
1: the place. 뭐, 요런 느낌들이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0: 와. 혹시
1: 보여주세요.
0: 장난 아닙니다. 한번 let's check it out, right? So she absolutely loved the spot. Thanks, bro. 쿨하게. Place.
1: 오!
0: Okay. So 심지어 두 개 다 썼는데 저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으면은 진짜 둘 이거 place나 spot 했을 것 같아요. Spot은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작은 뭐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흔히 왜 여기가 hot spot이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어떤 곳 장소 place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강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아한 것도 아니라
1: absolutely
0: yes. 자. 완전히 해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죠. 아마 이거 미드나 영화 같은 데서도
1: yeah.
0: 엄청 많이 들어보잖아.
1: 맞아요.
0: Absolutely, right?
1: Yeah.
0: Yeah. Okay. So 저는 개인적으로는 absolutely 이렇게 해서 두 번 힘을 좀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오케이. 자, 제가 두 번 드리겠습니다. Absolutely. Absolutely.
1: Absolutely.
0: Mm-hmm.
1: Absolutely.
0: Yes. Okay.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말이 맞아 할 때 그냥 솔직히 You are right 하면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네 말이 완전 맞다야. 어떻게 할까요?
1: You are absolutely right.
0: 그거죠. 자, 그러면 나 그 쇼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 뭐 그냥 I enjoy the show 이러면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나 완전히 그 쇼를 즐겼어. 어떻게 할까요?
1: Oh, I absolutely enjoy the show.
0: 그렇죠. 완전히 지금 덜덜덜 떨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Right? 약간 totally처럼 좀 강조를 해준 거죠. 여러분, 두 문장 읽어볼게요. You are absolutely right.
1: You are absolutely right.
0: I absolutely enjoy the show.
1: I absolutely enjoy the show.
0: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쿨한 느낌. Thanks, br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통 언제 쓰죠, bro?
1: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꼭 이게 진짜 형제가 아니어도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형? 동생?
1: 네, 형 동생이니까 bro 하죠.
0: 그냥 bro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제가 사실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1: yeah.
0: bro 말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원래는 bro는 뭘 줄인 거예요? By the way,
1: brother,
0: right? 이거 말고 좀 비슷한 거 있습니다.
1: 더
0: 슬랭기 있는.
1: 더 슬랭기 있는 거요?
0: 네.
1: 뭐가 있을까요? Human, thanks human.
0: 야 대박이다 인간.
1: Yeah, thanks.
0: Okay.
1: Thanks.

0: Dude,
1: son 어때요? son.
0: son?
1: Yes. 아들 있죠?
0: 오, 이게 된다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1: 얘는 그 태양성이 아니라
0: 아니, 알죠? 제가 뭐 설마 오랜만에
1: 잠깐만.
0: 써서 그런
1: 마음을
0: 거야.
1: 메모로 쓴것 같아. 오케이, 자, 이그 son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 슬랭기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즘 분들은 그 힙합이나 이런 거 너무 즐기시니까.
0: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어우, 야, 진짜 고맙다, 내 새끼. 내 아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친구가 내
1: 친한할
0: 새끼라고
1: 때,
0: 하잖아요.
1: 친할 때
0: 예.
1: 딱
0: 그런
1: 그런
0: 느낌.
1: 느낌. 진짜 그래요. 제가 상훈 씨한테 무슨 아들뻘이 아닌데도 Hey son, what's up son? 이런 거 엄청 많이
0: 약간 마이
1: 쓰거든요.
0: 베이비 같은
1: 약간
0: 느낌이네요, 그죠?
1: 그렇죠. 그래서 친한 경우에 이제 보통 남자들끼리 친근한 표시를 할때 bro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기서 영화 봤을 때 아들 관계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0: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1: 자, 문장 마지막입니다. 너 나한테 하나 비친 거야. 이거를 완벽하게 했더라고요, 아까 콩창 씨가.
0: 요거는 덩어리로 저희가 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1: Oh, man.
0: 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1: Okay.
0: 왜냐면 저도 많이 지금 우리 마유쌤한테 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아, I owe you.
1: I owe you.
0: One.
1: 오.
0: 하나 빚졌으니까. 다른 건안 빚졌으니. 딱 영어 배우는 것만 빚졌기 때문에,
1: 근데
0: only one.
1: 제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you owe me one. 너 나한테 하나 owe 한다. 정답?
0: Yeah.
1: 맞습니다. 자, 여기서 one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owe, 빚지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는 돈을 빚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그런 거
0: 아.
1: 말고 지금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은혜가,
0: 은혜.
1: 아, 맞아요. 은혜. 뭐
0: 은혜를
1: 그런
0: 입다.
1: 것들, 기타 등등을 빚진다라고 할 때, 심지어 있잖아요. 사과를 빚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0: 사과를
1: 너
0: 빚진다는
1: 나한테
0: 뜻.
1: 사과 빚졌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미안한 짓을 하나 했다.
1: 그쵸. 사과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뭔가를 어우한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많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So, owe someone, 그 다음에 something. 뭐를 빚지고 있는지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난 너에게 하나 빚진다. 아까 했던
0: 오,
1: 거.
0: 했어요.
1: 예. 네.
0: I owe you
1: 그렇죠.
0: one.
1: I owe you one. Thank you, man.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Tom은 나에게 빚지고 있어. 얼마? $5. 어떻게 할까요?
0: Tom owes me
1: Ooh!
0: $5.
1: 그렇죠. There you
0: 3인칭
1: go.
0: 단수.
1: 좋아요. 자, 이런 것도 까먹게 되거든요. So, owes me $5. 두 문장 읽어볼게요. I owe you one.
0: I owe you one.
1: Tom owes me $5.
0: Oh, Tom owes me $5.
1: Okay, there you go.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You owe me one.
0: You owe me one.
1: 하나 빚진 거야.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You owe me one. You owe me one.
1: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So, how did your date go? So, how did your date go?
2: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1: You owe me one. You owe me one.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명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로 출발해 볼게요. 데이트 어떻게 됐어? 너의 데이트는 어떻게 진행됐니?
0: How did your date go?
1: 너의 데이트는 어떻게 진행됐어?
0: How did your date go?
1: 그렇죠. How did your date go? 두 번째. 그 파티 어떻게 됐어? 해볼까요?
0: How did the party go?
1: 그 파티 어떻게 됐네?
0: How did the party go?
1: How did the party go?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 You로 써보세요.
0: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
1: You're very close. 자, pronunciation은 명사고 pronounce. 이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명사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명사 위주로 배우고
0: 우리는 명사를 좋아해요.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
1: Okay.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Owe someone something. 갑니다. 너 나한테 하나 빚진 거야. 현재형으로.
0: You owe me one.
1: 아, 그렇죠. You owe me one.
0: 갚아라는 혹시 뭐예요?
1: 갚아. Oh, you have to pay me back.
0: 아, you have to pay me back.
1: 네, pay someone back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너 나한테, 아, 너한테 하나 빚졌네. 아, 내가 너에게 하나 빚졌네.
0: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1: Yes.
0: I owe you one.
1: I owe you one. 마지막. Tom은 나한테 빚졌어. 얼마? $5 빚졌어.
0: Tom owes me $5.
1: 그렇죠. Tom owes me $5. 오케이. 좋습니다. 입영자 패턴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데이트 어떻게 됐어? How did your day go? 파티 어떻게 됐어? How did the party go?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 너 나한테 하나 빚진 거야. You owe me one. 너한테 하나 빚졌네. 나 너한테 하나 빚졌네. I owe you one. 탐은 나한테 $5 빚졌어. Tom owes me $5.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Oh, so, how did your day go?
2: Oh, I took her to the Korean cafe you recommended. Oh, she absolutely loved the place. Thanks, bro.
0: Oh, you owe me one.
2: I think I owe you two or three.
1: Yes.
0: Yes.
1: You guys made it.
0: We owe you one.
1: Oh,
0: everything.
1: Yeah, it's alright.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녀원자 퀴즈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우리는 걱정돼. 근데 누가? 그 아이가 걱정돼. 영어에서는 뭐뭐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되는 거 어떻게 해요?
0: We are worried.
1: We are worried. 근데 그 child에 대해서.
0: About the child.
1: There you go. We are worried about the child.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Owe someon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20를 빚졌어. 나는 그녀에게 $20를 빚졌다.
0: 이건 진짜 그냥 빚진 거네요.
1: 그러네요. 정말 말 그대로. 근데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빚진 상태다. 이런 식으로.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주일입니다.
1: Wednesday도 직업 영어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오늘 어떤 직업으로 또 저희가 빠져듭니까?
0: 자, 제 생각에는 상훈 씨가 굉장히 좋아할 또 job 관련돼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 관련해서 택배만큼 기분 좋은 건 없지.
1: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기사님.
0: 저도 사랑해요.
1: 수고 많으시고요.
0: 네.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전 진짜 한국의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주셔가지고, 뭐라고 할까,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시간도 맞춰주시고, 막, 기타 등등.
1: 뭐, 요즘에는, 밤 한 10시에 주문하면 새벽 1시인가 2시에 와 있어요.
0: 와, 진짜로.
1: 네,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0: 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전 세계 최고다, 넘버원이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해요. 네.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전데요. 오, 마유 게임즈에서 온 건가요? 오, 엄청 흥분되네요. 그래도 게임 또 주문하면 얼마나 또 기분 좋습니까?
1: 아유,
0: 그렇죠? 네네.
1: 네네.
0: 자, 요거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요.
1: 네네.
0: 네. 자, 두 번째 미션. 그럼요.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택배 기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요것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얼핏 들으면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1: 예.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해? 하실 거지만요.
1: 너가 나의 하루를 만들었다.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오늘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배우시면
1: 맞아요.
0: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홍성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1: Jackson. Yes. 허허, 전데요. 혹시 마유 게임스에서 온 건가요? 엄청 흥분돼요.
2: Sorry, sir.
1: 그러니까 it's me that
2: Mr.
1: it's me.
2: Jackson.
1: Is it from Mayu Games?
2: Oh, yes.
1: I'm so excited.
2: Okay. So print your name here.
1: Yeah.
2: I also need your signature.
1: Signature. Okay. Oh, sure. 그럼요. 아니,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You make me my day. Thank you.
2: I make you your day.
1: 오.
2: Oh, I made your day. Okay, sir. Let me get it for
1: 이거 아닌가? 아무튼 난 기분 좋아. Thank you.
0: 네, 오늘도 또 우리 꽁상 씨한테 감동받는 날입니다.
1: 근데 처음 건
0: 네.
1: 조금 아쉽지 않았어요? 좀.
0: 앞에 부분이요?
1: 네.
0: 아니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 오?
0: 뭐 전치사 하나 정도?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복습을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요.
1: 네.
0: 오늘 뭐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들. 상훈 씨, 칭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전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왠지 이 단어인 것 같다 하면 맞춰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That's me. Is it from Mayu Games? Oh, I'm super excited.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씨를 위한 소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우 씨 아무래도 기분 제일 좋잖아요.
1: 아, 또 택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일단은 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소포를.
0: Yeah.
1: 누구를 위한? 미스터 잭슨 씨를 위한.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0: 네.
1: 소포가 보통은 이제 뭐 박스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왕초보영에서 배웠던 거는 패키지를 쓴다고 합니다.
0: 오!
1: 패키지.
0: 상훈 씨, 복습하지 마요. 어색해요, 이거.
1: 저는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너무 영어를 잘하면 또 왕초보 MC에서 하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방에만 집중하는데도 본 강의만 들어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0: 너무 아름답습니다.
1: Yes.
0: 자, 일단, 이랬는데 패키지 틀리진 않겠죠? 자, package, package. Are you sure?
1: 오, 맞겠죠.
0: 오.
1: 요거는 네.
0: Alright. So
1: 맞는
0: I have
1: 것 같은데요?
0: a package for Mr. Jackson. Check it out.
1: Yes.
0: 완벽합니다. 자, 소포, 포장물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포를 사전에서 찾아버리면 parce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Parcel.
0: P-A-R-C-E-L. 틀린 단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쓰는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캐주얼하게.
1: 네.
0: 그런 것들은 보통 package라고 쓰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 이왕이면 발음할 때 강세 어디 줘야 될것 같아요?
1: 여기 앞에 이해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0: Exactly. So 뒤에는 힘이 좀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GE로 끝나는 단어는 거기 강세가 안 가기 때문에 발음이 좀 세버려요. 그래서 package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여전히 힘이 빠지더라도

0: 입모양은 쥐를 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 들려드릴게요. Package, package.
1: package,
0: 오,
1: package.
0: 상훈 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G2로 끝내는 발음을 상훈 씨가 되게 요즘 잘해줘요. 예,
1: 네.
0: 예전에 여기가 좀 많이 샜었거든요. 이
1: 네.
0: 모양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덩어리 표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So, I have a package. We have a package. 누군가가 패키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누구를 위한 패키지?
1: For
0: 전치사?
1: someone.
0: For someone. 이러면 누구를 위한 소포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deliver 하는 입장이라면, Oh, I have a package for you, 뭐, him.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외국에서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check it out. 한번 해볼게요. Mrs. Lee를 위한 소포가 있는데요. 주어는 나로 잡아볼게요.
1: Yeah. I have a package for Mrs.
0: 그쵸.
1: Lee.
0: I have a package for who? For Mrs. Lee, right? 두 번째 질문형 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오케이. 혹시 절 위한 소포 있으실까요? 아,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혹시 절 위한 소포 있으실까요?
1: Excuse me. Do you have a package for me?
0: 역시 상훈 씨는 이런 거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1: Yeah.
0: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 예를 들어 어떤 한 건물에 돌아다니시면서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딱 잡아서, 저기 죄송한데, 제거 있나요? 딱 이런 식으로, right?
1: 공감되시죠.
0: Yeah, so,
1: 저는 뭐 택배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1: 저는 그 지하 주차장에서
0: 네.
1: 기사님을 만나면, 이상훈 씨, 주세요.
0: 아, 진짜 거의 그러실 것
1: 거기서
0: 같아요.
1: 받아요.
0: 아,
1: 만나면.
0: 왜? 워낙 또 자주 받으시기 때문에, 물건
1: 네.
0: 같은 거. 오케이. 자, 요거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package for Mrs. Lee.
1: I have a package for Mrs.
0: 자,
1: Lee.
0: 이번에는 질문하는 느낌. Do you have a package for me?
1: Do you have a package for me?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1: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0: Alright.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도 미션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기분 완전 좋은 거예요. 전데요? 그 잭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유 게임스에서 나온 거, 온 건가요? 엄청 흥분되네요. 아마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1: 타이틀 같은 건가 봐요,
0: 네, 그런
1: 그죠?
0: 걸 수도 있고.
1: 자, that's me. 아우, 그, 접니다. 미스터 잭슨이 저예요. Is it from Mayu Games? 아, 그것은 마유 게임 그 회사에서 온 건가요?
0: Yes. 아까 전치사 약간 미스했죠.
1: 그러니까 for Mr. Jackson이라고 하니까, 이 꽁상 씨는 그냥, 아, 오케이, for 쓰면 되는구나.
0: 오는
1: 그냥,
0: 대로
1: is
0: 바로.
1: it for? 이렇게 해버린
0: 아,
1: 거예요.
0: 그럴 수 있어요.
1: 아무튼, 요렇게 잘 됐고, 뒤에가, oh, I'm super 흥분입니다. 나는 엄청 흥분돼요.
0: 아, 여기 아까 아쉬웠던 것 같은데.
1: exciting을 썼죠.
0: I think so.
1: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즉석에서 하면 잘안 나오지만, 요렇게 우리가 또
0: 진짜
1: 문장을
0: 나이스. 흥분한, 뭔가 신난이라는 단어.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xcited은 exciting이랑 달라요. 그쵸?
1: 맞아요.
0: Right. 만약에, 오케이. 어떤 굉장히 콘서트 같은 게 있어요.
1: 네.
0: 상훈 씨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가 있어요. 그럼 그 콘서트는 exciting한 거예요? excited한 거예요?
1: 그건 exciting 콘서트예요.
0: 그러면은 저는요?
1: 그래서 내가 excited 된 거예요.
0: Exactly. Exactly.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excite까지, excite. 이게 흥분시키답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렇게 하면 exciting. 그리고 흥분을 시키는 걸 당한, 한마디로 굉장히 신이 나 있는 건 excite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만약에 내가 I'm exciting 이래버리면 나는 남을 흥분하고 신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Right?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excited.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상훈 씨. I don't know if you remember this, but 혹시 요 단어 기억나요?
1: Worked up.
0: 야,
1: 배웠는데.
0: 살짝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1: Worked up.
0: 힌트 좀 드릴까요?
1: 네. 아, 흥분한 거네요.
0: Yes. Remember this? 뭐가 차이가 있죠, 그?
1: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기분 좋게
0: 막 신나고 막.
1: 신나게 뭔가 흥분한 상태고
0: Yes.
1: 요거는 기분 나쁘게 좀 기분이 조금 업셋된 느낌으로 이제 나쁜
0: 맞아요.
1: 느낌.
0: 약간 씩씩대는 이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다 흥분한이라는 느낌으로 한국에서는 쓰

0: 하지만
1: 네.
0: 이거는 보통 그때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I'm sorry I was worked up. Something like that, right? 내가 아까 전에는 흥분했어. 미안해. 이렇게 해서 I'm sorry I was worked up. 얼마 전에 썼죠. 근데 그거는 예! 하는 excitement가 아니기 때문에. Okay, so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Again, excited, 신나 하는 뭔가 기분 좋아서 흥분한. 얘는 약간 씩씩대면서 기분 나빠서 흥분한이라는 느낌. Okay, 자, 그리고 이거를 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지 저도 좀 황당한데.
1: 네.
0: 자, 보세요. Is it from Mario Games에서 왔어요? I'm excited. 앞에 뭐라고 돼있죠?
1: Super.
0: 이거 사실 캐주얼하게 엄청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우리가 엄청 뭐하다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못 썼죠, 예전에?
1: Very.
0: Very. 뭐, so.
1: So.
0: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하는 단어인데요. Super 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happy. 이거를 I'm super happy. 이런 식으로 해서 so나 very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바꾼 겁니다.
1: 그 뉴진스 노래도 있잖아요.
0: 어?
1: I'm shy 아니고.
0: 어.
1: I'm super shy.
0: 오!
1: Super shy, super shy, wait a minute.
0: 가시죠? 같이 따라서 추고 싶은데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 아무튼 super shy입니까? 그러면은 shy인데 완전 shy네요?
1: 완전 수줍은 거.
0: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번 confir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그 드레스 있잖아. 저렴했어.
1: 오.
0: 과거형으로 써볼게요. 근데 완전 저렴했다니까?
1: 어. The dress was super cheap.
0: 얼마나 cheap 했으면 super cheap.
1: 참, 베리. 그러니까 베리랑 소가 너무 지금.
0: 맞아요. 딱 들어가 있어서, 박혀 있어서. 네.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이스한 게 되게 친절하고 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웨이터 완전히 친절했어.
1: The waiter was super nice.
0: 그쵸, the waiter was super nice. 이런 식으로, again, so 대신에 super. 굉장히 캐주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Okay? So 얘는 회화체에 더 잘 어울립니다. 글보다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ess was super cheap.
1: The dress was super cheap.
0: Mm-hmm. The waiter was super nice.
1: The waiter was super nice.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That's me. Is it from Mario Games? Oh, I'm super excited.
1: That's me. Is it from Mario Games? Oh, I'm super excited.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That's me. Is it from Mario Games? Oh, I'm super excited. That's me. Is it from Mayu Games? Oh, I'm super excited.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다. 막 신난다. 얘기했더니 이제 뭐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1: 네.
0: 여기다가 여기 이름 써 주시고 고객님이 서명해 주시고 뭐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자꾸 프린트 하라 그래서 프린트기도 없는데 왜 자꾸 프린트를 하라 그랬는데 저게 써달라는 얘기가 이런 거면. Print your name here. 써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I also, 그리고 또한, 나는 또한 필요해요. 너의 서명이.
0: 상우 씨.
1: 예?
0: 저기 좀 믿어봐도 될까요?
1: 어떤 거요?
0: 왠지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1: 당연히 맞추죠. 여기 이제 오로그래프를 써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슈퍼스타들의, 저 같은 이제 그런 슈퍼스타들의 사인이 필요한 걸. 왜 다.
0: 왜, 나는,
1: 아니, 고개를 막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위트잖아요, 유머. 그러니까, 이제 스타들한테는 오로그래프고, 서명은 사인이거든요. 근데 봐요, 여기 그냥 사인만 써도 돼요. 근데, 풀어주셨잖아요. 사인을 풀어준 뭐예요? 시그니처가 돼요. 사인의 시그니처. 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오, 지금 뭔가 칸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예,
0: yes. S-I-G-N-A-T-U-R-E signature.
1: Yeah.
0: Is that right?
1: Yeah.
0: You sure?
1: I'm sure.
0: Okay. 자, 가보겠습니다. Print your name here 하시고요. I also need your autograph 아니라 signature. 정답입니다. 완벽합니다. Signature. 자. 요거 일단은 서명이라 뜻인데요.
1: 네.
0: 강세부터 어디다 줘야 될까요?
1: Signature.
0: Perfect. Okay. So 앞쪽에 강세 꽝 주시면서 두 번 해볼게요. signature.

0: Signature.
1: Signature.
0: Beautiful.
1: Signature.
0: Ok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ords here?
1: 네,
0: 둘 다 뭔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1: 네.
0: 스타들의 스타가 중요하군요.
1: 아니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유명인의 사인이고, 네네. 요거는 진짜 서명.
0: 그렇습니다. 완벽하죠. 이 signature 무조건 우리가 보통 사인 하잖아요. 상훈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인이라는 거는 명사로 했을 때 어떤 계시라든가, right? 어떤 뭐 신호 이런 그렇죠, 뜻으로 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서명한다는 거에 명사용으로 쓸 때는 signature가 맞아요. 이 signature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네.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signature고 얘도 사인이긴 하지만 사인해 주세요. 상훈 씨 사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의 사인이 아니라 autograph 바로 유명인들의 이런 사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네.
0: Yes, okay. 그래서 이건 엄연히 다른 느낌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상훈 씨 팬인 거예요. 이 택배 기사분이. 그러면 I need your autograph. Come on. 이렇게는 쓸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그거 좀 달라죠. 그래서
0: 한다면
1: I need your signature and autograph.
0: Autograph.
1: Okay. 사인도 필요하고 서명도 필요하고.
0: 위트 있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법적 효력 있는 signature 썼고요. 자, 성우 씨 이거 뭐죠?
1: Also. 또한.
0: 또한, 그렇죠? 자, 이거 발음할 때 여기는 all이 아니라 뭘까요?
1: 아, 약간 입을 벌려줘야 되나
0: exactly. 봐요. Also. 앞쪽에는 이렇게 조금만 벌려주세요. 두 번 갑니다. Also.
1: Also.
0: 자, 예를 들어서 also 활용해서 이걸 볼게요. 나는 너의 전화번호가 필요해. 라고 일단 기본형으로 하면 어때요? 난 너의 전화번호가 필요해.
1: I need your phone number.
0: 나는 너의 전화번호도 필요해. 그러면
1: I also need your phone number.
0: Exactly.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다섯 살이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면 어때요?
1: She is 5 years old.
0: She is 5 years old or she is 5, right? 그녀도 다섯 살이다. 그러면
1: She is also 5 years old.
0: 5 years old.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I also need your phone number.
1: I also need your phone number.
0: Oh, she's also 5.
1: She's also 5. 근데 여기 약간 궁금한 게
0: yeah.
1: 여기는 주어 바로 뒤에 also가 들어가고 여기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also가
0: 네.
1: 들어가요.
0: 방금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일반 동사 앞에 많이 오고요. 얘는 비동사 뒤에 이런 식으로 부사의 위치가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1: 해결되셨죠?
0: 해결됐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So she also, I also need, or she is also 이런 식으로 가졌고요. 자, 그리고 also 말고 상훈 씨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Come on. To도 있고 also도 있고 두 개로 된 거 약간 느낌 있는 거 있는데.
1: 또한? 또한 뭐 있죠?
0: 아, 카메라 감독님들도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알았어요?
1: 우리 카메라 감독님.
0: 진짜? 아, 진짜요?
1: 네. 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0: As well.
1: 역시.
0: 역시 반복이 중요합니다. So, 뭐, 예를 들어서, I need your signature as well.
1: 아.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또 괜찮죠.
1: 근데 그렇죠? 이 as well은 뒤에 들어가요?
0: 네, 보통 걔는 뒤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약간 수준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긴 해요. 자, so,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요. 프린트가 이 출력하는 거잖아요.
1: 네, 저희는 그렇게
0: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프린트하라는 거는요. 이렇게
1: right.
0: 이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라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상훈 리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막 사인하는 게 아니라 yes.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1: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here. Okay.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아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늘 왠지 그냥 넘어가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1: 아, 택배가 도착을 해서 기분이
0: 네,
1: 좋은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근데 아까 꽁상 씨가 완벽하게는 아닌데 제대로 해줬거든요.
1: 네.
0: 한 80%?
1: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럼요를 씁니다. 그럼요는 뭐 of course, sure 이거 써주면 됩니다. 여기가 딱 느낌이 sure 들어가면
0: 오케이,
1: 되고
0: 가볍게 sure
1: you made me my day. 당신은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어요. Thank you. 고마워요. 요렇게.
0: 네.
1: 끊어졌습니다.
0: 아마 그 왕초보 영어 보신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픈해서 볼게요. Sure, you made my day.

0: my day라고 me를 계속
1: You make
0: 넣으시더라고요.
1: me라고 했대.
0: make
1: You
0: me, make
1: make me my day.
0: me. 네. 목적어는 그렇게 따로 그렇게 me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당신은 내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1: You
0: 게
1: made my
0: 맞고요.
1: day.
0: 자, 얘를 그냥 뽑으면 응용을 할수 있게 제가 동사만 뽑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어를 탈락시키고 그냥 make my day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하면 나의 나를 만들어주다. 이건데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지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직역으로 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는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뭔가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의역으로 그냥 암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역하듯이, 아, 내 날이 정말 우울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나의 날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라는 말이 좀 빠져있는 느낌?
1: 그렇죠.
0: Yes. 오케이? So 보통은 이제 you로 많이 말하겠죠. 상대방한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하죠? 너희들.
1: You
0: You
1: guys.
0: guys. 그러면, 야. 너희들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 어떡할까요?
1: Oh, you guys made my
0: 그렇죠. You
1: day.
0: guys made my day. 나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어떡할까요? 당신이 나의 하루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상사님?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1: 상사님?
0: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호 씨, 오늘 갑자기 보너스
1: 오!
0: 100만 원 주고 싶네. 이런 거요.
1: Oh, you made my day, boss.
0: 그렇죠. You made my day, boss.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Oh, I'm super excited.
0: 이거 오늘 매니저분한테 이거 딱
1: 오!
0: 주시면
1: 예.
0: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1: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요.
0: 알겠습니다.
1: 현찰이 없어가지고.
0: Okay, 자, 가볼게요. You guys made my day.
1: You guys made my day.
0: You made my day, boss.
1: You made my day, boss.
0: 본문 가겠습니다.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1: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0: 오케이,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2: That's me. Is it from Mayu Games? Oh, I'm super excited. That's me. Is it from Mayu Games? Oh, I'm super excited.
0: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2: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Sure, you made my day. Thank you.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엄청 흥분되네요. 슈퍼 활용하세요.
1: Oh, I'm super excited.
0: 그쵸? Oh, I'm super excited. 그 드레스 엄청 쌌어.
1: Oh, the dress was super cheap.
0: Super cheap. Very, right? 자, 그 웨이터 엄청 친절했어. 과거로.
1: The waiter was super nice.
0: Oh, the waiter was super nice.
1: Super kind.
0: Oh, super kind.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예 덩어리 표현. Make my day 활용해서 과거라면 made가 되겠죠? 자,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1: Oh, thank you. You made my day.
0: 그렇죠. You made my day.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1: Oh, you guys made my day.
0: You guys made my day. Let's try one more. 당신 덕분에 정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1: 정말?
0: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0: 정말로 나의 날을 만들어줬다.
1: You really made my day.
0: Beautiful. You really made my d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1: 너무 좋죠.
0: 의역이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병작 패턴 한 거 성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오우, 엄청 흥분되네요.
2: 오우, I'm super excited.
1: 그 드레스 엄청 쌌어. The dress was super cheap. 그 웨이터 엄청 친절했어. The waiter was super nice.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You made my day. 여러분 덕분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You guys made my day. 당신 덕분에 정말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You really made my day.
0: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I have a package for Mr. Jackson.
1: That's me. Oh, is it from Mario Games? Oh, I'm super excited.
3: Okay, print your name here. I also need your signature.
1: Sure, sure. Oh, you made my day.
3: No problem, sir.
1: Thank you.
3: Enjoy, I'll just grab it for you.
1: Yes. Yes, 여러분. 정말 you made my day입니다.
0: 오, 진짜 you guys made our day.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손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그녀에게 $20를 빚졌다. 빚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1: 네. 네.
0: 그러면은
1: I owe her
0: 얼마?
1: $20.
0: I owe her $2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super 형용사. 이러면 뭐 very, 뭐 so 대신에 super 써서 엄청 뭐뭐하다.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퀴즈는 엄청 쉬웠어. 그 퀴즈 엄청 쉬웠다고.
1: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네. 맞춰주시면 저희가 정말 super happy 할 것 같습니다.
0: 오, very nice. 여러분 정말 super 쉬울 수 있으니까요.
1: 네.
0: 도전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의 왕초보 영어에 슈퍼 올려주세요.
0: 아, 슈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Thursday 또 우리가 관계. 그럼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
0: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네, 그렇죠. 네,
0: 관련돼서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1: 관계 영어인데 갑자기 왜 혼자 있고 싶어져요?
0: 아, 이럴 때도 또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
1: 혼자 내버려둬야 됩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이럴 때 막 괜히 위로한다고 또 막.
1: 아니 뭐 좀 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좀 뭐 푸는 사람도 있고. 네. 혼자 내버려두는 것도 좀 방법이 시간이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0: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하세요?
1: 저는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와이프가 첫사랑이어서 첫사랑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0: 상호 씨
1: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이렇게 떨리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자, 아무튼 이런 내용 좀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1: 어허.
0: 번째 미션. 너 최근에 엄청 조용하네.
2: 아, 뭔가 말수가 없어졌나 봐요.
0: 맞아요.
2: 표정도 좀 어둡고.
0: 얼굴이 여기가...

0: 시꺼매진 거예요, 지금. 자,
1: 오.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런 말 들어. 마음이 안 좋네. 무슨 얘기를
1: 아, 이거
0: 들었을까?
1: 약간 위로하는. 아, 요거는 뭔가 덩어리처럼, 뭐 개인적으로는
0: 네.
1: 학창시절에 좀 써봤던.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들으면, 그런 말 들어 마음이 안 좋네. 좀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영어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
1: 그러니까,
0: 하나
1: 아, 좀안
0: 있거든요.
1: 됐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뜻이, 그런 뉘앙스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한번
0: 네.
1: 가보겠습니다.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아, 너 최근에 엄청 조용하네.
2: 뭐?
1: You are very quiet lately.
2: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1: Brett broke up?
2: Olivia broke up with me. I'm
1: 와.
2: so depressed.
1: 그런 말 들어 마음이 안 좋네.
2: 뭐?
1: I'm sorry to hear that.
2: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1: 일하러 간다고?
0: 네. 이거 뭡니까? 오늘 해도 돼요. 오늘 해도 돼요. 아, 확실히 그 사원 씨가
1: 예.
0: 굉장히 그 기본적 실력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1: 아우, 뭐,
0: 오. 뭔가, 그러니까 덩어리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 그냥 뭐라 그럴까? 문법만 또 배웠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뭐 이런 영화 좋아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얻는 거를 또 그냥 드랍하지 않고 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영어 배우는 게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저희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웠단
0: 아,
1: 말이야.
0: 그렇죠. 네.
1: 중학교 때 ABCD를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0: Right.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
1: 어유,
0: 때부터도 그 전에도
1: 지금은
0: 막 배우는데.
1: 정식 교과 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때는 이게 쓰는 게 재밌어가지고 했단 말이야.
0: 네. 아,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것을 뭐 학습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약간 즐기는 느낌? 네. 영화 볼 때, 이런 표현 재밌네? 약간 그런 attitude,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4: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3: Oh, I'm sorry to hear that.
4: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a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너 최근에 엄청 조용하네. 너왜
1: 너
0: 그래?
1: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 조용한 상태네. Have PP를 써준 것 같아요. You have been. 그죠? 너는 지금 그러네. 어떻게? 엄청 조용하다, 최근에. 조용하다는 quiet 아니겠습니까?
0: Quiet이요?
1: Be quiet 할때 그거. Quiet.
0: Okay.
1: So
0: Q,
1: quiet.
0: Q는 굉장히 특이하게
1: 아,
0: 쓰시네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Quiet예요?
1: 맞아요. Quiet.
0: Quiet 아니에요? Quiet?
1: Quiet. Be quiet 할 때.
0: 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스펠링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Oh, thank goodness. 이게 진짜 스펠링이 애매하거든요. 사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조용한이라고 할땐 quiet, te가 아니라 et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t하고 e하고 순서를 바꾸면은 quiet이 뭐예요? quiet,
1: quiet.
0: quiet,
1: quiet. quiet이 뭐죠?
0: 꽤나, 꽤나라는
1: 아, 저
0: 단어가
1: 프리리밖에 안
0: 아,
1: 써가지고
0: 그렇군요.
1: 죄송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So 여기 지금 보면 quiet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quiet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놓고 이를 에에 가깝게 발음을 해도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quiet 이렇게 하지 마시고 quiet, quiet 한번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1: Quiet.
0: Quiet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시끄러운이라고 하면은
1: Oh.
0: 뭘 쓸까요?
1: Noisy.
0: 아, noisy도 좋아요. noisy도 좋은데 뭔가
1: 시끄러운.
0: 소리가 큰 거.
1: Loudly?
0: 그냥
1: Loud.
0: yes. 오, LA라고 할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LOUD, loud 이러면 시끄러운이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개 반대되는 거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0: 됐고요. 자, 이거 사실 이 레일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 레일리?
0: 레일리?
1: 레일리가 나왔었죠.
0: 레일리 나왔습니까? Oh, no one second. Alright. 자, 레일리. 요거 좀 설명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자, recently, lately. 우리가 보통 최근에가 영어로 뭐예요? 하면 대부분 요 단어를 말씀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제가 최근에라고 써놨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최근에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1: 그래요?
0: 일단 여기다가 최근에 하나만 써주세요.
1: 네,
0: recently, 최근에. 최근에. 대부분 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자, lately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 네. 들어. 이게 뭔 차이지? 한국어로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랑 조금 뉘앙스가, 한국어에서는 뭐 이거 두개다 뉘앙스가 같다라고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자, 나 최근에 미국 다녀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과거에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할때 보통 recently를 씁니다. 최근에 뭐 했다. So, 동사는 과거 동사를 보통 쓰게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그래온 느낌? 이게 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나 미국 다녀왔다라고는 잘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죠? 최근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는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까운 과거에 쭉 해왔다라는 느낌.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상훈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상훈 씨가 좀 조용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에 한번 그랬다는 느낌보다는 쭉 이래온 느낌. 느낌 와요? 예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과거 동사, 얘는 have
1: MVP.
0: PP, yes, have PP or have been ing. 나중에는 그런 시제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거랑 잘 어울려요. 제가 이렇게 아예 보여드릴게요. I recently moved to Seoul. 이거 뭐예요?
1: 나는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0: 그죠?
1: 했어요.
0: 단순히 과거에 한번 그랬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I have been tired lately. 어떤 느낌?
1: 나는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한 상태예요.
0: 그렇죠. 일회성이 아니라, 최근에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그래왔어요.
1: 요 차이를 조금
0: 네.
1: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으로.
0: 네네네. 이거 계속 앞으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최근 과거에 한번 조용했다가 아니죠.
1: 지금까지
0: 최근
1: 쭉.
0: 들어서 계속 그래왔다라고 하려고 have been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좀 친절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have been 뒤에 형용사를 쓰면요. 과거에 그런 상태였다가 아니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상태다. Right?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과거에 quiet하고 지금도 quiet한 상태다. 라는 느낌. 예를 들어서 나 최근 들어 피곤해 왔어. 좀 한국어로는 어색할 수 있는데 나는 피곤해 온 상태야. 최근 들어. 어떡할까요?
1: I have been tired lately.
0: 그렇죠. I have been tired lately. 뭐 3일 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당신의 따님이 최근 들어 좀 조용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 아이 뭐 그런 기록 그런 거 하는 거
1: 문제
0: 있잖아요.
1: 있나요? 아니, 요즘에 좀 조용한데,
0: 좀
1: 말수가 좀
0: 아이가
1: 없어.
0: 당신의 따님이 조용해 온 상태다. 최근 들어.
1: Your daughter
0: Aha.
1: has been quite
0: 조용한?
1: lately.
0: Quiet
1: Quiet
0: lately.
1: lately.
0: 그렇죠. Very nice. 자, 이것도 보세요. 당신의 딸이 과거에 그냥 한순간 그랬으면 your daughter 과거 동사로 어떻게 해요?
1: Was.
0: was, yes, was quiet. 이렇게 쓰겠죠? 그좀 그게 아니라 계속 요런 상태다. have been 형용사. yes? okay. alright. there you g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tired lately.
1: I have been tired lately.
0: Your daughter has been quiet lately.
1: Your daughter has been quiet lately.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1: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슬퍼.
1: 아, 아.
0: 올리비아랑 헤어졌어. 나
1: 오.
0: 엄청 우울해요.
1: 올리비아 broke up. 네, break up의 과거고,
0: 오케이.
1: 헤어졌다. 그죠?
0: 누구랑요?
1: With me. 나랑. 나랑 올리비아는 헤어졌어. 그래서, I'm so, 나는 굉장히 우울해. 우울하다는 뭐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뭐 글루미도 있지만
0: 오,
1: 이건 진짜 네. 너무 그죠? 오, 침울한 느낌이고
0: 그렇죠.
1: Depressed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0: Okay. Alright. 제일 좀 무난한 거. 네.
1: Depressed.
0: 오케이. Okay. 지금 S가 두 개 나온 것 같고요.
1: Yeah.
0: Okay. Depressed.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정답 볼게요. There you go. 저는 좀 또 걱정했던 게 depressing이라고 할까봐 걱정했지만
1: 아, 그거는 지금 우울해지는 지게 만드는 사람이 depressing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뭔가가 depressing하다는 건 남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Right?
1: 올리비아가 지금 depressing하게 만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나를.
0: So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때요?
1: depressed가 된 거예요.
0: 당한 겁니다. I'm so depressed 됐어요. 그리고 올리비아랑 헤어진 상황이 depressing한
1: 아,
0: 겁니다. 그건 또 계속. 익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을 느끼는이라고 하는 게 더 좋고요. 자, 헤어지다라는 표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십거리로도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자, 헤어지는 거 여기서 뭐 나왔어요?
1: Break up.
0: Break up. Right? 그런데 도대체 누구랑 헤어진다? with 함께 써 주시면 돼요. So break up with someone. 근데 이제 보통은 과거형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So break의 과거 다시 한번.
1: Broke up.
0: Broke up.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or example, right? 나 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1: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0: 그렇죠. I break up이 아니라 I broke up이라고 해야지 헤어졌다가 되겠고요. 자, 상훈 씨 연기 부탁해요.
1: 왜요? 왜요? 뭔데요?
0: 제발 나랑 헤어지지 마. 나랑 헤어지지 말아줘. 제발. 어떻게 할까요?
1: Oh, please don't break up with me.
0: Okay.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간절하고요. 우울하고요.
1: 예, 하남자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하남자. 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뭐 요 정도에서 나눌 수 있겠고.
1: 근데 좀 궁금한 게.
0: 좀, 네, 여기서.
1: 예. I broke up with her. I broke up with Olivia 해도 되는 거네요.
0: That's fine.
1: 오, 상관없네요.
0: 근데 왠지 느낌이 이렇게 하면 살짝 내가 차인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녀랑 헤어졌어 보다 뭔가가 올리비아가 나랑 헤어져 버렸어 하면은
1: 아 살짝, 그런 거네요.
0: 예.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1: 아 근데 주어가 바뀌면서 예. 아 누가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나갔는지
0: 컨트롤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
1: 이해했습니다.
0: 예.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덤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차 버리는 거예요. So Olivia dumped me. 근데 걔는 너무 우울하니까. 근데 좋은 지적입니다. 둘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낭독해 볼게요.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1: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0: Oh, please don't break up with me.
1: Please don't break up with me.
0: okay.
1: 카메라가 밑에까지 서 무릎까지 꿇었을
0: 텐데. 그러니까요. 예. 눈물 쫙 흘리면서.
1: 예.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오,
0: 이거 들어봤나요?
1: 아니요. Split,
0: split up? 그러니까.
1: 예.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0: Yes.
1: 그 볼링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split 상태라고
0: 하거든요. 맞아요. 쪼개진 상태.
1: 쪼개진 느낌이고.
0: Right. So, break up 하나, split up 하나, 둘 다 헤어지다예요. So with 누구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split up은요. 왠지 좀 진지한 관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 친구들, 뭐 중학생끼리, 뭐 고등학생끼리는 이런 거는 너무 오버고
1: 요거는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는 거죠. 요 결혼 생각하는 약간 파혼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너랑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1: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0: 네. But we split up.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진지한 관계에서 헤어진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무난해요. 자, 읽어볼게요.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1: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0: 딱 이랬을 때 우리 미션 문장 나옵니다.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잃어버리잖아요.
1: 또 위로 얘기를 해야죠.
0: 네, 그렇죠. 이랬을 때, 그런 말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네. 뭐라도 좀 말해야죠.
1: 맞아요. I'm sorry 해도 되지만.
0: 네, 근데 아까 상훈 씨가, 꽁상 씨가 그거를 한 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1: 이거 중학교 때 이런 덩어리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0: That's
1: 이런 거를 많이 그래도 접했던 기억이
0: right.
1: 아직 있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걸 들어서 내 마음이 안 좋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0: Beautiful, beautiful.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h, I'm sorry to hear that. 이거는 진짜 예의상 너무 이건 너무 예의 차린 말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씁니다. Oh.

0: Check it out. 음흠, hear. 듣다, 뭐, 들리다 정도의 느낌. 그쵸?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1: 네.
0: 사실 이건 덩어리로 암기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I'm sorry to hear that. 그러면 보통은 바로 전에 상대방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안 좋다라고 할 때, 그냥 fix 돼가지고 위로의 느낌으로
1: 네.
0: 이제 쓸 때, 좋고요. 그쵸? So 여기서 I'm sorry라고 하는 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굳이?
1: 아니죠. 뭔가
0: 뭘까요?
1: 마음이 안 좋다.
0: 맞아요. So, sorry는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미안한 이렇게 암기를 하지는 마세요. 그냥 원래 기본은 마음이 안 좋은인데 그게 문맥에 따라 미안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후회한다는 것도 사실 sorry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So, you'll be sorry.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네, 이런 식으로도 보통 쓰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결국 공통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So, I'm sorry to do something. 뭐 하게 돼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 뭐예요?
1: Here.
0: Here. So, 듣게 돼서, 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런 말 들어서 좀 유감이네요.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1: 네.
0: 예를 들어 지인이 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랬을 때 그런
1: 아.
0: 얘기를 듣고 나서, 어우, 이거는 아니에요. 그쵸? 뭔가 예의를 차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1: 근데 우리에서 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게
0: 그렇죠.
1: 있지만 미국에서는 삼가고인의 명복 그게
0: 비슷한 것
1: 있어요?
0: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국인이 그런 좀안 좋은 뉴스를 들려줬을 때는
1: 네.
0: 저는 듣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당신의 loss라고 얘기를 해요.
1: Loss.
0: loss라는 게 뭔가 상실된 거,
1: 상실된 거.
0: 잃어버린 거. 자, 직역해 드릴게요. 저는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I
1: I'm
0: am, I'm
1: sorry
0: sorry. 자, 듣게 되어
1: to
0: to
1: hear
0: hear 뭐에 대해서 당신의 loss에 대해서.
1: about your loss.
0: 그렇죠. I'm sorry to hear about your loss.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심지어 암기해도 아깝지 않다.
1: 아, 외워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이게
1: 예.
0: 약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든가, 혹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유감입니다. 예, 이런 느낌 줄수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회의 중에 중요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훈 씨가 보스한테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지금 보스가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어떨까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1: 방해하다.
0: 방해하다. 비로
1: 방해하다가
0: 시작하는 거예요. 바.
1: bother?
0: 오케이. 오케이. 당신 방해해서 미안해요.
1: Oh, I'm sorry to bother you.
0: Beautiful. I'm sorry to bother you.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Right.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to hear about your loss.
1: I'm sorry to hear about your loss.
0: 두 번째는, Oh, I'm sorry to bother you.
1: Oh, I'm sorry to bother you.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1: Oh, I'm sorry to hear that.
0: 자, 이랬는데.
1: 왜 웃으세요? 왜요?
0: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네. 네.
1: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네. I feel like, 나 지금 이런 기분이네. 난 그런 기분이다. 뭐? 산책을 하고 싶은.
0: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거는 다른 데 비유기가 너무 애매해서 덩어리를 아예 드렸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는 상훈 씨 한번 hard training 시키기 위해서 산책시키다라는 덩어리가 들어가요.
1: 근데 제가 자꾸
0: 산책하다.
1: 저희가 왕초보 때는 go to work 생각했을 텐데 go to work,
0: Go to war?
1: go to work는
0: Walk.
1: 충분이잖아요.
0: Okay.
1: 근데 go to work
0: Alright.
1: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지금 고가 들어갈 수가 없는
0: 저기
1: 블랭크란
0: 지금.
1: 말이에요. 힌트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0: Okay. 일단 가는 거예요.
1: 가요, go.
0: 가는데
1: Yeah.
0: 거의 전치사만 드릴게요.
1: Yeah.
0: For.
1: For.
0: 그 산책을 목표로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1: Like for the work. For the, 오? A park?
0: 저 죄송한데요.
1: 영어로.
0: 지금 창조하시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1: 모르겠어요.
0: 덩어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게. That's okay. I feel like.
1: For go to work?
0: 일단 ing를 신경 쓰지 마시고
1: Go
0: go for a
1: for work.
0: walk.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상훈 씨처럼 go to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이 walk가 어떤 목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1: 그러네요.
0: walk라는 곳으로 갈 거야. 이거는 틀립니다. So go to라고 하시면 아예 틀리고요. 덩어리 표현으로 go for a walk. 이렇게 하게 되면 하다. 산책하러
1: 그러니까
0: 간다.
1: 산책을 위해서 가다.
0: 맞아.
1: 이거네요.
0: 맞아요. There you go. Walk를 위해서 난갈 거야. 이런 느낌. Right? Go for a walk. 비슷하게는 take a walk.
1: Take a walk.
0: Take a walk도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0: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or taking a walk 이런 느낌. 그리고 발음할 때도 work라고 하시면 안 되죠.
1: 예, yeah, 큰일 납니다. 일하러 가야 돼요.
0: 요거 발음 한번 해주세요. L 발음 거의 없다는 느낌으로
1: walk.
0: 아하,
1: walk.
0: 그렇죠. So go for a walk 아니라 walk. 요거 덩어리로 알아두시고요. Oh yes. 이병작 패턴 나와 있습니다. Feel like 뭐라고 돼 있죠?
1: ing.
0: ing. I feel like doing something.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얘는 I want to do something이랑 의미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거 하고 싶은 기분이 가볍게 드는 겁니다. 가볍게 든다. 오케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 want to live in Korea. 근데 I feel like living in Korea.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좀 기분 좀 드네. 이런 느낌. Right?
1: 네네.
0: Okay. So feel like ing. 자, 예를 들어 낮잠 자다는 뭔지 아세요? 잠깐 자는 거?
1: Take a nap.
0: Take a nap. 그러면 나 약간 낮잠 자고 싶은 기분 드는데.
1: I feel like taking a nap.
0: 그죠? I feel like taking a nap. 자, 질문해 볼게요. 너 기분 들지 않아? 뭔가 먹고 싶은 기분 들지 않아? Do you 말고. 하지 않아? 이런 느낌. 너 들지 않아? 먹고 싶은 기분 들지 않아? 뭔가?
1: Do you want?
0: Do you feel이 아니라?
1: Don't you?
0: Yes, yes.
1: Don't you feel like eating?
0: 뭔가를?
1: Something?
0: Something. Don't you feel like eating something? 이게 결국 뭐예요?
1: 땡기지 않아?
0: 예스. 느낌 맞나요? So feel like ing. 이걸 오히려 여기서 좀 실수가 났네요.
1: 예, 뭐 안 하니까.
0: That's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1: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0: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랑 트레이닝 할게요.
2: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2: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3: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2: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자 가겠습니다. 너 최근에 엄청 조용하네. 최근 들어 엄청 조용해 오고 있네.
1: Oh,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0: Lately. 아주 좋습니다. 계속 그래 왔다. 자, 두 번째. 나 최근에 피곤해 온 상태야.
1: Oh, I have been tired lately.
0: I have been tired lately. 따님이 최근에 조용해 온 상태입니다.
1: Your daughter has been quiet lately.
0: 아주 좋습니다. Just like this, right? Quiet lately. 최근 들어. 라는 느낌. 자, 다음에 우리 I'm sorry to do something. 뭐 하게 돼서 마음이 안 좋다. 뭔가 유감이다. 미안하다. Right? 가볼게요. 그런 말 들어. 마음이 안 좋네.
1: I'm sorry to hear that.
0: 그렇죠. I'm sorry to hear that. 암기하는 거 추천합니다.
1: 네.
0: 자, 다음이요. 뭔가 안 좋은 걸 들었을 때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상실을 듣게 돼요. 당신의 상실을 듣게 돼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1: I'm sorry to hear about your loss.
0: 아, 너무 잘해줬어요. 오케이. So 여기서 이게 삼가공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느낌. 자, 마지막으로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1: I'm sorry to bother you.
0: 그죠. I'm sorry to bother you. bother 하는 거는 뭔가 bother. 신경 쓰이게 하다, 방해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하고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최근에 엄청 조용하네.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나 최근에 피곤해 온 상태야. 나 최근에 피곤해. I have been tired lately. 따님이 최근에 조용해 온 상태입니다.

0: 최근에 조용하네요. Your daughter has been quiet lately. 그런 말 들어 마음이 안 좋네. I'm sorry to hear that. 상실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m sorry to hear about your loss.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I'm sorry to bother you.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0: 해결! You have been so quiet lately.
2: Olivia broke up with me. I'm so depressed.
0: Oh, I'm sorry to hear that.
2: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0: Ah, going for a walk? Oh, 같이 가, together.
2: No.
0: Yes.
1: Well done,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퀴즈는 엄청 쉬웠어. 우리가 엄청이 뭐 so very도 있지만 super 있었잖아요. So the quiz was 무슨 easy?
0: Super easy.
1: Yes.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I'm sorry to do something, righ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또 전화해서 미안해.
0: 이거 올리비아랑 지금 브레이크업 되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1: 소름인데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아, 또 전화 너한테 또 전화해서 미안해.
0: 전화하지 마. 더 싫어해.
1: 자, 아무튼 요거 영작 해봐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도움되는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금요일 또 뭔가 휴가를 가고 싶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요일이네요.
0: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벌써 느낌 올 것 같은데요. 네. 준비성 없는 너 때문에 라는 내용입니다.
1: 준비성이 왜 없을까요?
0: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여권이 만료됐습니다.
1: 아,
0: my goodness.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1: 진짜 이 말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0: 제 소문에도 있자 하니까 상우 씨가. 아,
1: 네. 네.
0: 알겠습니다.
1: 이미지가 있으니까.
0: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잊어버렸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걸로.
1: 잘못된 거예요.
0: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거 충분히 누구나 패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 뭐? 우리 필리핀 여행은 어쩌고?
1: 와,
0: 아, 또 하필 필리핀 가네요,
1: 근데
0: 지금.
1: 아니 뭐
0: 네.
1: 저의 마음속에 지금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0: 네.
1: 필리핀으로 다녀오거든요.
0: 저도 약간 놀란 게, 사실 이거 쓸 때는 그런 여행 계획 아예 못
1: 네, 저희도 아예
0: 들었었거든요.
1: 없죠.
0: 와, 근데
1: 세부
0: 딱.
1: 가는데, 어우, 싸부.
0: 오.
1: 세부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싸부?
0: 제가 싸부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요 문장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1: 남았다. 이런 표현 저 아는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될지 일단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꽁창 씨 보내볼까요?

0: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1: 네.
0: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3: 다음 주에 패스포트가 인스파이어링 된다고?
2: Next week it's expiring, my passport.
3: 뭐? 아, 우리 필리핀 여행은 어쩌고? What?
2: What?
3: Our Philippines trip. What?
0: 이게 뭐지?
2: Oh.
3: What is the our Philippine trip?
2: You're worried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3: 에, 아, 어떻게 5일밖에 안 남았는데.
2: Oh no.
3: 5일밖에 안 남았어.
2: What?
3: It's 5 days left.
2: Oh yeah, only 5 days. Maybe I can renew it online.
3: 온라인으로?
2: Maybe.
3: Maybe.
2: Maybe online.
3: 일단 빨리 try, try 해봐.
2: Can you help me?
3: 어?
2: Can you help?
3: I can't speak English. 빨리 해봐. 빨리 try.
0: 어떡해. 아,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아이 뭐 또. 아쉬운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예.
1: 사실 이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0: 리센트리인가요? 아니면은 뭐? 레이틀리인가요?
1: 어? 리센트 레이틀리? 예. 아 최근 들어서.
0: 예.
1: 어 레이틀리. Lately you've been good. You've been doing good.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또 그런 거 있어요. 기대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여행 관련해서 여기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0: 맞아요.
1: 사실은요. 근데 얼마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아쉽게 틀린 단어를 썼습니다.
0: 오, 근데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1: 뭐가 틀린 건데?
0: 레프트가 얼마 남았다니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며칠이 남았다. 무슨 무슨 days 뭔가 left? 뭐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다른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5: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It's only 5 days away.
4: Maybe I can renew it online.
1: Alright, 첫 번째 우리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맙소사, 여권이 다음 주에 만료되네. 이런 때 있어요.
0: 네.
1: 사실은요. 갑자기 딱 들이닥치는, 그쵸?
0: 아, right?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여행 갈 때
1: 네.
0: 막 이게 제가 연도를 잘 못 봐가지고 예, 긴급하게 막
1: 알고 보니 오래 했던 거예요.
0: 끝난 거예요.
1: 그래서 이미
0: Already finished.
1: 오, 소름.
0: 예.
1: 근데 넘어갔어요? 잘 넘겼어요?
0: 하여튼 뭐 급하게 그 긴급 여권 엄청 비싸게 주고 만드는 거 있어요.
1: 오.
0: 임시 여권인가? 오, 그거.
1: 맨.
0: 아무튼 그렇습니다.
1: I'm glad it worked.
0: 네. 왜냐면 뭐 촬영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oh my god, 오, 맙소사 했습니다. 나의 여권이, my passport is 만료가 돼, next week, 다음 주에. 자, 아까 저는 이제 만료된다, 뭐, 보통은
1: 네.
0: 몰랐을 거예요.
1: 아하.
0: 네. 우리 피터의 발음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1: 아, 오케이.
0: 처음에 저걸 못 들었지만, expire, 그죠? 폭파된다. 아, 네? 그 explode.
1: 그거는 explode. 근데 소리는 잘 드러낸 것 같은데.
0: 네, expiring, 뭐 이렇게 했었어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래서,
1: expiring?
0: 뭔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A를 써볼까요? 아닌데요?
1: 아, 지금 제 생각에는 explode가 계속 머리에 아직
0: 예,
1: 남아있는 거예요.
0: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해요. 막.
1: 폭파하는 거.
0: 폭발하는 거.
1: 뭔가 액션적인 느낌.
0: 예.
1: 그쵸? 자, 먼저 보겠습니다. Oh my god. 딱 보더니, my passport is expiring.
0: 만료가 돼요.
1: Next week. 굉장히 비슷해요.
0: 아예요.
1: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expire 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웬만한, 그 여권에 그냥 다 나와요. 예, expiration dat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거기서 그렇게 안 나오고 아마 expiring on 언제 이런 식으로 아마 보통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expire 이게 만료되다라는 동사입니다.
0: 아, 동사. 네.
1: 얘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동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보통 서류 같은 것들은 언젠가 만료가 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expire이라는 동사는 몰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심지어 오늘은 비동사
0: ing네요.
1: ing 썼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참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뭐뭐 해. 내일 뭐뭐 해. 이런 느낌으로 확정된 미래 사실. 여기선 그게 더 맞겠죠.
0: 그죠. 다음 주에 만료돼.
1: 될려 돼. 팩트야. 이런 식으로 말투를 좀 줬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드렸던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 expiration date. 이렇게 하게 되면 만료 날짜. 의역하면 만기에.
0: 이거 실제로 제 여권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혹시나 시청자분들도 여권 한번 열어보세요. 이 expiration date.
1: expiration date.
0: expiration date가 써있는지요?
1: You never know. 진짜 you never know. 왜냐면 저도 가끔 가다가 생각 놓고 있다가 한번 봐야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0년 주기긴 하는데.
0: 맞아요.
1: 그게 언제인지 솔직히 몰라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next week이 뭐예요? next week.
0: 다음 주.
1: 다음 주라 명사도 되지만 다음 주. 에. 에도 됩니다. beautiful. so 부사도 되기 때문에요. 이 next week 앞에다 전치사 무슨 뭐 add on in 이런 거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okay? so my passport is expiring in add on 없이 그냥 next week 이렇게 써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비동사 ing 써 볼게요. fact로다가 그들은 돌아와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They are coming back
1: 다음 주에
0: next week.
1: That's it. They're coming back next week. 누가 물어봤나 보죠. When are they coming back? 물어봤을 때, oh, they're coming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부사, right? How about this? 나의 상사는 혹시 은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은퇴하는 거.
0: Retire.
1: 그러면 fact로 한번 해볼게요. 아, 나의 상사가 다음 주에 은퇴를 하셔. 어떡할까요? Fact로.
0: My boss is retiring next week.
1: 그렇죠. My boss is retiring next week. Just like so. Right? Okay. 그냥 부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왕이면 오늘 하는 거, 그쵸. 비동사 ing. 뭐뭐 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fact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0: 네.
1: 자, 두 개 읽어볼게요. They are coming back next week.
0: They are coming back next week.
1: Alright. My boss is retiring next week.
0: My boss is retiring next week.
1: 자, 이번에 본문 좀 놀라면서 읽어주세요.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0: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1: 이 정도면 거의 기절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딱 들으면 이 얘기를 딱 듣고서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은 완전 얼마나 패닉하겠어요.
0: 예.
1: Yeah. 뭐? 야, 그럼 우리 필리핀 여행 어쩌고 막 호텔도 막 끊어 놓고 다 했는데.
0: Oh, what? 근데, 뭐? 뭐라고? Are you serious? 뭐 이런 것도
1: yeah.
0: 나오고
1: that's 거죠? good. That's good too.
0: What about our trip? 우리의 여행은 어떻게 해? 어디 가는 여행? To the Philippines. 왜요?
1: Are
0: 왜요?
1: you serious? You know this.
0: Philippines.
1: 이게 새로 생긴 나라인가요?
0: 그래요?
1: 최근에 새로 생긴 나라 같기도 한데.
0: 필리핀, 맞는 것 같은데요?
1: 오케이. 얼추 좀 비슷하긴 한데요.
0: 아니에요?
1: 자, 일단 맞는지 보겠습니다.
0: 아! 피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필리핀.
1: 자, 지금, no matter what you do, it's not gonna make any difference here. Okay, so,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Check it out.
0: 아!
1: 스펠링이 장난이 아니네.
0: 아! 말도 안 되겠었네요. H가 들어가고 I 네. 하나, L 하나고.
1: 왜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니까.
0: 필리핀이네요.
1: 필리핀.
0: 약간 필라델피아 쪽 스펠링이.
1: Exactly. PH예요. 여러분 PH는 F와 같은 성질이라서 진짜 발음할 때 필이 아니라 원래는 Philippines. But 한국 이제 한글에선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고요. 희한하게도 우리 필리핀은 원래 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0: 왜 그래요, 근데?
1: The Philippines. 보통 우리가 섬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그런 곳이 많아요.
0: The Hawaii.
1: The Philippines. Not always.
0: 아, 그렇죠.
1: Not always, but the Philippines or maybe the Philippines of the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뒤에 뭔가가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더를 넣어주시고 또 중요한 거 뒤에 신기하네. 마지막에.
0: 왜 S요?
1: S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섬들이 여러 개구나.
0: 그러니까.
1: 이렇게 생각을 해서 The Philippines. 제가 근데 정말 맹세하는데요. 원어민들도 이 스펠링 틀린 사람 거의 달 겁니다.
0: 모를 네. 것 같아요.
1: 왜냐면 우리보다 더 약해요. 네. 스펠링이. 그래서 아무튼 The Philippines. 중요한 거는 더를 써주자. 그리고 S 붙여주자. 그리고 필이 아니라
0: Phil.
1: Philippines. 이렇게 가달라는 거. 자, 그리고요. 야, 이거는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what about 명사 이러면, 야, 명사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걱정되거나 막 불안해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쓸 때. 여기서 what about our trip, 야, 우리 여행은 어쩌고, 느낌 안 나요?
0: Yeah.
1: Yeah.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는 어쩌고, 야, 너네만 갈 거야? 오. 우리는 어쩌고.
0: Hey, what about us?
1: 그쵸, what about us? 자, how about this? 야, 너의 커리어는 어쩌고, 너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야, 너의 커리어는 어쩌고.
0: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Hey, what about your career?
1: 그쵸, what about your career? You just gonna quit like this?
0: 이거는 커리어예요.
1: 그쵸, career, right? 자, 여러분, 이거는 좀 표정이나 이런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What about us?
0: What about us?
1: What about your career?
0: Oh, what about your career?
1: Alright.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죠? 아까 다시 한번?
0: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어쩌고.
1: 왜 너만 가려는 거야? 그죠? What about me? 근데 여러분, how about me? 이건 뭘까요?
0: 나는 어때? 약간 대안을 제시하는 느낌일까요?
1: 너무 좋아요. 제안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제안. 어. 맞아요. 그래서 야, 그래? 뭐 걔가 못 간다고 거기? 그러면 how about me? 나는 어때? 내가 가서 도와줄까? 뭔가 제안하는 느낌. 하지만 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에? 좀 도와달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0: 다르네요, 확실히.
1: Yes, there you go.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 개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0: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1: 네,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1: Alright. 자, 문장. 다음 문장이 이제 아까 전에 꽁상 씨가 엄청 헷갈렸던 부분이죠. 무슨 left 어쩌고 쓰지 않았었던.
0: 예, 뭐 it is 5 days left. 5일이 남았다. Away네요. Away.
1: 네.
0: 뭔가 이렇게 떠난다라는 느낌이네요. 뭔가 이렇게 간다. 근데 it's 5 days away.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It's 5 days away. That's fine.
0: 뭐가 나왔어요? 근데
1: 약간 말투 자체가 밖에 이런 거 있는데.
0: 뭐 밖에? Only. It's only 5 days away.
1: 뭐 직역을 하면 약간 겨우 5일 남았다?
0: 그러니까 그런 느낌.
1: 네, 그렇죠, 그렇죠. So it's only 5 days awa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핵심적인 뭐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데, 그렇죠? Only 아니면 뭐 just 이런 것도 괜찮아요. It's just 맞네요. 5 days away. 겨우 오직 뭐뭐만이라는 말투를 좀 양념으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So again, 이거 없어도 it should make sense. 말은 돼야 되는 거죠. It's 5 days away. 자, 이게 왜 이러냐면 away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away가?
0: away는 뭔가
1: 내가 여기 있어요.
0: 여기서 떠나다 같아요.
1: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 네. far away 이런 거 들어봤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역을 한 거고요. 기간만큼 away 돼 있다는 거는 기간만큼
0: 떨어져 있다.
1: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상황을 겪고 있어요. 패스포트가 expire 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여행이 지금으로부터 5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5일 있으면 여행인 거예요. 말이 되나요?
0: 말이
1: 느낌
0: 돼요.
1: 와요?
0: 그러면 레프트는 남았다잖아요.
1: 아주 좋은.
0: 5일 근데, 남았네요.
1: 네. 5일 남았어. 한국어에서는 5일 있다가 그게 시작이 되든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게 5일 동안 계속 앞으로 지속이 더 될 거든 상관없이 5일 남았다고 하거든요. Right? 자, 5일, 오케이, 5 days left 했다는 거는 어떤 느낌에서 쓸까요? 5일 남았다.
0: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면은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1: 필리핀에서요?
0: 이 여행이 필리핀에서 5일 뒤에 끝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1: Exactly. There you go.
0: 오, 얘는, 소름 확끼쳤어요. 아, 다르네.
1: 엑스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예. Right? The Expo가 5

0: days left 했다는 얘기는 지금 엑스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네. 5일 후면 끝난다는 얘기지만 엑스포가 5 days away는 뭐예요?
1: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0: Exactly.
1: 5일 뒤에 시작을 한다는
0: 얘기. 그렇죠. You got it. 느낌 왔나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또 헷갈릴 거예요. 아,
1: 헷갈리긴 하네요.
0: 그래서 예문을 많이 써봐야 되고 제가 또 애매할 때 건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ery nice. 그래도 상훈 씨 이해해서 아주 좋습니다. 오. So it's only 5 days away.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콘테스트 같은 게 있나 봐요.
1: 네. 오케이.
0: 아, 그 콘테스트가 일주일 떨어져 있어. 한마디로 남아있다.
1: The contest is 1 week away.
0: 그렇죠. The contest is 1 week or a week away. 떨어져 있다. 자, 우리의 결혼식이, 결혼이 겨우 두 달 떨어져 있어. 두 달 있으면 결혼인 거예요. 우리의 결혼이.
1: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0: Months away. 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Months라고 할 뻔했어. 네. Months. Okay. Okay.
0: Months.
1: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0: Exactly. 그러면은 웨딩이 2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러면 돈이 엄청나.
1: 네, 여기서 만약에 그 한번 바라주세요. 여기서 이제 레프트를 쓰면은 네. 안 되겠네요.
0: 그렇게 하면 이제
1: 나 2주 뒤에 우리는 이제 약간 브레이크업 하는 느낌.
0: 아, 그럴 때 이제 메리지 같은
1: 거. 아, 메리지로 가면.
0: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만약 굳이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의미가 예. 될 수도 있겠죠.
1: 여기 단어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고.
0: Yes, 예,
1: left와
0: exactly.
1: away의 차이.
0: 그거는 오히려 오해가 엄청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The contest is a week away.
1: The contest is a week away.
0: Mm-hmm.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1: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0: 네,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다라고 직역해서 느껴주는 거. 네, 요거를 추천을 또 강력하게 드릴게요.
1: 네.
0: 본문 읽어볼게요. It's only 5 days away.
1: Oh, it's only 5 days away.
0: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게 바로 our trip to the Philippines를 받아주는 겁니다.
1: 네.
0: 자, 이랬을 때,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요즘에는 또 시스템이 또 잘 돼 있는 편이라.
1: 맞아요.
0: 네.
1: 난 직접 갔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아무튼, 왜? maybe, 아마도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0: 지도 몰라.
1: 있을지도 몰라. 그것 갱신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0: 온라인으로.
1: 갱신하다네요.
0: 그렇죠.
1: 아니. 갱신하다.
0: 저는 갱신이란 말이 오히려 처음에 더 헷갈렸는데.
1: 뭔가 retry. 이런 느낌은.
0: 갱신이니까 뭐 어떤 느낌이요? 갱신하는 게.
1: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다. restart? 아니죠.
0: 이거 제가 100% 보장하는데.
1: 알아요?
0: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reset?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거.
1: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re 뭐로 갱신이니까 다시 뭐뭐 하는 거니까.
0: 아, 방금 본인 입으로 살짝 나왔는데, 아.
1: 뭔가 다시.
0: 자, 보세요.
1: Restart?
0: 완전히 끝나버렸죠? Expire가 네. 됐잖아요. Yeah. 그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로운. 다시 새로운.
1: Start잖아요.
0: 새로운 그.
1: New start?
0: 새로운. 다시 새로운 그.
1: New again?
0: 어?
1: 네? Again new?
0: Goodness. 잠깐, 오케이.
1: Renew. 지금 온 국민들이 나를 바보로 볼 것 같아.
0: 지금 다들
1: 죄송합니다.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셨죠? 아, renew.
0: 우리가 왜 renewal 뭐 이런 얘기 많이
1: 너무 잘 알죠, renewal.
0: 그죠. 들어봤습니다. 자, so maybe I can renew it 어디에서? Online. Renew. 그렇죠. 다시 새롭게 하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동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renew가 갱신하다고요. renewal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1: renewal도 많이 쓰죠.
0: renewal이라고 하는 renewal. 그거는 갱신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잠깐 보기 앞부분에 얘가 나왔어요.
1: 예.
0: 얘는 확신이 꽤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떨어지나요?
1: maybe 좀 떨어지죠.
0: 떨어지죠. 네. 바로 그겁니다. maybe는 약간 might be보다는 좀 세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신이 세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maybe보다 강한 거, 요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aybe는 뭐뭐 할지도 모르지. maybe she doesn't like me. 그녀가 나를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확신 떨어지지만 얘는 어떤 느낌일까요?
1: 아마도.
0: 맞아요. probably는요.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확신이 꽤나 강합니다. Alright, so 여기서 뭐 I can probably renew it 이러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0: Maybe I can renew it online.
1: 그럴지도 모르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only 5 days away. It's only 5 days away.
1: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네.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2: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It's only 5 days away. It's only 5 days away.
3: Maybe I can renew it online. Maybe I can renew it online.
1: 오케이.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명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4: What about 명사?
1: 이건 어쩌고. 약간 불만, 걱정, 해결해달라는 느낌. 갈게요.
4: 우리 필리핀 여행은 어쩌고.
1: 우리의 필리핀으로의 여행은 어쩌고.
0: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1: 그쵸.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How about this?
4: 우리는 어쩌고. 야, 너네만 가려고. 우리는 어쩌고.
0: What about us?
1: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What about us?
1: What about us? Yes. 자, 너의 커리어는 어쩌고. 너 관둔다고? 야, 너의 커리어는 어쩌고.
0: Oh my god. What about your career?
1: 그렇죠. What about your career? 자, 두 번째 패턴. 어떤 기간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거는 그만큼 남아있다. So something is 얼만큼 away. 자, 갑니다.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제가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건 겨우 5일 떨어져 있어.
0: It's only 5 days away.
1: 그렇죠. It's only 5 days away. Like this. 자, 두 번째. 대회가 일주일 남았어. 그 콘테스트는 일주일 떨어져 있어.
0: The contest is 1 week away.
1: 맞아요. 1 week, a week 둘 다 괜찮습니다. 1 week 하면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 오케이. 자, 마지막. 우리 결혼은 겨우 두 달 남아서 떨어져 있다. 우리의 결혼식은 겨우 두 달 떨어져 있다.
0: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1: 그렇죠.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오, 시간이 빨리 가네. 뭐 이러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4: 네. 우리 필리핀 여행은 어쩌고?
0: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4: 우린 어쩌고?
0: What about us?
4: 너의 커리어는 어쩌고?
0: What about your career?
4: 5일밖에 안 남았는데?
0: It's only 5 days away.
4: 대회가 일주일 남았어. 그 콘테스트가 일주일 남았어.
0: The contest is a week away.
4: 우리 결혼 겨우 두 달 남았어.
0: Our wedding is only 2 months away.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5: 해결!
6: Oh my god, my passport is expiring next week.
5: What? What about our trip to the Philippines? It's only 5 days away.
6: Maybe I can renew it online.
5: Online?
6: Maybe.
5: Renew?
6: Okay. I'll try.
5: Okay. Right now. Right now.
1: Yes. You guys did an awesome job.
4: 수고하셨습니다.
1: All right.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전화해서 미안해. 미안한데 나 또 전화해서 미안해.
4: 아유, 왜 자꾸 전화할까요?
1: 그러니까요. 자, I am sorry가 미안한 거잖아요.
4: Yeah.
1: So I'm sorry to
4: call
1: you. 다시 again. 우울하네요.
4: 네.
1: I'm sorry.

0: for you again. 자, 그럼 오늘 배운 영적 패턴입니다. 이병적 패턴, 기간 away 활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그 시험 3일 남았어.
1: 아,
0: 지금부터 3일이라는 거죠.
1: 떨어져 있어.
0: 그렇죠,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드디어 시즌이 이렇게 네, 끝나게 됐습니다.
1: 이번 시즌은 유독 빨랐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성훈 씨도 공상 씨도 정말 이렇게 임프루브먼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뿌듯하고요. 여러분들도 네. 함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또 이번 시즌까지 그냥 그냥 뭐 설렁설렁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뉴 시즌에 또 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 하자고요.
0: 초보 영어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시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0: That's right. See you
1: in the next season.
0: 수고하셨습니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잘 지냈어요?
1: 네, 오랜만에. 야, 너무 촬영 안 하니까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아. 한 3주 쉬었더니 네. 이런 적이 없잖아요, 7년 동안.
0: 그렇죠.
1: 그랬더니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느낌. 빨리 다시 촬영해야 될 것 같아.
2: 확 달라진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간 적 없는 전라남도 시골 마을.
3: 가자.
4: 우와, 여기 뭐야?
2: 직접 찾아가는 발품 솔루션.
4: 얘 이거 왜 이러는 줄 알아요?
5: 소장하고 난 동반자입니다.
4: 가자, 가자.
2: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곳은 전라남도 장흥.
4: 와, 진짜 너무 좋아요.
6: 공기도 너무 맑고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 꿈이 빠른 은퇴라고. 빨리 은퇴해서 좀 힘든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 이 꿈을 이루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2: 야, 설샘의 로망을 실현하고 계신 분이라니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4: 너 나 본 적 있어? 나 본 적 있어?
3: 너무 좋다는데요?
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아, 근데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만 봐도
3: 네.
4: 너무 좋아요. 네. 우와. 안에 연못이 있네?
3: 네.
2: 커다란 연못,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이 반려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래요.
4: 어디서 아이들이 한 마리씩 나와.
2: 딱 봐도 대가족 같은데요?
4: 여기 지금 총 몇 마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3: 지금 35마리 있어요.
4: 35마리?
3: 네네네네.
4: 제가 얼핏 들었는데
3: 네.
4: 저 선배님이라고 들었는데
7: 아, 네, 맞아요.
4: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7: 저는 02학번입니다.
4: 02학번이요?
7: 네네. 몇 학번이시죠?
4: 저 04요.
7: 아, 04학번이시구나.
4: 네. 이렇게 만나서 기대서 너무 영광입니다.
7: 네. 네 저...
2: 서영쌤의 반려견들은 마당과 집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요.
7: 아, 이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쓰고 있어요. 네네.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2: 야, 집안을 둘러봤는데 어째 가구보다 강아지 방석이 더 많습니다. 집 전체를 반려견들에게 다 내주셨대요.
8: 이 침대는 회사님 침대예요?
7: 네네네네.
8: 지금 그 친구 올라가 있어요?
7: 네네네. 그쵸. 저 침대에 한 8마리랑 같이 자요. 네. 막 뛰어오르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제자리 없고.
2: 서울에서 수의사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 그 계기는 뭘까요?
7: 제가 키우던 아이들 3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잠시 여기서 머물렀었어요.
2: 고향에서 너무 잘 지낸 반려견들. 유학을 마친 서영쌤도 잠시 시골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7: 서울이랑 또 다르게 유기견이라든지 떠돌이 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구조를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기다려. 해줄게. 얘네들이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니까 그동안 잘 못 먹고 지냈던

0: 그런 시기가 다들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만회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좀 먹는 거는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1: 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특식을 차린다는 서영쌤.
2: 식비는 얼마나 들어요?
0: 식비는 이 고기값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료랑 고기랑 다 합치면 한 400 정도?
1: 야, 많이 드네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쌀밥과 닭고기, 돼지고기를 섞어줍니다. 대가족이라서 특식 한번 먹이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드디어 시작된 배식. 야, 얘들아, 기다린 보람이 있지? 많이 먹고 더 건강해져라.
0: 남보야! 남보, 밥 먹어.
2: 왜 이름 남보라고 지은 거지?
0: 아, 튼튼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남보라고 지었거든요. 내가 다리가 세 개니까 혹시라도 약할까봐 그래서 튼튼하게 크라고 람보라고 지었어요. 네.
1: 다리 한쪽이 으스러진 채로 거리를 떠돌다 보호소에 가게 된 람보. 서영쌤이 치료를 돕고 입양을 했습니다.
0: 그냥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도 사실 입양이 잘 안 되는데 장애가 있거나 어디가 아픈 애들은 사람들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그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거의 입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애들을 치료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손쉬우니까 이제 제가 입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한번 안아볼까? 응? 으쌰.
2: 대출하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네, 지금 배추 눈이 좀 어떤가 해가지고 검사하러 가고 있어요.
1: 집에서 도보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서영쌤의 일터가 있는데요.
0: 자, 배추 눈 한번 보자.
1: 반려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상권 하나 없는 숲속에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0: 이렇게만 해볼까? 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되게 훌륭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네 삶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을 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막 특별히 막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즐기고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보다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보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자. 마리나 이리 와. 가자. 가자.
3: 우와, 이게 뭐야?
1: 야, 집 옆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3: 야, 아까 거기만 해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게만 가보면 네. 자원이 충분하면 잘 안 싸워요.
0: 네, 그렇죠. 저희 애들도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아요.
3: 네, 네. 지금 뭐 가끔씩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네. 영역도 이렇게 넓고 네. 뭔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면 그냥 이 정도 하고 만단 말이죠.
0: 네, 근데 네, 네, 네.
3: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뭐 30평 뭐 이런 네, 아파트에 네, 살고 네. 산책 나가도 다 줄 달려 다녀야 되고 네, 하니까 네. 애들이 힘들어하죠.
0: 계속 신났어.
3: 신났어.
0: 아이고 신났어.
1: 반려견도 서영쌤도 모두가 행복한 시골 생활. 근데 고민 하나가 있으시대요.
0: 저희 애들이 이렇게 풀려 있다 보니까 제가 출근할 때 다 같이 나와요.
3: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은 거기 병원이 보이는 철창 그 펜스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3: 기다리고 있는
0: 네,
3: 거죠?
0: 네,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넌 또 나와 있어? 응?
1: 서영쌤이 출근을 하면 퇴근을 기다리는 녀석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쓰인대요.
0: 제가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거든요. 제가 근무 시간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얘네들 때문에. 예. 근데 그 동안에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뭐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할 때마다 되게 그러고 있어요.
1: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설쌤.
0: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저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3: 저는 그게 불편할 거라 생각 안 해요.
0: 아, 그래요?
3: 네. 또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좀 혼자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문 앞에서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지. 네네, 얘가 혼자 네네. 있을 때 재밌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집안 다 깨빡친다.
0: 그쵸. 네.
3: 거기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기다린 거고.
0: 네, 그러니까요.
3: 만약에 네. 힘들거나 그러면 지네들끼리 다시 여기 와서 놀고 그럴 거예요.
0: 네. 네.
3: 만약에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을 잘 찾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네.
3: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네. 네. 아유, 다행이네요.
3: 여기 있으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어떤 거예요?
0: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는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끼들이 고스란히 보호소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길에 그냥 버려진 채로 지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3: 지금 뭘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금 중성화라는 거를 네,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조용한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아유, 이 시골에서 이런 다 진돗개랑 이런 아이들만 보다가. 네, 저 서울에서 온 수의사인데, 저 혹시 아시나요?
4: 알죠.
3: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4: 안녕. 얘는 되게 순해요.
3: 안녕. 왜 이렇게 그냥 안고 계세요? 바닥에 잘 안 내려다 보세요?
4: 아니.
3: 안녕. 이름이 뭐예요?
4: 브라운이요.
3: 브라운이? 아유, 너무 이쁘다.
5: 훨씬 미남이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 이 카메라가 나빴어요.
5: 저희도, 저희 그, 6개월 전쯤에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3: 아, 그러셨구나.
5: 뭐, 집사람 건강도 뭐 생각하고, 강아지도 이제 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네. 생각하다가.
1: 빨간 대문이 돋보이는 기와집으로 이사를 온 브라운이네 가족. 귀촌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6: 그 집사람이 저희 그 회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근도 좀 잦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좀 많아지고 이제 뭐 핸드폰 뭐 거의 뭐 그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막 카드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1: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담담하고 굳건한 가족들. 브라운이도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6: 아무튼 여기 내려와서 지금 그 뭐 병세가 그렇게 그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뭐 만족하고 있고 브라운이 현재는 솔직히 뭐 그 이상이지만 그래도 그 엄마 껌딱지니까 뭐 엄마를 지키기 잘 지켜주고 이게 이렇게 대화 상대가 돼주기도 하니까 저희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죠.
4: 브라운이 다 좋은데 어떡하지? 말도 잘 듣고. 내가 속상할 때 내 옆에 와서 고마운 주제예요.
1: 야, 이렇게 작은 녀석이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에서 온 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 얼굴이 본 얼굴도 같고.
0: 네?
1: 얼굴이 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0: 아, 네. EBS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이고, 저기도 있네.
1: 아, 이렇게 뭐라. 순해요.
0: 네, 순한데요? 잘생겼네. 네.
2: 네. 잘생겼고.
0: 네. 어휴, 너 왜 이렇게, 너 왜,
2: 내가
0: 뭐
2: 상추예요, 뭐 그래. 내가 아니야. 상추예요.
1: 이름이 상추라요, 상추. 손지가 그러고 지어놨어.
0: 상추요? 상추 아니요? 상추. 상추, 너 남자야, 여자야?
2: 남자예요.
0: 남자이구나. 네. 뒤에 한번 보자. 너 중성화 했어? 중성화 하셨어요?
2: 안 했어요.
0: 안 했어요? 네. 아이고. 중성화 왜 안 하셨어요?
1: 아, 여기서는 돈대하고.
0: 그렇죠. 거의 안 하시죠. 네,
1: 그러나면은 이제 숙회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안 끌려놓으니까. 네.
0: 아이고. 이게 시골에서 저희 보니까 중성 안 된 아이들이 가끔 이제 풀려있는 애들, 얘네들은 네. 이제 그래. 좀 이렇게 있지만 풀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뭐 암컷도 풀려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와가지고.
2: 들깨들이 엄청 심해요. 또. 동네가 앞놈이 만약에 순하면 천연에 잠을 안 자고.
0: 어, 맞아요.
2: 끙끙대.
0: 어, 나는 나가서 쟤 만나고 싶은데.
2: 짜리 죽겠어, 아주.
0: 어, 그러면 그때 딱 그 냄새 맡으면 오늘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봄, 가을 돼서 그런 거 막 이렇게 봄바람 불고 이러면.
2: 얘들 어떻게
0: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몰라. 냄새로. 냄새로 다 알고 막 그때는 이런 거 막 끊고 나가려고 난리가 나버려요.
1: 아, 개줄 몇 개 끊어졌어, 지금. 그렇죠.
0: 어, 만약에 저희가 중성화 시켜드리면 생각 있으세요?
1: 아, 해주면 어, 해야죠.
0: 오케이, 오케이.
2: 네.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하죠.
0: 네. 그래, 우선, 혹시 근데 그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거 약 먹이시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1: 저 1년에 한 번씩은 먹여요.
0: 1년에 한 번씩? 네.
3: 중성화 수술 전에 심장사상충 검사는 필수래요.
0: 나 잘할 수 있겠어?
3: 감염이 됐다면 마취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이 되다 보니 실외견들은 심장사상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둘 다 아닙니다. 아유, 저 이렇게 좋을 수가. 오늘 들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이네.
1: 네, 기분 좋구만.
0: 네.
2: 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1: 미진 키운 보람이 있구만. 내가 건강검진 받은 것만 아네.
2: 야, 몸이랑 상추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마당께 중성화 사업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마당께를 키우고 계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서영쌤의 동물병원을 찾은 몽이와 상추. 야, 할아버지는요, 이웃이 이사 갈 때 버리고 간 개를 거둘 정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데요.
3: 요즘 수술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이제 아우 뒤탈이 없어야 될 건데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저 애들은 나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건데 나의 분신이나 다름없는데.
2: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분신이라니 참 감동입니다. 그 사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몽이와 상추.
4: 아버지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오신 줄 알고 고생하십니다.
4: 막 끙끙대고 하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안 해요?
1: 네, 안 해요. 이제 아주 점잖으셨어요.
2: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 수술.
1: 그럼 가자.
2: 앞으로 몽이 상추가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1: 몽이야,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살자. 응? 상추야, 우리 오래오래 너와 같이 살자. 행복하게. 응?
2: 장흥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빙그레 완 섬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설샘이 걷고 있는 이곳은 고운 모래가 심리에 달한다는 명사심리 해변. 반려견과 와도 참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시간 되면 꼭 디디랑 한번 가보고 싶네요.
5: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6: 안녕하세요. 저기 그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5: 아유, 맞습니다. 네. 네. 편하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6: 아유. 안녕하세요.
5: 아, 감사합니다.
6: 아니, 어떻게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지 영광이에요.
5: 아유, 아닙니다.
6: 진짜.
5: 이름이 뭐예요?
6: 미키요.
7: 미키야.
5: 네. 어, 소심해.
6: 우리 미키 너무 착해요.
5: 너무 착해 보여요. 너무 이쁘다. 원래 여기가 좀 강아지들 많이 오는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분이세요?
6: 아니요, 우리는 부산에 살고.
5: 와.
6: 살고 있는데.
5: 네.
6: 13일 동안.
5: 13일 동안?
6: 네, 저희가 이제 제주도 돌고 차로.
5: 네.
6: 네, 그 다음에 이제
5: 차도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6: 네. 차, 저기 배에다 싣고.
5: 네. 네. 여기 이제 완도 들렸다가. 네. 부산으로.
6: 이제 고흥도 가보고, 뭐 여수도 가보고.
5: 아. 아, 너무 즐겁겠다.
6: 이게 보일러예요. 우리 아저씨가 다 만들었어. 보일러.
2: 와, 직접 만든 특별한 캠핑카. 마치 원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이 차를 타고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는 부부. 작지만 내 집 안방 마냥 편안하고 안락하대요. 그리고 부부가 가는 곳엔 언제나 미키도 함께랍니다.
6: 같이 여행하면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집에나 호텔 이런 데 두고 오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신경이 쓰이는데 같이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죠.
2: 빙그레 웃는 섬이라더니 완도에 오자마자 정말 미소부터 짓게 되는데요.
5: 정말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거든요. 우리 시골계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완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고금도를 찾았습니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집 한 채. 와, 견사 널찍한 것 좀 보세요.
5: 안녕하세요. 아, 저희 시골에 있는 강아지들 보러 다니는데 지나다니다가 뭔가 시골에서 어울리지 않는 견사가 이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7: 이 고급 면에서 내가 기른 개만 좋은 개가 없어. 사람들 다 그래.
5: 아, 진짜 잘해놓으셨구나. 안에도. 와, 제 몸매 봐라. 아니, 저는 견사가 조금 이렇게 입체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해놓으셨다. 바람 피할 것도 있고. 안에 나무도 있고.
7: 여름에 덥거든.
5: 그렇죠. 햇빛 그늘 만들어주시려고. 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7: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5: 그렇죠.
7: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 그렇게 길러야 돼요.
5: 네.
7: 우리 그 소장을, 개 명이 이름이 소장이에요.
8: 네.
7: 소장을 내가 키우게 된 동기는 2년 전에 추석에 누가 우리 고향에 추석새로 왔잖아.
8: 네네네.
7: 추석새로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누가 조만한 새끼를 버린 거야.
8: 또 명절 때 많이 버려.
7: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대류변이기 때문에.
8: 네.
7: 우리 집을 들어왔어. 그래서 밥 한 끼 내가 줬더니 안 가.
8: 네.
7: 며칠간 기다렸지. 주인이 올지 말고.
8: 네네.
7: 그런 게 없어. 나한테 나하고 저기 있던 거야. 그나마 동시에 이제 주인이 안 오니까 저것을 하려면 뭐 1m 줄 저거 저런 거 갖고는 개를 혹사시킨 거야. 제가
8: 그렇죠.
7: 매력을.
8: 네.
7: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줄 자로 전부 재가지고 헨스하고 높이하고 1.5m 전체를 해가지고 네가 조립해갖고 온나. 그래갖고 지가 와서 조립해준 거야.
5: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2: 소장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동물복지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7: 미끄러냐, 갈세.
3: 어디 가세요?
7: 나 가서 밭에 가려고.
3: 소장이 같이 가네요?
7: 소장이 가가지고 같이 워킹도 좀 시키고 운동하게 하려고.
2: 이렇게 산책도 빠질 수 없는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아, 드라이브를 다 하네. 집에서 경운기를 타고 3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
7: 왔어.
2: 살구 과수원은 할아버지의 일터이자 소장이의 산책 코스인데요. 야, 넓은 과수원을 목줄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녀석. 야, 소장아, 너 반려견 운동장 부럽지 않겠다.
4: 소장이가 마음껏 뛰어다니는데요. 소장이 전형 놀이터네요.
7: 놀이터인가 동수에 소장 임무가 있어요, 이 과수원에서. 가원에서 과일이 열려갖고 익을 때 되면, 결국 새가 와가지고 가을을 쫓거든요. 오면은 소장이, 내가 소리를 지르면 소장이 막 쫓아갑니다. 소장 역할이 있어요, 이게. 소장아, 소장 이리 와. 그래. 소장의 역할이 진짜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예출 갔다 들어오면 소장이 진짜 반겨준 거야. 소장하고 나는 동반자입니다. 남이 아니 기르니까 나도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는 그 자체는 동물의 그 학대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9: 저것도 중성화를 시켜야 돼.
8: 아, 맞아요.
9: 중성화 시켜야 내가 복잡 안 하지.
8: 네, 맞아요.
9: 생리적인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맞냐? 인간하고 똑같지?
8: 오. 야,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9: 인간하고 똑같아.
8: 맞아요. 내가 욕구가 있는데, 어. 느끼는데 못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데.
9: 생리야.
8: 맞아요. 할아버님 대박인데?

0: 다음 만남도 기대되는데요. 또 다른 시골개를 만나러 가는 길. 어머어머, 너 마중 나온 거야?
1: 여보야.
0: 와, 어떻게 알고 왔지?
1: 안녕. 야, 야, 너 뭐야? 어? 오더니 코를 팍 박아? 어? 어? 너무 귀엽잖아. 응? 뭐야? 너 어느 집 강아지야? 나랑 집에 가려고? 오, 어떡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미쳤어. 응?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기 집, 저 집 강아지구나. 아, 이뻐.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2: 얘가 사실 유기견인데, 새끼
1: 아,
2: 때.
1: 유기견이었어요?
2: 예, 새끼 때, 요만한 게 이제 도로가에 있는 것을, 저 아무래도 차 지나다니면서 아무래도 저 치워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데려온 네. 거예요.
0: 전라남도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번식이 늘어나면서 들깨나 유기견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얘도 아마 그 원치 않는 임신에서 출산한 애일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 버려져 있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너 해줘봐. 어? 지금 우리 초코 키우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2: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서 들었는데 좀 더 크다 보면은 이제 아마 새끼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큰, 더구나 저희 마을에가 지금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많아요.
1: 그렇죠. 네. 돌아다니던 애들이 와가지고 사실 순식간에 붙으면 저희가 못 떼내거든요. 그래서 중성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영구적으로 중성화는 아닌데 제가 오늘 가져온 주사로 한

0: 6개월에서 1년 정도 화학적으로 중성화를 시킬 수 있어요.
1: 중성화 수술이 시급한 초코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한 설쌤.
0: 우선은 이게 아픈 주사라서 등에다가 안 아프게 하는 스프레이 좀만 뿌릴게요.
2: 여기다가. 초코 괜찮아? 초코 안 아프게 하는 거야?
1: 아이고, 안 아플 거야.
3: 놓치면 안 돼요?
1: 아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유, 속았어.
3: 찐득이. 잠깐만. 여기 그거 하고.
1: 아이고.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3: 밖에서 놀면 이런 거 찾기가 힘들어.
4: 찐득이가 병을 옮길 수 있어서 보이는 즉시
3: 빼내줘야 돼.
0: 저것도 예방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놓으면 한 며칠 있다가 하루 정도 있다가 떨어져요.
2: 저희들 이제 그런 상식을 모르니까.
1: 앞으로 중성화 수술, 진드기 예방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 너무 썰렁한데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데요?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여쭤볼 것들이 좀 있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1: 경계심이 너무 가득한 눈빛.
0: 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1: 아마 할머니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5: 배우 같지 않아요?
6: 아니, 노인네.
5: 아, 배우 같지 않아.
6: 몰라.
0: 배우 같지 않으신데.
7: 겁나 이쁜 모델 것 같아.
0: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온 수의사예요, 수의사.
7: 아, 알겠다.
0: 네. 그 동물 의사예요. 그래서 혹시 할머님들 중에 개 키우시는 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신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8: 네,
0: 우리 할머니.
7: 개안 키워.
8: 아, 이 집.
0: 네.
1: 딱 한 분만 키우고 계시네요.
0: 요즘은 왜 개들 별로 안 키우세요?
7: 안 키워.
8: 개 별로 안 키워.
9: 지금은 있잖아. 그런 우리 같은 그런 게 느낌을 낄까? 요즘 똥개를 안 키워.
7: 똥개는 안
9: 잡아.
0: 개를. 예전에는 이제 식용도 많았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 이 그 트럭이 개장수 트럭이 돌아다니다가 그렇지. 이제 불법도 되고 점점 강아지 이 개를 먹는 사람들도 줄어드니까 이 오히려 안 키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이제 조금씩 더 바뀌고 있구나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네.
7: 개 이름이 뭐요?
9: 우리 개 산만이.
7: 산만이.
0: 산만이.
7: 산만이. 우리 산만이 항상 건강해. 잘 받아주세요.
0: 네, 우리 할머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할머니 모시고 가서
7: 딱 받아주세요.
0: 네, 산만이 뭐 좀 불편한 점이나 뭐 걱정되시는 부분 있으면 제가 싹 다 고쳐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산만이는 견종이 어떻게 돼요?
9: 몰라, 그런 거.
0: 그냥 이뻐서, 그냥 이쁜 강아지. 노인회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는데요? 아, 운동이 되는구나. 아이고, 저기 보이네, 산만이.
1: 어? 어머, 푸들이네요.
0: 너가 산만이구나, 안녕. 아유, 쪼꼬매. 푸들이었어, 푸들. 그래, 안 와, 산만이. 아니, 어색해.
7: 가봐.
0: 그래, 안 와. 아니야.
7: 가봐.
0: 할머니한테 떡 붙어 있네. 아이고, 엉덩이 붙이고. 진짜 귀엽네. 저는 이제 묶여있는 그런 진돗개나 이런 친구 상상했는데, 집 안에 있고, 이렇게 귀여운 푸들. 할머니, 얘 이름이 되게 신기한데, 왜 산만이에요?
7: 아, 산만이 뭐 샀다고.
0: 3만원 주고 사셨다고?
7: 산만이 뭐 샀다고 산만이라 했어. 그린 산만이요.
0: 아, 너무 귀엽다.
1: 너무 쿨한 장명 센스.
0: 야, 너 3만원 주고 사서 산만이야?
7: 응.
1: 오일장에서 애초로 웃는 빛의 산만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할머니.
9: 아빠가, 엄마가.

0: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알콩달콩 지낸 지 어느덧 4년째.
1: 여기 있자.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야.
0: 이제는 산만이가 곁에 없으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으시대요. 어, 귀여워.
2: 할머니, 산만이 어디가 가장 예뻐요?
1: 아, 눈이 이쁘대. 눈이 이쁘야. 어디 갔다 오면 반가워가고. 산만아, 그러고 올라와. 좋다고 하고, 뛰어오고. 그러지? 응. 산만이 오차비 산기 그러지? 밥 먹으러 가자. 산만아, 밥 먹으러 가자. 얼른 와. 이리 와.
0: 본인 식사보다 항상 먼저 챙기는 산만이의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딱 할머니 얘기 같은데요?
1: 좋더라, 먹고 잘 먹으면.
3: 아이고
1: 잘했었어.
3: 이거
1: 누구예요? 우리 딸. 우리
3: 막내. 네? 잘했었어? 응? 들어가세요, 엄마. 아이고 들어가자. 엄마, 응? 우리 개가 더 이쁜가? 엄마네 산만이가 이쁜가?
1: 우리 산만이가 더 이쁘게.
3: 산만이가 이뻐, 얘.
1: 그래.
3: 우리째 산만이가 이뻐. 우리 개가 훨씬 이쁘구나.
1: 왜 딴 듯이 안 이쁜.
3: 엄마, 내가 더 이쁜가? 산만이가 더 이쁜가? 어? 말해봐.
1: 몰라.
3: 엄마는 나보다 산만이를 더 이쁜 것 같더라?
1: 그러게, 산만이가 더 이쁘지.
3: 왜?
1: 너는 가물게만 산만이는 남아이 같이 산대.
3: 그럼, 그건 나 인정해야 돼. 똑같은가?
0: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72년을 해로하다 2년 전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셨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산만이.
4: 좋다. 가자. 아유, 신났어. 아이고. 할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셔서 산책하기는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산만이한테 되게 미안하죠. 아이, 좋아.
0: 산만이는 할머니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존재랍니다.
4: 산만이가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혼자 이렇게 두고 올라가면 정말 많이 울고 갔는데, 얘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의지가 돼요. 많이 든든하고 의지가 돼서 산만이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내 막내 동생이니까 엄마 잘 모셔. 그럴 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말 못한 짐승한테 엄마를 맡긴다는 게.
0: 늘 할머니 곁에 있는 고마운 산만이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는데요. 대체 뭘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야. 아이고. 아니, 산만아. 요즘 EBS에서 뭐 하는 거니 부끄럽게. 왜 이러는 거야? 어머.
5: 도망다녀서 살려줘.
0: 아유.
5: 아이고, 살려줘. 이런. 아이고, 우리 밤토리. 아이고, 힘들었어.
0: 아이고.
5: 산만, 내려줘. 내려주면 너 또 마운틴 할 거잖아. 얘도 괜찮고, 귀찮을 텐데.
6: 밤토리가 오면은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5: 예.
6: 살이 빠질 정도로.
5: 예. 다음에 우리 갈 때까지 이래요. 밤새도록 이래요.
0: 도망 다니기도 지친 밤토리. 그러거나 말거나, 산만이는 제 할 일을 하는데요. 야, 이거 뭐,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아이고.
7: 지금 우선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지금 안에 암컷 친구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졸졸 쫓아다니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우선.
1: 아, 또 그게 생각.

0: 네.
1: 그걸 못 해갖고. 어째 너무 사람들 오고 그러면 미안하고
0: 그죠.
1: 한다세.
0: 그리고 또 언제 이게 심해질 거냐면, 우리 지금 오늘 날씨 되게 따뜻해졌잖아요.
2: 네.
0: 이제 봄이 딱 되면, 요 동네 애들 거의 중성 안돼 있죠? 묶여 있는 애들.
2: 네.
0: 그러면, 암컷 중에, 바깥에 묶여 있고, 발전기에 들어가고, 이 바람이 솔솔 불면서 그 냄새가 이제, 우리 할머님 집이나 이 집으로 이렇게 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만이는 힘든 거예요.
1: 가. 그 집까지 가.
0: 네, 가죠!
3: 마운팅이 심해지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 바로 탈출. 야, 무거운 문을 거뜬하게 열고 나가는데요. 지켜보는 가족들은 행여 사고라도 날까봐 늘 노심초사랍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설쌤이 나서야겠죠?
0: 보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엉덩이 흔들흔들 하면서
3: 야, 낌새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산만이. 동작이 너무 적나라해서 이게 참.
0: 그래. 얘 이거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우리 흰색 친구 이름이 뭐죠?
2: 춘자예요.
0: 춘자가 산만이 많이 혼냈죠?
2: 예.
0: 그러니까 이게 올라타고 싶은데 어제 많이 혼났으니까 그냥 그 주위에서만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그런구나.
0: 네. 네, 이거는 교육으로 안 되고 내가 그 욕구가 줄어들어야지 덜하는 거지.
3: 그런데 산만이의 마운팅은 암수 구분이 없었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0: 그것도 남성 호르몬이 강할수록 더해요. 영역적인 거를 내가 지키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남성 호르몬이 강할수록 더할수 있어. 이게.
3: 산만이에게 내려진 처방은 중성화. 호르몬 분비로 인한 반려견의 행동 변화는 교육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0: 할머님이 산만이랑 많이 못 놀아주잖아요. 산만이보다는 빨리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혼자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 이런 거를 하면 여기다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이사이에다가
3: 저게 애들 지능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 역시 잘하신다. 할머님이 약간 신식 할머니 같은 게 설명을 안 드려도 보고 아셔. 이거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아셔.
2: 제가 봤을 때는 산만이도 좋지만 우리 엄마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거.
2: 치매 방지.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한번 산만이 와볼까요?
3: 산만이의 에너지를 풀어줄 설쌤의 선물.
1: 어딨나요? 여깄다. 산만아, 찾아봐.
3: 할머니와 산만이 마음에 쏙든것 같네요.
0: 그렇지.
3: 며칠 뒤 들려온 산만이의 소식. 직접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시골개들이 있다는 걸요. 가슴 훈훈해지는 새나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0: 확실히 힘들다.
1: 보통 일이 아니네.
0: 아, 어지러워.
2: 와, 한 시간에 500원.
3: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4: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5: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갚아주세요.
0: 알았어.
1: 맛있는 거기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0: 100 70.
1: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2: 1kg에 13,000원.
0: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왜?
2: 음료수 같은 거.
0: 음료수 같은 거 살까?
1: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2: 안 되겠지만.
0: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2: 한 끼 정도.
0: 그렇지. 오케이 1kg.
1: 1kg and service little bit.
0: 그게 200 정도네. 딱. 오, 나이스.
1: 딱 굿.
0: 예, 오케이. 땡큐. 땡큐.
2: 어디 갔냐? 커피 어디 갔냐?
1: 잠깐만. 16,000원.
3: 그러면
1: 저희 카트가 필요 없었네요.
2: 땡큐.
1: 스테이크 다음 끝이네.
2: 그러네.
0: 버터 있으면 좋은데 버터 있으면 맛있어.
1: 버터 상가
2: 구경만 할까요?
1: 720파운드 있으니까 지금 English? 아, where is butter? 버터?
4: 예.
1: 야, 나이스.
0: 고아에서 주는.
1: 맞네. 그 비행기 타면 주는.
0: 그래도 몇 개?
1: 빵이랑.
0: 일단 이 정도 살까? 다섯 개.
2: 응. 충분할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하시네. 이집트에서 오빠 얘기했는데.
2: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5: 네. 오, 진짜. 잘하신다.
2: 한국에 있다 오셨어요?
5: 아, 그래요?
2: 아, 두 달 있으셨네, 한국에.
1: 지구 오락실?
2: 친구?
1: 지구 오락실.
2: 트와이스 좋아하는데.
1: 트와이스 프렌드.
2: 사나 프렌드. 트와이스 사나 프렌드.
1: 안 믿는다, 안 믿는다.
5: 그렇겠지. 산 아닌데, 나는. 의미 없지.
0: 준빈이, 네. 뭐, 먹시고 뭐, 사.
1: 감사합니다. 제로 혼란 없네.
2: 여기 하나 맞아. 있어, 제로.
1: 있다.
0: 이게 제로 슈가가 또 몸이한테 안 좋은 거 알지?
1: 살찌자.
0: 아니, 살찌는 거 아니야. 몸이한테 엄청 안 좋아. 원래는. 진짜 안 좋아.
1: 진짜 안 좋다고? 산에서 진짜 안 좋다고?
0: 야, 이거는 맥주 아니네.
2: 맥주 아닌 거 같은데, 오빠? 제로가 내려서.
1: 파인애플 주스.
5: 아, 좋지.
0: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2: 끝나자.
0: 안 돼?
2: 안 돼?
1: 아니, 버터가 비싸네. 아, 도는데요.
2: 도는데.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0: 일단
2: 거기 앞에 또 슈퍼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오빠?
0: 야, 어디에 소금이나 그거 있어?
2: 그 밑에 있는 거? 갔다 와볼게요. 갖고 올게요. 소금이랑 후추.
0: 이게 불 키우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1: 그쵸. 근데 많이 해보겠어, 저 여행 가서.
0: 그치? 이게 뭐 또.
1: 기름 같은 거.
2: 후추가 없네.
1: 후추가 없어.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2: 없어.
1: 후추 있어. 내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0: 아, 그래?
1: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0: 어디서 봤어, 너는?
1: 어?
0: 어디서 봤어?
1: 통 같은 게 있는데.
2: 후추가 없어.
1: 다 썼구나.
0: 소금 이거밖에 없어?
2: 소금 이거고 소금이 모자르나요? 너무 모자르죠? 고기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후추랑 소금이 있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1: Do you have a salt and pepper? 아, oh,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very much.
1: 오, 갖다 놓으면 돼요. 되게 친절하실 것 같아요.
0: 그럼 불은 준민이가 키워.
2: 아, 이게 수치네?
1: 근데 애초에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착화제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2: 오케이.
1: 오, 브라더! 라이터로 된다고? 어? Where did you get this one? Where?
6: Supermarket.
1: 아?
6: For the supermarket.
1: Korean. S.
6: Yeah, yeah. It's Korean. Yeah.
1: S.
0: 아, 그 코리안 거야?
1: 한국 담배.
0: 어.
1: 이게 붙나 이렇게 해서?
0: 시험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 이거 터치를 안 한다고 이걸?
0: 그럼 한번 보자.
1: 아, 불이 없었는데? 이거 내 처마 내 따탈려고 또 안 된다. 하얘진 게 왜 이렇게 생겼어?

0: Rambo.
1: Rambo. 이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아 대박 대박 대박.
2: 여기서 한번 축구해 가자.
0: 괜찮아요? 아.
3: 기름기 좀 뺄게. 약간 좀 이상하니까. 아,
0: 형님 원하신 대로.
4: 이 비계 넣길 잘했네. 이제 불이 이제 화끈하네 좀.
0: 뭔가 이 쉐이프 이런 게 이 시즈닝 하는 게 다르다니까. 스냅이.
4: 시즈닝을 또 듬뿍듬뿍 스타일로 하시네.

0: 예. 고기 잘 굽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형님?
1: 확실히 이게 뭐 나라마다 틀리긴 틀리지만 고기랑 통화해야 돼.
2: 고기랑 통해야 된다.
0: 통화해야 된다?
1: 통화. 얘기해야 된다. 아. 이게 육주가 아직 안 나왔잖아.
2: 아직 안 나왔어.
1: 물어야 돼, 저거.
2: 고기 굽는 거 자체가 좀 디테일한 것 같아. 물도 중요하고.
0: 알면 알수록 어려워. 어.
2: 그리고 한 끗 차이로 맛이 확 달라지잖아. 오빠가 얘기한 그 육즙 몰랐나 봐.
0: 어, 그거 스테이크집 같은데, 형님?
2: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고기를 먹는다?
0: 낭만은 미쳤다.
2: 낭만이지.
0: 오.
2: 어, 익었네.
0: 익었다.
2: 익었다. 먹어봐, 준비야.
0: 맛있다.
2: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0: 역시 추성훈 스테이크.
2: 와우.
0: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요? 스테이크 그거를? 비법 없어요?
1: 근데 소금이나 후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어.
2: 근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1: 설마 이 정도라면 다 되거든.
0: 혹시 비밀이라서 안 말해줄
1: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0: 둘러대는 느낌인데요, 형님.
1: 어, 없어.
2: 오빠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0: 감사합니다. 와. 한국인 거 같아요.
2: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1: 이런 건 조금 약간 웰덤에서 먹어야 돼. 왜냐면 소고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쌀밥 싹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1: 아, 맛있어.
0: 그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2: 우리 돈만 좀 더 있었으면
1: 바로 하나로 보여줬어.
2: 그치? 와, 너무 맛있다.
0: 없어졌네?
1: 바로 하나로 보여줬어.
2: 와, 너무 맛있다.
1: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이거 스테이크보다.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0: 오! 야, 만원 행복이네.
2: 나 와.
1: 야, 완전 다르지?
2: 야, 준민아,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맛, 와.
0: 우와.
2: 우와. 와, 이 단짠단짠.
1: 와, 이거는 엄마야. 바타가 이렇게 하면 맛있지.
0: 진짜 작은 재료로 저만 내기 쉽지 않다.
2: 쉽지 않아.
0: 카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17,000원으로 와.
2: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야, 근데.
1: 자,
0: 고생하셨습니다.
2: 네. 이것도 맛있어.
0: 바베큐 바텐더로 앉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1: 아, 피라미드 한 번도 안 봤네. 아.
2: 이번 거를 피라미드 보면서.
1: 아, 그러네. 한 번도 안 봤어. 자.
0: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다.
0: 바베큐 진짜 맛있지.
1: 아, 피라미드 보면서.
0: 얘는 좀 기운이 좀 나네요. 가부라기 잘한 것 같아요.
2: 사람이 좀 기력이 없을 땐 가부를 좀 해야 돼.
0: 키 오늘 일이 힘들었잖아.
1: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2: 끝이 없다, 쓰레기가.
1: 끝이 없어. 야, 진짜 오늘 이때급이.
2: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좀 호강하네요.
0: 요리 같았어, 요리.
1: 아, 뭐 같이 먹었잖아.
3: 내일 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2: 내가 어제 여기다 붙여놓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줬었는데.
0: 아니, 저기?

0: 어디에 뭐가 고지가 돼 있나?
1: 맞아, 맞아.
0: 어디 있어?
2: 봐봐. 어디 있을 거야?
3: 어, 여기 붙어있다.
1: 가자. 오, 잘 찾았네.
4: 섬유공장 알바생, 10시.
5: 지금 현상수배에 살짝.
0: 땅땅 사람을 찾습니다.
5: 미국 FBI 지금.
0: 땅땅 따당땅.
5: 근데 형,
0: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5: 조명이 형이 좀 무서워요 지금.
6: 되게 좀 무겁네요. 머그샷.
5: 120파운드면 4,000원인가? 3,000원인가?
0: 하루에 3,000원이야?
5: 여긴 쟤는 3,000원 주네.
0: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왜 둘밖에 안 가는 거예요?
6: 한 분은 기차를 예매하러 가고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떨까? 내일은 저희가 타이로 떠나서 룩소르 라는 남쪽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가실 때 야간 기차 있어요. 낭만이 넘치는. 아,
1: 기차에서 자는 거.
6: 기차에서 잘 수 있는. 10시간 넘어. 12시간
5: 넘어.
0: 12시간?
5: 침대 기차. 그러니까 저는 많이 탄데 불편할 텐데.
1: 그래, 불편하지.
5: 지난번에 그 저희 충칭 떠날 때 일을 그때 우리 둘이 안 했잖아요.
1: 둘이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5: 그럼 이번에는 저희 둘이 하고 은지가 기차표 예약하는 게.
1: 오케이, 그래도 돼.
0: 근데 해외 여행에서 기차 예매할 땐 주로 약간 현장 발권을 많이 이용해?
5: 보통 요런 나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나라는 티켓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우리가
0: 안전하다.
5: 왜냐면 내일 밤에 바로 가야 되니까.
6: 은지 씨 혼자서 기차표 예매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0: KTX로 어플은 예매해본 적 있어요. 부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공주 가는 거.
5: 똑같아. 단지 언어가 다를 뿐. 그래.
0: 언어가 다를 뿐.
7: 해볼래?
0: 그래, 해볼게요.
7: 그럼 우리 둘이 가자, 그러면.
1: 우리 둘이 갈게요, 그러면. 화이팅 하자, 그러면.
0: 화이팅!
1: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0: 우리가 가는 시장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1: 제일 유명한 시장. 근데 골동품 시장을 형님 왜 가시는 거예요?
2: 기념품 같은 거 가짜잖아. 네. 나는 그런 가짜 싫거든.
1: 진짜 이집트 골동품을 갖고 싶은 거죠?
2: 그렇지.
3: 하세요.
2: 아니야. 가짜니까 있어.
3: 아니야. 진짜 괴물을 갖고 싶다고 했어.
2: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느낀 거를 사야 되니까.
0: 느낌이 딱 와야
2: 느낌이 있는 거 있을 거야.
1: 여기서는 진짜 몇천 년 전
2: 그러니까
1: 물건을 볼 수 있잖아.
0: 근데 진짜 그 시장에 가면 그런 약간 진짜 우리가 옛날 물건 같은 걸 살 수는 있죠.
4: 예, 사실 알아서 없어요.
0: 없다고요?
1: 그러니까 유물인 척하는 그런 페이크 제품이구나. 그러니까
2: 뭐 그래도 혹시나
1: 혹시나
4: 진짜 없는 거.
2: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약간 있잖아. 어디 태국 어디 가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그 에스쿱이 에스쿱 있다. 이런 거 하잖아.
1: 야, 형님 에스쿱 짝퉁하네.
2: 에스쿱. 그러니까 짝퉁이네.
0: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느낌.
2: 그러니까
0: 야 이리 와봐.
2: 야 이리 와봐. 애기 때 애기 때 많이 봤지 그런 거.

0: 그림은 이국적이라 이쁘다.
1: 이제 막 가게 열기 시작한 아침이라서.
0: 건물들이 진짜 오래됐다.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건물 자체가 완전 옛날의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약간 느낌이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게 길거리 있잖아. 이게 와, 여기도 또 어 분위기 엄청 좋은데.
1: 와, 나 잠깐 그 해리포터 거기 다이어건 엘리로 돌아온 거 같아.
3: He's a movie star. Movie star.
1: Yeah, he's a movie star.
2: Yeah, movie star. Yeah, I know. Hey. Go to Hollywood. 일단 몸이 좋으면 다 좋아해. 어, 조심.
0: 생명과 번영이 많네.
4: 버스. 버스. 버스.
1: 아, do you have a real like?
3: Excuse me.
1: No copy.
0: 오빠가 얘기하고도 오빠가 얘기하고 들어와 봐.
2: 오케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냐? 에코 에스쿠비.
1: 일단 안 사도 일단 들어오세요.
3: This one. The stone, okay? Go to Mati. This is the fake.
2: Ah, oh, it's the fake.
3: This is the fake. Mati stone. It's the good quality. Mm-hmm. Oh. This is the same as the original. Mm-hmm. Look. This is antique.

0: And this antique, the same, the original. Excuse me. This is not fake. Not fake.
1: How it is? How many years this one?
0: This one here, maybe start here, just 15 years.
2: 15 years.
0: 15 years, like that.
1: 15년밖에 안 됐네.
2: 그러니까.
1: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3: Thank you, bro.
1: Thank you, bro. Thank you.
2: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4: 오히려
2: 진짜
4: 신뢰가...
2: 뭐 다 진짜 얘기해 줬어 그 친구가. 그거는 몸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4: 머슬맨이야.
2: 예, 머슬 통화했어.
1: 머슬맨은 거짓말. 머슬맨 놀라이. 놀라이.
2: 그러니까 이게 머슬 토크야. 머슬 토크.
4: 머슬.
2: 우리는 머슬 토크했어 지금.
1: 머슬 토크. 힘내봐.
2: 민준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바지 바지 이게 좀 이렇게 찢어서 할 수 있잖아.
1: 어떻게 만나요?
4: 이건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지.
4: 야,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1: 뭐야, 드롤한데? 또?
4: 또.
1: 머슬맨 아닌데요? 이분은 나랑 비슷한데?
2: 머슬맨 아니야. 나랑, 너는 집안 토크해, 집안.
1: 집안 토크. 집안 토크.
2: 이게 여기 이렇게 찢어진 거 없나?
4: 오픈도 있어?
1: 와, 말하는 대로 다 나와.
2: 와, 봐봐.
4: 봐봐.
1: 너무 오픈인데? 심하잖아, 이거.
2: 아, 이게 입잖아. 예뻐. 쳐봐.
1: 가려지네.
2: 가려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
1: 그러니까. 그래도 뭐
4: 시원하긴 하겠다.
1: 어, 이거 괜찮다, 이거.
4: 어.
2: 야, 무아카르 디펜 칼로스?
4: 야.
2: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4: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그런데?
1: 그 중요한 건 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많이 불러서. 걱정이야. 둘이 너무 지금 마음에 드는 표시를 이미 나요.
2: 아, 네네네.
1: 난 최대한 정색하고 사는데.
5: For you?
4: Yes.
1: No. Just wait. How much?
5: I like it.
2: Three. 안에서 얘기하자고.
1: 왜?
2: 숍.
4: 안에서 얘기하자.
2: 안에서 얘기하자.
4: 교무실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5: This is handmade.
1: Handmade.
5: Yeah. 550. I make a discount for you. 2,400.
1: 6만?
2: 세에서 6만 원?
1: 6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서 아예 안 돼. 에이.
2: 한번 나가야 돼. 한번 나가야 돼. 아, 근데 이런 거를 준비 진짜 잘해. 와, 나도 배워야 되는데.
1: Final price.
2: 골라있어.
1: 하나 만 원.
2: 하나 만 원. 처음에는 하나 2만 원과 3만 원 있었잖아. 아닌가? 뭐 이상하네. 이게 미니백 주는데 이거는 여쪽이 열고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잡으라고.
4: 머슬맨이라서 일부러 안 뚫려있는 거 줬나?
2: 뭐야. 뜨더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거는 입어도 그냥 평소에 입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4: 근데 안에 뭐
2: 안에 안 입어야지.
4: 포카시 같은 걸 입어야 되나?
2: 아니, 안 입어야지. 이런 걸 무조건 안 입어야지. 이게 매력이지.
4: 아니,
2: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
4: 인센스인가?
2: 이거 좋다.
1: 이집트식.
2: 이게 향 너무 좋아.
4: 좋아요?
2: 어.
4: 괜찮네. 달달하네.
1: How much? 150. Oh my god, so expensive.
6: This is lotus flower.
2: 와, 이것도 좋아.
4: 이것도 좋아.
2: 아니, 이것도 좋아.
4: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섹시한 향이다.
1: 오. 이거 아저씨 목욕탕 냄새 살짝 나서 너무 좋다.
2: 아,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1: 아저씨 향수 냄새.
2: 이제 마비가 되네. 슬슬 마비.
1: 이거는 라벤더 그냥.
4: 언제가?
1: 와, 맞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그 중동 목욕탕 가면 있는 냄새거든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요?
2: 12개. 12개.
1: 거의 연필 사듯이 사네. 100.
6: 120 for you.
1: 100. 오케이, 됐어요. 102. 3,000원으로 깎았어요.
2: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이거 사.
1: 아, 진짜?
2: 사.
4: 대박.
2: 이거 믿고. 믿고.
4: 오케이.
2: This one. Okay, it's done. 자, 여기서 네가 나온다.
1: 네, 형님이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4: 느낌 보자. 3100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 9만 원.
4: 9만 원? 깎어.
2: 뭐, 그러면.
4: 오빠,
2: 사, 아니, 뭐, 3만 하면 되지?
1: 아니야. 한참 더 깎아야지.
4: 2호 깎아, 2호.
6: 네? No, this is for free and they give the final price for you. This is for
2: you. 오케이. 아, 그러면 산대로 하자.
3: 여기, 여기.
4: 오케이, 오케이.
7: 잘했다, 잘했다. 됐다.
1: Thank you.
4: Thank you.
1: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2: 아유, 아니, 아니. 아니.
4: 치즈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맛있다?
4: 아구조이지.
1: 아, 이게 맛, 이게 치즈구나.
2: 오랜만에 이런 거 먹었네. 어,
1: 진짜, 와.
4: 며칠 만에.
1: 너무 맛있다.
4: 너무 맛있다.
1: 와. 아, 진짜 맛있네.
2: 와.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야, 이걸 뭐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4: 좋네, 아구조이고.
1: 야, 심지어 이 기분 케첩까지.
2: 아, 케첩, 어. 케첩은 샀거든, 그때도.
4: 아, 맛있다.
2: 야, 끌잡은 거 없나?
4: 더 장점에서 맛있어. 와.
1: 이야, 4,000원짜리 피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2: 너무 재밌었지. 네. 쇼핑도 하고. 네. 이게 뭐 여행 맛이 있잖아? 아닌가?
4: 여행의 맛.
1: 여행의 맛.
2: 여행 맛.
4: 저는 이제 기차표를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 둘이는 좀 일하러 갔다 올게. 근데 그 대신 너는 이게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써야 된다? 침대 있는 거 무조건 어.
4: 퍼스트 클래스 침대 있는 거 루소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 앉아서 12시간 힘들어.
4: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지.
4: 할 수 있어. 잘해 오케이.
2: 어, 가자. 어, 어, 자, 갔다 와. 갔다 와.
4: 갔다 오케이.
2: 어, 그래. 자, 우리도 일하러 가자. 자, 그렇지.
1: 무슨 일 하려고?
2: 그러니까. 아. 오, 여기서 펜션 있네. 와. 펜션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나는. 없나? 너도 PT 받아.
1: 저는 PT 결제해놓고 지금 안 간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결제해놨는데, 안 가.
2: 아, 아깝네.
1: 궁금했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형님은. 몇 살까지 할 거예요?
2: 너무 힘들어요, 안 하면.
1: 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2: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1: 완전 반대네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운동하면은 촬영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2: 너무 좋아해서.
1: 저도 운동 너무 싫어해서.
2: 아, 그렇지. 잘 만났다, 우리.
1: 그러네.
2: 아, 야, 앞에 봐봐.
1: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2: 도시. 옛날이 완전 옛날에. 오. 야. 야,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이잖아. 아,
1: 여기지. 아, 여기 진짜 올드타운인데?
2: 와.
1: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2: 어우, 그, 저긴 것 같아. 왜 보면 색깔이 하얀 거 있고.
1: 어, 그러네.
2: 색깔 다양.

0: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1: 아이고, 네.
2: 살람 알레이쿰.
0: 살람 알레이쿰. 여기 들어가면 되나?
2: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저 빛 들어온 것 봐.
0: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빛이 대박이지. 우와.
2: 뭐야, 여기? 미쳤다.
3: 나눔을 한타와의 힐링산.
0: 우와,
3: 125. 네, 에헤나 미스타갈. زي الفراعنه انا كانت بتشتغل زمان بقى لها 125 سنه
2: يومي تشطون 옛날 게 여기 있네요
3: يعني ما بيشتغلش زي هناك زي المسابق الكبيره دي علشان احنا بنسبق من 5 كيلو انما احنا على حسب العينه بتشتغل
2: اوكي كم اول يمسك 하는 거예요
3: اول حاجه بتتعمل
0: 아, 다리에서, 아, 이게 그거.
3: 사라지. 옛날, 왠지, 이슬라비스케다. 말이 그래, 혼자 아스바가 해. 왠지, 이슬라비스케다.
2: 아, 먼저 물 짜고, 그 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0: 아니, 그냥 됐잖아. 그냥 물이야.
3: 아, 짜니에, 눈을 뺐다. 뺐다. 그, 그는 그, 그게 하는 거.
0: 어?
3: 뭐 샤이? 알았어, 해. 뭐?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0: 아이.
2: 아이. 아이. 아이.
0: 아이. 아
3: 깨다, 깨다, 깨다, 깨다, 깨다, 엠씨 깨다.
2: 깨다?
3: 아이고.
2: 이렇게 해서? 아이고, 깨다?
3: 깨다.
2: 너?
3: 뭐, 이다, 헤이. 아, 헤이.

0: 아니, 아재 리프트.
1: 어렵네.
0: 라면 깨워보시.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he step, baby. 달라라.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단대 간다. 나는 단대 간다. 아, 여기.
0: 오케이.
1: 올로 봐, 이로. 아, 이렇게. 이렇게.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1: 이게
2: 진짜 어렵다.
0: 무슨 일이야?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돼.
0: 자, 저거를 왔어.
2: 오케이?
1: 와,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져 있어, 여기.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함마.
1: 주.
2: 준빈.
1: 준빈.
0: 셔러프도 머스.
1: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서라벨이 50년.
2: 50년?
0: 저도 50년. 이대로 파해. 말하면 할게. 그 샬라 케다. 샬라.
1: 헬로와이로스. 아. 헬로와이로스.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달라.
1: 오, 이제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갈 때 아니야.
1: 이게, 와, 이게 색깔.
2: 아니야.
0: 아우 자야라
1: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1: 이
0: 다이앤. 나는 자야 하고서 들어오자.
2: 어렵다.
1: 그러니까 색깔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오,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와.
1: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0: 안 할 수도 말아 볼 거야.
1: 조금 더 해야 돼.
2: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2: 똑같아. 만족하세요?
1: 한 번 더. 오.
2: 진짜 됐다. 이번에
1: 됐다.
2: 이게 끝?

0: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1: 그러니까 러락 아직 좋아한다.
2: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0: 오 집어넣어. 오
1: 알레 알레 콜로 알레 베타니 알레.
0: 야 재밌다. 와 초등학교가 돌아온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하는 거야.
2: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3: 일단 알레.
4: 오, 말레,
0: 말레,
4: 말레,
0: 말레. 근데 선생님 손은 손,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펜.
2: 이게
0: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1: 부셔졌다.
0: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1: 200 마리. 오케이, 노스 세아, 세아.
5: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0: 야, 허리야. 아, 가자.

0: 사람 좀.
1: 기차 표를 사러 가고 싶더라.
2: 오빠 우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던데. 근데 더블로 쓰면 거기에 또 낯선 어떤 새로운 여행객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13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어, 온가? 못 봤네. 아이.

0: 친구를 불러야겠다. 바빠? 바쁘니? 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 너 바빠?
1: 뭐 도와줄 거 있어?
0: 이집트 택시 기사님께 기지 여기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
1: 그럼
0: 알라 타우실리 일라마하타 알기자.
2: You speak English?
0: Very very low. My English level very very low. Oh yeah. Ah, sorry.
3: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4: What's your name? Where you were born? Matador.
0: Matador.
4: Welcome.
0: Welcome, welcome. Matador.
4: My name's Ali.
0: Ali. Oh, Prince Ali. La la la la la la la la la. Prince Ali. La la la la la la. FX Hot Summer.
5: Hot Summer. A hot, hot summer.
4: Good sound.
0: Good sound. Thank you.
2: Are you famous?
0: It's me?
2: Huh?
0: Yes.
6: She's a singer in Korea.
0: Singer in Korea. It doesn't hit her like it's stronger. And a little more. And a little more. Little, little more. Sorry. Giza Station. Thank you, Ali. Ucha. 오, 기자역이 생각보다 꽤 크네. 기차표 외매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야, 기차역이 엄청 붐비네. 내가 잘할 수 있어.

0: 넘버인가? 트레인 넘버?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 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의 눈칫밥 인생 32년 차.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Sleeping 기차 where ticket you know? Hello? Hello? Thank you. Do you speak English? Thank you. 여기 English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건데?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는 밤낮 티켓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 슬리핑 기차. 룩소르. 트레인. 예, 트레인 티켓. Where by?
1: Here.
0: Here? In line. Oh, thank you. 아, 여기서 잠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여기 한번 서 있어볼까? My name is 은지. 은지. Yes? Yeah! Coming. Ah, thank you. Yes. Oh, yeah, 나 팬사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와우, 와우, 와우. How long? Ticket. Okay. Standing ticket인데? 아, standing ticket. 우리는 sleeping ticket인데, sleeping. Okay, thank you. 슈크란. 잠깐만. 티켓을 살라 그랬는데 저희가 스탠딩이었네?
2: 침대에 있는 거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무조건. 어,
0: 잠깐만. 슬리핑 티켓. 그럼 아까 봤던 저희가 그 슬리핑인가? 여긴가?

0: Yes.
1: 63? Down. Down. Ye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버 다운이 되면 금방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라도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사사사사사 대처가 가능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해외에서 갑자기 서버 다운이라 하니까 내 멘탈도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
2: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3: 모하메 살라.
4: 아이와 말리.
3: 모하메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2: 내 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 한번 해볼게.
3: 어, 비슷해가지고.
4: 와.
3: 와.

0: 어쩌고!
1: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2: 야. 아, 진짜.

0: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1: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고 빼줄게. 뺄게. 내가 뺄게.
2: 이거 아래.
0: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2: 오케이.
0: 너는 먼저 이렇게 해봐.
2: 그렇지.
0: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3: 불지옥이에요, 지금.
2: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0: 나는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
2: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 벨렌타비.
0: 뭐라고?
4: 갈릭 벨렌타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 벨렌타비.
5: 잘 하고 계셔서.
0: 뭐라고?
2: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4: 아이와케
2: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아이와?
2: 으쌰!
0: 마지막
2: 와 마한마 아이와?
4: 아이 뭘 세사 에파 다이스라게
0: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4: 나라야
2: 몇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0: 한번 살려. 와 대박이다.
2: 아이와? 아,
0: 뜨거워. 와, 빛이 진짜 특이네, 진짜.
2: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0: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2: 헤라클레스.
1: 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2: 아, 예.
0: 오.
5: 옥상으로.
0: 없네.
2: 진짜 가팔라요.
0: 아, 그래? 우와, 그러네. 조심.
2: 우와, 예쁘다.
0: 예뻐?
2: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올라오는 곳. 몰랐지.
0: 올리자.
2: 오케이. I got it.
0: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2: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0: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2: 말랐어요?
0: 어, 완전.
2: 완전 말랐어요?
0: 근데, 조금. 그만. 살짝.
2: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추는 색깔.
0: 아, 그 뭐야. 그거랑 똑같네. 양말 색깔.
1: 어, 그래도 좀 변했다.
2: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0: 어.
2: 고마워, 사랑해. 메이야.
0: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또 예쁜 날이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우리 어땠어요?
0: 오늘 어땠습니까?
4: 시작으로 과일 조메이야, 메이야.
0: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2: 메이야래요,
0: 메이야.
4: 나, 마지막들 없네.
0: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4: 메이야.
0: 아우, 예.
2: 슈크라.
0: 가자.
2: 와, 이제 야, 힘드네요. 진짜. 3일 동안 이만하니까.
0: 어, 그래도 힘들더라. 아. 오.
2: 어, 살람알레꿈.
0: 아, 이게 뭐야? 와, 이거
2: 처음 봤어. What is this? This is mask pack?

0: 전혀 안 해.
1: 안 해, 안 해. 나는 안 해.
0: 저는 많이 해요.
1: 많이 해서 그래야? 야, 너는 많이 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2: 저 피부과도 다녀요.
1: 왜?
2: 관리 받는다고.
1: 그래도 그거야?
2: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1: 오. 와, 바로.
0: 오. 야, 이거 재밌다.
1: 쓰레기다.
0: 우리, 근데 돈 괜찮나?
1: 야, 가격이 안 물어봤어.
0: 야, 근데 그 형님 기판 거요.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10만 됐잖아요. 어?
3: 아, 그거, 그거.
2: 우와, 우와 집게로 끊어내.
3: 와, 대박이야.
2: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1: 우와, 보여줘, 보여줘. 여기.
2: 우와. 10만 원 나왔네?
1: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내가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게. 아니야.
0: How much? How much? 200. 오, 6천 원. 활동 이거는 오, 우리 오케이. 알바비 아니라 괜찮아.
1: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 오케이. 어
0: 6천 원. 어 뭐야? 어 베이비 파우더다. 어 근데 좋아.
1: 너랑 나랑 틀려.
0: 형님 뭐 하는데?
1: 몰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0: 오. 우와. 저 뭐야?
1: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안 보이는 그 있잖아. 벌. 와, 와, 오, 재밌네. 와, 오,
0: 우와,
1: 오.
0: 어, 이거 뽑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염이?
1: 와, 대박이다, 이거.
0: 어, 이거, 이게 그냥 간지르는 느낌?
1: 어, 너무 좋은데, 나는.
0: 어, 근데, 긴 거 뽑힐 땐 좀 아픈데?
1: 오.
0: 야, 이거. 오. 이게.
1: 오, 따가운데.
0: 따갑긴 해.
1: 약간 깨끗이죠, 이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어.
0: 긴 털 뽑을 때는.
1: 오. 와. 오. 이거 장난 대박이다. 오. 이거 하얀 돌 있잖아, 그게 돌. 아, 돌 말고.
0: 와, 특별하다, 이거.
1: 잘 써도?
0: 실면도네.
1: 이런 거는 원래는 면도에서 하잖아.
0: 에?
1: 면도기?
0: 면도? 네, 면도기로 하면 근데 이런 쾌감이 없지.
1: 그럴 거, 그럴 거, 그럴 거.
0: 또 뭐지? What is this?
1: 스트랩? 이걸 팩이야?
0: 스크럽이래요. 그
1: 스크럽이, 아.
0: 각질. 그거.
1: 야, 우리 엄청 더럽거든, 그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잖아.
0: 어, 뜨거워. 뭐야, 이거?
1: 뜨거운 거 이렇게 스팀이 나. 오, 뜨거워. 어,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우와! 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도 피부 관리 많이 잘 하고 있잖아.
0: 저는 피부과에 1,000만 원 썼어요.
1: 한 달에?
0: 아니, 아니, 아니.
1: 한 번에?
0: 아, 이때까지.
1: 아, 야, 이때까지.
0: 평생, 평생.
1: 어.
0: 한 번에 1,000만 원인데 이 피부면 고소해야죠.
1: 그러니까.
0: 뭘 또 그러냐.
1: 나도 따라갈게, 그때는.
0: 피부과 안 가요, 형님?
1: 피부과 세수도 안 해, 나는.
0: 에?
1: 세수 비누 안 써.
0: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얼굴이 제가 푸석푸석해서 수분을 넣어요. 아니,
1: 이게 좋은 거지?
0: 좋은 거. 옆에 아저씨 똑같아.
1: 이게 진짜 아니고. 야, 이게 엄청 뜨겁지 않아, 이거?
0: 뜨거워,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What cream? This one? Brother?
4: Moisture.
0: 오, 이게 피부 미백이랑 주름까지 개선한대요.
1: 아, 진짜로?
0: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1: 하얀 거까지는 필요 없는데.
0: 어, 또 뭐가 와요, 또. 오, 어, 뜨거워, 씨. 오, 어, 아. 아. 아. 아이, 손길이 좀 강하시네.
1: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또 뜨거운 거야? 어, 차가워. 차가운 거야? 아. 오! 와, 차가운 거. 오! 와, 이거는 진짜, 어우, 엄청 시원하네.

0: 엄청 시원하네. 와, 기분 좋지 않아?
1: 메야, 메야.
0: 메야, 메야.
1: 메야, 메야, 메야. 메야, 메야, 메야.
0: 어, 끝난 건가?
1: 아쉽다, 그죠? 좀 더 하고 싶은데.
0: 와, 근데, 야, 진짜 너 엄청 피부 좋아졌네.
1: 아, 형, 무슨 화장품 간 것 같아. 화사해졌어.
0: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야.
1: 야, 씨, 만족도 높다.
2: Finish.
1: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0: 아, 이거. 야, 만... 야, 야, 이거 피부 좋은데?
1: 아니, 하얘. 아니, 하얘. 아니, 손도 하얘, 얼굴.
0: 내가 하얘면 안 되는데.
1: 입에. 400.
0: 오케이. 야, 너무 좋았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 나는. 너는 어때?
1: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피부과 다니나 싶다.
0: 그러니까. 이게. 와. 야, 베리 굿. 땡큐.
2: 바이바이.
0: 아우. 가자, 그러면. 오.
1: 아, 이제 기차.
0: 기차 타러 이제 우리 가야 되잖아.
1: 아. 은지 만나러 가죠.
0: 그렇지, 가야지.
3: 굉장히 당황했네, 나. 아, 시티홈은 진짜 크다. 약간 서울역 느낌. Hello.
4: Yo, how are you?
3: I'm good.
4: Yeah, good scarf.
3: Yeah, thank you. Egypt style.
4: Yeah, Egypt style?
3: Egypt style.
4: Where are you from?
3: Korea.
4: North
3: South Korea.
4: South Korea.
3: Oh my god. Go. Luxor sleeping train.
4: You wanna sleep right now?
3: Bed. Wake up. Sleeping train. First class single room. First class double room.
4: Okay. The price 105.
3: Okay.
4: Four person and single cabin 150.
3: Okay. Thank you.
4: Thank you.
5: What's your name?
3: 은지.
4: 은지.
3: 화마트.
5: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3: 화마트.
5: Jebel?
3: No. I'm South Korea.
5: Another plan. Repeat after me.
3: Bay.
5: يا خلي
3: اكلي الشيكو هاي هاي هاي اي ميش ماي تيكت اوكي
5: انكلود الدينر اند بريكفاست
3: دينه
5: بلاتفورم نمبر 7 باي باي
3: ثانك يو
5: باي باي
6: 혼자 성공하시고 축하합니다.
3: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좀 멘붕이었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낭만 기차야. 제가 표 그거 해왔어요. 퍼스트 클래스.
1: 어, 잘했어? 잘했어?
3: 어.
1: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데 형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기차 되게 오래됐는데?
7: 와.
3: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기차.
1: 어, 진짜 오래된 차네. 근데 이 열차 지금 12시간 가는데.
3: 12시간?
1: 앉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3: 진짜?
1: 땡큐.
3: 어디 있을까?
1: 여기. 여기야? 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형님이랑. 저랑 여기.
0: 죽었다. 죽었다.
1: 들어오세요, 일단.
0: 야, 세물.
1: 열차 잡은 적 있어요?
0: 죽었다. 아니, 없어, 나 처음이야.
1: 처음이야? 처음 치고 데뷔전 치고는 조금 세네요.
3: 아, 동치에 비해 너무 작다, 오빠. 아, 너무 불편하겠다.
0: 야, 이걸 어떻게 침대 만들어?
1: 이거?
0: 이것도 침대 만드는 거야?
1: 네.
0: 이게 침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야? 땡기면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1인 아니야?
1: 아, 이거 2인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데 많이 가봐서. 이거 2인 맞아요. 어때요? 처음 본 소감, 소감이.
0: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생각 안 했는데.
1: 어, 나름 세면대도 있네. 이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오,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나름. 몬스터볼이다.
3: 그야 나 이런 게 나도 처음이야. 태어나서.
1: 아 처음이야? 저는 진짜 많이 잡아서.
0: 아 그래? 아
1: 뭐 진짜 한 30번 아니, 잡았어.
2: 이거 근데 뭐 에어컨 있는 거 나는 저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 이게 에어컨 안, 없다고 하면 어후, 죽었지 여기서는.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와 이게 죽었네 진짜. 아, 뭐 어떻게든 잘 수는 있지. 어 괜찮아.
1: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전 둘 다 상관없어.
2: 그럼 나는 그래 위에 닿게.
1: 위에서.
2: 위에가 또 많이 힘들긴 힘들지만.
1: 뭐야?
2: 땡겨야 된다고.
1: 거기 내 방이야 그러면?
3: 이렇게. 오 여기가 내 방이네.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우와. 아.
1: 우와.
3: 좋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1: 4인용 방이네.
3: 그러네. 4인용이네. 와,
2: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친구가 생기는 거네.
1: 어. 와. 대박이다. 그치?
3: 대박. 신기하다.
2: 근데 낭만. 약간 이런 게 뭐 여행하는 느낌이잖아 사실.
1: 낭만 있죠 근데.
2: 어 좋지 이런 건 좋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1: 우린 돈이 없잖아요.
2: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3: 아니 커플들도 이거 여행 많이 하더라고 기차 여행.
2: 이제 여자 친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겠다 이런.
1: 여자 친구가 제 유튜브 보고 한 번만 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타봤으니까. 아,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신혼여행 한번 탈까 생각 중이에요.
2: 오, 어디 간다고 했어?
1: 저 스페인.
2: 아, 스페인 쪽으로. 그럼 거기 있잖아, 유럽
1: 네,
2: 쪽으로.
1: 맞아, 맞아.
3: 괜찮네.
1: 형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2: 어? 어디?
1: 신혼여행.
2: 없어? 나 안 갔어.
1: 네?
2: 어, 안 가.
1: 안 갔어요? 어, 어. 너무 바빠서?
2: 아니, 아니, 가는 필요 없잖아.
3: 상대방도 동의하죠.
1: 형수님 동의한 거예요?
3: 아, 그럼 상관없지.
1: 연호시호상도.
2: 근데 우리 뭐 어디 많이 외국에 갔으니까 뭐.
1: 아 그럼 오피셜리 신혼여행 간 건 없네요?
2: 없어 없어.
1: 아,
3: 근데 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시간이 다 괜찮았어요?
2: 어 어.
1: 둘 다 탑 모델이시고 형님도 그때 뭐, 한참 운동할 때 아니에요?
2: 격투기 하니까 그때 그래도 때. 조금 뭐 시간이 있을 때.
1: 그럼 근데 일본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2: 그거 뭐 룸 같은 거 하면 근데 파파라치한테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편했어 편했어.
3: 근데 결국 한번 걸리셨잖아요.
2: 어 그래서 근데 결국 걸렸으니 걸렸는데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1: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2: 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다 찍고 있었거든. 난 몰랐었어.
3: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 상의해서 우리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2: 어,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뭐 우리 애기도 아닌데
3: 신기하다.
1: 연예인 연애 얘기.
3: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파파라치 걸린 사람 나 옆에서 처음 봐.
1: 나도.
3: 너는 어떻게 공개할 생각이야?
1: 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2: 어, 그렇지. 그게 대놓고 둘이 앉아서.
1: 혼자.
2: 내가 갈게. 카메라에서 내가 갈게. 아니, 내가 질문하러 갈게. 그럼 어때? 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게 내가 그래. 그거를 누구한테 내가 찍어. 내 유튜브에서 찍을게.
1: 전 파파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예. 내가 파파라치 해줄게.
1: 너무 고맙네.
2: 내일 그러면 몇 시부터 또 일하는 거야, 우리가?
6: 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안 해가지고 어. 저희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하나
2: 오케이, 네네네.
6: 어. 그때 성훈 반장님께서 하루 쉬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바쁘게 지냈으면 좀 힘들 때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
6: 쉬네. 일을 두 탕을 하죠.
2: 아, 두 번?
1: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2: 내일이 두 번?
6: 내일 두 번.
2: 내일 두 번? 이게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 아침에 얘기할게. 아니, 힘들으면
3: 그래,
2: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아. 컨디션, 그러니까 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두 번. 아니, 좋으면 두 번.
6: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2: 예, 예, 예. 그렇게 하자.
3: 네, 좋아.
2: 네, 그게 더 좋지.
1: 아, 내일 또.
2: 어때?
3: 좋아.
2: 어.
6: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몰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2: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3: 아, 봐봐요. 어떻게 해,
2: 어떻게 해. Sorry, I'm sorry. 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2: 아니,
1: 알겠어, 알겠어.
2: 드디어. 이게 입대급이야, 또. 야.
1: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정은아!

0: 여기 훈민이 가방에 있는 줄도 몰랐어. 뭐가 있어?
1: 이것 봐, 과자가 다 부서졌잖아.
0: 훈민아, 실수야, 실수. 난 여기 가방이 있는지도 몰랐어. 실수야, 실수.
1: 정음아, 실수라도 정음이가 잘못한 거잖아. 과자가 다 부서졌네. 힝.
0: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실수를 해서 친구가 화가 났을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3: 야
2: 정음아,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내가 실수로 훈민이 가방에 앉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과자가 부서졌지 뭐야?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0: 응.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턱!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우와! 와, 한글 용사다! 재밌다!
0: 내 그림이 망가졌는데 재밌다고?

0: 기쁨이가 실수로 주리의 그림에 물을 엎질렀군.
1: 주리는 속상한데 기쁨이는 재밌다고 말하다니.
2: 주리가 울어버렸어.
0: 여긴 아니야.

0: 주리의 그림이 젖었는데 기쁨이가 괜찮다고 말하다니.
1: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2: 주리가 더 속상해하는군.
1: 여기도 아니야.

0: 와, 와, 한글 용사다.
1: 내 그림.
0: 미안해.
1: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0: 실수로 그랬어도 주리가 속상해하니까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1: 휴지로 눌러볼까?
0: 응.
1: 물이 없어지네.
0: 다행이다. 잘 말랐으면 좋겠다.
2: 실수로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말하니 주리의 기분이 좋아졌어. 기쁨이와 주리가 웃고 있어.
3: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4: 여기야, 아이야가?

스스로 흔들리지.

0: 미안해.
1: 저장 완료.
0: 미안해.
1: 미안해. 정은이의 손으로.
2: 미안해 한글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미안해. 그래, 훈민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래. 훈민아! 이거.
1: 이게 뭐야? 예쁜 하트네.
0: 글자도 읽어봐.
1: 미안해?
0: 응, 내가 정말 미안해.

0: 부서져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훈민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1: 괜찮아. 과자가 부서지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더 좋네. 우리 같이 먹자.
2: 응. 와, 맛있겠다.
1: 자,
2: 고마워.
1: 너 봤니?
2: 부서지니까 더 맛있다.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미안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4: 미안해, 꿀꺽.
3: 아거, 요 녀석.
4: 할아버지, 미안해.
3: 할아버지께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죄송합니다.
4: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3: 그래, 아거야.
4: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미, 안, 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미, 안, 해.
4: 어른께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3: 미안해. 정음이가 춤을 추다가 실수로 훈민이의 가방 위에 앉아버렸어요. 훈민이의 과자가 부서졌네.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실수하면 미안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미안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괜찮아?

0: 받아.
1: 야, 야. 이번엔 내 차례. 야,
0: 아야.
2: 훈민아, 조심해야지.
0: 나 지금 공에 맞았다고.
1: 그러니까 공을 잘 봐야지. 훈민아, 우리 빨리 공놀이 계속하자. 자. 자, 받아.
0: 나 더 놀기 싫어.
2: 왜?
0: 나 여기 아프다고. 속상해.
2: 왜?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1: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0: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저거마, 안녕?
2: 안녕.
5: 어떤 말이 궁금하니?
2: 내가 던진 공에 훈민이가 맞았거든? 그런데 훈민이가 속상해하면서 가버렸어.
3: 친구가 놀다가 아파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2: 어,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6: 대화해.
3: 놀다가 친구가 아파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0: 아야, 아.
7: 재밌다.
0: 뭐가 재밌어? 웃지 마, 기분 나빠. 너랑 안 놀아.
3: 주리가 넘어졌는데 기쁨이가 재밌다고 말했어.
8: 주리를 화나게 했군.
4: 주리가 가버렸어.
3: 여긴 아니야.
7: 괜찮아.
0: 난 안 괜찮아.
7: 왜 울지?
3: 주리가 아픈데 왜 기쁨이가 먼저 괜찮다고 하지?
8: 그래,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4: 둘 사이도 멀어졌어.
8: 여기도 아니야.
7: 괜찮아?
0: 조금 아파.
7: 내가 호 해줄게. 호.
1: 기쁨이가 호 해주니까 안 아파. 우리 다시 해볼까?
7: 응.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1: 알았어.
3: 기쁨이가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주리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군.
8: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좋아 보여.
4: 저것 봐, 둘이 친해졌어.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괜찮아?
1: 괜찮아?
2: 저장 완료!
1: 괜찮아?
2: 정은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괜찮아?
1: 그래, 훈민이한테 줘야겠다. 훈민아!
2: 왜?
1: 이거.
2: 괜찮아?
1: 응. 아까 내가 던진 공에 맞은 거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 응, 이제 괜찮아.
0: 훈민아, 우리 공놀이 또 하자. 이제 조심할게.
1: 그래, 나도 조심할게.
0: 내가 가져올게. 자, 준비됐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괜찮아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냠. 냠.

0: 괜찮아?
1: 아이고, 요 녀석.
0: 할아버지, 괜찮아?
1: 할아버지께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괜찮으세요.
0: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 그래, 괜찮아.
0: 다행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아유, 귀여운 악어.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괜찮아. 친구들, 따라해봐요. 괜찮아.
0: 어른께 걱정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1: 괜찮아? 훈민이와 정음이가 공놀이를 해요. 정음이가 공을 던져요. 아야! 훈민이가 공에 맞았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괜찮아?가 나왔어요.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서 사이언스.
5: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 피인 더레이 자피인 더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살탄 채로

어머니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경험선수 출발합니다. 호민아, 훌라후프 놀이하자.
1: 훌라후프? 그래.
0: 자, 누가 더 오래 돌리나 시합하는 거야.
2: 더 오래 돌리기?
1: 응.
2: 그건 잘 못하는데.
0: 에이,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오래 하나. 준비됐지?
2: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
0: 자, 그럼 시작! 이제 내 차례.

0: 하나, 둘, 셋, 넷! 우와! 내가 더 오래 했네! 재밌다! 재밌지? 재밌지? 우리 한 번 더 하자.
1: 한 번 더? 난 이거 재미없는데.
0: 자, 준비됐지?
1: 그래.
0: 자, 시작! 와, 나 엄청 잘한다. 와, 걸어갈 수도 있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재밌다. 훈민아, 너도 한번 해봐. 와, 와, 와.
1: 난 이거 재미없는데.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아, 안녕?
4: 안녕.
2: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정음이는 훌라후프 재밌어 하는데 나는 재미없어. 그런데 정음이가 자꾸 계속 하자고 그래.
2: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방!
2: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0: 우리 실뜨기 계속하자.
6: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알았어.

0: 저런, 기쁨이는 하기 싫은데 알았다고 말하고 계속 실뜨기를 하는군.
1: 힘든 표정에 손가락도 아파 보여.
2: 이러면 기쁨이와 줄이 둘 다 즐거울 수 없지.
0: 여긴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저리 가!
5: 왜 화를 내? 왜?
0: 기쁨이는 실뜨기가 하기 싫었군. 하지만 주리에게 너무 심하게 저리 가라고 했어.
1: 저리 가 라고 말하면 주리의 기분이 정말 나쁘겠지. 여기도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안 할래.
6: 왜? 너 이거 재미없어?
4: 응, 이제 재미없어.
6: 그럼 이번에 우리 둘 다 재밌는 거 할까? 내가 재밌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기쁨이가 재밌는 놀이 하자.
7: 그럴까?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줄이랑 노는 건 정말 재밌어. 가위바위보.
6: 가위바위보.
0: 안 할래 라고 말하니 주리가 기쁨이의 마음을 이해했군.
1: 그렇지. 놀기 싫을 땐 참지 말고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
2: 둘 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았어. 기쁨이야 주리 모두 즐거운 표정이야.
8: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9: 수선아 한글! 나와라 한글!

0: 안 할래.
1: 안 할래.
2: 저장 완료. 안 할래. 훈민이의 손으로.
3: 안 할래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안 할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자. 우와, 안 할래네. 그래, 정음이가 또 하자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4: 우와. 은민아, 나 좀 봐. 나 엄청 오래 하지.
5: 너무너무 재밌다. 은민아, 우리 한 번 더 하자. 어? 응? 안 할래?
3: 난 안 하고 싶어. 안 할래.

0: 안 할래. 안 할래. 난 훌라후프 재미없어.
1: 응,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 이번엔 우리 둘 다 재밌는 놀이 하자.
0: 그러면 우리 한발뛰기 하자.
1: 좋아.
0: 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 거야?
1: 응.
0: 시작.
2: 너무 빨라 너.
0: 빨리 와.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 할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0: 안 할래? 맛있다.
1: 아가, 요 녀석 또 먹었구나. 오늘은 아구가 글자를 만들어 볼래?
0: 안 할래.
1: 할아버지께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안 할래요.
0: 안 할래요.
1: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된단다.
0: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귀여운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0: 보세요. 안 할래.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 할래.
1: 어른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할래요. 안 할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 할래요. 안 할래.
0: 안 할래. 훈민이는 훌라후프 놀이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훌라후프 놀이를 계속 하자고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기 싫을 땐 안 할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 할래가 나왔어요.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와줘!

0: 유민아, 내가 들어줄까? 가방 줘. 마, 가방 두 개 될 수 있어.
1: 정음이 힘세다.
0: 가자.
1: 응.
0: 아, 목마르다.
1: 우리 음료수 마시자. 나 가방에 음료수 있어.
0: 한 번에 열기. 이게 왜 안 열리지? 훈민이는 내가 힘이 센 줄 아는데.
1: 정음아, 왜 그래?
2: 이거 못 열면 나 창피한데.
0: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1: 너 목마르다고 했잖아. 얼른 마셔.
0: 어, 난 이따가 마실게.
3: 아껴서 마셔야지.
1: 자, 시원하다.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
0: 나도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창피해서 훈민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1: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뚱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정음아, 안녕?
0: 안녕?
4: 무슨 일이니?
0: 내가 뚜껑을 못 열어서 음료수를 못 마셨거든. 그런데 훈민이는 내가 힘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데 창피해서 부탁할 수도 없고.
4: 그래, 그 마음 이해해.

0: 어떻게 해야 돼?
1: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2: 대화의 방!
3: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4: 줄이야. 줄이야, 빨리 나가자.
0: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4: 응.
0: 지퍼 누가 채워줬어?
4: 응? 내가 채웠는데?
0: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4: 왜 그래?
0: 아니야.
4: 뭐라고 말하는 거야? 줄이야, 나 나가 있을게. 옷 다 입고 빨리 나와.
0: 그냥 가버렸네.
3: 줄이는 지퍼를 잘 못 채워. 기쁨이가 도와주길 원했어.
5: 하지만 줄이가 원하는 걸 말로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가 모르는군.
1: 줄이가 자기 마음을 정확히 말하면 기쁨이가 도와줄 텐데 안타까워.
3: 여긴 아니야.
4: 줄이야. 줄이야, 빨리 나가자.
0: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지퍼 누가 채워줬어?
4: 응? 내가 채웠는데?
0: 기쁨아, 이거 채워.
4: 응? 왜 명령하니? 기분 나빠.
0: 기쁨아, 가지 마. 그게 아닌데.
3: 주리가 기쁨이에게 부탁하던데 채워 라고 말했어.
5: 명령하는 말투로 말하다니.
1: 기쁨이가 기분이 나빠져서 가버렸어.
5: 여기도 아니야.
0: 이렇게 안 되지.
4: 왜 그래?
0: 도와줘.
4: 응, 내가 도와줄게. 자.
0: 우와, 기쁨이 지퍼 잘 채운다.
4: 내가 더 쉽고 재밌는 방법 알려줄까?
0: 응.
4: 자. 자. 짠!
0: 우와!
4: 혼자 입을 때 지퍼 채우기 어려우면 나처럼 해봐.
0: 고마워, 기쁨아.
4: 이제 우리 나가서 놀자.
0: 그래.
3: 주리가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기쁨이가 바로 도와주네.
5: 그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
1: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2: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스스로 한 번씩!

0: 도와줘. 아! 정음아, 이제 또 놀자.
1: 훈빈아, 잠깐만. 나 부탁이 있어. 사실은 나 목이 마르거든.
0: 그럼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 엄청 시원해.
1: 그런데 나 뚜껑을 못 열겠어. 훈민이가 도와줄래?
0: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니까 좋다. 나도 정음이가 기뻐하니까 좋아. 우와. 아! 고마워.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도와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3: 도와줘! 꿀꺽! 할아버지! 도와줘!
2: 할아버지께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도와주세요.
3: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2: 그래, 바로 그거야.
3: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하고. 한글 도와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거! 도와줘!
3: 도! 와! 줘!
2: 도와줘! 아거야, 고마워!
3: 네!
2: 도와줘!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와줘!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와줘.
3: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2: 도와줘. 정음이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음료수 뚜껑을 못 열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와줘가 나왔어요. 훈민아, 도와줘. 훈민아, 도와줘. 훈민아, 도와줘.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이.

0: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1: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접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차가운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1: 너무 더워.
2: 더워. 진짜 너무 더워.
1: 진짜 너무 더워. 덥다고 하니까 더워.

0: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없어요.
1: 아, 나도.
0: 남겨놓을
2: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의 이벤트.
0: 이벤트?
2: 공짜입니다. 다 공짜.
3: 공짜. 좋아요. 공짜, 공짜.
4: 기다려, 기다려.
1: 기다리세요.
0: 자자.
1: 빨리요.
0: 진짜 맛있겠다. 한 대. 이거 좀.
1: 와, 배고파 죽게.
0: 와, 맛있겠다.
5: 이거 다 먹으면 하나도 안 넘겠어.
0: 어,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저기 가서 둘이만 몰래 다 먹자.
1: 좋아.
0: 녹겠다, 빨리 먹자.
1: 갔다 갔어.
4: 이제 번개학교 아이들이 저 차가운 간식을 한 번에 많이 먹겠지?
2: 많이 먹고 많이 아프겠지.
4: 그렇다면 우리 작전은?
6: 썼어!
1: 가자!
0: 가자! 와, 진짜 맛있어! 우와, 나 너무 먹었나? 배가 터지는 줄 알아서.
1: 나도 씹어먹고, 녹여먹고, 두 개 동시에 먹고. 와, 진짜 맛있어.
0: 나도 진짜 맛있게. 아, 근데 배가 왜 아프냐?
5: 괜찮아, 돌아가.
1: 나도 좀 배가. 그리고 좀 추워.
0: 나도 으슬으슬 춥고. 배도 아프고. 왜 이러니? 배야. 무슨 소리야?
1: 무슨 소리야? 뭐지?
0: 나 올 뻔했어. 깜짝이야.
7: 차가운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차가운 것을 좋아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얼음 괴물 출동!

0: 아름이야.
1: 아름괴물 번개학교를 다 얼려버려.
2: 모두 얼음이 되어라. 얼음 파워.
3: 번개학교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0: 어른님은 번개학교 아이들도 전부 얼려버려.
1: 얼려버려.
4: 안 돼, 그러지 마.
2: 하더라. 얼음 파워.
0: 얼어버린다.
3: 안 돼. 내 친구들. 배로. 추워.
1: 어떡해. 번개맨도 못 부르고. 다 얼어버렸네.
0: 번개맨 부를 사람이 없네.
1: 오늘
0: 번개맨 못 부겠네. 뭐라고 안 들려 어차피.
1: 아니 안 들려.
0: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1: 부르지 마.
0: 이 번개맨 나오겠네 이러다.
1: 아 진짜 조용히 쉬.
0: 하지 마. 하지 말라고.
1: 아니 하지 마. 진짜.
0: 아우 왔다.
5: 번개맨이 간다.
2: 번개맨.
6: 아차 아차차. 아,
1: 어른개맨 번개맨도 빨리 얼려버려. 네, 어서
0: 꽝꽝 얼려버려.
2: 받아라 얼음 파워.
7: 너네는 얼음

0: 하나, 공개 추복! 으아!
1: 으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2: 아, 하지마, 하지마!
3: 어둠 괴물! 합! 차!
2: 활!
0: 소용 없어! 하더라! 관계 발차기!
4: 이런. 얼음이 너무 딱딱해!
1: 아, 잘한다!
3: 무겁게!
1: 잘한다!
4: 너무 추워! 움직이기가 힘들어!
2: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4: 친구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해!
0: 친구들 고마워요.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에너지와 모여라. 번개 파워.
2: 친구들 더 싸워.
1: 더 싸우면 돼.
0: 어림없지. 한 번 더. 번개 파워.
2: 안돼.
1: 아직
2: 다 녹아버렸어.
1: 그럼 우리 어떡해.
2: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망가야지.
1: 도망가야지. 도망가자.
0: 이제 번개학교와 친구들을 녹여야겠군. 번개학교와 친구들은 모두 녹아라. 번개 파워. 괜찮니?
5: 네.
6: 번개빙, 저 이제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5: 나도.
0: 친구들, 덥다고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속까지 차가워져서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더워도 차가운 음식 조금만 먹기로 해요. 번개빙과 약속.
1: 약속.
0: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5: 야!
0: 준비!

0: 친구들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하는 발성! 발성! 퀴즈! 오늘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1: 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이것은 딱딱해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녹으면 물이 돼요.
0: 허허! 딱딱하고 차갑고 녹으면 물이 된다? 와! 보기 나와주세요!
2: 1번 딱딱한 돌.
3: 2번 단단한 새.
4: 3번 차가운 얼음.
0: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힘차게 번개배를 불러주세요!
5: 번개배!
6: 앞에 있는 보기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0: 우리 친구 1위 나오세요. 자, 과연 보기 3개 중에 정답은요?
1: 얼음.
0: 얼음? 얼음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경계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2: 와우,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1: 얼음 괴물이 얼음 파워로 뭔가를 만들었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보기 나와주세요.
3: 1번 말처럼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2번 뿔이 달렸으니까 코뿔소입니다. 3번 환상의 동물 유니콘입니다.
2: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힘차게 번개맨 불러주세요.
1: 번개맨.
0: 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아주 열정적으로 점프한 우리 어린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1: 유니콘.
0: 유니콘? 유니콘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꼭 선물 갖고 가요. 그럼 번개맨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1: 우리 날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2: 지금까지 우리 모두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은혜 갚은 두꺼비.
6: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커다란 두꺼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7: 두껍 두껍 아이 목말라 두껍 아유 물이 있네 두껍 두껍 아이
1: 두껍 아 마을 우물에 괴물 두꺼비가 있어요.
7: 어 저 괴물 두껍이 아닌데요.
1: 아이고 쫓 어서 쫓아내 어서 어서
0: 저리 가.
7: 아니에요 저 괴물 두껍이
8: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1: 그래, 저 우물에도 얼씬도 하지 말어.
8: 차,
1: 얼씬 가, 저기 가.
8: 아유, 차.
1: 아유, 저친 거죠.
7: 아야야야야, 다리를 다쳤네. 아유, 다리가, 아유, 저기서 좀 쉬어야겠다. 아야야야야. 아유, 아유, 아유, 아파라.
6: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난 두꺼비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요.
9: 에휴,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이 다 됐나?
7: 또 누가 온다.
9: 어머, 엄청나게 큰 두꺼비네. 그런데 너 다리를 다쳤구나. 네.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여기 앉아. 잠깐만.
7: 제가 안 무서워요.
9: 무섭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거 여기 붙여줄게.
7: 네.
9: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7: 고맙습니다.
9: 아니야. 어? 두꺼비야, 너 배가 고픈가 보구나.
7: 네.
9: 어쩐지 배가 홀쭉. 홀. 들어갔다고 치자. 잠깐만 있어봐.
7: 네.
9: 이거 할머니랑 나랑 먹을 밥인데 내 거 너 줄게. 네? 너 먹어.
7: 줘도 돼요?
9: 응. 그럼 난 할머니에게 갈게.
7: 네.
9: 잘 있어 두꺼비야.
7: 네.

0: 나 노래 잘한다.
1: 이렇게 두꺼비는 소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소녀를 돕기 시작하죠.

0: 뭐가 방금 저기 들어간 것 같았는데. 아, 기분 탓이구나.
1: 어? 두꺼비야.
0: 에?
1: 아직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0: 청소했어요.
1: 정말?
0: 네.
1: 고마워. 그럼 나 다른 것도 좀 도와줄래?
0: 네.
1: 빨리 와.
0: 아, 다리 다쳐. 이거 뭐지? 같이 가요.
2: 그런데 어느 날 소녀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0: 아유, 나 좀. 아유, 힘 없어. 아유, 물 좀 마셔. 아이고. 아유, 아이고, 힘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머리, 어깨, 무릎, 다, 무릎, 발,

0: 아유, 아이고, 나 이렇게 아파요. 나 많이 아파요.
1: 아유, 그러고 아이고. 보니까 저도 아이고. 어깨가 좀.
0: 아유. 아이고, 너도 아파.
2: 난 이렇게 아유. 머리가 아파. 아유, 아유, 저는 이가 아파요.
0: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난 힘이 없어요.
1: 저기, 그때 우리가 쫓아낸 두꺼비 아니야?
0: 야야야,
2: 저 두꺼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0: 아이고,
2: 세상에. 쫓아버려요.
1: 아이고, 세상에. 일로와요.
3: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착한 두꺼비예요. 두꺼비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저쪽으로 가. 어서.
4: 알았어요.
0: 아이고, 얘야.
4: 오, 잠깐만. 나 아까 우물에 뭔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네 같았어요.
0: 지네? 네. 정말?
1: 참네. 지네는 무슨 거짓말 아니야?
4: 거짓말 아니에요. 저기 두꺼비 소리를 내면 지네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1: 안 나와.
4: 두꺼워.
2: 뭐야? 나오긴 뭐가 나와?
0: 안 나오네.
2: 아유, 안 나오네. 안 나와.
4: 안 나오네.
0: 아.
2: 지네가 무서워하는 건 닭 아닌가?
0: 어? 닭?
2: 꺽기요! 꺽기요!
0: 꺽기요!
2: 꺽기요!
1: 꺽기요! 지네 괴물이다!
5: 우린 500년 노동 지네 형제다.
6: 둘이 합치면 천년이지.
4: 너희들이 마을 사람들 아프게 했지?
5: 그렇다.
4: 어서 돌아가.
6: 에? 우리가 왜? 우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4: 아이, 누구 마음대로 있게. 야! 야! 지네 괴물들 덤벼라. 야!
7: 비겁이다.
8: 우리 배를 보여주자.
4: 맞춰! 내가 쿵푸좀에 딱 깨서
5: 500년 묵은 신의 독을 받아라!
4: 오! 오! 오! 오! 신의 독이!
9: 친구들, 우리 두꺼비에게 응원의 힘을 보내줘요. 다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0: 입에 독이 이제 퍼지네.
1: 꼬비야! 꼬비야! 꼬비야! 지네를 물리쳤어요!
2: 꼬비야! 정신 차려봐!
1: 지네 가빠진 모양이야! 불쌍해라!
2: 일어나봐!
3: 꼬비가 우리 살렸구만!
2: 꼬비야!

0: 생각이다. 밥 먹자.
1: 밥.
0: 밥. 밥.
1: 뭐야?
0: 밥 먹으라.
1: 반찬은?
0: 반찬 없어. 미안해.
1: 밥.
0: 아까부터 반찬을 계속 찾는데 내가 다 먹었다. 밥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밥을 먹으라. 먹어. 어떠냐?
2: 거미야, 걱정했잖아.
0: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2: 아이고, 거미야. 거미 뭐야,
3: 주까봐. 우리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2: 고마워.
4: 소녀에게 은혜를 받은 두꺼비가 무시무시한 지니를 물리쳤네요. 우리 용감한 두꺼비에게 모두 모두 박수.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울주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옥스퍼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식물엔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그래, 오늘의 박스는? 박스맨이다! 얘들아, 오!
5: 오?
4: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5: 그러게?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4: 뭐가 이렇게 많아 오늘은 박스가. 아, 너무 신난다. 그럼 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잠깐만 뭐라고 쓰는지 볼까. 붐 웨커로 놀아요. 붐 웨커가 뭐지? 그런데 궁금할 땐 흔들어 보면 답이 나오겠지.
5: 네.
4: 자, 느낌이 한번 오게 흔들어 볼까. 자,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흔들어보자.
5: 네.
4: 내가 줄게. 자, 이걸 풀고. 자, 그러면 우리 지우는 귀여우니까

0: 두 개를 한번 흔들어봐. 두 개. 뜯고. 뜯고. 두 개. 지우 두 개.
1: 저는요?
0: 정엽이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아저씨는 네 개.
1: 아, 제발.
0: 자, 그럼 한번 흔들어볼까? 뮤지 빡! 뮤지 빡! 뮤지 빡! 뮤지
2: 잠깐만요.
3: 어? 무슨 소리야?
0: 얘들아, 방금 무슨 소리가 났지?
1: 네.
0: 되게 귀엽고 앙증맞은 소리가 났는데.
1: 그렇고요.
2: 같이 흔들어볼까요?
0: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한번 같이 열어보자.
1: 네, 자기 어? 먼저 이거.
0: 그래, 뜯어서 한번 열어봐봐.
1: 네. 그래. 그 다음에 제 거예요.
0: 오케이. 뜯어봐, 뜯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
1: 영차!
0: 영차! 이야, 아, 박스 뜯는데도 영차가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이거 내 거.
1: 거야.
0: 알았어. 자, 열어봐.
1: 너만 봐.
0: 봐봐. 한번 뜯어보자. 윙,
1: 허약.
0: 아저씨도 한번 열어볼게.
1: 이게 뭐야?
0: 어? 어? 어?
1: 아! 아! 아!
0: 어?
1: 이쪽으로 나와.
0: 주야! 아저씨 그거 길어. 정연빛 건 뭐야? 노란색이네?
2: 우와!
1: 박스 안에다
0: 와, 되게 많. 야!
1: 이거
0: 우와, 이게 어떤 거는 짧고
1: 어떤
0: 또 어떤 거는 길고 그리고 또 엄청 많다, 그지?
1: 네.
0: 잠깐만, 이게 뭐지?
1: 어?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잠깐만.
1: 어?
0: 어? 하나 잡고 쳐봐봐.
1: 주주주주주주주.
0: 소리가 다르다.
1: 그러게.
0: 이게 악기다, 그지?
1: 네, 어. 네, 악기 같아요.
0: 그러면 너가 도레미파 이걸 내가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도레미파 솔라 시 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가보자.
1: 미차.
0: 오, 박수! 와, 오, 오, 야 같이 치니까 또 멜로디가 또 나. 그럼 우리 이제 이 붐 웨커로 노래 한번 연주해 볼까?
1: 네.
0: 오케이. 자, 아저씨의 연주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일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준비, 고! 야,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노래도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돼.
1: 학교?
0: 어?
1: 학교 노래? 혹시 학교 노래예요?
0: 이 노래가 학교종이란 노래야.
1: 학교종.
0: 학교종이 때 노래 안 들어봤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게. 나비야? 아이고, 나비야!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이거, 어우, 얘들아, 엄마, 아빠는 아는데, 너네도 알고, I believe I can fly. 이게 아저씨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건데, 얘들아.
1: 나비.
0: 지금 방송 보고 있는
1: 비행기.
0: 친구들 알, 어?
1: 비행기?
0: 비행기가 노래가 어떻게 되는데?
1: 비행기.
0: 나라다, 나라다, 떠떠떠떠 비행기. 우리 비행기. 야, 잘했어! 야, 정말 이렇게 두드리고 만져보니까 정말 이 붐웨커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공연 박스에서는 더욱더 멋진 붐웨커 연주를 볼 수가 있어.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로 가볼까?
1: 네.
0: 준비.
1: 네.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예스 예스. 오늘의 박스
1: 택배 아저씨.
2: 택배 아저씨
1: 이쁘네.
0: 어, 이번에 저쪽이 나. 우와.
1: 이쁘네.
0: 오, 박스가 왜 이렇게 커?
1: 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이거 박스가 왜 이렇게 크지?
1: 이거 너무 커.
2: 안녕하세요.
0: 잠깐만. 우와, 박스가 무진장 큰데?
1: 밥밥 김밥?
0: 밥밥 김밥? 야, 아저씨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
1: 네.
0: 배고픈 사람한테 소리 질러.
1: 예.
0: 예. 자, 한번 꺼내보자. 와, 박스가 엄청 크다.
1: 어, 그러게 왜 이렇게?
0: 어? 응?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
1: 정말요?
0: 얘들아,
1: 어디야?
0: 얘들아, 자, 오, 야, 이게 간식 박스다. 간식 박스. 오.
1: 어.
0: 우와. 우와.
1: 우와. 어? 어?
0: 간식 박스인데. 어?
1: 어?
0: 이 재료만 들어있네?
1: 그러게.
2: 당구, 아, 이 재료로 만드는 거 아닌가?
0: 이게 김밥 재료만 들어있는데?
1: 여기 싱싱한 우유도 있어.
0: 우유도 있지. 아.
1: 여기 아래 밥도 있어.
0: 밥도 있어.
1: 당근도 있어.
0: 당근도 있고.
1: 이거 진짜 맞죠?
0: 이거. 이거. 아.
1: 만들어야 되는데.
0: 이걸로. 오. 잘 들어봐야 되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맛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고기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밥밥 밥밥 밥밥 밥밥 김 김, 김, 김. 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재료가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네요, 얘들아. 야, 재료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유랑 정엽이는 이 당근이랑 오이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
1: 당근.
0: 그럼 우리 정엽이가 당근으로 갈까?
1: 네.
0: 오케이. 그러면 지유는?
2: 오이.
0: 오이.
2: 저도 오이 좋아해요.
0: 좋아. 나도 오이를 엄청 좋아해요. 당근
1: 싶다.
0: 엄청 좋아해요.
1: 나 빨리 먹고 싶다.
2: 난 토끼.
0: 어, 진짜 토끼 같아. 어, 좋아. 그러면 TV 보는 친구들도 당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근. 오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1: 오이.
0: 오이. 이렇게 외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 다를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당근
0: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자, 좋아 얘들아. 아, 아저씨도 갑자기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제 차곡차곡 재료를 올리듯이 같이 한번 불러볼 거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 아저씨 따라해. 얘들아 스타트.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좋아.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잘한다.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너무 좋아.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1: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당근.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오이.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1: 오이.
0: 야, 잘했어. 박수. 너네들이 단무지를 해주니까 아저씨가 랩처럼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오이 하는 거 들었지?
1: 네.
0: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멋진 음악이 되는 것 같아. 그지?
1: 네.
0: 얘들아, 야,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배고프네. 그지?
1: 배고파.
0: 네. 아저씨는 김밥을 먹을 줄만 알고 만들 줄을 몰라요.
1: 그냥 싸면 되잖아요. 아니, 싸면서.
0: 혹시 누구 좀 만들어주실 분 소리 질러주세요.
3: 예! 김밥! 저 호이 호이 호이가 만들어줄게요. 친구들 오랜만이죠? 빵빵빵!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오이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당근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고기 김 김 빠빠빠 빠빠 오이 맛살 고기 햄 오이 맛살 고기 햄 돌돌돌 말아주세요. 참기름을 우와 깨를 솔솔솔 한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드셔보세요. 빠밥 김밥 빠밥 김밥 김밥

0: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1: 우지 따가다가 맛있는 타
0: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타
1: 우지
0: 따가다가
1: 맛있는 타
0: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1: 타 우지 따가다가 맛있는 타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 몸에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0: 행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일주는 것도 있지.